0: 그러니까 술락군이지만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술락군이라는 말이
1: 술락군.
0: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1: 네.
0: 야금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1: 잡는 사람들이구나.
0: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술락군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술락 담당은 이 포도청이 맡게 됩니다. 좌포도청, 우포도청이 맡게 되는데
1: 네.
0: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포도군관만으로 또는 포도군만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던 세 개의 군대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훈련도관, 금이형, 어영청. 이 그래서 다섯 개 부대가 이제 그 4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한양성 그다음에 한양성 밖까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40명의 패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장교를 배치를 하고
1: 예.
0: 한 6명에서 7명 정도 해서 장교가 이제 한 260명 정도의 군사를 한 팀당 그러니까 장교 한 명 그다음에 군사 6, 7명.
1: 네.
0: 이렇게 해서 40팀으로.
1: 야간 순찰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네요.
0: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순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군사 배치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성부라고 하면 한양 도성 안만 생각하기 쉽지만,
1: 예.
0: 성저 심리라 그래서 왕심리라든지 용산까지도 한성부 관할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면적은 바깥쪽이 더 넓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런데 안쪽에 한 그 67% 한 70% 정도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도성 밖에는 한 30% 40% 정도를 배치를 했으니까 이 술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1: 왕 지키려고
0: 짐작해
1: 왕 지키려고 백성들 못 나간 거네. 아 그러네. 도성 안에 오히려 더 많은
0: 그렇습니다.
1: 술라군들이 배치됐다. 자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는 이게 조선에서 시작된 제도인지도 궁금하고 또
0: 네.
1: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0: 야간 통행 금지는 조선 초기부터 태조 때부터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 게
1: 네.
0: 고려 국민왕 때 통금 기록이 나와요.
1: 고려 말에.
0: 그러니까 고려도 일상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행금지를 상당 부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에서도 이제 통행금지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태종 때입니다.
1: 그러니까 태종?
0: 그러니까 태조 때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한양으로 도읍을 했다가 다시 그 정종 때 개경으로 갔다가 1405년에 다시 서울로
1: 그렇죠.
0: 오니까
1: 예.
0: 한양이라는 데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배경은 태종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시기에 또 정변이 많잖아요.
1: 아, 태종이 자기 불안했구나.
0: 자기가 자기 앞에 정변이 많았잖아.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거 야간 통행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1: 예, 예,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세종, 세조 때 통금 시간이 조절이 이루어지고 정조 때도 이제 통금 시간의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대체로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은 1경 3점부터 5경 3점까지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으로 봤는데 해가 지고 나서 30분 그다음에 해 뜨기 전에 30분 이때가 살짝 밝잖아요.
1: 네.
0: 요거를 다섯 조각을 내자.
1: 네.
0: 라고 해서 요거를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일단 자릅니다.
1: 해가 진 뒤 30분과 해 뜨기 전 30분까지 기간을 다섯 조각을 냈어요.
0: 다섯 조각을 내요.
1: 네, 1경부터 5경까지.
0: 그렇게 되고
1: 예, 예.
0: 근데 또 1경 하면은 너무 그 단위가 크니까
1: 예.
0: 그거를 다시 다섯 개씩 쪼갭니다.
1: 그럼 그 밤 전체의 길이도 그렇고 1경과 1점의 길이도 그렇고 매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1: 네.
0: 그 하지 때는
1: 네.
0: 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짧아져요.
1: 그렇죠.
0: 근데 동지 때는 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 근데 짧든 길든 그 다섯 조각 내는 게 경이니까
0: 그렇죠.
1: 경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0: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 격차가 4시간,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1: 예.
0: 밤의 길이가.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시차 보정표를 두자라고
1: 네.
0: 했고 조선시대에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둡니다. 그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두는데
1: 네.
0: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죠.
0: 계산하니까 머리가 터지잖아요.
1: 터지죠.
0: 그 머리에 터지는 거를
1: 네.
0: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그걸
1: 네.
0: 물시계에다가 적용을 시키자.
1: 아, 물시계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15장치랑 연동이 된다고?
0: 그렇죠. 그래서 2경 3점이 되면은
1: 네.
0: 북 두 번 치고 그러면은 아, 그 북 두 번 치고
1: 네.
0: 그다음에 징을 세 번 치면 2경 3점.
1: 아, 경이면 북을 치고 점마다 징을 쳐요?
0: 그다음에 3경 3점이면은 북 세 번 치고 그다음에 징 세 번 치고 요거를 시계 안에 집어넣자.
1: 와, 물시계 대단하네.
0: 이게 자경로예요.
1: 한양의 밤에는 같아요. 뻐꾸기 소리 대신에. 예. 거의 사물놀이대 수준으로. 북과 진 소리가. 예. 그러면 초경부터 5경까지 내내 사람들이 바깥에 나올 수 없었던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날이 밝을 때가 종종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보통은 네. 초경 3점, 그러니까 초경에서 절반 이상이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자, 지금 6시부터 통금입니다라고 하면 6시에 막 사람들 후다닥 하니까 곧 들어가는 여유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이제부터 우리.
1: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체포한가? 그 여유 시간에 맞춰서 또 후다닥 합니다. 네, 사람들이.
0: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통 결정된 게 뭐냐면 5경 3점부터, 초경 3점부터 5경 3점. 그러니까 네. 5경도 5점이 있지만 3점 정도에는 좀 풀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변형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초경 시기에는 즉 1경 시기에는 남성들만 통행이 금지됩니다.
1: 아, 남성이 금지돼요?
0: 네. 그 이유는 조선 전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길에 나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 친지를 뭐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뭐 쓰개치마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다닐 수 있게 초경 시간 일부를 할애를 해줍니다.
1: 여성 전용 통행 시간.
0: 그렇죠.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경은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실질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통행 금지 시간은 네. 2경부터 시작되었으니까 2경부터 5경 3점 정도까지가 통행 금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한밤중에 뭐 가족 중 한 명이 위독해졌다든지 이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밖에 나가면 위법인 건가요?
0: 원칙은 이제 위법인데 네. 사전 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면은
1: 허락을 받아서
0: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것이 아닌 게 되는데요. 네. 한양 안에 이 순락군들이 머무는 초소가 있어요. 이 초소를 경수소라고 하는데 네. 이 경수소가 16곳이 있습니다.
1: 아, 16곳.
0: 그러니까 아마 지점들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네. 사람들이 경수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2경인데 네.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다. 네.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 경수소로 갑니다. 지금 우리 애가 아파서 한밤중이지만 그 지금 운전가 있는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몰래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은 네. 처벌을 받습니다.
1: 처벌을,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0: 처벌을 받는데 처벌도 약간 재미있어서 네. 정산품 당상 이상은 주로 종을 잡아요. 네. 하인이 잡혀 있고 네. 그 밑으로는 이제 잡혀서 그 다음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데 네. 여기에 경중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1: 시간에 따라서.
0: 그래서 예. 1경과 5경에 이 통행 금지령을 어겨서 네. 잡혔다 그러면 곤장이 10대입니다.
1: 10대는 비교적 밝은 밤 시간대면 그렇죠. 10대.
0: 근데 예. 2경과 4경에 잡히면 20대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네. 3경에 잡히면 3경은 가운데잖아요. 가장 네. 가운데. 네. 보통 우리가
1: 가장 깊은 밤이죠.
0: 깊은 밤이잖아요. 이때 잡히면 30대입니다.
1: 아, 이게 밖에 나오면 가장 수상적인 시간대일수록 매를 많이 맞는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상 예전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잡힌 건 2경이라니까 저 북소리 못 들었어. 아니 영감, 지금 북소리가 지금 3경 벌써 북이 세 번 네. 쳤잖아.
1: 10대가 오가요. 그 차이로. 예.
0: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랑이를 서로 이제 그 처벌 수위를 낮추고 높이려고 재밌네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조선의 야간 통행 금지는 그렇다면 언제 없어졌습니까?
0: 1895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 시기쯤 오게 되면 야금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고요. 1895년에 아직 가로등은 생기지 않았지만 궁중에는 전기로 전등이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1: 건청궁.
0: 건청궁에 네, 1897년에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각 궁궐에 이제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켜지게 되니까 순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그렇죠. 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결정적으로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잘 알려진 것처럼
1: 나보게요.
0: 음력에서 양력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24시 체제로 바뀌죠.
1: 아, 그때는 국가 공식 역법이 양력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양력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 제도도 이제 서양의 시간 제도를 쓰게 되니까
1: 그때부터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말했어요. 3시입니다. 4시입니다.
0: 그렇죠. 이제 예. 그 시간법이 됐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99년의 전차입니다.
1: 전차?
0: 전차가 시간별로 다니는 그렇죠. 시간표가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한성전기회사 사옥을 보면은 네. 시계탑이 있어요.
1: 시계탑?
0: 네, 건축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번째, 서울에 두 번째 쓴 시계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간체계가 근대 시간체계, 서양 시간체계로 바뀌기도 하고,
1: 네.
0: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야간 통행금지 약간 정근대적인 풍습인데, 근대적인 풍습은 외국에 가보니까 좀 자유롭더라.
1: 네.
0: 이런 것들이 또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1: 알려지면서.
0: 형성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야금제가 폐지가 되면서 서울 사람들은 일상에서 새로운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까 초반에 그 특별한 날은 야금을 풀어주는 날도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뭐 가령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야금을 풀어주는 날은 기본적으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보면 뭐 정월대보름, 초파일, 섣달금음, 새해동지 이럴 때 이제 야금을 풀어줬는데요.
1: 네.
0: 흥미로운 건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도 야금을 풀어주기도 했었고요.
1: 과거 시험 있는 날에?
0: 네, 성균관에서 과거를 늦게 보는 날이 있으니까 그 과거가 답안지를 내는 게 밤에 내요. 그럼 그거 내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걸 보통 당일에 다 끝내거든요.
1: 네.
0: 이런 별씨들은.
1: 네.
0: 그럼 그 과거 시험 합격을 듣는 순간이 오히려 한밤중이 되니까
1: 아.
0: 이날은 아예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수십 명, 수백 명 다 집에 들어와서 다 범야 물금쪽 주기도 애매하고.
1: 그렇지.
0: 그럼 그날은 아예 오늘은 풀어준다? 풀금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한편으로 큰 과거가 있을 때 3일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서와.
1: 아.
0: 그러면 이게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1: 아, 급제자들 행진하는 거요?
0: 네. 네. 그러면 이제 급제자들이 일가 친척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3일 육아라고 하는데 그게 밤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서로 뭐 축하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1: 예.
0: 왕이 능행을 갔다가 보통 봄, 가을에 능행을 갔다 오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행렬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수행 군사들만 3,000명이 넘습니다.
1: 아,
0: 평균
1: 예.
0: 그러니까 그거를 또 왕이 보여줘야 위험이 사라져.
1: 아, 그렇죠.
0: 그럼 이날은 밤에
1: 나와라.
0: 나와라. 라고 해서 포도청 앞에, 그러니까 정기적인 오늘 명절에 그 통행금지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1: 네.
0: 이렇게 비정기적인 통행금지가 풀려날 때는
1: 네.
0: 포도청 앞에 통소기라는 깃발을 겁니다.
1: 아, 오늘은 풀렸습니다.
0: 네, 오늘은 통행금지 없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늘은 나가자. 하면서 아마 이제 먹을 거 싸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명절 같은 때 야금이 풀린 밤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양 사람들이 뭐하고 놀았을까요?
0: 생각해보면 노는 게 특별한 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보통
1: 그때 뭐 밤에 나와서 뭐 하나?
0: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걷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 흥겹잖아요.
1: 새롭고 뭐
0: 네.
1: 밤에 다니니까.
0: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다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당신에게도 이롭고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이거를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답교놀이.
1: 그러니까 답교놀이.
0: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튼튼한 다리를 밟으면 당신도 다리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다리가 서울에 두 개가 있는 게 광통교하고 수표교가 있어요.
1: 돌다리.
0: 이 돌다리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합풀이
1: 돼. 아, 거기를 밟고.
0: 네.
1: 그러니까 다리 밟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밤에 모처럼 사람들이
0: 그렇죠.
1: 썸남썸녀 얼굴도 보고.
0: 그렇죠.
1: 그런 게 재밌는 거지.
0: 이른바 청계천을 기준으로 강남하고 광북 사람들이 네. 서로 지나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지나치는데 예, 예. 특히 다리 밟기는 이제 여성들도 못 나갔다가 이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선녀들이 나오면 선남들도 같이
1: 그렇죠.
0: 분위기에 어울리면서
1: 재밌겠다.
0: 그게 즐겁지 않았을까
1: 예.
0: 이런 생각을 해서
1: 예.
0: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여성들은 답교를 금지한다 이런 영이 내려지기로 하면 분위기 썰렁.
1: 분위기 싸우죠. 남자들도 다 탄식하죠.
0: 왜? 왜? 왜 그래? 그러면서
1: 예.
0: 반대를 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새해 한 3일 정도를 전부 다 야간 통행금지를 풀어줍니다. 묵은 세배 새로운 세배 를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는데 이제 밤마다 두드리면서 다녀야 됐었으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1: 네.
0: 이제 더불어 이제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도 풀어주기도 해서 이런 명절에 즐기는 방법은 그렇게 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뭐 특별한 날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평소에 야간 통행이 제한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지됐을 때 더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몰래 밤거리를 다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0: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 기록에는 많지 않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즐기러 나가고 싶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1: 못 나오죠.
0: 그럼 내가 나가면
1: 내 세상이죠.
0: 내 세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나만의 세상인 아, 거잖아요.
1: 그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
0: 빛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그리고 미래, 어디에, 미래. 어디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네. 화원이었던 신윤복이 달려갑니다.
1: 신윤복이요?
0: 네.
1: 아, 그림이 있구나.
0: 네.
1: 아.
0: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녀가 아. 뭔가 은밀한 밀담을 나누는데 왼쪽에 보면은 달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보통 저 그림을 이제 월하정인, 달 아래에 아. 이제 서로 이제 정인이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아, 그냥 반풍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야금을 배우고 나니까 저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그렇죠. 미래의 현장이네요.
0: 그렇죠. 거기다 이제 등도 들고 나왔어요.
1: 그러네.
0: 등도 들고 과감하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화제라 그래서 이 그림의 네.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1: 뭐라고 적혀있나요?
0: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달빛이 침침한 삼경.
1: 삼경 아까 제일 나오면 안 되는 시간. 서른대, 서른대짜리.
0: 그 서른대를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1: 찐사랑이네. 네, 삼경이면 찐사랑이에요.
0: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지만 네. 또 여자도
1: 그렇지.
0: 그러니까 어느 삼경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마 이제 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술락군의 동선 모든 어. 것들을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아, 근데 등 불까 시킨 건 굉장히 과감한데?
0: 굉장히 과감한데.
1: 고위집 자제인 것 같아요.
0: 고위집 자제거나 예, 아니면
1: 지금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믿고 있는 눈치예요. 저
0: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1: 예,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삼경 아래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정인들이 만났다라고 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비록 야금이 있지만 어. 그것을 무릅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 그림 한 점이 더 있습니다.
0: 네. 네.
1: 야금 모행이라는
0: 여기는 달이 네, 여기 달이 있습니다.
1: 달이
0: 왼쪽
1: 있네요.
0: 위에 보면 예. 달이 있으니까 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저 그림의 이름이 야금 모행입니다. 나는
1: 야금 때도 모행.
0: 야금을 네. 무릅쓰고 다닌다.
1: 아, 무릅쓰고 다닌다.
0: 아, 이런 네. 뜻입니다. 야금 네. 모행은 그러니까 무릅쓰고 다니는데 아까 거기는 약간 조용이라도 만나잖아요.
1: 여기 저 사람이 많아요. 저기는
0: 여기는 뭐냐면 네. 지금 아마 그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야금과 관련해서 단속하러 온 술락군 내지는 관련자로 보여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데 이 그 갓쓴 사람이 네.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1: 어, 술락군이랑?
0: 네, 예.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1: 네, 어제 좀 챙겨줬잖아.
0: 아니, 오늘 모임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봤고, 네. 심지어는 저 기생과 그 앞에 있었던 길을 안내하는 이가 지금 등을, 아이가 예. 지금 등을 들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 남자.
1: 당연해 보이는데.
0: 그니까 이게 지금 뭔가 예.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정리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신윤복이 이제 그 캐치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낸 그림.
1: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이네, 저 사람도.
0: 역시 있는 집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1: 에이, 더러운 세상.
0: 그래서, 예. 치안을 위해서 밤을 통제했지만,
1: 네.
0: 이 사람들에게 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다녔던 사람들 역시 있었고, 그게 화원이었던 신윤복에게조차 네. 이제 들어가서 그게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역사라니까 그림도 달리 보입니다. 예. 자, 마치면서 조선 한양의 밤을 이야기할 때 유명했던 굉장히 화려한 밤놀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승전노름?
0: 맞습니다.
1: 네.
0: 승전노름은 별감들의 놀이를 가리킵니다. 별감들이 이제 보통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1: 네.
0: 이 사람들이 보통 신분이 중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왕과 그다음에 왕비 세자 옆에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안고 있고 권력도 많고 부를 취할 수 있지만 승진에는 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지향점이 뭐냐면 네. 즐겁게 살자. 그러니까
1: 네.
0: 돈은 벌었지만 내가 어차피 높은 벼슬 못 올라가니까
1: 예, 예, 예.
0: 유리천장이 있으니까
1: 네, 네.
0: 못 올라간다. 즐겁게 살자 하는 이 별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1: 네.
0: 만들자.
1: 예.
0: 그리고 제일 즐겁게 버리면 말고 우리 근데 이 별감들이 이제 승정원에다가 전지를 넣는다 그래서 별명이 승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전 노름이지만 사실은 별감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네.
0: 이 승전들이 수십 명 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밤 진하게
1: 파리파리
0: 한번 예. 놀아보자.
1: 예.
0: 라고 하니까 이 승전들이 논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뭘 노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릅니다.
1: 연예인들 불러요?
0: 네. 네. 그래서 그 한양가라는 그 식구에 보면은
1: 네.
0: 뭐가 나오냐면은 검은고의 김종철, 노래의 양사길, 개면의 공득 이런 방식으로 당시 한양 최고의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
1: 아,
0: 연주,
1: 실명이에요. 아, 개면도 악기예요?
0: 네.
1: 악기예요?
0: 개면은 아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아, 노래조로 개면조로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검은고 하면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띵띵띵띵.
0: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 양석일, 그 다음에 개면의 공득.
1: BTS 광화문 콘서트 같네.
0: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하면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예. 무대까지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50명, 100명 되니까 예, 예, 예. 관객석을 만들고 예. 저쪽에 무대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야 이거 오늘 별감들이 논대, 승전들이 논대. 그럼 이제 한양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낮에 놀기도 하지만 별감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0: 쇼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초청된 사람들을 보기 네.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당대 최고의 공연 가운데 그렇군요. 한양에서 이승전 노름은 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었다.
1: 최신 유행 문화를 두루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0: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양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밤에 즐기고 싶었는데 그런 제약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했고 또 극복하지 네. 못하면 그 범위 안에서 즐기려고 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한밤중에 다녀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예, 세계에서 호평이 자자한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서울의 밤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의 밤 풍경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한양에 생각보다 술집과 주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와 용산처럼 나루가 이어진 경강 일대에는 무려 6,700곳에 달하는 술집과 주막이 있었고요. 술 빚는 데 들어간 쌀만 수만 석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상경한 상인들의 쉼터이자 물건 거래의 장이자 숙박업소이자 식당이자 또 고급 정보가 오가는 정보 교환소의 역할을 했던 주막. 외출이 어려웠던 조선의 밤, 야심한 시각에 어쩌면 가장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마셔.

0: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변호사팀
1: 1858-911
2: 누가 뭐 이 회사에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아이씨 이게 왜 안 돼요? 안다라면서 반복하는 거는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꼴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제가 요번에 낸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아니 누가 뭐 이 회사에 PD님을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95%는 다 느끼는 모순된 감각이에요. 그러면 설명된 순 이거 하나 있죠. 그 선택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의 대학 성적, 뭐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연히 현재의 나를 만든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런 취직을 했고 그 취직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다니다 보니까 짜증나. 뭐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일단 1단계. 요걸 제가 자유신호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지금 같은 문제의식이 들면 기록의 서식을 쭉쭉쭉쭉 만드는데 너무너무 심플해요. 자기가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 일을 쭉쭉쭉쭉 써보세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나의 주체적인 욕구 판단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거. 당연히 초록불이죠. 나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 당연히 빨간불이죠. 나도 그다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나의 주체적 선택은 아니고 뭐 약간 강요받은 측면도 있어. 이런 거는 노란불. 요거를 표시해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5개를 썼는데 초록불이 2개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네, 부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예를 여러분들이 한 달은 기니까 일주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나의 부자유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부자유롭게 행위하고 있는 것의 원인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요컨대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면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나 아렌트의 정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는 게 노동인가? 영어로 레이버예요. 그냥 뭐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내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거 워크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행위인가. 한나한테 이걸 액트라고 했는데 이러면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약간 변형해서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안젤라 더커스 그리스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안젤라 더커스가 벽돌을 쌓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벽돌을 쌓고 있어요. 레이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뭐하니? 그랬더니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practice.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노동은 자유다 아니다. 자유예요. 기본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 부여를 하는 행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하여튼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일의 종류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은 짜증 제곱 제곱 제곱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그러니까 병행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둘 꿈을 나이가 61가 됐을 때 아 이제 내가 대학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퇴임을 4년 남긴 시점이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U자도 모르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내지 2년 정도는 병행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를 때려쳐도 현재 새롭게 하는 내 일을 통해서 현재 받는 월급만큼은 내가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면 자기 프랙티스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매 순간의 자유감이 나에게 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 좀 참으세요. 제가 한 가지 권하는 거는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꼭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 회고하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꼼하게 꼼꼼하게 써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한 일, 느꼈던 감정 등을 쭉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써보는 거 많이 걸리면 5분이에요. 근데 요 하나가 큰 변화를 여러분들께 줄 겁니다. 응, 내가 그 순간은 사실은 인내하는 느낌이었어. 밤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었네. 이 긍정의 생각이 하루 전체를 회고하시면 무럭무럭 자라나요.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지금 편한 상태라서 그렇죠. 저는 하루가 지옥이에요. 인간관계, 일, 뭐 심지어는 점심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놈의 부장 눈치 보느라고 맛도 없는 그 음식을 먹는 내가 한심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다 써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정말 나쁜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30%. 나머지 40% 정도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들. 나머지 30%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나쁜 거 30%가 심리적으로 더 뇌리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루를 정리해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오늘은 개판이야, 꽝이야, 씨, 짜증나 죽겠어. 그럼 나머지 40%까지 짜증난 하루가 되니까 자신의 하루는 짜증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생망이야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0: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할
2: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런데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없고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추상적인 표현인 거 혹시 느낌이 오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무기력감이 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그냥 버리는 시간. 예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계산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가 이제 제일 교수되고 제일 바쁠 때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시간 가늠을 하려고 일주일 정도 저의 시간을 적어봤거든요. 버리는 시간이 몇 프로일까요? 네, 50%였어요.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시간에 효율적인 사용을 잘 설계를 하면 아무리 현실이 고달퍼도 저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무엇에 자유를 속박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고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내가 뭘 정말 하고 싶은지를 사실 이 사회는 잊고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 체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열 사회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 아시죠? 시험 보시면 등수가 있고요. 대학 입시는 완전히 서열의 표상이죠. 어떤 분들은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서열에 항상 묶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딸, 공부 잘하는 아들을 원하니까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서열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죠. 방법은? 네,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제가 이룸 다이어리라는 월간 다이어리를 보급을 한 지 벌써 2년 반, 3년쯤 됐습니다. 이 월간 다이어리 제일 첫 장에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써요. 내가 일의 차원에서는 뭘 제일 하고 싶지? 가족 관계에서는 뭘 하고 싶지? 인간관계는 어떻지?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관련해서 뭘 하고 싶지? 그 다음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향유. 노는 거, 향유와 관련해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얘를 매월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서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걸 욕동이라고 그래요. 내 내면의 욕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릴 적을 자꾸 기억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메시아는 이제 영겁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이 메시아의 눈으로 보면 엄청 짧은 시간으로 응축돼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릴 적의 원망들, 바람들 얘가 지금에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뭘 하고 싶군, 내가 뭘 잘하는군, 내가 뭘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군, 이런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돼요. 이게 돼야 내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 맞구나, 맞지 않구나,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이 아직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의 현재 젊은 분들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해요. 그리고 월급 격차가 너무 분야별로 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어가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상한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단으로 바위를 쳐야 바위가 깨집니다. 근데 이 페르낭 브로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표층에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사건 같은 거야. 중간층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구조 같은 거야. 구조가 작동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로델은 그 밑에 심층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 바램, 습속, 그러니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전 세계 인류가 다 하고 있어요. 걔는 언젠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층의 세계가 구조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는 결정을 하고요. 구조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사건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내가 경제적 삶이 부자유로운데 구조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를 바꾸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재 상태를 수용하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구조의 산물에 대해서는 자기 수용.
0: 더 잘하고 싶은데 저의 욕심을 네. 키우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돼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2: 그게 이제 내부의 감시자 또는 규율자라고 칭하고 욕헌데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현재 자신을 부자유롭게 만드는 선생님이 이 일을 잘하고 싶다는 그걸 제가 역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선명하면 역동과 현실의 갭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메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 심보인데 빨리 나에게 오는 것이어야만 해 라는 잘못된 습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거의 모든 것은 반복에 의해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질둘레스의 핵심적인 철학이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은 그 반복 속에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걔들이 쭉 쌓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인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쌓인 것이 인계점을 넘으면 툭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 질문의 조회수. 나는 지금 여기까지 적어도 300만 조회까지는 가고 싶은데 이게 왜 내가 지금 3개월이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인계점을 넘어서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팍 하고 튀는 거예요. 반복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인계점에서 오는 그 차이의 존재. 그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아이씨 이게 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안달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전자가 자유의 행위예요. 후자는 자신의 급한 성취욕에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꼴이죠. 급한 성취욕 그것이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 이 부분만 요거는 로직이에요. 논리적으로 깨달으시면 훨씬 더 현재의 어려움을 반감시켜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내가 성장하고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2: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종의 성취욕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오,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고 걔가 쌓이다 보니까 승진을 했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많을까요? 제가 유학 가서 박사를 엄청 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배수진 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박사길 따면 저는 세상이 다 내 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두 달 가요. 두 달이 지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강의 좀 안 주나? 나 어떻게 대학에 취직해야지? 박사는 간 데가 없어요. 그 박사의 기쁨이. 승진은 제 경험으로는 딱 일주일 가요. 부교수, 정교수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정교수 승진한 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취라는 것은 보통 이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취 다음에 또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성취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오래 가요.
0: 돈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2: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걸 엄청 권유하는 건 아닌데 나도 씨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하나의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이 주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하더라고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지금은 다 이 금리 기타 등등의 이 사이클, 주식이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 사이클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메인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경기순환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투자의 메인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내가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얘를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경기순환주에로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주식 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세상에 쪽팔리고 자기 자신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드머니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을 거야. 적극적 절약이죠. 놀랍게도요. 이 적극적인 절약을 처음에 하면은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 한 끼를 안 먹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이 적금이 됐어요. 20만 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한 달 누적됐을 때 여러분들께 주는 기쁨의 사이즈를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죽지 못해 가난하게 사느라고 내가 17,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싶은데 오늘은 할 수 없이 9,000원짜리를 먹었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9,000원짜리 점심도 아니고 원가 2,500원 드는 내 도시락을 내가 돈 때문에 싸가서 그걸 먹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났어요. 이 절대적 절약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삶의 규모를 스스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불편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경제적 미니멀라이즈를 여러분들이 주체적 선택으로 할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수입이 너무너무나 적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너무 적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은 수용하고 수용한 상태에서 주체적 경제의 자유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길 권해요.
0: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약 추천해 주신다고
2: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짜장면 하나 먹은 것으로 주체적 삶을 사는 김익한 이 느낌을 받아요.
0: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상태이신가요?
2: 네, 엄청.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계시죠. 저도 여성 한 분이 계신데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이게 이제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부터 자유, 이게 자유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2박 3일 혼자 여행을 다녀오세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아니 2박 3일 여행을 왜 못 갔다 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 굶어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의미로선 사랑이죠.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인생을 쭉쭉 펼쳐갈 수 있는 힘이 반감돼버리는 그런 문제에 당연히 봉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권합니다. 2박 3일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혼자서 여행을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사실은 나의 인생을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가족에게 희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누적됐을 때 우리의 병폐 구조가 우리를 속박하고 서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왜곡된 그런 감시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속박한다니까요. 이런 감각으로서의 자유를 반복 경험하고 누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실천의 방향, 실천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요. 조금 엉뚱한 얘기를 인생 질문으로 꼭 남기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찾아서 만날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비주체적인 만남 중에서 우연히 내가 되게 아,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하는데 내가 너무 샤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는 앞에 전 직장에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뭐라고? 인간관계 핵입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와 마음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의 자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라는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뉴욕의 가을이 왜 그렇게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계절인가. 아침길을 걸어오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비로 우울했던 뉴욕의 가을 하늘은 썬데이 오후부터 완전한 가을 모드로 접어들었고 오늘 아침 이렇습니다. 어제 하루를 푸른 하늘 길게 나무들의 그림자가 누워있는 그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다면 낯선 스트레인저들끼리도 하늘을 가리키며 뉴욕의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제 50일 정도 남아있는 올해 중간선거에 대한 예상으로 먹구름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마음일 것도 같습니다. 공화당이 이민 정책과 경제 이슈에서까지 민주당에 지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에 대한 제재를 합헌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또 이어졌기에 어제 오늘 미국 북동부의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You never know.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뉴욕에서 그동안 9월 10일부터 시작됐던 패션 위크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팔다리가 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셨다면 You're lucky.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어젯밤에 창을 열어놓고 잠을 자다가 좀 춥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며칠 사이에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화씨로 74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화씨로 와 60도도 안 되는 59도까지 내려가네요. 이번 주 내내 이렇습니다.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내일 모레 그리고 프라이데이까지는 80도대의 섭씨 아니면 화씨로 온도를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가을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토요일까지 비가 미뤄지면 토요일 밤 늦게 시작이 돼서 선데이 일요일도 비가 내리는 그런 주말이 되겠다라는 예상이 일단 지금 예보로 보입니다. 만단이 뉴욕 시장에 어제도 우리가 말을 들었고 또 화면에서도 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아 지금 뭐 그렇죠. 이 문자들이 공적 부조, public charge, public assistance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불리하게 된다.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이민자 편에 서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있다 시에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맘다니 시장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연방 정부와 이렇게 맞서는 많은 정책을 갖고 나왔고 또 그래서 지지를 받았지만 마치 시장이 된 그 목적이 연방 정부에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물론 소란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이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좋은 거죠.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아무튼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오늘 또 새로운 10년 계획의 Vision Zero Reimagined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시의 보행자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안전계획을 세워 이걸 이제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빌 드 블라지오 시절에 비전 제로 정책 자체는 정말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무려 105페이지의 분량으로 100개가 넘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 중상, 크게 다치는 사고를 제로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속도 제한을 강화한다. 지금 속도 제한이 있는 속도에서 더 내려져서 15마일, 시속 15마일로 더 내리는 그런 변화가 여기 포함이 되고 반복적으로 과속을 하는 차량에게는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인터섹션에서는 안전 인프라를 확대해서 이 barrier,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이 교차로의 보호시설을 매년 1,000개씩 설치하겠다. 그리고 특히 시 소유 차량도 많이 지금 뉴욕시를 다니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업그레이드해서 트럭에 보행자가 가까이 오면 경고음을 달고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대형 차량들, oversized passenger vehicle, 이거 SUV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추가 통행료를 검토한다. 제가 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 여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SUV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oversized passenger vehicles, 톨 요금을 부과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구상한다는 것이 이 비전 제로 리이마진드 맘다니 시장이 오늘 발표할 뉴욕시의 교통사고를 막자라는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이게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 바이크 레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이 들어오면서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운전자들은 너무 좁아지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신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그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말을 할 때는 이제 모로를 단 있잖아요. 이 배달 자전거들이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또 큰 위험과 그 사람들 자신도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한 그런 지금 사례를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행자 전용 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검토라고 합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pedestrian only districts.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지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또 확대하겠다. 지금 Fair Fares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대중교통이라든가 세리바이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Ghost Plates.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불법 행위를 단속 강화하겠다. 이 단속에 강화한다는 지금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왜 번호판을 가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서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고 근데 거기 뭘 픽업을 하려고 음식을 픽업하는 건지 근데 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자동차 플레이트에 수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읽지 못하게 네, 아마 거기에 어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은 나오고 수건을 걷어서 운전석에 타면서 유유유 떠나죠. 왜 그러면 소란 맘다니가 이런 특별한 비전 제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는가. 2026년 상반기에 작년보다 8명이 더는 99명, 99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13명, 작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7명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바이크, 스쿠터 사고가 많이 늘어나서 25% 이바이크 충돌 사건이 지금 715건, 그리고 서 있는 이렇게 서서 타는 스쿠터 충돌이 무려 1,0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32%가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듣겠지만 뉴욕시에 안 그래도 차가 많이 밀리는데 여기 바이크 레인 또 보행자들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대체로 걱정시키는 중간선거가 50일가량이라고 했는데 50일도 채 안 남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러니까 잘 알 것이다 라고 했던 국민들의 그 신뢰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이민정책 강경하게 펼치니까 이건 뭐 양분되어 있는 미국이지만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을 상대로 5위를 점한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대표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애나 유니버시티가 공동 실시한 최신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데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인기가 떨어지면서 특히 생활비, cost of living, 이게 계속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우리가 장도 보러 가고 이렇게 국민들이 포기할 만큼 지금 이 불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공화당에 대한 이 정치적인 취약성이 더 드러난 이번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 여기서 대상은 likely voters 확실히 투표를 할 사람들 그냥 단지 유권자들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연방하원 선거구 공화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격차가 9%포인트에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olitical momentum 이 정치적인 뭔가 이렇게 기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위치 그리고 기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 approval rating 비행이 지금 38%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것이 뭐 어떻게 해라라고 설마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자체가 긴 것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이 이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고 있고 유가, 기름값 만원 다 할 수 없는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국과의 전쟁에 외국에서의 전쟁 이거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외국과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거 공약 중에 이게 포함돼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걸 보고 또 찍었는데 Second tide of war, involvement, 미국이 involvement에서 돈 갖다 주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끝을 못 내고 있는 그리고 다른 아닌 트럼프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 하는 경제 문제, 이민 정책까지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유권자들은 또 healthcare, 건강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뉴욕타임즈와 세아나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공화당의 민주당에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편 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올해 일단 중간선거가 있고 또 유권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을 보면서 투표합시다. 우리는 이 정도인데요. 유권자들이 지금 이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들어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선거가 가깝게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만 장의 우편 투표가 발송된 그런 주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50일도 남지 않았고 너무 촉박하니까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 그런데 실제로 2020년 이후 여러 조사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부정 사례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한두 장에 어떻게 잘못 들어갔다 뭐 그러니까 고의적인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한국 유튜브 이렇게 뉴스 이런 관련 그 뉴스의 그 댓글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부정 투표지 뭐 이렇게 말을 단 댓글을 또 봤습니다. 우편 투표 그래서 각 주가 일단은 올해 선거를 어쨌든 해내야 되니까요. 네바다 주가 이런 신뢰가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규모 유권자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홍보 캠페인을 한 거죠. 뭐 대단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표가 제대로 집계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또 홍보 캠페인에 돈을 들여야 하는 네바다주를 비롯한 많은 주들, 콜로라도주, 아마존 패키지처럼 추적 시스템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신의 투표 용지가 배송처럼 아마존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다는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바로 이미 30만 장의 그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이 된 그런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Full steam ahead. 기존 절차를 유지하고 우리는 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우편 투표를 발송을 한 주가 됐네요. 애리조나 부정선거론자도 우편 투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물론 그런 부정 우편 투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우편 투표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노스웨스트의 워싱턴 주는 드롭박스를 사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우편 투표 용지를 수거할 수 있는 공식 드롭박스를 만들었으니 그걸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문자 알림 시스템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는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통령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상당히 각 주의 노력을 한번 보는 데 시간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우주 스페이스에도 무기를 배치했다고 이미 했다고 미국의 공군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로이 밍크의 이 발언은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여기에 설치를 해서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미국 측의 이 공개적인 인정이 돼서 굉장한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수년간 준비를 해온 무기 우주에 배치한 것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첫 공개 인정이다. 기존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적대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궤도에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사실 놀랄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일부러 발표한 게 아니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그리고 또 이 사실은 공군 웹사이트에 이 보도자료로 게시가 돼서 확인이 됐는데 언제 이 우주의 무기가 배치됐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이걸 논평해달라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고 2024년에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보기관들이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걱정하게 하는 그 내용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에 무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나? Why not? 러시아가 그것도 핵무기를 거기다 가져다 놓게 되면 통신부터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위성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이제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작년 우주 기반 요격기의 개발과 배치를 포함해서 미국의 방공망을 확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골든 돔이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 이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될 것이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우주의 무기가 배치된다. 그리고 됐다 이미.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도 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뉴욕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 구름이 끼는 것도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효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발표한 이 정책. 이민자 가정들의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public assistance,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온 그런 가정들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사실이 나타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그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이번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7월에 발표된 이

는 양조권을 내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합법 이민은 물론 불법 이민 모두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의 일환으로 나온 이건 지금 여기에 이민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food stamps 혹은 housing vouchers 주거지의 지원 쿠폰을 신청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그 미국에서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미국 시민인데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두 개의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7월에 발표된 이 정책, 이번 금요일에 시행 시작.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민 심사에 반영이 되는 이거 받으면 영주권 진짜 못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요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 생계 지원금 이런 거, SSI, 뭐 TANT 등을 받은 것,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했다라든가 양로원, 요양원 등. 그렇지만 이민 영주권 심사에서 제외되는 혜택,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온 food stamp, 저소득층의 식료품, 식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뭐 여기서 예외는 장기 요양시설 비용, 이건 제외지만 그러니까 식비나 일반 의료비 지원 같은 뭐 이런 현물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심사에 감점이 되지 않았던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거죠.

0: 확실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KBS 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들으신다면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kradio.us 이렇게 치시면 라디오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kradio.us 거기서 뉴스 앵커들과 진행자들 얼굴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방송을 들으시려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클릭하시면 바로 거기 골라서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얼굴을 또 보실 수도 있고요. AM1660, AM1310 라디오를 라디오가 없이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8년이면 LA 올림픽이 있는 해가 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들은 다 모습이 우리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빈 뉴슴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 쪽에 인기 있는 그래서 2028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가 출마를 하기로 발표를 한다면 난 이번엔 안 나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20년 넘게 그렇게 정치계에서 서로 협조를 해왔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유권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CNN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I wouldn't run if she ran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20년 넘는 정치적 동지다. 뉴슘 지금 현재 주지사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때 카멀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습니다. 어제 에미상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미 며칠 전에 이번은 이제 시상식 자체는 어제 있었고 며칠 전이었죠.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윤여정 배우가 이 노미네이트했던 부문에서 이번엔 상을 받지 못했다. 여우조연상 이런 소식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계 미국인 감독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비프 시즌 2가 작품상은 못 받았다. 이번엔 지난번 원래 성난 사람들 2024년에서는 그때는 작품상 감독상 작가상 남은 주연상 이래서 8개 부문의 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엔 안타깝게 못 받았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4의 2층 높이의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아주 반가워요.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킴스 보석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천연 다이아몬드가 특별 가을 스페셜 이벤트로 지금 좋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직접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킴스 보석 오늘 저녁 뭐 해먹나 아침 출근부터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남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고요. 온갖 나물, 국, 찜, 또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고 우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플라인은 800-713-9336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레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 모은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다시 한번 위치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고 929-766-0088로 문의해 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을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수리세 유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 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크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있습니다. 뉴저지 은혜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 혹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의 학교 뉴저지 은혜강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4명의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홈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있습니다. 현금 $5,000 우승 상금 준우승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18개 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 홀을 빼고 베스트 15홀만 점수가 합산돼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한 사람당 100불의 참가비는 첫 개인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 상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기분이 좋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반가운 얼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서 오셨습니다. 김스보석의 김남표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랩그론 다이아몬드만 파시는데 혹시 천연 다이아몬드는 없나요? 내추럴 다이아몬드는 이제 취급 안 하시나요? 그렇죠?
1: 네, 많은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전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네. 예, 내추럴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가격이 디스카운트 할 수가 없어서 네.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그 성원에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네. 우리 앵킴 씨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독점을 네.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습니다.
0: 네, natural diamond. 우리 젊은 층에서 이 lab grown diamond 일단 보이는 거 중요하다고 뭐 일단 천연 다이아몬드 이렇게 파우더처럼 해서 이것도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natural diamond 갖고 싶다 그리고 또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갖고 나오셨다 하는 건 그만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가격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프로모션 세일이 어렵다는 말씀인데 내추럴 다이아몬드 GI의 감정서가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지금 넉 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인가요?
1: 아 이번에 넉 점을 내놨는데 벌써 한 점이 팔렸어요.
0: 그럼 석 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네 개가 박스가 보이는데요?
1: 제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방송국 그
2: 아 맞아요 우리 네. 웹사이트에 먼저 올라갔죠. 네.
1: 제가 지난주에 올렸는데
2: 네.
1: 그중에 가장 그 합리적인 게 있었어요.
2: 네.
1: 왜냐하면 좀 부담 없는 것.
2: 네.
1: 그게 뭐냐면은 프로포즈링하고
2: 네.
1: 웨딩밴드를 두 개를 같이 했고
2: 네.
1: 예, 그게 가격이 아주 좋았는데
2: 네.
1: 그게 방송하기 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2: 급하게 만들었어요.
1: 예,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2: 네.
1: 이거는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었어요.
2: 아, 진짜 이게 이건 백금하고 내추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섞어서 보니까 프로포즈 링은 가운데 이제 라운드 이렇게 솥은 아주 전통적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다이아몬드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 하면은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웨딩 밴드 역시 백금과 이 다이아몬드 천연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이거 디자인 여러분 보시길 원하면 우리 웹사이트 kradio.chico uskradio.chico uskradio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지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들어가십시오. 이게 그래서 먼저 그냥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역시 GIA 감정서가 있는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원캐럿이고
2: 원캐럿
1: 예, 같은 퀄리티고 사실은 그 금 퀄리티는 지난번에 그 팔린 거는 14K 옐로 골드인데
2: 네.
1: 이거는 플래티늄이에요. 그러니까
2: 와 플래티넘 백금으로
1: 예.
2: 와
1: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분들에게 신용을 네. 지키기 위해서
2: 네.
1: 저희가 우리 앵김 씨하고 진짜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네. 했는데
2: 네.
1: 이게 원캐럿이고
2: 네.
1: 사이드에 반지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요.
2: 네.
1: 그래서 프로포즈 하고
2: 네.
1: 그다음에 이제 승낙을 받으면은
2: 네.
1: 결혼 반지 꼭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2: 네. 네.
1: 그 세트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티늄으로 무려 그 사이드 다이아몬드가 7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원캐럿 가까이 되는 걸 또
2: 네.
1: 추가돼서
2: 네.
1: 예 토탈 원캐럿 70이고요.
2: 네.
1: 예 아주 금은 제일 좋은 플라티늄으로 했고
2: 네.
1: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시고
2: 결혼식까지
1: 걱정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웨딩밴드도 보통 2,000불 넘어요.
2: 맞아요.
1: 네.
2: 근데 이것도 내추럴 다이아몬드를 넣은 플래티넘 그것도 백금으로 최고 백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중 가격에 보니까 두 반지 합해서 9,700이라고 써 있네요. 9,700불.
1: 네. 9,700이나 10,000불 정도 가야지
2: 네.
1: 프로포즈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와
2: 네.
1: 웨딩밴드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요. 2,700불에 책정했습니다.
2: 2,700불에 네, 두 개 반지, 프로포즈, 그리고 또 웨딩밴드 해서 이건 꼭 지금 당장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먼저 알려주세요. 212-840-3412 이렇게 하셨는데요. 9,700불 아니면 10,000불까지도 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반지 이것만 있으면 이제 결혼 금방 하시게 되는데요. 날짜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2,700불에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지는 이걸로 갈까요? 얼른 어떤 반지로 갈까요?
1: 네, 그거는 요즘 그 젊은 분들이
2: 네.
1: 굉장히 유행하는 쿠션 컷이에요.
2: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뭐 옷에 걸리지 않고 좀 편안한 방석 같은.
1: 예, 네, 맞습니다. 네. 방석 같은 반지인데요.
2: 네.
1: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동그란 다이아몬드를 선호했었는데
2: 네.
1: 요즘 그 MZ 세대는
2: 네.
1: 자기들의 그 개성이 뚜렷해요. 그래서 남이 없는 나만의 보석이라 해서
2: 네.
1: 이 동그란 다이아몬드는 사각으로 깎은 거예요. 사실 쿠션 컷으로.
2: 근데 제가 이렇게 껴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눈이 시원해지는 디자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디자인으로. 이거
1: 네.
2: 역시 프로포즈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네. 그럼 저희가 프로포즈용 또 지금 이제 결실의 계절 아니에요. 가을.
2: 네.
1: 그래서 또 사랑하는 분과 또
2: 네.
1: 신세 지신 분 선물하시라고
2: 네.
1: 우리 앵킴 씨가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이쁘고
2: 네.
1: 좋은 퀄리티의 이것도 지하에 공인 감정서가 있는
2: 네.
1: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큰 1.53캐럿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캐럿 가까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2: 네.
1: 알만 그리고 사이드에 아주 이쁘게 이렇게 그 헤일로로 네. 한 바퀴를 돌아갔어요. 다이아몬드가.
2: 네, 그런데 이게 그 방석컷이기 때문에 이게 라운드가 아니라 약간 모서리가 둥글어진 그런 테두리 사각형의 그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자잘하게 천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모두 내추럴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데 가격을 먼저 오 이거는 17,000불이라고 나왔네요.
1: 그럼요. 왜냐면 네. 거의 2캐럿 가까이 되고 네. H컬러 SI1 네. GIA 공인 감정서가 있고 네. 특히 이 다이아몬드는 네. 다이아몬드의 그 레이저 인스크립션을 해가지고요. 등록된 다이아몬드니까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네. 정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GIA에서 요즘 시스템 새로 만든 그 다이아몬드 안에 넘버를 넣어요.
2: 그러면 뒤쪽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만 따로 분리해서 나오면 뒤에 있는 건가요?
1: 다이아몬드 옆에 있어요.
2: 다이아몬드 옆에 안에, 있어요.
1: 안에 있어서.
2: 아,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뭐, 없지만, 전문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면 보인다. 자, 그러면 17,000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것도 네. 아주 착한 가격. 네. 5,500불에 책정을 했습니다.
2: 5,500불.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는, 우와, 이거는, 이게 프린세스 컷으로 가운데 아주 크고요. 또 프린세스 컷 사각형의, 그 네 귀퉁이를 딱 집어서, 하,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꽃잎같이, 그러니까 꽃잎이 아니네요. 나뭇잎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옆에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모두 내추럴 다이아몬드고 이거 역시 이게 그 백금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플래티넘으로 가장 예. 좋은 백금으로 했는데요. 유주야의 감정서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상당히 가격이 좀 한 3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나와요.
1: 네, 왜냐하면 그거는 네. 이제 정식 2캐럿짜리고요.
2: 2캐럿.
1: 예, 네. 진짜 내추럴 프린세스 컷이고 지하의 감정서가 있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요. 앵킴 씨가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서 네. 뷰티풀하게 아주 세련되게 했는데
2: 진짜 예뻐요.
1: 작품입니다. 사실 네. 저도 40몇 년을 주얼리 했는데 네.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킴스 보석으로 앵킴 씨가 네.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원 오브 카인의 우리 앵킴 감정사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 칼라고요. 사이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잎을 넣었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프린세스가 아주 돋보이는 플래티넘으로 만든 네. 반지인데 이것도 3만 불짜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고민하다가 9,700불에 측정을 했습니다.
2: 9,700불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점을 제가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반지는, 아, 이건 진짜 예쁘네요. 약간 평평하게 솟아오르지 않게 해서 라운드 컷인데 엄청나게 면이 많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길게, 이게 뭐였죠?
1: 바게 다이아몬드.
2: 바게 다이아몬드를 네. 하나씩 박았어요. 전부 내추럴 다이아몬드입니다. 전부. 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57이고요. 이거는 퀄리티가 H칼라 VS1이라고 3베리굿이라는 건 커팅, 광택, 각도가 다 맞는 그런 아주 지하에서도 1등급으로 나온 다이아몬드인데 이것도 우리 앵킴 씨가 플래티넘으로 옆에 사이드에 네. 바게 다이아몬드를 넣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 유명 보석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진짜 세련되고 뷰티풀한 디자인인데요.
2: 네.
1: 이것도 우리 앵킴 씨가 직접 세공을 해서 네. 진짜 아주 최신작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세일하는 건요. 네. 다 2주 전에 지하의 공인 감정서가 있는 최신 제품입니다.
2: 와, 저는 소장품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소장품 했더니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앵킴 디자이너가 세공한 이 반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추럴 다이아몬드로 전체가 돼 있고요. 세 가지 면에서 베스트를 넣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 역시 이제 레이저로 이 진짜 진품인 그 다이아몬드 그 안에 옆쪽에 들어가 있고 시중 가격은 이게 얼마나 되나요?
1: 23,000불인데
2: 23,000불.
1: 이것도 저희가 프로모션 가격으로 7,300불에 측정했습니다.
2: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요 참 안 된 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에 반의 반도 아름다움을 못 보여주잖아요. 킴스 보석에 여러분 문의해 주시죠. 전화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1: 212-840-3412
2: 3412 212-840-3412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몇 장을 찍고 있지만 일단 우리 웹사이트에 오셔서 kradio.us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에 넣어놨습니다. 오늘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넉 점, 정확하게 말하면 다섯 점이네요. 왜냐하면 하나는 두 점이 이렇게 프로포즈 그리고 웨딩 밴드까지 들어있으니까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 나추럴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이야기.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킹스 보석의 김남표 대표님이셨습니다.

목의 하늘은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밝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시리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 몸부신 태양이 닿는 모든 곳에는 황금이 사과처럼 열릴 것도 같습니다. 태고 쪽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꼭 비는 절대 안 올 것 같잖아요. 좋은 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이 뉴욕의 가을날을 소중한 한 권의 책처럼 끌어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마주하면 시름도 잠시 잊게 되고 큰일도 조금은 작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아요. 뭔가를 이겨내야 할 때 멋지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고 괜찮지 않은데도 밥 한 끼 챙겨 먹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넘어가지 못해도요. 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참 잘 견뎌왔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Say you, say me. 이걸 제가 언제 들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 또 나이 계산을 하시겠죠? 어릴 때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명곡이죠.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오늘 이 화창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밖에 보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이게 가을 날씨지라는 생각이 들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가 오래 가진 않지만 이 상황에 좀 만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전 아직도 설레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몸이 좀 다른 시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몸은 뭐 정말 제 시간에 맞춰서 어쩌면 더 빨리 찰칵찰칵 가는데 마음은 참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마음과 몸이 다르니까 가끔은 이게 좀 따라가지 못해서 서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마음은 청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청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요일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을 읽고 또 트렌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 여러분들 그 지갑을 가지고 다니세요? 아마 여성분들은 그래도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남성들도 가지고 다니시긴 하는데 젊은 분들은 그냥 뭐 카드 지갑 하나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갑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요즘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갑 없이 다니는 시대가 왔다. 요즘에 혹시 공항에 가보셨나요?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공항에서 뭐 신분증도 꺼내고 또 그 탑승권도 보여주고 신분 확인한 다음에 지갑을 그냥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죠. 뉴욕 모바일 아이디, 줄여서 우리가 MID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뉴욕주 신분증을 이 스마트폰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넣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운전면허증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 인증을 거쳐서 모바일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면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인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공항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발표를 보면은요, 이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24만 5천 명이 넘는 이 뉴요커가 모바일 아이디를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뭐 우리 잘 아시는 JFK라든가 아니면 라구아디아 공항을 비롯해서 참여하는 그 공항의 TSA 보안 검색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모바일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제 실물 운전면허증은 필요 없겠네. 뭐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모든 곳에서 이 모바일 아이디를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뉴욕주 DMV 같은 경우도 실물 신분증은 계속 가지고 다녀라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아이디라는 게 실물 그 신분증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리얼 아이디도 이야기를 해보면 2025년 5월부터 이제 미국 공항에서는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그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뭐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비행기를 절대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TSA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을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내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인지 아니면 뭐 여권이라든지 다른 여타 신분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전에는 사실 지갑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더 불안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식당에 갈 때도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다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지갑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도, 뭐 은행도, 티켓도, 뭐 이 지도도 다 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편리해진 건 분명한데요. 기술이 우리 대신 이렇게 뭔가를 다 준비해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아는 분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크레딧 카드 하나하나의 특징을 하나도 몰랐대요. 뭐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어떨 땐 뭐 마트에 갈 때는 이 카드를 써야 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 카드를 쓰면 유리하고 어떤 카드는 뭐 연회비가 있는 반면 어떤 카드는 또 택스가 없고 이런 것들을 아주 알뜰살뜰 아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셔서 나중에 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포인트도 많이 쌓아지고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갑은 좀 가벼워져서 좋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좀 더 얻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렇게 살아야 여러 가지 좀 세이브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빠요. 이거 쫓아가려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지금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지만 너무 버겁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저도 그래요.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그냥 배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또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이 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있고요.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하셔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있는데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정말 먹고 싶네요. 노던 160각 국수집입니다. 718-799-0885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 있고요. 예방교육 있습니다.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인데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전화 201-320-3330입니다. 투데이 잠시 후에 볼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달러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달러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달러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두당 2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8: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 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9: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8: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9: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굉장히 그 축구를 잘하죠. 아,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신나는 노래였고요. 이렇게 요즘 주위를 보면 예전에 그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말주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뭐 웅변학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조금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웅변학원을 막 보내서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학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맞는 말을 했는데도 따다다다닥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툭툭 던졌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확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흔히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가 탄탄하고요. 설명을 잘하면 상대방이 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실 이 맞는 말보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 너무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세월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뢰, 공감, 그리고 논리. 우리는 이 마지막에 논리를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하는 편인데 정작 앞에 이 두 가지 신뢰와 공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녀와 대화를 하든지 뭐 친구랑 하든지 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먼저 공감하거나 신뢰를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훨씬 더 이 오픈마인드 한다고 해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취업 면접도 비슷하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뭐 누구나 하는데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진솔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뽑힌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 여기다 더하면 더 좋은 것 바로 미소입니다. 유머가 뭐 유머러스한 것 또 좋은데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이 미소, 미소를 딱 장착하시면 굉장히 함께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이 미소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6: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5: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6: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랑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5: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7: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미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관광. New 택시.

0: 사람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추석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한 선물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을 위한 좋은 건강 제품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정말 추석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1: 제가 와요. 지난주에 저 부모님 선물 3총사 소개해줬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렇죠. 관절보감, 네. 요로총보감, 뇌보감. 근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뇌보감을 한국에 보내주세요 하는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0: 네.
1: 한국에 가서 뵐 수는 없는데
0: 그렇죠.
1: 또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 안 걸리도록 네. 뇌보감 좀 보내주세요. 그 따뜻한 어떤 거를 좀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0: 그러셨군요.
1: 예. 그리고 뭐 승보감, 후코에 대한 상담은 여전히 많은데 네. 지난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0: 네.
1: 사장님, 방송하실 때 가끔 보면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뭐 GMP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던데.
0: 네.
1: 뭐예요, 그게?
0: 네. 아, 그렇죠. 강조하셨으니까.
1: 네, 제가 뭐 관절 보감이나 우리 회사 모든 제품에는 GMP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GMP가 뭐예요?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 FDA가 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만든 건강 제품에는
0: 네.
1: GMP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70% 80%는 그런 마크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 그래서
0: 네.
1: 인터넷 들어가서 영어로 GMP라고 치시면
0: 네.
1: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우리 회사에는 모든 제품이 이 GMP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0: 네.
1: 그 질문하신 분은 제가 방송을 할 때 요즘에는 GMP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0: 네.
1: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자, 홍보 하나 먼저 시작합니다.
0: 네. 좋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뭐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0: 네.
1: 가끔은 그런 전화 하세요. 사장님, 뭐 추석인데 어떤 제품, 뭐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물론 상담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저희 뭐 후코이단이나 송보감이나 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0: 네.
1: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추석 전후가 되면 너무 바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할리데이가 길기 때문에
0: 네.
1: 가급적이면 조금 미리 서두르는 게 좋은데
0: 네.
1: 이 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소와 이름을 주시면 한국 주소를 주시면
0: 네.
1: 우리 지사에서 3일 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딱 주문을 하시면 시간이 딱 맞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건강 선물을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필요하신 분은 상담하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송보감부터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뭐 세종 송보감은 워낙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계시고요.
1: 네. 네.
0: 이게 벌써 18년 맞습니다. 정도 됐죠?
1: 18년 됐고요.
0: 네.
1: 그 성분 함량
0: 네.
1: 맞습니다. 18년 동안.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아마 네.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추석에 선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단골 고객님이
0: 네.
1: 모르는 주소를 막 불러주세요.
0: 네.
1: 그래서 고객님 주소는 저희가 다 세이브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0: 네.
1: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0: 선물로.
1: 네네네.
0: 감사합니다.
1: 아마 예,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0: 네.
1: 우리 혈관 건강 때문에 또 선물하시는 분이 많아서
0: 네.
1: 세종 송보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0: 좋아요.
1: 당뇨, 혈압, 혈액순환 장애, 뇌졸중, 또 심장 질환, 또 기름진 음식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을 건강하게 특히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쌀쌀해요.
1: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날씨가 되면 혈관이 수축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절대 세종 송보감을 꼭 권해드리고요.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으로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이 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죠?
0: 네.
1: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됐는데
0: 그렇죠.
1: 추석하면 송편.
0: 그렇죠. 송편하면 송편 솔잎.
1: 송편하면
0: 네.
1: 솔잎하면 세종.
0: 송보감이죠. 송보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보감이 네. 그 솔잎은 알겠는데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원료 네.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1: 송보감의 원료는 그냥 네. 솔잎 이렇게도 되지만 네. 정확하게는 솔잎 증류 농축액이 됩니다.
0: 와 그렇군요. 농축액.
1: 그래서 솔잎을 예. 끓인 다음에 그 네. 고농축된 수증기를 캡슐로 만든 겁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1: 아주 고농축된 솔잎 증류 농축액이 되는데
0: 네.
1: 솔잎에는 뭐 다양한 효능 제가 방송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솔잎에는 다양한 무기질 중에 루틴이라는 성분 요거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0: 네.
1: 혈압을 안정시켜준다.
0: 그렇죠.
1: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이런 무기질이 요거는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0: 네.
1: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리모넨 강력한 불포화 지방산인데
0: 네.
1: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0: 청소한다. 네.
1: 네. 그다음 네 번째는 해독작용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0: 네.
1: 우리 혈관 안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키고 중요한 것은
0: 네.
1: 디코친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0: 맞습니다. 다 흡연하시는 분들 꼭 드셔야겠어요.
1: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LA에 방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사장님.
0: 네.
1: 아니 이거 숙취해소에 좋다는 얘기는 요새 안 하시대요.
0: 아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1: 네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하게 돼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0: 네.
1: 이 송보감은 우리의 혈관 관계에서 꼭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천연의 귀한 제품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평소에 송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0: 네.
1: 추석날 선물하시는 것도 좋고.
0: 네 좋습니다.
1: 3개월분 한 박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올해 여러분들 이제 뭐 다음 주가 또 우리 추석을 앞두고 오늘 네. 특별한 또 추석 세일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1: 네, 오늘은 제가 세일을 두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0: 그래요.
1: 조금 여러분 분주하게 조금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0: 네네.
1: 자, 후코이단 얘기 1분만 하면 후코이단에는 아포토시스 효과를 기억하세요.
0: 그렇죠. 네.
1: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뭡니까?
0: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비정상 세포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스스로 죽도록 그렇죠. 하는 네. 그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 또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드시면 좋고요. 최근에 한국에 후코이단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은 조금 복용의 양을 조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은 상담하면 좋겠고요.
0: 네.
1: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후코이단은 면역력, 항암 효과에도 좋지만
0: 네.
1: 소화기 개통에도 좋고
0: 그렇죠.
1: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곤하신 분들
0: 네.
1: 그래서 후코이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0: 네.
1: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0: 네.
1: 꼭 이 명절이 되면 타주에 계시는
0: 네.
1: 건강이 안 좋은 투병 중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분에게 후코이단을 매번 보내시는 여성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0: 그러시군요.
1: 그분은 보낼 때
0: 네.
1: 익명으로 보내십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오. 그 받는 분이 누가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익명입니다. 그러면
0: 네.
1: 고마워 고맙긴 고마운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런 분이
0: 그쵸.
1: 계신데
0: 네.
1: 후코이단은
0: 네.
1: 바로 투병 중이신 분들 많이 드시고요. 후코이단도 4개월 분이 한 박스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송보감은 혈관. 요거는 3개월분인데 380불이고
0: 네.
1: 후코이단은 4개월분인데 380불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후코이단은 네. 세종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0: 그렇죠.
1: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0: 네.
1: 뭐 그 방사능 오염수라든지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
0: 네.
1: 도와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함량과 뭐 순도 지금 말씀하신 청정 대서양의 후코이단 이것만 네. 기억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첫 번째 세일 정보를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1: 제가 오늘은 좀 분주하기 때문에
0: 네.
1: 자 추석을 앞두고요. 제가 방송 때만 드리는 세일 정보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송보감 후코이단 얘기를 안 했더니.
0: 네.
1: 송보감 후코이단 해주실 거죠.
0: 기다리세요.
1: 자, 네. 제종 송보감. 저희 홈페이지에는 2 플러스 1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오늘 방송, 요거는 뭐 시간으로 안 하고요. 선착순 안 하고.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아, 좋네요.
1: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 중으로 했더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운전할 때 전화하기 힘들다고.
0: 맞아요.
1: 제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1: 네네네.
0: 네.
1: 그래서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 드리고
0: 네.
1: 보너스로 리포좀 비타민C, 비타민C 꼭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리포좀 비타민C도 추가하실 수 있도록 보너스로 드리는데
0: 네.
1: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 되고요. 미국 어디라도 그리고 한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1: 한국도 배송해 드리니까
0: 네.
1: 전화번호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하셔도요. 선물로 네. 똑같은 가격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명품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1: 네.
0: 이건 필수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네. 분들은 뭐 물론이고 한국으로 보내실 분들도 다 똑같죠. 저도
1: 네,
0: 그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1: 제가 네. 지난주에 그 부모님 선물 삼총사
0: 네.
1: 이 저 빅세일을 올해 처음 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추석 때 한두 번 꼭 하는 세일인데
0: 네.
1: 제가 이 세일 너무 좋아들 하셔서 오늘
0: 네.
1: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요것도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0: 네.
1: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 세일 정보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0: 해주세요.
1: 부모님 선물 삼총사
0: 네.
1: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세종 관절 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 건강 세종 요로 청보감
0: 네.
1: 우신숙 씨도 제가 또 끌고 들어갑니다. 우신숙 씨도 저도 먹어야 되는
0: 네.
1: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
0: 네.
1: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종 뇌보감 뇌의 보약입니다.
0: 네.
1: 제가 지난주에는 뭐 성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0: 네.
1: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관절보감은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그리고 콜라겐, 식이유황 이런 성분들을 구성이 돼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요로청보감은 방광건강, 요실금, 소태 아주 그 소변관리 힘드신 분들에게 너무 좋고요.
0: 그렇죠.
1: 세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연세 높으신 어른들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많은데 관절보감과 요로청보감은 한 박스가 195불입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은 210불입니다.
0: 그렇죠.
1: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
0: 네.
1: 세일은 지난주에 했던 분, 방송 못 들은 분들은 오늘 요거 세일 하시면 돼요. 깜짝 놀라실 세일이었죠.
0: 네.
1: 두 박스에 한 박스 세일을 하는데 추석 맞이 특별 세일로
0: 네.
1: 두 박스 구입하시면 두 박스를 다 드립니다.
0: 와, 2 플러스 2입니다, 오늘. 그렇죠? 똑같이 주세요.
1: 네. 그, 믹스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지난주에도 사장님, 저는 뇌보감 2박스 하고요.
0: 네.
1: 관절보감 2박스 하고요. 한국에 보내주세요.
0: 그렇죠. 아, 이거 좋습니다.
1: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 가족들이 많아서 네. 뇌부감으로 2 플러스 2 다 주세요. 네. 통원할 때가 있어. 이런 분들 계신데
0: 그렇군요.
1: 2 플러스 2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 들었던 분들은 금세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정보니까 이것도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1: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제품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셨고요. 특히 네. 추석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세일 정보 주셨는데요. 우리 좀 깔끔하게 한 번 더 네. 요약하고 갈까요?
1: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세일입니다.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한 박스 사시면 똑같은 가격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0: 네.
1: 리포좀 비타민 C 한 병 드립니다.
0: 그렇죠.
1: 두 번째 백세 건강 삼총사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2 플러스 1 제가 그렇게 세일했었죠. 오늘은 2 플러스 2입니다.
0: 아, 2입니다.
1: 그래서 믹스앤 매치가 가능하니까
0: 네.
1: 그것도 오늘 내로만 전화 주시면 되고 한국은요. 한국도 보내드리고요.
0: 그렇죠.
1: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요 세일은 대리점이나 약국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온라인에서 드리는 세일이니까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믹스매치할까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관절보감 두 박스에 네. 요로청보감 한 박스하고 세종 뇌보감도 한 박스 뭐 이렇게 좋죠?
1: 그렇게 해도 됩니다.
0: 네네.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전화번호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요.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시면 추석 선물 든든하게 장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맞아서 따뜻한 그리고 모두에게 또 안부 한번쯤 전하는 또 그런 가족 그런 우위가 또 한 번 더 녹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진숙 씨도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이 한가위의 달처럼 마음이 네.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상담 전화 드릴게요. 703-256-7671번. 703-256-7671번. 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곁에 더 있고 싶지만 저는 내일 다시 와야 되겠네요. 오늘도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넷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슬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필리세이스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Radio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하신 네. 자, 라디오 생활백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이게 참 뵙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알러지 있어요? 그러셨는데 아, 그건지 콧물 나고 막 그래갖고 힘드네요.
1: 그래도 잘하실 거라고.
0: 면역 뭐 그 정도야. 자, 오늘도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먼저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1: 우선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관련된 이제 다양한 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변동, 네. 내년도에 네. 생길 변동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부터 시행이 될 여러 가지 네. 변화되는 내용들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옵니다.
0: 왜 지금 쏟아지는 거죠?
1: 왜냐면은 우리 정서적으로 볼 때 네. 제가 이렇게 미국에 한 30몇 년간 살면서 한국 그 컬처하고 미국 컬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우리 진행자님도 보셨을 거예요. 공사 한번 시작하면
0: 아주 그냥 징어요.
1: 아주 네. 속된 표현으로 뽕을 뽑아요. 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는 네. 그게 이제 불편하죠.
0: 그쵸.
1: 항상 불편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여기는 보면 뭐가 갑자기 무너졌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사고 소식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 보면 뭐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는데 글쎄요 뭐라 그럴까.
0: 탄탄하게 가는 건가요 그럼?
1: 그렇죠 이게 뭐 이번 공사에서 벽돌이 뭐 만장이 필요하다. 그럼 미국 분들은 만장을 다 쓰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다른 것들, 나라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만장을 쓸까?
0: 100장 빼고?
1: 100장, 1000장 빠지지 않나라는, 네. 빨리 끝내야 하는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네. 이쯤이면, 이제 이런 그 문화, 정서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좀 충분한 시간을 줘요, 항상.
0: 네.
1: 그리고 뭔가 새로운 법령, 룰이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요번에도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거주 레지덴셜 그 집에 사시는 분들 그 뉴욕 시리에서 그 새롭게 그 쓰레기통을.
0: 아, 네네. 이제
1: 규격
0: 단속
1: 쓰레기통을. 그것, 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벌써 개몽 기간을 두고 있고.
0: 맞습니다. 한 2년 네. 전부터 들리던 얘기 같아요.
1: 네. 단속을 네. 한다고 그리고 이제 벌금을 납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봐요.
0: 네.
1: 콘셉 속에 이렇게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 규격 쓰레기통을 안 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네.
1: 근데 별로 이렇게 규제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네. 예전에 보면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0: 네.
1: 이슈화되고 시행을 하겠다 뉴욕시에서 네. 이렇게 해서 뭐 그 브라운 색깔 그 분리 수거 그 통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러는데 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규제. 시행은 됐지만 규제가 아직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무슨 말을 들리냐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정착되길 바라고 또 고민하게 하고
0: 네.
1: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0: 제대로 정착하겠네요.
1: 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뭐 그 시행 새로 시행될 부분들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고나 공지를 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린 다음에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변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가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2027년도에 변경될 많은 그 베네핏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미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떨파리 메디케어 보험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 지금 본인들께서 가입돼 있는 그 플랜 회사, 민간 회사들로부터 벌써 편지를 받고 계실 것 같고요. 이번 네. 달 말까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정부에서 내리는 그 조치 규정입니다. 각 민간 보험사들이 9월 말까지는 그 가입된 보험 수혜자들한테 이제 명년에 다음 네. 년에 변동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써서 메일을 보내게 돼 있어요.
0: 네, 근데 사실 시니어분들은 그 메일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도 않겠네요.
1: 제가 잠깐 방송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은 요즘이 그 어떤 메일의 홍수.
0: 네. 예.
1: 여러분, 예, 스마트폰에도 뭐 스팸 뭐 많이 오죠. 전화도 네. 많이 오고 텍스트 메시지도 많이 오고 대거로 여러 가지 또 이제 편지들도 많이 와요. 편지들. 실제로 뭐 진짜 전화를 받으시고 보험회사라고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 정보를 다 주고
0: 네.
1: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의 마케팅 콜이었는데 그래서 막 플랜이 갑자기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수많은 메일 중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메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라고 했을 때 그 갱신에 대한 서류들이 꼭 나옵니다. 대구로 발송이 되는데 뭐 언제까지 갱신 서류를 보내라 그런 게 꼭 와요. 여러 차례 옵니다. 그걸 보고 아, 나 이때쯤 해야 되겠지 그러고 잊어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그러면 갑자기 일주일 전에 편지가 그 받았던 편지 문득 생각이 납니다.
0: 네.
1: 그럼 그때서야 이제 도움을 청하시러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죠.
0: 늦었나요?
1: 많이 늦은 거죠.
0: 네.
1: 그래서 부랴부랴부랴 보내면 그 사무실 담당 사무실에서는 그 받은 날로부터 또 이제 그분들이 받은 편지가 수천 수만 수십만 통이에요. 그거를 다 열어보려면 그 한정된 그 직원 인원만으로 이 그 주어진 시간에 다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0: 엄청 시간이.
1: 그래서 미리 몇 달 전에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0: 네. 지금 그러면 잘 챙겨놔야 되네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last minute까지 갖고 계시다가 아 너무 빨리 보내면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0: 너무 일찍 보내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나요?
1: 그랬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일도 왕왕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미리 보내오는 편지들 그리고 그 중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또 마케팅 세일즈 메일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나오는 받으시는 편지들을 전부 그냥 해당 다니고 계신 뭐 데이케어라든지. 뭐 홈케어라든지 관련된 봉사기관에 가져다 주셔서 대신에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이제 알아요. 아 여기가 일을 잘하는구나.
0: 오,
1: 꼼꼼하구나.
0: 에.
1: 실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거가 이제 뭐 딜레이가 됐다. 만약에 이게 베네핏이 갑자기 중단이 됐다 했을 때는
0: 네.
1: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커요. 약을 못 받게 되고 병원을 못 가게 되고
0: 큰일이죠.
1: 여러 가지 갑자기 네. 수술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수년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여러분이 몸을 이제 같이 거기에 묻고 생활해야 될 곳을 찾으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소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곳인가?
0: 네.
1: 경험이 있나? 들으면 다 알아요. 주위에 이제는 네. 한 명, 두 명, 뭐 내 친구들 다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다 들으면 알죠.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수개월, 수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나를 잘 도와주고 있는지, 내가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경험을 하셔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분들이 사실 일하시면서 가족 들하고 막 알콩달콩 막 지지고 볶고 사는데 바쁜데 맨날 그 일주일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0: 이거 좀
1: 야야 이거 뭐가 왔다 이러고 보시면은
0: 아 그냥 놔둬요 거기 이따 올게요
1: 힘들어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경험이 많은 게 자제분들을 너무 훌륭히 잘 키우셨어요. 네. 변호사, 의사,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한인 이민도 벌써 2세, 3세, 4세, 5세대까지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게 전문 지식이 없는 분야예요.
0: 어, 예.
1: 죄송하지만.
0: 네가 왜 모르니?
1: 영어는 할 줄 아는데 영어를 퍼펙하게 하고 네가 자격증이 몇 개인데 왜 이것도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0: 그렇죠. 부모님은.
1: 근데 제가 진짜 여러 명 경험했어요. 아들이 닥터예요. 딸이 변호사예요.
0: 네.
1: 여러 가지 이렇게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네. 막. 그냥 우리한테 다 갖고 오세요. 다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맞아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다 갖고 와서 저희는 뭐 문제 없이 잘 도와드리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늦게 갖고 오셔서 문제 생기는 건 저희 책임이 아니거든.
0: 네. 네? 그 우편 받으면 족족 들고 빨리
1: 웬만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고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 소셜데이케어, 어둘데이케어의 그 소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그렇겠죠.
1: 뭐 100명에서부터 수백 명까지 그 회원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0: 네.
1: 한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다양하거든요. 최소한 한 4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케이스를 한 분을 위해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0: 네.
1: 그거를 다 하려는데 라스트 미닛에 갖고 오시면 좀 어려워지죠.
0: 네. 자칫 잘못해서 기한을 그렇죠. 넘기면 큰일 나겠네요.
1: 미리 갖춰 오시면 네.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자기 그 캘린더에 다 마크를 해요. 이분은 이때쯤 네. 하면 되고 오. 경험상 알아요. 뭐 한 달 전, 뭐 한 달 반 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충분히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레스민이 갖고서 아이 뭐 편지 써서 가면 일주일이면 가잖아. 이게 아니거든요. 큰일 나요.
0: 네. 어.
1: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나 보험사들이 수개월 전에 미리 자꾸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9월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 민간 보험사들,
0: 네.
1: 그러니까 떨파리 보험사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흔히 말씀을 드리면 뭐 유나이티드 헬스, 뭐 앤덤, 헬퍼스, 웰케어, 뭐 다양한 보험사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보험사들이 정부의 규정에 의거해서 9월 말까지 전 회원한테 내년도 베네핏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0: 네.
1: 내가 올해는 A 보험사를 들었어요. 왜냐면 치과 베네핏이 좋았어. 내가 맨날 이빨이 그냥 나이가 드시면 문제가 생겨.
0: 네.
1: 안과 마찬가지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문의를 만날 때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민간사 보험들이 많은 지원을 해줘요. 뭐 임플란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뭐 2,000불, 3,000불
0: 네.
1: 하나 하는데 굉장히
0: 틀리도 되나요?
1: 틀리는 어느 정도 되고요.
0: 네.
1: 예. 그런 것을 지원을 나는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A 보험사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년부터
0: 안 한다.
1: 베네핏이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0: 네. 빨리 바꿔야 돼.
1: 그러면 딴 데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한국 정서가 그런지 나는 한 번 맺은 연은 절대로
0: 그렇게 될 자꾸 수가 왔다 갔다 없어요. 하는 거 아니요.
1: 네. 사람이 한 진득 한 맛이 있어야지.
0: 믿어야지. 믿어야지.
1: 촐싹대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0: 네, 혜택에 딱 맞춰서 바꿀 건 바꿔야 되는 거.
1: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 보면 부부 회원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0: 네.
1: 우리는 평생 100년 해로를 해야 돼요. 두 손 꼭 잡고.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조건 똑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분은 이빨이 안 좋고 아내분은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고
0: 그렇죠.
1: 다 달라요.
0: 네. 그렇죠. 상황이.
1: 똑같지 네. 않잖아. 네. 똑같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내분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필요한
0: 네.
1: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의 베네핏을 잘해주는 보험사로 바꿔야 돼요.
0: 그쵸.
1: 같을 이유가 없어요.
0: 네.
1: 친구가 여기 들어서 나 여기 들었대라는 건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보험 왜 가입, 어떻게 가입하였어요? 그러면 친구가 여기 그냥 하라고 그래서 했대.
0: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0: 뭐 무슨 혜택이 있대.
1: 네.
0: 뭐 OTC 카드 그렇죠. 많이 준대. 그래서 그렇죠. 갈래. 이런 것도 있다고.
1: 근데 있대. 그것도 사실은 다른 거랑 비교를 잘 해보고
0: 네.
1: 하면 그 차이는 별로 없고 오히려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건강.
0: 네, 혜택을.
1: 예, 스페셜리스트 만날 때 혜택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잘, 그러니까, 개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0: 그래서, 이도 저도 모르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바에야 직접 가져와서 그렇죠. 데이케어에서 이제 봐주시면.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는 메디케어랑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험사, 롱텀 케어 플랜 보험사들이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를 합친 그 MAP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많이 이제 그 쉬프팅이 되고 있어요.
0: 네.
1: 기존에는 메디케이드 죄송합니다. 메디케이드 아래에 있는 그 베네핏이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뭐 기관이 너무 많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까지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한눈에 뭔가 좀 그 트랜스페런트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커지죠.
0: 네.
1: 이런저런 막 오용 네. 남용 예? 불법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통합 시스템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같이 이렇게 함께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걸로 많이 가고 있어요.
0: 네.
1: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데이케어라 하면 메디케이드가 위주인데, 메디케어 관계 없는 데이케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가 지금 장수는 그래요. 왜냐면, 아, 이거 우리가 아닌데요. 잘 몰라요. 이건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0: 아유, 답답하네. 예,
1: 사실은 이제 나가서 자꾸 모여서 335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 적합한 민간사 보험사를 고르질 못해요. 민간 보험사를.
0: 네. 지금 아마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잊지 말고. 네. 네. 장수대이케어에 문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죠. 저희 광고를 좀 들어야 돼서 아, 예.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장수대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대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대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과 국수집 71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일단은 9월에는 각종 편지들이 날아오는데 이거 잘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한번 정리 짚어볼까요? 메디케어는 나이 그렇죠, 드시면.
2: 네. 그렇죠. 메디케어는 네. 우리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네.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낼 때, 여러분들께서 그 페이스톱을 보시면, 몇 가지 그 캐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작은 글씨로, 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떼어나가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 의료, 메디케어, 나중에 은퇴 후에 받게 될 의료비, 의료보험비를 미리 내가 내놓는 거죠. 그것을 65세가 되면, 이제 저희가 앞뒤 생일, 당신 생일에 3개월 전후, 그러니까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나오진 않아요.
1: 네. 안 하면
2: 늦게 벌금이... 하고 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낸 거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대부분은 다 받으실 거예요.
1: 네.
2: 간혹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나도 세금 보고 했다. 뭐 10년 뭐 40포인트 뭐 네, 나오게 다 했다.
1: 네.
2: 근데 나중에 이분이 메디케어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됩니다. 거절해서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회계사 알아보고 당신들이 이제 일을 관리해 주시던 회계사랑도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 뭐 좀 누락이 된 게 있는 거예요. 뭐 1년이 뭔가가 잘못돼서 네.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5세가 되시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1: 네.
2: 꼭 알아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55세부터라든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몇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미 끝났는지
1: 네.
2: 아니면 더 내야 되는지 언제까지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나중에 낭패를 안 볼 수 있는 어떤 네. 그 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가끔씩 봐요.
1: 네.
2: 그래서 뭐 일을 뭐 좀 더 하셔야 된다고 하고 네. 베네핏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좀 현명하게
1: 한 55세 정도부터 쭉
2: 그냥 체크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그냥 아주 젊어서부터 일을 계속 하셨으면
1: 네.
2: 체크 받고 세금 내시면서 하셨으면 뭐 하여튼 일단은 은퇴 전 한 10년 전쯤부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꼭 우리 어카운턴트 분들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하셔서 확인 네. 증명까지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때 이렇게 돼서 수치가 이렇게 됐고 뭐 다 돼 있다 포인트는 어떻고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메디케어. 보통은 메디케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파트 A, B, C, D.
1: D 네, E, F, G까지 쭉. 네.
2: 근데 사실은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고요. 많이 네. 커버해야 된다. 그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1: 저희 생활백서에도 게스트 분 계시죠?
2: 아, 계세요?
1: 네네. 네.
2: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은 메디케어를 우리가 65세에 받으면 A, B가 나오는 거예요. A, B.
1: 네네.
2: C, D는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거. 네.
2: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1: 맞아요.
2: 내가 메디케어 나와서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2: 그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A, B만 나와요. A, B는 뭐죠? 모르죠.
1: 뭐 약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병원 진료 입원 뭐 이런 거.
2: 그렇죠.
1: 네. 아우 여러 번 들어도 헷갈리긴 해요.

0: 경험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구분되셨죠, 일단. 네.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병원 다니실 때. 그렇죠?
1: 네.
0: 그리고 B는 의사. 그리고 네. 아까 그 파트 D가 이제 약 처방약.
1: 네. 아우, 네. 헷갈려.
0: 그래서 그 은퇴를 하시고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약을 살 때 코페이라는 걸 더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 그래서 본인들이 보험사에 딸려 있는 다른 또 플랜들을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네. 월 뭐 얼마씩을 더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거기서 아마 올해는 200몇 불씩 떼요. 매달. 거기서 미리 떼요. 그냥 네. 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에 계신 시니어들은 이것을 이제 웨이브 받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떼 나가는 부분. 그것도 네. 한 달에 200 얼마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SP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마 데이케어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웨이브 받을 수 있도록.
1: 네.
0: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0: 네, 네. 그 개인의 그 어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건 있으니까.
1: 네.
0: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 우리야 이러시지 마시고.
1: 네. 네. 데이케어에서 직접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장수 소식 또 9월에 어떤 부분들 준비되어 있는지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4

0: 2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은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입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 되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오늘은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하는데, 메디케어 전문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9월에 이제 각종 우편물들 날아오면 요걸 미리미리 잘 챙겨야 내 혜택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 앞서서 많이 해주셨고요. 그 기타 또 베네핏 내용이 좀 달라진다 이런 소식 들리더라고요.
1: 잘 아시겠지만 그 좀 전에 얘기하던 부분에 있어서 메디케어 네. 민간사 보험들이 매년 다양한 그 베네핏 들의 변동, 변경을 공지를 합니다. 작년에도 네. 그랬고 뭐 매년 그렇고요. 특히나 그 파트 C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OTC가 들어가고 치과, 안과 다양한 네. 그 전문의 선생님 만나는 베네핏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민간사에서 네. 주는 파트 C에서.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공지 편지가 이제 대부분 받으실 텐데 그걸 잘 보시고 내년에도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그 전문의 선생님 만나거나 아니면 OTC 받는 게 변동이 어떻게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10월 아마 15일부터 네. 또 이제 변경할 수 있고 그래요.
0: 네.
1: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0: 그 기간이 이제 메디케어
1: 그 보험 민간사 보험사를 바꿀 수 있는
0: 네.
1: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은 바꿀 수 있겠지만 이사를 했다든지 카운티가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은 10월 중순부터 12월 초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예 사용을 원하는 필요한 그 보험 사용을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0: 올해 특별히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베네핏 변경 부분이 있을까요?
1: 지금 메디케어하고 민간사 보험 포함입니다.
0: 네.
1: 그리고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규제나 그 베네핏들이 그리고 감시 감독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나와서 늘 얘기를 하지만.
0: 네.
1: 그 뭐, 아시겠지만은, 그 프로그램들을 부정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 때문에,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네. 그 기관들이 그 현재 그 뭐 프로바이더들, 그리고 프로바이더라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실제 그 수혜자들까지도 다 감시 감독 그리고 에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0: 만약에 부정 수급한 그게 이제
1: 네.
0: 탈로가 났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들 입장에서.
1: 아마 지금 발표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0: 네.
1: 여러분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를. 그분들이 받았던 베네핏을 다 돌려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설마 그럴까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0: 네.
1: 보험사들도 이제는 그 제가 듣기로 그래요.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요. 여기저기 자꾸 옮겨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한 곳에서 좀 오래 계셔야 될 텐데 자주 옮겨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옮기시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분들이 판단을 내려서
0: 네.
1: 아마 그 플랜을 더 이상 가입을 못하게 방출할 수도 있다.
0: 네.
1: 예, 이 롱텀 케어 플랜, 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홈케어라든지 소셜 어덜트 케어라든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큰데 이 플랜에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라고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들은 소식인데 보험사에서 이런 전화를 받은 분이 있대요. 예, 예.
0: 네.
1: 그렇게 자꾸 옮겨다니다가.
0: 네.
1: 그래서 이게 그냥 흘러다니는 뭐 풍문이 아니었구나. 예,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0: 근데 옮겨다니는 이유는
1: 있죠.
0: 아, 네. 예. 뭐 좀 네.
1: 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부정 수급을 받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0: 네.
1: 저희는 부정수급 못해드립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딴 데로 옮기고
0: 예.
1: 옮겼더니 거기는 뭐 이래저래서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전리가고 막 이렇게 분들이 꽤 많죠.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보험사들이 이제 플랜에서 탈퇴시키는 작업을 하고
0: 꼭
1: 있어요.
0: 알고 계셔야겠네요.
1: 뭐,
0: 예, 뭐 친구 따라 그냥 이리저리 옮겨 그렇게.
1: 네. 그래서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누구냐? 거기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0: 오, 예.
1: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잘.
0: 네.
1: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0: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요걸 이제 잘 이용하면은 너무 끝까지, 네. 좋은 프로그램을.
1: 그럼요. 네. 제가 늘 봐요. 이렇게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나오면은요,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여러 가지가.
0: 말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볼까요?
1: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젊으신 회원이 저희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그러니까 60대.
0: 네.
1: 그럼 저희 90대, 100대, 100세도 나오시는 데이케어거든, 저희가.
0: 네. 장수 데이케어.
1: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좀 나이가 아직 60대, 70대였는 이제 아주 젊다고도 생각하죠.
0: 그렇죠.
1: 내가 과연 거기 가면은 아우
0: 나이 많으신 어린들 사이에서 뭐 할까
1: 뭐 하지 난 네. 아직 젊은데 이제 이러시는데 근데 본인들의 진짜 삶은 그래요 댁에서 뭐 물론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혼자이신 분들은 일주일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0: 네
1: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셜라이즈 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친구 매일 만나서 밥 먹고
0: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요?
1: 커피 마시고 그럴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상한 세계에 빠져들죠. 우울한 세계.
0: 네. 네.
1: 그리고 없던 자꾸 뭔가 내 신체에서 없던
0: 병이
1: 그 예, 증상들이 자꾸 생겨나기 네. 시작을 하고.
0: 네.
1: 그래서 막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케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정한 시간에 한 주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꼭 저는 이렇게 말씀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1: 꾸준히 그런 그 루틴의 삶을 사셔라.
0: 네. 앞서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1: 그렇죠.
0: 또 배우고
1: 그렇죠.
0: 또 사회생활도 하실 수 있고
1: 그렇죠.
0: 친구도 만나고 또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잠수
1: 그렇죠.
0: 데이케어 9월엔 또 어디?
1: 근데 9월은 이제 저희가 추석이 있어서
0: 네.
1: 또 이제 잔치가 예, 추석 맞이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0: 네.
1: 또 뭐 푸짐한 선물도 뭐 있을 거고.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늘 10월이 되면 단풍 무경을 나가요.
0: 네.
1: 그래서 또 고치버스 빌려서 여기저기 또 이제 안 가본 좋은 곳으로 제가 소문을 들었더니 장수가 갔던 데를 따라가는 여러 곳이 생겼다라는 네. 소문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미리 그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0: 흘리지 않.
1: 예, 흘리지 않. 영업 네. 비밀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내 다음 달에 또 이제 좋은 곳을 가고 또 오면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하게 되고
0: 네.
1: 또 이제 그렇다 보면 11월 금방 오고 그러면 이제 땡스기빙도 있고 그럼 12월 오면 또 이제 연말 또 파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는 지금 긴장 상태예요.
0: 와.
1: 매달 이제
0: 이벤트가 있네요.
1: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그리고 이제 장수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오후반도 있고 토요반도 있고 그래서
0: 토요반도 있어요?
1: 예예. 예, 예. 토요일 주말이 굉장히 무료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제분들은 뭐 타주에 사는 분들
0: 네.
1: 심지어 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독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 동안이나 할러데이나 이런 데도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0: 근데 네.
1: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할러데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거의 다 나오세요.
0: 아.
1: 거의 다 나오세요.
0: 한두 번 오시는 게 아니고요.
1: 거의 다 나오세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그 이 좀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 이럴 때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0: 네.
1: 제 속으로 너무 제 마음이 아프죠.
0: 네.
1: 데이케어를 오픈 안 하면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0: 그냥
1: 집에서 저기, 혼자 네. 계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뭐 할러데이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왜냐면 오전에 뭐 부득이하게 좀 힘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후에도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요일에도 뭐 이제 그렇게 시간이
0: 네.
1: 좀 너무 주말 시간이 뭐 무료하고 지루하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 내내 바쁜 것 같아요.
0: 네.
1: 할러데이까지.
0: 할러데이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그럼 직원들은 너무 애쓰시네요.
1: 직원분들도 저희는 보면 이렇게 좀 커밋먼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아랫물도 맑으면 또 윗물도 맑아지고 요즘에 그래요. 이게 막 역삼추 뭐 이런 게 막 이상한 아 기술이 좋아져서.
0: 네.
1: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저희 너무 좋아요. 진짜.
0: 네.
1: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 직원분들 이렇게 다른 비슷한 곳들의 직원분들을 저희가 또 얘기도 많이 듣고 뭐 보면 알잖아요 대충 그쵸. 이제 이분들이요도
0: 네.
1: 근데 저희 선생님 너무 좋은 거죠 진짜 보면은 색깔도 다 다르고
0: 네.
1: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가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다 정말로 막 달란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또 그런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또 에크놀로지 해주고 그분들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하니까 같이 네. 즐겁게 네, 열심히들 하죠.
0: 네. 이런 분위기니까 아마 실제로 장수 데이케어에 다니시는 시니어 분들도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나 안 그래도 데이케어 알아보고 있는데 장수 데이케어 이름 많이 들었어. 어떤 곳이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자랑을 한 세 가지만 해볼까요?
1: 글쎄요. 장수 데이케어는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가 좀 좋고요.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던 블루버드 좀 이렇게 좀 번화하고 좀 차량이 통행이 많은 위험한 곳이 아닌 그래도 33 에비뉴 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한적하고 파킹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또 저희 건물 자체에도 파킹 낫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차도 뭐 열, 뭐 대여섯 대 충분히 대고도 남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가 이렇게 어떤 커머셜 빌딩에서 져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좀 실링도 높고 창도 많고 그래서 좀 뭔가 오셨을 때 좀 답답하지 않다.
0: 네.
1: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여러 개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룸들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있고, 벤치가 있잖아요, 또 저희는.
0: 네.
1: 멋있는 벤치가.
0: 네. 예.
1: 멋있는 벤치가 있어서, 나와서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335 커피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또 거기 밖에 이제 좀 운동기구도 있으니까 앉아서 쉬시면서 또 운동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뭐 오시면 바쁘게 보낼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수를 통하시면은 이 롱텀 케어 플랜 가입도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쉬워질 수 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오랜 동안의 그 경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롱텀 케어 플랜에 조인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본인들의 이제 컨디션이 뭐 있어야겠죠. 뭐 메디케이드는 물론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네. 메디케어까지 같이 있으면 뭐 아주 완벽한 컨디션이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신청을 하는데 인터뷰가 이제 1, 2차 그리고 보험회사 가입들 보험사까지 해서 세 번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인터뷰를 잘 뭐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네. 컨디션에 대한 그리고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뭐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뭐 어떤 그 증상이나 질환들에 대한 설명도 잘 해야 되고
0: 네.
1: 뭐 많이 아프신데도요 1점 맞고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0: 왜 그런
1: 말씀을
0: 거예요?
1: 너무 잘한 거. 난 괜찮아요.
0: 아
1: 막 여기저기 수술하시고
0: 네.
1: 그리고 뭐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시고 막 불편하신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 그냥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0: 참아야지.
1: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아픈 거는 들어 누워서 정말로 뭐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가 돼야지만 아픈 거지.
0: 네.
1: 그냥 움직이고 보고 뭐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 심사관 그 분들은 듣는 대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0: 그렇게 말을 하니까.
1: 그렇죠? 약은 네. 드시는데 나 괜찮대.
0: 약은 드시지만 괜찮으시고.
1: 난 내가 그냥 뭐 그냥 저럭저럭 내가 혼자 잘 해요.
0: 아, 불편해 보이시지만 혼자 생각
1: 네,
0: 잘하시고.
1: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플랜이라는 것은 롱텀 케어 플랜인 거 이 목적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고 그 어떤 프로프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0: 네.
1: 괜찮아요. 약은 뭐 한 20개 뭐 가까이
0: 이건 내가
1: 종류.
0: 먹는 건데 난 괜찮아요.
1: 네, 그래 버리시면은 이게 또 안 되잖아.
0: 안 되죠.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약은 별로 안 드시는데 또 한 번에 확 그냥 인터뷰 패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인터뷰를 네. 뭘 세 번이나 해요. 한 번만.
1: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한 번만 했어요.
0: 네.
1: 한 번하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 네. 그냥 약식으로 한번 이제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되니 그 1차 인터뷰 그 맞아. 서류들을 가지고 네. 그냥 간단히 넘어갔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 네. 이제 철저히
1: 예. 네. 그러니까 필터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그 메디케이드, 저소득 메디케이드, 시니어 저소득 말고 65세가 안 된 분들이 이제 받는 메디케이드도요. 갱신을 두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이제.
0: 바뀐 거예요.
1: 예, 이제 내년에 네. 또 바뀌게 될 겁니다.
0: 네.
1: 이게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또 해야 돼요.
0: 아, 맞아요. 연령도
1: 얘기 들어보셨죠?
0: 더 낮아지고.
1: 예, 19세부터 아마 64세까지일 거예요. 메디케이드를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 그렇죠? 이거는 시니어 그 로인컴 메디케이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가정들이 네.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한 번 하면 끝이었거든요.
0: 네.
1: 이것도 두 번 해야 돼. 우리 시니어들도 사실은 뭐 인터뷰도 한 번 봤었단 말이에요.
0: 네.
1: 이거 두 번, 세 번 봐야 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요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이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값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그 메디케어의 A, B, C, D 중에서 D 처방약 같은 것도
0: 네.
1: 보험사들이 이제 자꾸 정부에서 그 펀딩을 자꾸 줄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약값 보조를 줄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앞에서 남고 뒤에서 다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0: 아이고.
1: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얌전히 그냥 저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주는 밥 잘 먹는 애한테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어? 그런 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정부도.
0: 네.
1: 얌전히 잘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가끔씩 무슨 말을 해요? 나 이게 좀 필요한데 공부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러면.
0: 사줘.
1: 빚을 내서라도 해주죠. 우리
0: 그렇죠.
1: 부모님들은. 네. 그런 거예요. 정부도. 근데 지금 뭐 맨날 들리는 게 이렇잖아요.
0: 부정수급한다. 뭐
1: 이러니까
0: 네.
1: 내년에도 분명히 지금 다양한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그 민간보험사 가입 안 되고 그냥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고 있는 분들이라 설치라도 많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0: 네.
1: 전망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데이케어 관련 얘기도 나누고, 또 장수 데이케어에서 하는 일들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 어딘지 상담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어요.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뭐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또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가을에 어디 가신다고요? 어딘지 비밀이라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도 있고요. 활기찬 노후는 장수 데이케어에서 함께 하십시오. 아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일단 경험이 많으니까 척척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전화번호입니다. 718-799-0133 718-799-0133번입니다. 이사님 오늘 가시기 전에 이 가을가을한 날씨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지금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지 자잘합니다. 그래서 이때 환절기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장수데이케어가 지금 다음 주에 독감 예방 접종을 저희들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꼭 예방 접종 맞으시고 환절기 잘 보내시길 건강하게
0: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의혹 검증보다는 충돌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내뿜으며 고성과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을 따져야 할 청문회가 이번에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영부영에서는요, 관련 내용도 깊이 있게 짚어보겠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덕희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0: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어영부영. 한겨레 하우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우영 기자입니다.
0: 예. 숨이 차신 건 아니죠?
1: 예.
2: 수줍네요.
1: 예, 괜찮으시죠?
2: 네.
1: 아닙니다. 설레어서요.
0: 예, 절대 늦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3: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예. 정옥임 전 의원, 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그 현장,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듣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윤미 전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4: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면서 대비를 했던 청문회였고요. 예. 워낙에 장애전이 정말 시끌벅적하게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효과로 정작 중요한 청문회에서는 약간 김이 빠진 느낌. 너무 그 장애가 시끄럽고 청문회 의원이 아니었던 그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검증이 그냥 되풀이되고 도돌이표가 돼서 민주당으로서는 아 크게 한 방은 없네 새로운 건 없고 이 정도면은 이제 통과가 되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좀 봐야 되긴 그렇죠. 하겠지만요. 약간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5: 우선 그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0: 예.
5: 또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관심 받기라는 게 고마울 수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5: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라기보다는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0: 예.
5: 또 야당 청문위원의 그 소위 청문위원으로서의 성과가 어떻든 간에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그렇다 그래서 가라앉기는 쉽지 않다. 특히
0: 예.
5: 식약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어찌어찌 하여 제가 볼 때 임명될 거예요.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0: 예.
5: 계속 시달릴걸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 물어붙이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18일 날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얼마나 전향된 입장을 발표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긴 하죠.
0: 예. 자,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하 기자께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명이 됐을까요? 해소가 됐을까요?
1: 사실은 이제 청문회를 기대를 하다 보면 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하는데
0: 예.
1: 이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외곽에서 떠들썩하게 빌드업을 했고 오늘은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이 되면서
0: 예.
1: 신한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결정적인 한 방이 흘러가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가느다랗고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희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떠들썩한 상황으로만 벌어졌고 그러면 기자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시민한 사람으로도 그렇고 정말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었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0: 그렇죠.
1: 있습니다. 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대변님께서 이렇게 한 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특히나 식약청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로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밝혀졌다면 그것은
0: 예.
1: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검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0: 예.
1: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문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하고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극대화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뭐 감정적인
0: 예.
1: 측면에서 그렇고 소란스러운 측면도 그렇고
0: 그러니까 예. 감정적인 그 소란스러운 부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죠.
6: 악마라고요?
7: 악마라고요?
0: 네. 영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잠시 입으로 제가 전해드린다면은 악마라고 악마라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설전을 오가는 이게 사실은 청문회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도 전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1: 약간 청문회를 지금까지 지켜보면 바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복귀할 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것을 정치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한 수 뒤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보면 전쟁처럼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립이 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토론도 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0: 예.
1: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어떻게 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0: 예.
1: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5: 좋지.
1: 사실은
5: 땡큐지 뭐
0: 아니 지금 아까 돼서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영상 보고 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2: 악마라고요?
3: 악마라고요?
6: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3: 악마라고 했습니다!
6: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일단 자기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40%나 가족끼리 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적당껏 해야죠, 적당껏!
7: 저희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으니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여야의 막말 설전에 이어서 이제 눈물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그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었어요. 악마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건데 그 장 대변인께서는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4: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 이제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낸 부분이 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가 경영난으로 없어졌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가족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고 선생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 활동을 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아내분을 모셔왔고 그리고 나랏돈을 혈세를 빨대를 꽂아서 먹는데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0: 예.
4: 근데 발달장애 학교 그 특성상 거기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받고 어렵게 운영되잖아요.
0: 예.
4: 그러니까 지출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 뭐 월급을 빼갔다? 저희가 현실을 알잖아요. 저희가 관련 사건도 하고 왜냐면 아동학대로 선생님들이 또 막 고초를 겪기도 하시고
0: 예.
4: 그러니까 오래 못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박봉이고 그때마다 아들이 와서 했고 본인이 정확하게 이 받았던 급여도 아내분은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아들도 근래까지는 한 200만 원대 후반 받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 이거를 혈세를 빨대를 꽂아서 빼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하시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0: 예.
4: 이게 그렇게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기자들이 취재라고 우리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통까지도 좀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0: 예, 정전 의원도 한 말씀해 주시죠.
5: 그러니까는 원래 이 청문회를 하려면 이슈가 몇 개 있잖아요.
0: 그렇죠.
5: 근데 김승원 후보자의 가장 약한 포인트는 바로 식약처 문제였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준비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첫 번째 주자가 그 식약처 청탁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0: 예.
5: 그 뒤를 이어서 팔로우업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마 심리적으로 너무 그 한동훈 의원이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발굴한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0: 예.
5: 근데 이게 지금 발달장애 청소년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만약에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급여를 뭐 많이 무슨 독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 짚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가 얼마나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가 많은지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5: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급여의 문제가 없고 단지 그 부인이 선생으로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0: 특혜.
5: 그거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노력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부족했나? 사실 저는 식약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5: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체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다루다가 오히려 그 소위 뭐라 그러나 되치기 비슷한 걸 당했나? 물론 그 과정에서 막말과 예. 설전이 오가긴 했지만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0: 알겠습니다. 하 기자님께는 그럼 이런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치료제 그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은 잘 몰랐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1: 예, 문과 출신이 많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이과 출신이 적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적절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 예.
1: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국회 추리를 해보면 의원들이 예. 민원이 뭐 제가 취재 간 현장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접수를 하고요. 보좌관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거든요. 보좌관들에게 그렇죠. 요청을 해서 이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요즘 뭐 챗GPT나 AI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전문가들한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거.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0: 예.
1: 이 앞단이 없었거든요. 그 앞단이 없는 것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앞단에 대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뭐 대변인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말실수 하나가 그런 것들을 좀 가리고 본심을 가리게 된다. 이래서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지 않았느냐 뭐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예. 예, 기자가 장 대변인께서는 예,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질문즉답 과정에서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게 김민전 의원이 물으시잖아요. 이거 판결문에 쥐가 폐사했는데 아니야 모르냐. 그 맥락은 이 대답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어야 됐냐면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 뜻이라고 보는데
0: 예.
4: 이게 시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식약처장에게 한번 전화하고 한번 문자한 거예요. 이거 임상시험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빨리 국내에 신약이 개발되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제 전달했다는 거. 그런데
0: 예.
4: 그 이후에 시험 과정에서 뭐 쥐가 폐사되고 이런 거는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그걸 알았는지도 그냥 물으면 돼요. 그 맥락이었는데 그거는 몰랐거든요. 그거는 알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시점도 안 맞고.
0: 예.
4: 근데 그것이랑 혼용이 되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도 어쩌저쩌 이러니까 저 문과 출신이라서 이 말의 함의는 더 정확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제가 이 치각처장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이후에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라는 게 포함돼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0: 예.
4: 문과 출신이라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마치 이런 걸 실험 경과는 알았는데 문과 출신이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거야 위중함을 이렇게 오독되도록 발언한 건 조금 아쉽다.
0: 예. 말씀드립니다. 청전 의원께서도.
5: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0: 예.
5: 저는 이 문과 출신이라 몰랐다 성능을 몰랐다 그러는 데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0: 예.
5: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여성과 그 교신을 하면서 내가 너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내지는 뭐 수십억을 벌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식약처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물론 거기 국부 유출이라는 말도 있기는 했었지만.
0: 예, 예.
5: 그러면서 한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이거 식약처라는 건 인간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단순히 사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도와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자료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어봤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난 문과 출신이라 이 치료제 성능을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제가 봐더라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식약처에 보고한 거에도 그 부분을 조작했다. 즉 그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어요. 고의적으로 강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법부가 한 그 개인적으로 아는 여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전화를 하면 식약처장이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했겠어요? 동네 아저씨가 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5: 국회의원이니까는 압박을 받았겠지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처리가 돼가지고 2상 3상 실험을 하게끔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0: 예.
5: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일단 그 신약으로 허가를 못 받았지만 2상 3상으로 승인을 받는 바람에 이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때 산 사람이 나중에 폭락했을 때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서 지금 소액 주주로서 피해받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0: 예, 예.
5: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코로나 신약인데
0: 네.
5: 이런 식으로 무책임할 거면 애초에 그럼 저기 청탁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5: 법무장관으로서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승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해서요.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 잡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이건 다분히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 기자님.
1: 뭐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예. 아마 당 전체의 기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단이나 그러니까 당 내부에 있는 대응단이나 아니면은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이렇게 기조를 잡았을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들이 지금 이슈에서 이슈 전환이 필요했고 여론의 반전이 필요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여론이 움직일까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호김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이 식약처 로비 의혹에 있어서의 본인과 로비스트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임상실험에서의 어떤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주식시장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김승원 의원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0: 그렇죠.
1: 사실은 이게 아킬레스 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앞단에서 본인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소상하게 이 상황을 밝히면서 억울하다라는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억울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야 하고 이것을 납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아,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SNS 저는 기네스북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아주 활발하게
0: 예, 예.
1: 조금 이따 이 공관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0: 예, 예.
1: 기자들이 놀랄 정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여론전을 펼쳤거든요. 이건
0: 예.
1: 또 기법이라는 생각 전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예,
0: 알겠습니다.
1: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0: 그 예. 김승은 후보자를 비롯해서 그 여당 내 의원들도 지금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역공에 나선 건데 장윤미 네. 그 전 대변인께서는
4: 저는 이 행위 자체도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청문회에도 어려움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4: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기록은 직업적으로 보게 돼요. 이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민감정보를 정리를 해낸 겁니다. 추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0: 예.
4: 중요한 게 그 결과값인 거예요. 검찰이 그럼 기록을 다 보고 어떻게 내렸는지 기소하지 못했어요.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 청탁과 관련해서 알선 대가는 없었다고
0: 예.
4: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걸 취사선택하고 본인 입맛대로 쪼개서 공개하는 걸 왜 법적으로 처벌하겠습니까? 인격살인하고 한 사람을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검증은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여당이 돼서 국무위원 후보가 됐는데 똑같은 검증의 대상의 방식이 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증이 아니에요. 그냥 인격 말살을 의도하는 거고 의유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하니까 정말 본론에 들어갔을 때 맹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다 팔로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의힘이 뒷심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0: 예. 자, 한동훈 의원의 그 장애 공격도 거셌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뭐 SNS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열면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보였는데 청문회장 바깥에서의 존재감 강하게 드러낸 모습. 한동훈 의원이 좀 나와 계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막 적는다. 50개 썼고 막 그래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실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게으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제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생각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숨기는 사람 국회에 있지 않나요? 저는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 비겁하게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홍준표 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8: 안녕하십니까. 홍 시장이 아니라 홍변입니다.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한돈이 크자는 저거 핸드폰은 20자리 이상 비번을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남의 핸드폰은 얄팍한 법지식으로 훔쳐봅니까?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방자하고 간족된다. 네, 그래 봅니다.
0: 예.
8: 왜 웃어요?
4: 아, 너무 똑같으셔서.
8: 작년에도 저 째째하게 웃을 거면 빵 터져서
4: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출연하신 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예, 진짜 똑같네요.
8: 출연료 두 배로 주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예, 피디님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여당에서 뭐 김승원 사수, 야당에서는 김승원 낙마 총력전에 벌어졌는데 청문회 단 하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정 전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5: 아, 이거 통과죠. 애초에 다 계획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통과해요. 지금 민주당 숫자로 보면. 그래서 그 사수는 할 거예요. 장관은 될 건데 얼마나 가느냐 또 지켜볼 부분이라는 거죠.
0: 네. 장전 의원께서.
4: 네, 저도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막 불거지거나 되게 국민 눈높이에 태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파고는 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늘 지금까지의 경과는 그렇진 않아서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0: 예, 하 기자님.
1: 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결정적인 증거는 저녁 때 나오기 쉽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보통 후보자들이 약간 방심하거나 방어하는 쪽, 특히 여당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약간 방심하는 건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거든요. 돌이켜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씨의 거짓말이 문제됐던 검찰총장 청문회라든가 그 이전의 청문회들이 대부분 저녁. 방심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0: 예.
1: 하지만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영부영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0: 어영부영. 아니 근데 저희 어영부영도 이제 종반전을 향해서 가는데 뭐 네. 좀 추가적으로 뭐 특종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오셨습니까?
1: 네, 그런 걸 갖고 왔으면 지금 쓰고 있겠죠. 쓰고 있겠죠. 그런데
0: 아쉽네요. 예. 네,
1: 기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 해가 지고 나서 정말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빌드업 과정에서 그게 있기 좀 어렵다. 하지만 정말 승부수는 마지막에 걸린다. 뭐 청문회 취재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어요?
1: 그런데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노텐더 홀에서 본인이 거리가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이전의 성정상 보면 오늘 아침에 했을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0: 그렇죠.
1: 들고 있었다.
0: 그렇죠.
9: 빠르게.
1: 예, 왜냐하면 예. 특수수사를 하는 검찰들이 하는 어떤 여론전은 보통 당일날 오전에 신문 일면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0: 예.
1: 물론 한동훈 의원이 검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0: 예.
1: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영부영.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 계시진 않을까요?
9: 성대모사가
4: 신났습니다.
9: 오늘은
0: 제가 피디님한테 물려달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4: 아직 인성까지는
0: 예.
4: 아니래요.
0: 네, 예,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영부영 여기까지고요. 하어영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전 의원 잔윤미 변호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나아가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고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의 분수령 이번 주입니다. 내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국방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파병 요구 거절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요즘 참 생각이 많으시죠?
1: 네, 맞습니다. 걱정도 예. 많고요.
0: 예. 그러니까요. 의원이시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정치적 입장보다는 그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 뭡니까?
1: 미국이 벌인 전쟁 중에 또 파병을 요구한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가장 불법적이다.
1: 네.
0: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데 네네. 그때는 생각보다 쑥 끝났거든요. 네.
1: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네타냐후일 겁니다.
0: 예.
1: 속았거든요.
0: 예.
1: 베네수엘라의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은 예.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속은 거죠.
0: 예. 사실 뭐 정부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1: 네.
0: 예, 공식적으로. 최종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직접 밝히기는 했는데 정부가 지금 신중한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오히려 제가 듣는 소스는 거의 결정

스프링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예.
1: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정해놓고 자꾸 무슨 뭐 시쳇말로 간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을 정보를 흘리고 있다. 저는 지난주부터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0: 구체적인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1: 뭐 조개기니 뭐 지뢰제거기니 그다음에 UAE에 가서 실사하잖아요.
0: 그렇죠. 실사를
1: 아니 했죠. 누구든지 호르무즈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데 안 가려면 실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서 혹시 여지라도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살펴보러 간 거잖아요.
0: 예.
1: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미국의 압박이 너무 세니
0: 예.
1: 갈 수밖에 없다는 데를 전제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형식 논리적으로는 제가 뭐 안보실 회의도 하지 않았고 공부회의도 예. 하지 않았고 동의안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예, 실제로 파병은 하진 않았지만 하진 않고 있지만 그 미국에는 뭔가는 우리는 하려고 어떤 준비나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주기는 해야 되니까
1: 뭐 그런
0: 차원에서 있어요. 뭐 조금 시간 끌기용은 아닐까요?
1: 근데 그게 얼마나 끌 수 있으며 저는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구체적인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나게 압박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지금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는데
0: 예.
1: 그러면 왜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0: 예.
1: 먹힐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노려서 무너뜨리면 이걸 계기로 다른 나라도 압박하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겠죠.
0: 예.
1: 그럼 거꾸로 우리가 세계에서 세계적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먼저 들어갔다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은 우리를 집중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 우리가 먼저 선례가 돼서 다른 민폐를 주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저는 역대 우리 파병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이란이 실제로 SNS에 글을 네. 올렸잖아요. 네. 예. 신중을 기하라고. 그 정부가 비전투 방식이

0: 기술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1: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걸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 안 되면 파병을 해놓고 우리 모양만 빠지는 거고요.
0: 예.
1: 그다음
0: 예.
1: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 먹힐 거냐고 두 번째는 지금 비전투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이라크하고 비교하면 이라크 예. 파병 때는 일단 이라크 정권이 괴멸됐고요.
0: 예.
1: 위험하긴 했지만 재건 복구입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상대가 서슬프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명의 희생도 없었던 겁니다.
0: 예, 예.
1: 그럼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0: 예.
1: 근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이었죠.
1: 네.
0: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 파병과 지금이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1: 그렇죠. 다릅니다.
0: 다시 한 번 더 예, 예. 그 부분을 짚어주신다.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예. 그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이란 소위 말해 혁명군이 살아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인 거고.
1: 진행 중인 거고. 물론 전력의 격차는 크지만 계속 지금 들어온 공격이나 지금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한테 공격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당시는
0: 예.
1: 당시에는 완전히 괴멸되어 있는
0: 그러니까
1: 그냥 잔당만 남았어요.
0: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네. 재건을 하는
1: 맞습니다.
0: 상황이라는 거.
1: 실제로 파병의 명분도 재건과 복구였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미국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라는 게 그 당시에는.
1: 그 당시에는 그래도
0: 예.
1: 여지가 있었죠.
0: 그렇죠.
1: 논란이 있었지만
0: 그렇죠.
1: 설득의 여지가
0: 예.
1: 있었죠.
0: 그리고 우리가 정한 임무와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하려고 그
1: 그렇죠.
0: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갔었고.
1: 그리고 그때도 전투병 파견을 원제 요구를 받았는데
0: 예.
1: 전투병 위험하니 우리가 공병이나 그다음에 이런 재건 복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미국한테 받아들여진 이유도 미국이 그때 지금처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요. 결정적으로 그때 48개국이 갔습니다.
0: 아, 48개국 중에 하나가
1: 네.
0: 우리나라였던
1: 네.
0: 거고. 아, 이게 그 당시에도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었죠.
1: 받았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계속 받을 때마다 조금씩 파병의 수가 좀 줄긴 했었지만.
1: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넘어오지 않는 것이.
0: 예.
1: 그 청와대가 정부가 안 넘기는 게 최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0: 예.
1: 국민의힘은 이미 찬성을 할 것이고.
0: 예, 예.
1: 민주당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면 저는 동일하게 넘어오면 이게 통과될 것 때문에 안 넘어오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네. 그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병은 안 돼. 무조건 반대.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입장인 게 이라크 전 당시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그 원유 수송로가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었는데 호르무즈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1: 그렇죠.
0: 예. 지금 원유 수입하기 위해서 호르무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1: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그 이란이 거기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우리는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부터 포함해서 압박이 우리한테 국익에 위협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해관계로 네.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미 관계나 대미협상에 미칠 악영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1: 네.
0: 당장 18일에 있는 그 대미 투자 관련 서명 일정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1: 근데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0: 예, 예.
1: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파병을 해서 미국한테 투자를 받는다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0: 예.
1: 주고받는 게 맞는데
0: 예.
1: 지금 파병도요. 그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파병을 이렇게 하면 미국이 뭘 들어주고
0: 예.
1: 우리가 이 정도 파병하면 뭐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 데잖아요.
0: 예.
1: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그럼 그거 우리가 국익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사실상 정식으로
0: 예, 예.
1: 요청하는 규모도 없고 뭘 하나 보냐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미국이 만족할 주조차도 가늠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 안 들어주면 너들 망할 거다. 한미동맹 파탄 날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0: 예. 예. 아,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통하는 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1: 네.
0: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뉴 노멀입니다. 협상의 틀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교적인 그런 문법으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자기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전반적인 게 모두 파탄 난다는 일종 공포가 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역설적으로 또 생각하면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0: 언제든지.
1: 언제든지 바꾸고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냥 11월 중간고사 끝나면 전쟁 끝난다고 끝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를 보내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은 이란하고 뒤에서 합의하면 어떡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저항하고 견뎌야 된다. 이게 우리 혼자 힘들면 지금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그리고
0: 예.
1: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저쪽에 오히려 저는 한국의 이 병사의 피해보다 우리의 투자를 올려서 이 부분을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0: 그 내일부터 부산에서 제2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피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1: 저는 여기서 나오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보통의 이 과정처럼 미국이 뭐뭘 구체적으로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건 한다 이건 못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파병해라 하고 우리한테 맡겨놓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
0: 참.
1: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예. 그래도 이런 비슷한 그 입장을 묻는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 정부에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1: 저는 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다. 시간을 끌어야 돼요. 모호하고 지연작전을 해야 된다.
0: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후반에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 원래
0: 이 자리에서도 네. 분명히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1: 원래 제가 듣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는데 17일에 NSC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다 최근에 듣기는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부담이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안 열리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0: 예.
1: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 18일 날 대통령께서
0: 이제 기자회견
1: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전에는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국민한테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0: 예. 그러면 시각을 조금만 넓혀서 해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우방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영국이나 뭐 프랑스, 호주 같은 국가들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1: 어느 나라도
0: 예, 트럼프 향해
1: 어느 나라도 파병을 받아들인 수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왜 자꾸 언급되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0: 예.
1: 원래 프랑스는 지부티라고 아덴만에서 그냥 자기 항공모함 순찰이 있어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도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0: 도울 수도
1: 영국은
0: 있다.
1: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인도양 옆에 인도양과 아프리카 사이에
0: 예.
1: 미국과 공동기지를 사용해서 이 두 국가가 약간 임무를 변형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임무가 미국을 돕는 게 아니라 또는 미국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국제법적인 공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아마 프랑스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0: 그 우리나라랑 그나마 비슷한 입장인 게 일본입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일본 역시 그 대외적으로 석유를 수입해서 네.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1: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0: 예, 예.
1: 이 자기 헌법 사실은 이 평화헌법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을 못하잖아요.
0: 예.
1: 일본이 예외적으로 참전하는 그것도 사실 논란이지만 UN이 승인한 PKO만 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극우 정부인 다카이치 정부가 사실은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걸 일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는 평화헌법을 내세워서 우리는 법 때문에 못 간다.
0: 여기선 또 예, 평화헌법을 사용하는군요.
1: 그걸 우리는 또 이용해야죠. 일본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고 우리는 일본하고 모조를 맞추겠다고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0: 예. 예. 미국 내 그 정치 상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지금 강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일 텐데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1: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0: 예. 예, 예. 그런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선거 판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요구도 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1: 그래 지금 11월 10월 말 11월이 고비인 것이 뭐냐 하면
0: 예.
1: 10월 27일에 네타냐후의 총선이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11월
0: 상황.
1: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0: 예.
1: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두 침략 국가가 정권이 바뀔 수 있거나 약화될 수 있는 고비예요.
0: 예.
1: 그래서 지금 후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쟁을 더 확전시키고 있습니다.
0: 아.
1: 반면에 트럼프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가를 잡아야 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1월까지다. 그럼 우리는 11월까지 역설적으로 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0: 예.
1: 딱 두 달 남았습니다.
0: 예. 그럼 그 중간 선거가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간다면은,
1: 네.
0: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1: 지금 보기엔 하원은 거의
0: 내준다.
1: 아. 예. 그 다음에 상원도 심지어 뒤집어질 수 있다. 상원은 이제 반반이라고 얘기합니다.
0: 예.
1: 근데 상원이 안 뒤집어지다도 하원이 되면 트럼프는 바로 수많은 청문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원의, 하원의 가장 큰 무기는 불러서 귀찮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미국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좀 만회할 만한 돌파구로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연내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저는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 이후로 트럼프가 자기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에 북한 문제를 끌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만큼 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0: 예, 예.
1: 것처럼 반전을 적어도 중간고사, 중간시험에 영, 중간선거에
0: 선거.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소위 말 레거시 메이킹.
0: 그렇죠.
1: 정치적 업적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북한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럼 북한은 이건 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한테 조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미국의 미국이 그것을 수용할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북한이 그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무기 추가 개발 등을 막는 소극적 형태의 스몰 딜
1: 예.
0: 이런 제안하고 미국이 받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미 하노이 때를 자꾸 연결시키는데요.
0: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1: 하노이하고 싱가포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북한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인데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0: 예.
1: 첫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재 해제하라는 것이고요.
0: 예.
1: 세 번째는 합동 군사훈련 중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트럼프가 최근에
0: 했죠.
1: 한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0: 그런데
1: 예. 이걸 받아들일 트럼프는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국무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바뀐 정책 하나도 없다 그랬죠.
0: 예.
1: 그러니까 북한이 기다리는 거는 봐라 지금 국무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럼 트럼프는 누구 말을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마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0: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1: 네.
0: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1: 네.
0: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1: 2018년 때는 예. 한국이 주도를 했고 중국이 패싱을 당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중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실상의 약간의 방해 공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다릅니다. 오히려 한미일 북중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중국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러가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0: 예.
1: 오히려 지금은 북미 관계나 또는 중미 관계에 이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은 북미가 만나는 게 조미가 만나는 것이 낫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0: 적극적으로
1: 오히려
0: 주선한다.
1: 주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아 이게 좀 또 셈법이 복잡해지는
1: 그래서,
0: 게 왜 그러냐면
1: 그래서 이제
0: 예, 예.
1: 그 중간선거 이후가 되거나 또 할 때 뭐 저기 중국에서 열릴 수 있는 이제 APEC을
0: 그렇죠.
1: 전후해서
0: 예.
1: 아마 시도될 가능성이
0: 11월에 있어서.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1: 예. 중국이
0: 예.
1: 중재 역할을 기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면 또 여기서 걱정스러운 게 그럼 우리나라는
1: 예.
0: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1: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패싱을 저는 걱정해서 조미가 북미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0: 그렇죠.
1: 일단 우리 입장은 북미가 만나서 길을 터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상대에서 미국이 G7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붙잡고 예정에도 없었던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결국 나중에 북한한테 된 도움을 주거나 무슨 경제적 도움을 이럴 때 한국이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한국을 제외하고 북미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북미가 열리는 게 먼저다. 지금 패싱을 논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열리면 우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언급해야 될 국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1: 러시아가 사실은 북한하고 자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진 건 맞지만
0: 그렇죠. 파병까지 북한이 하고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한국만 하고 하다가 지금 북한으로 이제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도 버릴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관리해야 된다. 지금 사실 대러 외교가 없거든요.
0: 예.
1: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가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에서는 중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대러 외교를 조금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야, 이게 참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차 방식도 야 이런 고차가 없을 만큼 대단히 여기저기 얽혀설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기자들이 파병 문제를 언급하고 질문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어떤 질문을 대답을 할지 보면서 저희가 좀
1: 대통령 생각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니까 NSC를 기자회견 뒤로 미루신 것 같고요.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한 대략 한 4에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좀 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민주당과의 합당.
1: 네.
0: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니, 저희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합당을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0: 예.
1: 지난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김민석 대표도 다 민주당 안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알린 거거든요.
0: 예.
1: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0: 아.
1: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가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 기구에 우리와 잘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적도 없고요.
0: 예.
1: 오히려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뭔가 딴 얘기를 하고 언론 플레이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예. 요즘 그래서 그런지 조국 혁신당이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너무 때린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1: 아니 말씀드렸죠.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거지 우리가 뭘 때리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절규죠. 아니 민주당부터 정리하고 아니면 민주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말한 것처럼 지분 얘기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심지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어떤 프레임이 느껴지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구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합당을 원하는데 왜 조국 혁신당은 원하지 않고 또 지분을 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회복하시라. 진정성 있는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시면 방법을 바꾸시라.
0: 예. 조국 혁신당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비판하면서 새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을 지시했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1: 저는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러면 근데 뭐 그나마 인명 강행이 아니라 그래도 재검증을 한 건 다행인데
0: 예.
1: 사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검증을 왜 안 했느냐 제대로 안 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0: 알겠습니다. 아, 참 길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현안이 워낙 빠르게 네. 돌아가고 있어서 어떤 것을 진짜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진실을 예,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민주당 김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9월 15일 박정희 한판 승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요. 오늘 밤 9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통상 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은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 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희 한판 승부 김덕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스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가을빛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화요일 낮 1시 조지워싱턴 브릿지 건너편 맨하탄 스카이라인이 유난히 뚜렷하게 걸려있고 허드슨강 물결은 은빛 비늘처럼 빠짝빠짝거리는 마치 송은이의 눈동자 같은 그 눈동자의 건배를
1: 아니 여름에서 가을이 너무 그냥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는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좀 차게 느껴져서 약간 춥다 싶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원고 마감하면서 유리창에서 계속 찬바람이 들어와갖고 등이 너무 추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배도 고픈데.
1: 가을 맞는 거죠. 왜 이렇게 춥습니까?
0: 춥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지금.
1: 아니 그래서 온도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은 네. 최고 기온이 72도. 그리고 내일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서 80도 근처 되더라고요.
0: 하여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맞아요. 보면 점점 이제 가을이 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0: 환절기에
1: 맞아요.
0: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9월 15일 네, 바로 UN이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1: 민주주의의 날?
0: 민주주의의 날.
1: 오, 그런 날도 있군요.
0: 다른 날은 공산주의의 날이냐? 아니죠. 그냥 와, 그걸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1: 그 질문 제가 하려고 하다가 네. 꼭 씹어 넘겼는데
0: 네, 결국 네. 제가 토해냈네요.
1: 그럼 민주주의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일단 민주주의를 감사해야 되겠고요.
1: 네.
0: 무겁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 뭘까요?
0: 네, 오늘 메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짜장면 손 들어보세요. 네 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짬뽕 손 들어보세요. 세 분. 그럼 오늘은 짜장면 먹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1: 내가 짬뽕을 먹고 싶어도 다수의를 따라서 그렇죠.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0: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1: 이런
0: 따라주는
1: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0: 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일단 선거를 해서 뽑았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
1: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따라주는 거. 거. 네.
0: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1: 맞습니다.
0: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 코어 정수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다수결인데요. 물론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은 짓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1: 네.
0: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면 이 수십 년 전 또 어떤 분은 반세기 전에 이 태평양을 건너오셔서 낯선 미국 땅에서 피땀 흘려 일터를 일구고 당당한 권리를 찾아오신 우리 한인 동포들의 그 억척스러운 삶이 바로 민주주의의 헌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저희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고 또 내가 땀을 흘렸을 때 그 대가를 존중받는 삶. 네, 네.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삶의 네. 주인공으로서 오늘 네. 하루만큼은 가슴을 좀 활짝 펴고 내가 민주주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활짝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중간에 약간 불안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좋았어요.
1: 잘 마무리했어요. 네. 네.
0: 약간 불안불안해가지고 애처럼 이렇게 뒤에서 잡을 뻔했는데 네. 잘했어요.
1: 네. 그럴 때는 중간에 턱 들어오셔야죠. 그렇게 기다리고 어디 어떻게 마무리하나 보자 하고
0: 아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네. 캐치가 안 돼가지고 감이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 첫골이래. 네. 뭐, 라면 끓여가지고.
1: 네.
0: 내가 떡 넣고 싶으면 떡 넣어 먹고.
1: 그렇죠.
0: 만두 좋으면 만두 넣어서 먹을 수 있고. 저녁 때, 시간 날 때, 그냥 내가 길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고. 바로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네.
1: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0: 있고.
1: 자유.
0: 자유.
1: 네. 네.
0: 자, 임종환이 노래하는 민주주의의 노래죠. 그냥 걸었어.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0: 대답을 안 하네요, 여자가. 얘기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거 대답해야죠.
1: 아니, 카톡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역시 긍정적인 예, 영화 씨와 늘 부정적인 투덜거리는 성원이가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오늘도 변함없이 한시 음악다방과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해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자, 우리 한인사회에 또 건강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9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플러싱 제일교회 노던블루바드 149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그리고 미술치료 푸짐한 경품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셔서 건강을 위한 알차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KCS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장 가을이 빨리 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1: 가을이 빨리 오는데.
0: 네.
1: 어딜까요?
0: 한시의 음악다방이죠. 여름부터 가을 노래를 틀어 제끼는 네, 그런.
1: 아, 진지하게 생각했네요.
0: 어둠 침침한 곳이에요, 여기는.
1: 아, 저는 지구에서 네. 어느 부분이 가을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일까 봐. 머리를 또 대굴대굴 굴렸는데.
0: 맞습니다. 송영아 씨는 자나깨나 네. 지구의 평화. 네, 세계의 안전 이런 거가 머리 항상 있어요.
1: 아, 그나저나 정말 저희 가을 온 거 맞아요. 저희가 지금 가을을 울부짖은 때가 벌써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0: 누가 울부짖었나요?
1: 저희가 9월 시작되면서부터
0: 아, 그래요?
1: 가을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0: 옛날 그 시인 중에 버지니아 울부짖은 그런 시인이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얼마나 가을가을한지 몰라요. 아 세상에.
1: 네, 낭만과 네. 추억이 아주 뚝뚝 묻어나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잡았죠.
0: 뚝뚝 떨어지나요? 낭만이?
1: 그렇죠.
0: 언제부터 이렇게 뚝뚝 떨어져?
1: 내 인생의 영화를 생각하면 오. 낭만과 추억이 그 안에 듬뿍 담겨져 있잖아요.
0: 이 목소리 빠져든다. 그렇구나.
1: 네.
0: 자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내 인생의 영화. 인생 영화.
1: 그렇죠.
0: 그 영화 아우. 내 인생 영화잖아. 이런 인생 영화.
1: 그런 영화는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1: 마음속에 착 이렇게 인쇄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아있게 되죠.
0: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엠마누엘 시리즈 막 이런 거. 괜찮아요. 그게 인생 영화 된 사람도 있어요.
1: 무슨 부인 시리즈 맞죠?
0: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해드립니다.
1: 커밍아웃 하십시오.
0: 커밍아웃 네. 하라니요. 아, 남의 깊은 비밀을 왜 이렇게 캐내려고 그래요? 아.
1: 저희가 다 익명으로
0: 해드리니까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1: 네.
0: 저의 인생 영화는 뽕이에요. 이런 거를 보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뭐 영화들 뭐 많죠. 별들의 고향. 나 그대에게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뭐 이런 영화부터 시작해서
1: 아저씨
0: 그렇죠. 네. 네, 그 유명한 또 겨울 여자 그 장미를 정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그런 또 우리 또 80년대로 넘어가면
1: 네.
0: 이 주윤발 그 달러에다가 담뱃불 붙여가지고 담배 붙이던 주윤발의 영혼 모색
1: 그 당시에는 정말 홍콩 영화가
0: 대단했습니다.
1: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0: 네. 누아르 홍콩
1: 맞아요.
0: 누아르라고 말이
1: 그래서 그때는 홍콩 영화 배우들이 한국도 많이 방문을 해서 소녀 팬들의 마음을 또 훔치기도 했었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그 책받침에 많이 나오던
1: 맞아요. 네. 광고에도 네. 그 홍콩 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0: 사랑해요 윽스 막 이런 거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왕조연 또 나왔고 바네사 미 막 이런 거 많았었죠.
1: 맞습니다.
0: 또 성룡도 굉장히 인기를 예, 또 대단했습니다. 성룡의 인기가.
1: 성룡의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0: 네, 미국까지 갔었어요.
1: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네.
0: 하지만 주윤발 씨는 아쉽게 할리우드에는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 물론 영화는 찍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 영화들이
1: 네.
0: 아, 미국에서 이렇게 크닥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1: 큰 반향을,
0: 네,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었는데 네. 유일하게 성룡 영화만.
1: 아무래도 코믹한 네. 네, 그
0: 코드가
1: 액션과
0: 그러니까.
1: 네.
0: 그랬었나 봐요. 또 80년대 하면 아우 이 20대의 톰 크루즈가 나왔던 이 탑건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1: 아 탑건 하면 또 그 보잉 선글라스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0: 한국 또 공군사관학교가 창 뭐라 그래요? 학교를 연 거를. 개교일에
1: 네.
0: 개교일에 최고의 성실을 이뤘던 네, 영화 또 탑건이 있었고.
1: 아 그랬군요. 네. 탑건으로 영화가 인기가 많았죠.
0: 공군사관학교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네.
1: 인기를 끌었군요.
0: 네. 우리 내가 다니던 교회에도 또 그 탑건 오빠가 있었거든요. 와 인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맨날 그 유니폼 입고 와. 안 입고도 되는데 아 굳이 또
1: 아니 또 들어갔으면 자랑 또 해줘야죠. 네.
0: 그리고 또 패트릭 스웨이지의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가 1987년도에 나와가지고 완전 페인을 만들었던 여자분들을 그냥 또막 길거리에서 주름하고
1: 추고
0: 다니던
1: 네.
0: 그랬었어요.
1: 이 패트릭 스웨이지의 그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멋졌었죠.
0: 그래서 그냥 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머리가 똑같은 머리인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아니고
1: 거의 뭐 최양락이 송혜교 머리
0: 한 것처럼
1: 거죠, 뭐.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또 90년대는 야 뭐 서편제부터 시작해서 쉬리 뭐 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델로 했던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소생크 탈출 그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어? 진짜 명작들 많았어요.
1: 맞아요. 고스트도 있었고요.
0: 고스트도 있었네요.
1: 그 노래
0: 오 마이 러브
1: 그리고 프리티 우먼도 생각이 나네요.
0: 둥둥둥둥 줄리아 로버트.
1: 야, OST 자판기다.
0: 진짜 등등등등등.
1: 아, 영화만 하면 바로 노래가 네.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0: 그 캐릴라 위에 뚜껑 따고 위에서 꽃 들고 밑을 지나가다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난간에 부딪혀갖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주인공이 죽는 슬픈 영화.
1: 아, 우산으로. 그, 가뿐하게 무시해주고.
0: 네. 네.
1: 우산으로 그 옆에 있던 그. 비상 출구를 쭉 네, 내려와주고 위로 올라가서 어. 사랑을 고백하죠.
0: 아이야. 그런가 하면 또 2000년대에는 아 우리 또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1: 라면 먹고 갈래?
0: 라면 먹고
1: 갈래? 네.
0: 성녀가 씨가니까 정말 먹고 싶네요.
1: 네. 여러 가지 정말.
0: 영화들 많은데 네.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뭔지.
1: 맞아요. 저희도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0: 너무 떠들었어.
1: 맞아요.
0: 진짜.
1: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궁금합니다.
0: 네, 그렇죠.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바로바로. 오늘 써서 그냥 보내놔주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앞으로 이번 주 주간 베스트 내 인생 영화예요. 제 인생 영화는 뽕투예요. 이런 거 보내주십시오.
1: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네. 네.
0: 자, 가을한 또 노래 한 곡 또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riah Carey, I'll be there.

0: Just call my name. 내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런 가사가 미국 팝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도준이가 우리 드라마에서 있었죠. 이름만 부르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드라마가 또 나왔었습니다.
1: 아, 그 외계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또 완전히 또 강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 도민준은 이름만 부르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1: 야, 그렇게 이름만 부르면 나타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요?
0: 저도요. 한 4천 정도 갖고 쭉 땡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을 부르는 목소리 마라이 캐리가 불러준 I'll Be There 였습니다. 광고 듣고 추억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뱅크오퍼 홈 모기지.
6: 뱅크오퍼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30.

0: 우리 뉴오리오님께서도 공군사관학교 그 경쟁률이 진짜 엄청났었죠. 예, 그 말씀 해주셨고, 아, 또 사랑과 영혼 얘기도 해주셨어요. Oh my love. 아, 그리고 우리 도라미께서는 우리 송영아 씨가 도라미님 혹시 가을 여자 추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하녀예요. 그래서.
1: 아니 제가 괜히 갑자기 가을 여자 이렇게 한건 아니고요.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 하시다.
0: 아, 싱숭생숭 하시대요.
1: 네. 그래서 혹시 가을 여인이신가요? 그러니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네. 이것이 웬일? 전 한여라고.
0: 김기영 감독의 문제작이었죠. 아주 대한민국의 영화사의 큰 획을 그은 영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우리
1: 새롭게 나중에
0: 임 감독님이
1: 했었죠.
0: 예, 갑자기 성함이 생각난다는데 임 감독님이 또 리메이크를 하셔서 전도연 씨가 또 주연을 맡았던 이정재 씨랑
1: 그랬었죠.
0: 또 대단한 작품이었죠. 한여. 그 한여의 주인공이셨네요. 네.

0: 를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에다 쌌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 필름이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0: 그렇죠.
1: 벌써 추억의 물건이 됐네요.
0: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상영관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위쪽에 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면 그
0: 모니터이 나와요.
1: 그렇죠.
0: 상영관. 에이씨 극장이 다 영화 보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1: 맞습니다. 그 그림자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쳐서.
0: 맞아가지고.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둘이서 막 옥신각신하고 이거를 막 30초씩 둘이서 하고 막 이러면 에이 참 영화 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 네, 영서관 하면 저희가 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0: 영서관 하면 저는 네, 그 총영서관이 생각나요.
1: 아, 영사실이요?
0: 네, 영사실. 네. 맞아요. 자, 이런 또 극장에 대한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 추억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맞추고 돌아올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그 영화 한여도 있고요. 전 여름 좋아해서 그냥 하 써서 한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1: 야, 오해를 했네. 성훈 씨와 제가 오해를 아, 해버렸네요.
0: 하나를 던지면 둘을 생각하시는 성훈님, 영화님 해주셨습니다. 네.
1: 아, 그 뜻을 저희가 또 못 알아듣고.
0: 아, 춘여가 아니라 한여가 그 여름 하자였습니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지, 그렇지 뭐.
1: 거기까지예요, 저희가.
0: 자, 우리 또 시네마 천국, 영화 얘기하면 또 시네마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시네마 천국의 아저씨.
0: 알프레드 아저씨의 그 영상이 돌아가는 탈탈탈탈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또 시간입니다. 한국 극장사. 종로라고 아세요? 종로.
1: 종로 알지만 또 충무로도 알죠. 네.
0: 우리 두한이 형님이 또 굉장히 충무로는 이제 편집을 하던 영화
1: 영화인들이 모여있던
0: 곳이 그쪽에서 이제 성략가 좀 쌓으시던 그 네. 영화인들이 계셨던 곳이고 네. 우리 일반인들에게의 영화의 성지라고 하면 바로 종로 3가였습니다.
1: 종로 3가에 대단한 극장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이었나요?
0: 네.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1907년
1: 네.
0: 바야흐로 1907년 아,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디냐?
1: 단성사.
0: 단성사 아셔? 단성사?
1: 단성사가 한국 최초의
0: 영화관이었어요. 단성사.
1: 아, 그리고 이 단성사를 필두로 해서
0: 바로 길 건너편에
1: 피카디리가 생기고 네. 또 서울극장이 생기고
0: 네, 그렇죠.
1: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종로에
0: 이렇게, 이렇게 번식하는 것처럼 극장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1: 이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극장이 생겼어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영화관 종로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어요. 네.
1: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서 한국 영화 성지가 됐겠네요.
0: 네, 성지가 됐죠.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피카디리 앞에서 만나자. 이게 정말 뭐 단성사 앞에서 만나. 주말만 되면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약속장소였죠.
1: 네.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삐삐도 없고 삐삐도 전화도 없고 하니까 어디서 만나 하면은 네. 만나서 극장 볼 계획이면은 그 앞에서 만나는 것이 그렇죠. 맞겠네요. 네.
0: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먼저 와서 이제 극장표를 당연히 줄 서가지고 네. 먼저 끊어놓고 당시에 여러분 예약이 어딨어요?
1: 어딨어요? 가서 줄 서서
0: 현장에 가서 줄 서서 끊어야
1: 먼저
0: 되니까.
1: 사는 사람 선착순으로 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것도 일찍 안 가면 보고 싶은 시간대에는 표를 구할 수도 없어요.
1: 맞습니다.
0: 네, 예매가 어딨어요? 네.
1: 그랬겠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랑은 네. 영화 보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달랐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일찍 가셔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추운 겨울날 표를 미리 끊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피카디리 앞에 어디서 만나자.
1: 근데 그 당시에는 극장 안에서 간식을 팔지 않고 극장 앞에서 간식을 팔았죠.
0: 네, 들고 다녔어요. 바구니. 네, 그랬대요. 바구니에 들고 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들을 팔았고 팝콘 같은 것도 이런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 그랬었던 시절.
1: 아, 극장 안에서 안에서도 물론 팔지만 사람들이.
0: 그러면 이제 나와서 극장 관계자들이 나서 쫓아냅니다.
1: 아.
0: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도 판매원들이 있고 극장
0: 당연하죠.
1: 밖에서도 파는 사람들이 있고
0: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안표 파시고 이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안표가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였었겠네요.

0: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극장 밖에 그 그림이 크게 있는데 그걸 사람이 그렸어요. 직접.
1: 아 그렇죠.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그 남자 나오죠. 주인공의 직업이 그 포스터를 네. 그리는 직업이었잖아요. 직업이었어요.
0: 물론 그 탤런트의 직업은 탤런트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했었던 그 인물로
1: 맞아요. 그런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림 잘 그리시던 분들이 극장에 많이 취직이 되시곤 하셨겠어요.
0: 미대 오빠 나오셔가지고 극장에 전속되시면 돈 많이 버셨었어요. 한동안. 네. 네.
1: 아 그런데 그 그림들 극장에 올려져 있다가 극장에서 이제 그 영화를 내리면은 그 그림들은 어디로 가나요?
0: 그 그림들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없애기도 하는 일들도 있고
1: 너무 아깝네요.
0: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애환이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나와요.
1: 아 근데 또 그 그림이 좀 근사한 극장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좀 멋있고
0: 아름답게 사라지다 비비안리
1: 그렇죠. 그 배우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네. 좀 그 삼류 극장이라고 하나요?
0: 그렇죠. 이류는 없어요.
1: 동시상영을 하는
0: 네. 네. 그런 데로 내려오면은
1: 저것이 그렇죠. 신성일인지 누군지 못 네. 알아보는
0: 그렇죠. 네. 그리고 여배우들이 대부분들 옷이 거의 없어요. 삼류 쪽으로 내려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옷을 별로 입지 않고 나오다는 네.
1: 아, 그러면 살색을 좀 많이 쓰셨겠어요.
0: 많이 써요. 네. 그런 그 물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살색 물감이
1: 아, 그랬겠네요.
0: 그래서 뭐 이제 뭐 서부 영화다 이러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와야 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고 막 동네 복덕방 아저씨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소피 마르소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네 미장원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1: 그랬겠어요.
0: 그런 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1: 극장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서 네. 그림 그리시던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셨겠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0: 그럼요. 직업은 네. 없어진 직업이에요.
1: 맞아요. 그 영상에 돌리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극장이 요즘 스타일로 새롭게 바뀌면서 네. 거기에서 그 많은 직업들이 좀 없어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우리 터미나님도 터미네이터 2. 친구, 요게 인생 영화라고 보내주셨나봐요.
1: 네. 네. 터미널트 2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0: 저랑 통하시네요. 저도 1보다 3보다 네. 터미네이터는 저는 2가 재밌어요. 원래 시리즈물이 1편, 1편을 초월하는 인기를 갖는 그런
1: 경우가 좀 없는데
0: 네. 거의 없는데 터미네이터가 2가 진짜 재밌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물로 만들어낸 액체 괴, 그 요봇이 나와요.
1: 맞아요.
0: 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 앞만 보고 이렇게 고개 앞으로 숙이고. 와,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었고. 저 한 작년인가도 한번 다시 봤거든요.
1: 네.
0: 지금 나와도 제가 볼 때 정말 천만을
1: 찍어요. 전혀 무리가 없는.
0: 천만을 찍어요.
1: 맞아요. 네,
0: 제가 볼 때는.
1: 친구도 굉장히 대단한 영화였죠.
0: 대단했죠.
1: 네, 새로운 배우들을 많이 발굴하기도 했었고요.
0: 마이 모 따이가 고마해라.
1: 이가 가라 와해.
0: 잘한다. 역시. 자, 이번 주 또 내 인생의, 내 인생 영화.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인생 영화로 박 터지는. 잘하면 사연이 많이 쌓이면 저희가 두 주를, 아, 그건 좀 어렵겠다. 한 주 내내 하긴 어려워서.
1: 네.
0: 저희가 또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목요일까지예요.
0: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1: 네. 아, 저희가 상품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네요. 장원이 되시면은요,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댁으로 오송해 드리고요. 부장원 분께는 국수집 상품권 20불짜리 네. 보내드립니다.
0: 네, 하겠습니다. 네, 시네마 천국 가운데서, 예, 한번 또 한 곡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Childhood and Manhood.

0: 네, 니오 모리코네 음악이었죠. 시네마 천국 중에서 네, 한 곡 같이 들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도 참 좋지만 이 또 니오 모리코네 음악들도 너무나 좋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네, 자 저희 추억박물관 오늘 극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탐구선인들 한번 더 만나뵐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가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새롭게 더 추가했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함께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요, 원 플러스 원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또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으로 해주십시오.
0: 뉴욕 뉴저지 골프를 좋아하시는 우리 골프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네 분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 상금은 현금 캐시로 5,000불을 드리고요.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잘 치신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안에는 게임비, 그다음에 선물, 간식, 음료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서둘러주세요. 자,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929-766-0088 929-766-0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의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번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함께합니다.
0: 네,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추억박물관 있는 화요일 순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그 쾌쾌한 극장 안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들어가 볼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56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화요일 한시의 음악다방 추억의 박물관 저희 영화 이야기하다가 추억의 박물관에서는 극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퀴퀴한 오늘... 극장이라고 해서 살짝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극장이 퀴퀴
1: 제가 다니던 극장들은 굉장히 쾌쾌한 네. 그 경험을 저에게 줘서 그래요.
0: 어떤 극장을 주로 다니셨나요?
1: 주로 이제 네, 주로 영화를 두 개, 세 개씩 해주는 데만 다니다 보니까 아, 그러나 사실 동네 영화관 어디든지 가보면 옛날에 참 그 쾌쾌한 담배 연기가 그 대기실에서 피는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그 담배 연기가 이 시트에 다 배가지고 그런 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죠.
0: 아, 실내 흡연이 가능했었던
1: 시절이에요. 네. 그 벨벳 좌석 사이로 그 빨간색 보통
0: 네.
1: 아, 이런 색깔 여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런 색깔이었거든요 의자가.
0: 아하,
1: 네, 저런 색깔이었어요.
0: 거기에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온 담배 냄새가 다 고스란히 배어가지고 네. 쾌쾌한 냄새가
1: 네.
0: 아 그것 때문이었군요. 네.
1: 그리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0: 네.
1: 맨 입으로 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0: 대한뉴스
1: 네, 대한뉴스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 대부분들 그 동네 그 안경점들이
0: 네.
1: 있었어요. 따사 안경점 점점점점 막 이런 것들이
0: 아, 그런 로컬 나오고, 광고들이
1: 나오고
0: 광고주로
1: 그랬었죠.
0: 등장을 했었군요. 네.
1: 그 신문지에 또 똘똘 말아서 우리 또 맥반석 오징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극장을 또 강타했죠. 아, 요 쫀득쫀득 요걸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0: 아, 오징어 맛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퍼 먹고.
0: 맞아요. 그 그랬었어요. 당시에는 참 신문지가 쓸모가 많았어요.
1: 많았어요.
0: 네. 그런 것들 군밤도 담아주시고.
1: 네.
0: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영화관에 또 가면 우리 저희 때만 해도 검열이 있어가지고
0: 네.
1: 그 동시상영을 하는 데는 일반 학생들은 가면 안 되는데
0: 네.
1: 아, 우리 고등학교들은 여러분 그냥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그냥 강수연 씨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많이 헐벗고 나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가는 거죠.
0: 그러다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1: 선생님들이 꼭 이제 불시에 덮칩니다. 예. 그래서
0: 도망하고
1: 중간고사 이럴 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꼭
0: 네.
1: 그런 시험 기간에도 또 오셔가지고 얼굴을 또 좋아하게 되면 아 뭐 의자 밑으로 숨고 그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화장실 문 밖으로 네가 나가다가 바지 찢어먹고 교복 찢어먹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0: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영화 속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셨군요.
1: 영화 씨도 잊어버려서 그렇지 본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싶은
0: 네.
1: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0: 그나저나 첫 영화가 어떤 작품이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첫 영화?
0: 네. 1895년도 12월 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1: 역시 파리죠.
0: 네, 네. 리미에르 형제라는
1: 그 유명한,
0: 형제분들이 네. 세계 최초로 스크린에 유료 영사 상영을 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50초짜리 단편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였는데요.
1: 지금 보통 영화가 얼마 정도 되죠? 시간이?
0: 지금이야 2시간.
1: 2시간 기본적으로 2시간.
0: 2시간 넘기도
1: 조금
0: 하고요.
1: 길면 2시간 반.
0: 맞습니다.
1: 정말 이 영화는 대단하다면 3시간도 가는데 50초짜리였어요. 50초.
0: 네. 근데 그 당시에 영화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이 멀리서 증기기관차가 하얀 연기를 막 뿜으면서 관객석 쪽으로 이렇게 돌진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파리 시민들이요. 기차가 벽을 뚫고 자기들을 덮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1: 합니다.
0: 네. 아니 그러면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런 걸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저 기차가 나를 향해서 와악 하고서
1: 그러니까.
0: 단 50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랬던 극장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0: 맞아요.
1: 또 지금 OTT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뭐 4D, 3D 물이 튀기는 극장부터 시작해서 의자가 요즘 덕한덕한거리기 시작하고요.
0: 그렇죠. 냄새가 나고
1: 네, 냄새가 나고
0: 네, 촉각으로 느껴지고 네.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1: 네.
0: 네.
1: 또 이렇게 삼면이 또 이렇게 옆에까지 다 이렇게 스크린인 그런 영화관들도
0: 그렇죠, 맞아요.
1: 있어요.
0: 네. 이 영화관 자체가 화면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3D를 넘어서 우리가 안경만 쓰면 뭐 말씀드린 대로 홀로그램처럼
0: 맞아요.
1: 우리가 그 영화 안에 들어가서 막 주인공하고도 이렇게 서로
0: 같이 인터랙트 할 수 있는
1: 네. 그런 게까지 영화가 또 발전할 거라고 하니까 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0: 맞아요.
1: 영화는
0: 우리와 함께 하겠죠. 네.
1: 극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이 우리를 안방에서 끌어낼지 그것도 기추가 또 주목이 됩니다.
0: 됩니다.
1: 자, 오늘 축복물관 여러분과 함께했던 오늘 또 한 시간 오늘 어떠셨나요?
0: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던 영화가 슬그머니 이렇게 얼굴을 내미지 않나요?
1: 네. 바로 그 얼굴을 내미는 거를 잡아서 여러분의 글로 만들어서
0: 목요일
1: 2시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주말이 더 한급 가까워진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재미있는 민담과 함께 돌아올게요.
1: 내일 민담 시간이네요.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제 비타민 김전입니다. 요즘 뉴욕 뉴저지 할 것 없이 날씨가 좋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잘 갔다 소리를 들을까 부릉부릉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가을이 되면 또 하나 많아지는 게 있죠. 바로 결혼식입니다. 주말마다 청첩장이 하나 둘씩 날라오고요. 근데 우리 한인들 참 바쁘게 살잖아요. 바로 옆 동네 살아도요, 각자 일하고 아이들 챙기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반가운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도 하죠. 이 좋은 가을, 가을로 이응시 한번 가볼까요? 돈 띄워주세요. 가. 가끔은 바빠서 못 보던 사람도 매나 오랜만인지 결혼식 가면 다 만납니다. 매일 오후 2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660 K라디오에 딱 맞춰서 김지연을 만나주시는 여러분, 기분 좋은 화요일 가을바람처럼 기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로 여러분의 오후 2시 함께 할게요.

참 재밌는 인연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진 선생님이 먼저 장윤정 씨에게 우리 세대를 위한 노래를 좀 같이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면서 두 사람이 듀엣이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두 사람 나이 차이가요 무려 3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곡 가수왕의 만남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이 노래를 만든 분의 인연도 참 특별해요. 작곡가 남국현 선생님, 바로 남진 선생님의 대표곡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를 만든 분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녀 듀엣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작곡 인생 40년 만에 처음 만든 남녀 혼성 듀엣곡이었던 거죠. 가사는 남국인 선생님의 아내분인 정은희 씨가 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수와 가수의 인연, 작곡가와 작사가 부부의 인연, 그리고 노래를 듣는 연인과 부부의 인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노래인 셈이죠.

뉴스를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K-Radio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요. 껌뻑껌뻑 하고 있는 커서 옆에다가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결혼식 풍경도 예전이랑 참 많이 달라졌죠. 뭐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은 가족들 다 모이고 친척들도 다 모이고 하객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에는 지금과는 결혼하는 모습도 참 많이 달랐고요. 또 뭐 연애를 충분히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뭐 만나지도 못한 채 어른들이 정해준 정약결혼 같은 거 이런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허다했죠. 자,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 말도 안 돼 싶지만 뭐 그 시절에는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 요즘은 충분히 만나보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두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결정하죠. 결혼식도 뭐 꼭 거창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소박하고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연예인분들도 스몰 웨딩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두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내가 변해도 결혼식 날의 그 긴장감, 설레는 긴장감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고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 긴장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결혼식 당일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또 기막힌 일이 있었을까요? 기막힌 결혼식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저지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에 구름이요. 한 점이 없네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K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두당 2불 99, 후코초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네요. 요 좋은 날씨를 어디 이렇게 탁 서랍에 넣었다가 꼭 필요한 날, 이런 날이 꼭 필요하다 싶은 날 꺼내서 쓰고 싶어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지아빠는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지금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 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꼭 내가 기다리고 찾고 만나려고 애쓴다고 해서 찾아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인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짠! 이 사람이 내 인연이었나 싶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딱 그런 사연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대요. 신부도 준비를 다 마쳤고요. 가족들도 하객들도 모두 모였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류의 드라마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쵸? 그 깊은 내막은 모르나 신부가 사라졌어, 신랑이 사라졌어, 뭐 이런 드라마. 알고 보니 신랑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고, 무슨 사정이었을까요? 결혼식 날 신랑 입장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했던 사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잠적을 한 거죠. 잠술 탄 거예요. 결국 결혼식장을 떠나버린 건데 신부 가족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이 식장에 있던 하객 가운데 한 남성을 찾고요. 그 남성이 바로 찬드라파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 남성이었는데, 누가 이 여성분과 결혼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남성, 바로 찬드라파라는 이 남성이 제가 신부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양가 가족들이요, 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결국 그날 결혼식장에서 하객이었던 그 남자가 신랑이 됐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건요, 실제 있었어요. 맞아요. 2021년 1월 3일 일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죠. 결혼식에 축하하러 갔던 사람이 그날 갑자기 결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야, 천생연분은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날 갑자기 부부가 된 찬드라파와 그 신부,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 외에 또 그 나온 기사는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천생연분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은 알겠네요.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사람이 사람을 또 만나서 앞으로 같이 살아봅시다. 자, 살아봅시다 하는 건 비슷한데, 또 보면은 나라마다 결혼하는 모습 정말 가지가지예요. 독일에는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이 이 접시나 도자기를 와장창 깨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을 앞두고 왜 멀쩡한 그릇을 깨나 싶죠. 근데 그거를

신랑 신부가 같이 치운대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둘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하기 전에 여보, 우리 일단 이것부터 같이 치웁시다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에는 또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신랑이나 신부에게 이 친구들이 밀가루나 달걀, 각종 재료를 섞어가지고 아주 엉망에다 징창을 만들어버리는 블랙링이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결혼 생활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우프네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고생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과 정말 달랐잖아요. 뭐 지금의 연애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갔고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래 우리 결혼해요 하는데 옛날에는 중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심지어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혼인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실제로 전통적인 혼인에서는 두 집안의 의논과 중매가 중요한 과정이었고요. 또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해서 결혼한다라는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죠. 얼굴도 잘 모르는데 결혼이라니 지금 같으면 잠깐만요. 사진이라도 제발 보게 해주세요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요즘은 결혼식도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여서 아주 작고 편안하게 스몰 웨딩을 하기도 하고 아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꼭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를 조사해보면요.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 자체도 꽤 다릅니다. 최근 18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나이는 평균 25.9세였다고 해요. 나라별 차이도 꽤 크죠. 저기 방글라데시는요. 평균 21.2세 정도를 이상적인 결혼 나이로 생각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8.9세로 훨씬 좀 늦었다고 해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도 몇 살에 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함께할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면요. 현재 생존 부부 중에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있어요. 미국의 라일라 엘리너 키튼스 부부인데요. 194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기준으로 83년하고도 153일을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무려 216살. 83년입니다. 83년. 그 세월 동안 좋은 날만 있진 않았겠죠. 아팠던 날도 있을 거고 속상한 날도 있었을 거고 서로 삐진 날도 있었겠죠. 그래도 결국 그 긴 시간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함께 걸어온 거죠. 근데 이 부부에게 오랫동안 함께한 비결을 물었더니요. 대답이 참 간단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단순하고 심플하죠.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을 뭐 얼마나 크게 했느냐, 뭐 몇 살에 했느냐, 누가 뭐 먼저 프로포즈를 했느냐, 뭐 선물은 뭘 받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껴주고 힘든 날 옆에 있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또 함께 먹고 싶은 사람. 뭐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또 결혼이고 결혼이 아니든 뭐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결혼을 하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하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참 비슷한 건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있었던 황당한 결혼식 이야기도 결국 시작은 조금 황당했지만요.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인연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후회할 일이 없어서 참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 싱글이신 분들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0: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1불 49, 핵 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품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기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코치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쓴 시간 때문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한다는 건요,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거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내일 2시에도 우리 우연으로 시작한 필연으로 만나요. 뉴스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지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디 먼 길 가야 하는 날이면 밤새 휴대폰 충전부터 제대로 해둬야죠. 분명 100% 꽉꽉 채웠는데 도착도 하기 전에 75%로 뚝 떨어지는 경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숫자는 내 체력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지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보조 배터리. 한번 꽂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충전이 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바닥이어도 나를 완충시키는 사람, 또 장소, 그리고 추억.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단단히 장착하고 계시나요?

0: 사실 어디 여행 한번 가려면 출발하기 전에 이것저것 검색하느라고 한참 걸리죠. 알아보고 짐 싸고 뭐 내 짐만 싸나요. 애들 것도 챙겨줘야 하고 남편 것도 챙겨줘야 하고 떠나기 전에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정말 출발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또 돌아보면 추억이 되죠. 아, 그땐 괜히 왔네, 피곤하네, 투닥거리며 다시 내가 너희들하고 오나 봐라. 역시 여행은 친구끼리 가야지 가족끼리는 아니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여행은 다녀오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진 한 장이라도 남잖아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라라랜드도 매일 같은 것 같지만 예, 제 목소리 톤도 매일 똑같지 않고요. 내용도 매번 다르니까 준비하는 것 또한 아유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야 흘려 들으니 그게 그거 같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는 라라랜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또 카톡 참여해주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2부에서 만나보실 거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 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이야기. 지난 주말 사이 미 북동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돌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커네티컷주 웨스트포트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가로 물이 밀려들었으며 차량들이 잇따라 침수됐고 뉴저지주 패러슨에서도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이 차량에 갇히면서 소방당국이 1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와 매사추세츠 펄 리버에서도 폭우로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차량들이 침수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엘니뇨가 연말까지 1950년 이후 가장 강한 수준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75%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의 영향은 이번 겨울에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남부는 평년보다 더 춥고 습해지며 북부 지역은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수립이 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장은 어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15년 넘게 석탄과의 전쟁을 벌이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파괴하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전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요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로 바이든 행정부가 화력발전소 탄소 배출량 90% 감축을 목표로 2024년 도입한 탄소 포집 장비 사용 강제 규정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석탄 발전소와 신규 가스 발전소는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의 최소 90%를 포집해 저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집이란 기체나 미세먼지 같은 특정 발암물질을 붙잡아서 용기나 시설 등에 모으거나 포획해야 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 조기 사망 1,200건, 천식 36만 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청정대기법상 환경보호청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온실가스 규제도 대폭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한 규제의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지했는데 자동차에 이어 온실가스 2위 배출 원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배출 기준을 폐지하면 3,100억 달러, 약 418조 여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남은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면 추가로 3억 7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전기 요금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에너지 잠재력 실현은 더 많은 일자리, 낮은 가격, 번영하는 미국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규제를 폐지할 경우 2035년 전기요금은 평균 1.4%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발전소 오염이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청정대기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 고어 전 부통령 또한 미국이 세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치라고 지적을 했고 환경보호청은 오염원을 규제할 의무가 있으며 발전소는 미국 최대 오염원 중 하나라며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낸 환경보호청장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바이든 시기 규정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가 충돌하는 재앙적 상황을 막았다며 청정계기법을 미국의 석탄 발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심각한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 업계 측도 환경보호청의 월권 문제를 뒤집은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더 높은 전기 요금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며 석탄업계와 발전소를 대표하는 단체들 또한 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라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 위기는 빈곤층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미취학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취약지 또한 서부, 중앙, 동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개발도상국, 북극 등인데 보고서를 보면 이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환경 오염 국가인 중국 다음으로 높은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기후로 특히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할 텐데 그때마다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뭐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가져야겠죠. DMB 지역의 날씨 여전히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지역은 며칠간 맑은 날씨와 낮은 습도 그리고 점차 따뜻해지는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한 화요일 이후 남풍이 다시 불면서 주 후반에는 기온이 80도 후반에서 90도 가까이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도 또한 주말을 앞두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 전선이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말 내내 비가 쏟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요일에는 비가 올 확률이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이고요. 바람은 남동풍으로 시속 약 5마일로 불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7로 높은 편이며 오늘 밤도 대체로 맑겠으며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낮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로 살짝 덥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네요. 목요일 또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가 되겠으며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번개 같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 목요일과 비슷하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습하겠고 이로 인해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 있습니다. 일요일 또한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예상이 되며 때때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대입니다. 이러한 날씨는 9월 말까지 이어지겠으며 말일로 가까이 가면서 기온은 점차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1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여자라.
1: 이 곡의 원곡은 앤서니 퀸과 찰리가 1981년에 부른 듀엣곡으로 앤서니 퀸의 중요한 목소리와 찰리의 미성에 매료되는 노래입니다. 앤서니 퀸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이죠. 25시나 노틀잠의 꼽추 등 수많은 명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명배우로 익히 알고 있었고 찰리는 그의 아들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 곡은 가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곡으로 제목도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아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아버지가 나이가 아닌 사랑과 눈물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답해주는 대화 형식의 곡입니다. 인생의 조급한 질문에 대해 삶이 자연스럽게 해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꿈이란 그저 마음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그리고 어른들도 꿈을 갖고 있나요?

0: 오, 그렇단다 하더라.
1: Oh, yes, my son.
0: 하지만 너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란다. 꿈이 너를 어디로 인도하던 끝까지 쫓아라. 그러다 보면 인생이 스스로 너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누가 제게 대답을 해주죠? 누가 나를 이해시켜 줄 건가요? 내가 커서 무엇이 될런지. And who will show me all the end? 그건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거야. 내일이란 소망을 비는 샘과 같아서 그저 매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면 된다.

0: is a wishing well. You've got to live each moment every day.
1: 제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겠어요? 구원의 손을 내밀고 저를 인도해 주겠어요? 아들아,
0: My son,
1: 너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란다. 꿈이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 끝까지 쫓아라. 그러면 인생이 스스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0: And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1: 상상해 보아라. 네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팔을 뻗고 별을 붙잡아봐.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지키고 있을 테니까.
0: Reach out. Reach out and take a star.
1: 손을 높이 뻗어 하늘에 닿을래요.
0: Constantly.
1: 당신은 항상 내 곁에 계실 거죠? 전 이제 막 시작이란 걸 알아요. 어디를 가든 내 꿈을 쫓겠어요. 인생이 스스로 내게 알려줄

0: just remember, my son, I love you.
1: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사랑을 다독이며 들려주는 대화 형식의 노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안소니 킨과 찰리의 목소리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의 퀸과 찰리가 부른 듀엣곡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1980년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성탄절을 앞두고 최불암과 정여진이 아빠의 말씀이란 번안곡으로 소개가 돼 의외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곡입니다. 최불암이야 수사반장에서부터 전원일기에서 또 김 회장님 역할을 맡아 따뜻하면서도 성인적인 아버지상을 그린 배우로 이분이요 20대서부터 노인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금동이를 이방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한 것도 아니라 작가의 펜 끝에서 놀았을 뿐인데 모든 칭찬이 자신에게 향하더라면서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노래에 대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원곡 가수가 자신이 동경하던 세계적인 명배우 앤서니 퀸이 함께한 노래라 쉽게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같이 부른 정여진, 당시 9살이었고요. 이미 4살 때부터 동요와 만화 주제가를 부르며 데뷔한 가수입니다. 그녀가 부른 광고음악만 대략 3천여 곡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여진은 대머리 총각을 비롯한 800여 곡의 대중가요와 500여 곡의 영화음악 작곡가인 정민섭 씨의 딸이고요. 엄마는 당시 가수였던 양미란이었고 동생은 작곡가이자 가수인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동생 모두 대중음악에 종사하는 음악가 집안인 셈이죠. 그래서 정여진은 부친의 영향으로 4살 때부터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부르곤 했었는데, 그러던 중 정민섭이 찰리와 앤서니 퀸이 부른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를 편곡하게 되었고, 이를 정여진과 함께 부르고자 했는데, 그러나 상업적 성공을 위해 당시 명배우였던 최불암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여진은 노래는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요. 그냥 음악을 계속 했었다 그래요. 단지 남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녹음실에서 주로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결국 무대에서는 가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CM송과 만화 영화 주제가, 영화의 OST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을 묻는 아들의 질문에 자상하게 말해주는 따뜻한 아버지의 상을 잘 표현한 노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앤서니 퀸과 찰리의 듀엣곡을 변환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아빠의 말씀, 최불암과 정여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대고 마요. 넌 지금 막

하잖아.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전 소식. 먼저 미국 소식으로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만 하루 사이 80여 차례가 넘는 지진이 관측이 됐는데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4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만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6번 발생했습니다. 가장 강한 지진은 카탈리나 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이었으며 규모 2.5 미만의 지진까지 포함하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80여 차례의 지진이 관측된 것입니다. 당국은 강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등 지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네요.
1: 이런 뉴스 들으면 말이오. 아니, 도대체 LA 사는 사람들 말이오. 아니, 우치게 거기서 사는지 참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한인들이 진로 많은 거 보면 멋이가 좋은 것이 있긴 있나 본디. 아이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지는, 그거는 별로.
0: 펜실베니아주에서 홍역에 감염이 된 40대 여성이 합병증으로 숨지면서 올해 홍역 관련 사망 사례가 3건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검시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숨진 여성은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홍역에 감염된 가족과 접촉한 뒤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기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앓고 있었고 홍역에 걸리기 전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지난 금요일 기준 홍역 확진 사례가 676건으로 집계가 됐으며 이 가운데 12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이 성인에게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MMR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아니 홍역으로 사람이 다 죽는데요. 거기서 뭐 폐렴으로 죽는 사례도 많으니까. 아니, 근데 홍역이 주사는 애돌 때 맞는 거 아니요?
0: 영국에서 친구가 없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며 외로움을 털어놓은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경제적 불안정 등이 젊은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2세 테스 라반다라는 남성은 유튜브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해당 영상은 한 달 만에 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22살이 되었는데 혼자다, 런던에서 혼자 살기 등의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홀로 맥싱, 외로움 인플루언서, 친구 없는 감성 등을 내세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고립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고 밝혔는데 어느 날 밤 혼자 외출하려다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감정을 담은 영상을 촬영했고 처음에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영상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공개 후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며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젊은이의 수가 2014년 이후 5배 증가해 현재 20명 중 1명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팬데믹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증가, 경제적 부담, 젊은 층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의 감소 등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참, 이 전화기가 나와서 편한 것도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말이오. 아, 이미 괴기 맛을 봤는데 우치게 없애냔 말이죠. 지 말은 다 단체 손에서 전화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요.
0: 품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70대 베트남 할머니가 귀금속 19점을 발견하고도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78세 베트남 할머니는 오전 9시경 호치민시 지역에서 폐품을 수집하던 중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금으로 된 귀금속 상자 여러 개가 들어있었는데 귀금속은 반지 15개, 목걸이 2개, 팔찌 하나, 펜던트 1개 등 모두 19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임을 알아낸 할머니는 이를 그대로 갖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귀금속을 전달하고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확인 작업을 벌여 귀금속의 주인을 찾아냈고 주인은 집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귀금속을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귀금속 주인은 경찰서를 찾아 분실했던 귀금속을 모두 되찾았고 자신의 귀중품을 찾아준 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준 경찰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곳 경찰서는 할머니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할머니를 찾아가 현금 1,000만 동, 약 350달러의 돈과 쌀 10kg을 전달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할머니는 자신이 준 귀중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택을 했고 경찰은 할머니의 행동이 정직과 책임감,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1: 정말로 대단한 할머니시네.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오. 흔들렸을 법도 없디. 아주 칭찬이야. 아주 칭찬이야. 이래서 악한 끝 없어도 선한 끝 있다고 복받을게요. 예.
0: 은퇴한 일본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라이브 방송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며 월 1,6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이 여성은 현역 은퇴 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력이 있으며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했다고 합니다. 아라키라라는 이 여성은 2020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약 2, 3개월 후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은퇴 당시 부모의 집을 나와 월세 400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구해 스마트폰만으로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업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어려웠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라이브 방송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라키는 배드민턴 업계의 수입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주변의 전직 선수들 대부분이 실업팀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급이 약 1,200달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 당시에도 비용 부담은 컸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팀 밖에서 개인 훈련을 할 경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으며 셔틀콕과 라켓, 스트링 교체 등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도 모두 자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반면 라이브 방송 수입은 시청자들의 후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적었던 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녀의 월 수입은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만 그녀가 스트리머로 자리 잡는 과정 초기에는 라이브 방송 관련 에이전시에 가입했다가 교육비 명목으로 7천 달러를 청구받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었지만 이후 열심히 활동을 하며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배드민턴 선수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176cm의 큰 키와 구둥신 비율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과거 SNS에 올린 화보 영상이 지나치게 완벽한 외모 때문에 일부 네티즌에게 AI로 제작된 이미지로 오해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1: 그럼 그렇지. 쭉쭉 꽝꽝이니까 인기가 많지. 사실 지도 여자지만서도 이쁜 여자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 근데 남자들은 오죽하겠냐고. 하다못해 좋은 그림 좋은 풍경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이 살아 움직이는 이쁜 가시네가 알랑알랑 거리는데 아휴 좋겠다. 니는 8등신도 아니고 9등신이어서 9등신 아휴 5등신만 돼도 좋겠네.
0: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승객 243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구조당국이 실종자 140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인근 예인선과 지나던 선박들의 도움으로 108명이 구조되고 시신 6구가 수습이 됐는데 생존자 말에 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승객들에게 알리는 경보나 안내방 방송도 없었고 선실에 있던 많은 승객이 빠져나올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선 명부에는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총 243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 89대도 싣고 있었던 이 배는 1987년 일본에서 건조된 길이 119m의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선장은 최고 3m 높이의 파도가 있는 거친 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며 조난 신호를 보냈지만 여객선과의 연락은 끊겼고 당국은 약 2시간 뒤 배가 전복됐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공개한 헬기 수색 영상에는 여객선이 거친 바다 위에 뒤집힌 채 떠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교통장관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승객 정원이 500명이라 정원 초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17,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들이 여객선을 교통수단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의 집행이 미흡한 점 등이 잦은 여객선 사고의 배경이라고 하네요.
1: 아이 죽을라고 화 안 장여도 유분수지 말여. 악천후라고 오는디 왜 배는 몰고 나갔디야. 아이 배는 날씨를 수시로 보는디 이놈 선장이 미친 거 아뇨.
0: 72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의 학생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폭격 때문에 기초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의 학교 건물은 90% 이상이 폭격으로 파괴당했고 대학들도 82%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특히 가자지구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조직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수천 군데의 이스라엘군 초소들도 아이들과 학생들의 등하교 이동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고 팔레스타인 장관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아랍국가들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학교와 학생에 대한 비상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아랍연맹 회원국들의 협력과 구체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아주 그냥 씨를 말려 죽일 생각이구먼. 이 싹을 자르겠다 이거 아니오? 이? 아이 근데 아이 그 씨 자른다고 죽나? 이? 안 죽어 안 죽어. 아이 니들도 히틀러가 그렇게 씨를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이 되레 씨 말려 죽는 수가 있어. 악한 끝은 없다는디 맨볼을 곱게 씌야지. 전쟁 안 좋아.

0: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될 법도 한데 끝을 보고 싶은가 봅니다. 어쨌든 전쟁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16년 9월 15일 화요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듣고 계십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민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 뒤로하고 라라랜드 들렸어요 하시면서 알리가 부르는 님 그림자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노사연의 곡이죠. 근데 아시죠? 이 곡도 번안곡이라는 거. 꽤 오래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연민님의 신청곡 알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이 메모리하고 님 그림자가 이렇게 또 어우러지네요. 알리니까 가능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알리의 님 그림자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네, 오늘도 정복을 입으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 멋있어, 멋있어.
1: 아, 땡큐, 땡큐.
0: 근데 진짜 정복이 네. 잘 어울리세요.
1: 아, 그래요? 네. 아, 난 맨날 정복 입고 와야겠네, 그러면.
0: 막 자랑하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0: 나 이런 분이랑 인터뷰한다.
1: 아, 이거 뭐, 저기 뭐야, 방송 그, 저기 뭐야, 라이브로 하는 거라 그러나?
0: 네네네네.
1: 그런 건 안 합니까?
0: 그러면은, 합니다.
1: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0: 합니다, 저희.
1: 아, 그래요?
0: 지금 앞에 그 카메라 보이시죠?
1: 아, 저거예요?
0: 네, 저건데,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조만간 유튜브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아, 로이 채가 누군지 이제
0: 그렇죠.
1: 보셨구나.
0: 정확히 보실 수가 있죠.
1: 그러면 이제 맨날 유니폼 입고 와야겠네.
0: 그렇죠. 예. 근데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아무래도 그 범죄율 같은 거는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 통계가 있다 그러는데
1: 추울 때는 아무래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아,
0: 약간 또 움츠려들기도 하고.
1: 예, 근데 이제 여름 되면은 뭐 반바지 입고도 나오고 반스 입고도 나오고 이러는데 뭐 나오면은 뭐 사고만 치겠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조금 확률이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0: 그런데 겨울에는 뭐 사건 사고가 좀 줄어든다 하지만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연말이 제일 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또 노는 날도 많지 않습니까?
0: 많죠.
1: 일단은 이제 뭐 땡스게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런 연휴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또 싸운다. 그리고 이게 연휴가 길게 되면 네.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0: 그래서 오늘은 어떤 폴리스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실지.
1: 네, 제가 이제 그 가끔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인터넷도 좀 보고 아니면 지역 우리 카운이나 아니면 옆에 카운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좀 보면은
0: 네.
1: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 송은경 씨하고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0: 네.
1: 저희는 뭐다 항상 범죄 예방.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0: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나?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리고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게 처음인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0: 그리고 이 라디오라는 것이 막 정신을 집중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듣는 게 아니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예. 일하면서도 들으시기
1: 그렇죠.
0: 때문에 가끔 이런 중요한 이야기 같은 예. 경우는 반복하셔도 예. 좋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아, 이 얘기가 나한테 와닿는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듣다가 또 주변에 알려줄 수도
0: 그렇죠.
1: 있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우리 송은경 씨하고 취지가 이거잖아요.
0: 그럼요.
1: 예, 이걸 듣고 남한테 좀 더 알려서
0: 네.
1: 예, 범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0: 오늘 예.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예, 오늘은 이제 학교가 개학하면서 제일 저기 하는 게 뭐 트라픽이 지금 엄청나게 아유, 맥히잖아요.
0: 그럼요.
1: 막 짜증도 나고.
0: 네.
1: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0: 아유.
1: 이게 문제가 또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어떤 학교는 그 주차비 받는 학교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맞죠. 어떤 학교는 또 그냥 또 저쪽에서 세워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차비 아끼려고
1: 네.
0: 주택가에 세워놓고 와갖고 그게 또 신고가 돼서 뭐 토잉하고 막 또 그런
1: 예,
0: 일도 많다고
1: 토우도 당할 수 있고 또 티켓도 받을 수 있고
0: 아, 티켓도 받아요?
1: 예, 그럼요. 그게 파킹 티켓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0: 네.
1: 전에 그 페어팩스 카운티를 할 때 제가 어디 에어리아였냐면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그 건너편 쪽으로 개인집들이잖아요. 다.
0: 예, 예.
1: 거기서 전화가 와요. 매번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0: 뭐라고요?
1: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기다가 시켜놓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건너서.
0: 주차비 내기 싫어서?
1: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정확하게 안 시키면은
0: 네.
1: 이 딱지를 먹는데 이 학생들은 에이 뭐 저기 뭐 드라이브웨이 아니고 파이어 하이드링 아니면은 뭐 괜찮겠지 그러고 시키고 가는데
0: 그렇죠.
1: 그 집주인은 그 미국 사람인데 엄청 까다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카운이 코드를 다 애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0: 그런 사람 꼭 있어. 네.
1: 그러니까 주차를 이게 어떻게 됐는데 자기 집에서 줄자를 갖고 나오는 거야.
0: 아 진짜?
1: 네, 그래가지고 자기
0: 멋있겠다.
1: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0: 네.
1: 그 차 세워놓는 데까지 줄자를 쫙 재요.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이게 위반을 하면
0: 네.
1: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는 이거를 안 줄 수가 없거든.
0: 그렇죠. 신고가 들어왔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는 경우가 많고.
0: 아.
1: 예. 그러니까 보통 근데 다 고등학교는 지금 다 돈을 받더라고요.
0: 아.
1: 예. 왜냐하면 그 주차 공간이 적어요.
0: 그렇군요.
1: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0: 네네.
1: 학생들이 운전을 많이 안 하니까 주차 공간이 많은데 지금은 엄청 모자릅니다.
0: 네.
1: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운전을 하면서 뭐 파킹 티켓 뭐 또 많이 받겠지만 이제는 이제 운전에 대해서 또 아직도 난폭 운전 나는 빨리 간 것 같지 않은데 재피고 보니까 빨리 갔다 그러고.
0: 어, 진짜 그건 너무 억울해. 난 그냥 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알려줄까요? 요즘에 차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래.
0: 아니 별로 밟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65마일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빨리 갔나? 이런데 요즘에는 차들이 조금만 밟아도 굉장히 빨리 가요.
0: 그거 좀 경찰분들도 좀 헤아려 주시고 판사님들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1: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르고 경찰한테 얘기하는 건 좀 안 되고 경찰한테는 그냥 눈웃음만 치고.
0: 아, 그렇구나. 맞아요.
1: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번 주인 거예요. 아마 전번 주에 우리 집에 가다가 우리 동네에서 차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그걸 봤는데 이게 거의 자살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이었어요.
0: 사고가 아니라?
1: 사고가 아니라.
0: 물론 그것 자살도 사고이지만
1: 그렇죠. 그렇지만
0: 자기가 일부러.
1: 일부러. 그런데 거기가 동네니까 많이 걸어다니고 이런데 마침 아무도 안 치고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뭐 그 차가 보통 한 95에서 100마일로 달리는데 스지를 않고 그냥 그게 공중에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끄집어내서 헬리콥터로 했는데 아마 살지는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모두 자살이었다는데 걔가 요번에 졸업한 애예요.
0: 세상에.
1: 이유는 모르겠지만 anyway 학생 애들이 운전하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조금씩은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0: 사실 저도 운전 습관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한국에서.
1: 아, 그래요?
0: 근데 저희 어머님이 케어리스 드라이버세요.
1: 그러면 안 돼.
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누구한테 운전을 배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저는 우리 집 식구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서부터 저희 그 제 처제까지 해서 우리 애 둘까지 제가 다 가르쳤어요.
0: 야, 그러면 뭐.
1: 근데 뭐 누구는 뭐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운전하지 마라 싸움 난다 이혼한다 이러는데 그런 적은 없었고 하여튼간 그래도
0: 대단하다.
1: 운전은 다 그래도 잘해요. 뭐 그중에 우리 딸이 조금은 좀 빨리 달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운전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게 안 된다.
0: 맞아요.
1: 운전은 절대 나 운전 뭐 한 뭐 20, 30년 했는데 나 딱지 한 번 안 먹었어 이러는데 그 다음날 딱지 먹더라고.
0: 맞습니다.
1: 끝나자마자.
0: 맞습니다.
1: 그 똑같이 나 뭐 음주운전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걸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할 게 안 되고 항상 내가 조심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하면은 아 이거는 다른 거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동안은 운전만 하시라.
0: 집중해라.
1: 집중해라. 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뭐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싸움을 했다. 부모님하고 뭐 말다툼을 했다. 될 수 있으면 좀 컴다운 한 다음에 운전을 해라.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약간 좀 진정된 상태에서 운전해.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특히 제가 항상 하지만 저도 그런 성격이 있지만 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
0: 욱 없으면 한국은 아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욱이 나중에 정말 욱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지 된다. 지금도 저는 저희 아내나 제 애들이나 뭐 애들은 뭐 지금 다 컸지만 우리 뭐 둘째 아들은 지금 뭐 경찰 생활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운전 조심해라.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라는 말은 항상 합니다. 그리고 절대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0: 아, 그건 정말 그건 헤빗이에요.
1: 예, 맞아요.
0: 한번 술을 먹고 운전을 했을 때 걸리면 두 번 다시 안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안 걸렸어요. 그리고 주차도 너무 잘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그거 안 하는 게 뭐 바보인 식으로.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0: 언젠간 걸립니다. 그
1: 말하세요.
0: 확률이.
1: 그거는 내가 잘해서 그 안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0: 말이 안 됩니다.
1: 운전하다가 남이 봤던지
0: 그럼 뭐, 도망가야 돼.
1: 예, 그리고 뭐.
0: 친구도 도망가야 돼.
1: 예, 운전하다가 만약에 뭐 앞에 헤드라이트를 안 켰다가 운전하는데 그걸로도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그런데 꼭 재수 없어서 잡혔다 그러지.
1: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 변명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0: 맞습니다.
1: 예, 그거는 철칙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조심하십시오.
0: 만 번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운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게 습관입니다. 절대 하시지 마시고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1: 안전입니다. 그리고 절대 셀폰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0: 네. 차 타시기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차
1: 맞아요.
0: 타기 전에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출발하는데 그게 1분도 차 안 걸려요.
1: 근데 요즘 분들은 타자마자 가요.
0: 가면서 시트벨트 메고.
1: 맞습니다. 예.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0: 예.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습관이었던 거죠.
1: 그렇죠.
0: 예. 자, 오늘도 폴리스 스토리 안전운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체의 보험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유혹에 휘둘리는 게 바로 신호등이에요. 특히 노란 신호등 갈까 말까 할 때 거의 80-90%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간 뒤에 꼭 후회해요.
1: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0: 저를 비롯해서 오늘부터 우리 하나씩 안전운전에 다가가는 그런 안전운전 습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곡은 이무진이 불러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 짧지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 맡긴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제 뜻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의지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 두 손 드는 건 하다 안 됐을 때, 그 전에 좀 미리 맡기고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잘 안 되죠. 주님의 사랑에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복별님께서 또 기도문과 함께 성경 구절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토록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 기도로 영광을 드리오니 미쁘시게 받아주시어서 삶의 평강과 평안을 은혜로이 내려주시옵소서. 어휴, 복별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늘 보내주시는 카톡을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정원의 허무한 마음 해주셨어요. 가을 타시나 봐요. 근데 아세요? 가을은 남자만 타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마음 정원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의 사랑이라는 글 보내주신 우리 영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글 보내주셨습니다. 황새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졌는데 황새가 군락을 이루면 큰 벼슬을 할 사람이나 만석군이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친근한 우리나라 농촌의 텃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개체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 된 황새는 다른 새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새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자신의 짝을 보살피는 독특한 새인데 심지어 수컷이 죽으면 암컷은 죽기까지 혼자 사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부부애만큼이나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가며 먹이를 물어오는데 황새는 먹이를 하나씩 물어오지 않고 다량의 먹이를 가슴속에 품고 와서는 목에 힘을 힘껏 줘서 연신 먹이를 둥지에다 토를 한 뒤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황새의 이러한 행동은 새끼들끼리의 먹이 경쟁을 낮춰 자칫 경쟁에서 도퇴되는 개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또 효가 있습니다. 다 자란 성체가 된 새끼 황새들은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병든 부모 황새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자신의 큰 날개로 쇠약한 부모를 정성스레 보호합니다. 이러한 황새를 보고 로마 시대에는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의무적으로 보살피도록 하는 황새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효, 이 두 가지는 한낱 미물도 깨닫고 지키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된 핵심은 바로 희생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모두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귀한 섭리입니다.

다음엔 유아영께서 짧지만 아주 참 기분 좋은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참 좋죠. 그러면서 송창식의 우리는 신청해 주셨는데요.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오랜 나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뎌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도 다섯 곡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가수이고요. 공통점 무엇인지 아직까진 한 번도 정답을 올려주지 않으셨네요. 아울러서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이 상품권은 미 전역 어디를 가셔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곡 들으시는 곡이요. 방황입니다. 뭐 이 가수는 굳이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가요 제목은 말씀을 드리는데 가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히 찬송가는 맞긴 한데 웬 뽕짝? 깜짝 놀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구자억 목사로요. 세계 최초 하나님의 뽕짝 가수를 자처하며 트로트 장르로 찬양 사역을 펼치는 목사님이십니다. CCM 가수이기도 하고요. 혹시 해서 이 마지막 가수와 또 노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참고로 9월을 맞이해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들으시는 곡은 사랑과 영혼 클론의 곡입니다.

가수 박미경의 목소리네요. 강원래와 구준혁, 네, 클론의 사랑과 영혼 들으시면서요.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N&L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랏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랏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랏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낸 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라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헛된 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앞에 완전한 모범으로 오신 예수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 온 뒤 무지개 뜨는 하늘처럼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색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플로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다정하신 목자 예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니 325장 찬송입니다. 상지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으로 이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기동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윤형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은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학산사님께서 애들레이드에 있는 우리 손주 강찬희의 대입을 위한 찬송으로 신청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청해 주셨어요.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상희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혜선님은 따님 가족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한 집에서 주님 안에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님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샬롬규님, 오늘도 하루하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해주신 주님 은혜에 기대하며 순종 신청합니다. 송정미의 순종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함께하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찬송가에 실려있던 곡이라 익숙하시죠? 김남희의 곡으로 주 나에게 주시는 함께했습니다.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오늘은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분 죽으신 그분을 위에서 그분이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고 신학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를 세우고 강단에도 십자가를 두고 또 교회를 떠날 때도 잊지 말라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달고 달랑달랑 다녀.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묻고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제자들 보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Anyone,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필히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Follow and follow me.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든 되려거든 꼭 필히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은 분들이 참 이 예수님의 분부와 말씀과 명령을 별로 오래 전에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생활, 삶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현실이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많은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이제 마쳤으니 목회할 때에 제일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고 묻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돈 모자란 거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뭐 다 여기 이사 올 때 이거 65만 불 주고 650만 불 주고 샀는데 땅하고 이 건물을. 근데 10만 불이 없었으니까 한 3만 불이나 있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마 한 4-5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걸 주인하고 이자를 주면서 오너 모게지를 받고 은행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해 보니까 빚이 얼마인가 하니까 18밀리언 달러였어. 모게지를 1800만 불이 모였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은퇴를 못했어 몇 년을. 이 빚 갖고 갚지 않으면 은퇴 못 시킨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로 은퇴를 몇 년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마나탄에 있는 땅 하나 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해서 다 갚고 퀸스 성전에 100만 불 미만의 모기지를 냈으니까 벌써 한 7, 8년, 9년 됐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갚아서 여기 모기지 없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은퇴를 해서 제가 도망 나왔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끌려 다녔을까 붙잡혀서. 하여튼 그게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해마다 모자란 돈 장로님한테 가서 빌리고 이자는 안 줬어. 약속은 지켰어. 그래서 이자 안 주고 빌려다 또 쓰고 막 모자라면 그렇게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하도 많이 못 쓰고 뭐 짓고 뭐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어.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좀 성숙해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설교를 한 1년에 몇 번 듣나 그랬더니 주일 한 번, 그 다음에 금요일 한 번,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한 번, 두 번 나오면 네 번, 다섯 번을 들어요. 그런데 세 번만 들어도 50주니까 150번을 듣게 되는 거야, 1년에. 그럼 150번을 듣고 10년이면 1500번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죽이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분 보면 딱하고 설교자 나를 보도 처량하더라고. 왜냐면 10년 동안 외치고 떠들었는데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와, 그게 제일 나에게 고통이었어.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야, 이 교인들이 이렇게 안 변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김 목사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교인들 야단치고 잘하라 그러면 안 해. 더 안 해. 그러니까 놔두고 그거 잔소리하고 잘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대단한 존재라는 걸 계속 말하면 지가 변해야지 목사가 변하라고 그래서 안 변해.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가 변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철들어서 변해야지 누가 시켜가지고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야단 안 치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여튼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세례 받을 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예수님만 죽이고 자기는 살아나와가지고 펄펄 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한 초창기에 뭐 세례 받고 그럴 땐 좋은데 조금 지나면 십자가에 예수님만 놔두고 자기는 홀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가 뭐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많은 분이 1,000명이 오늘 앉아있으면 1,000명이 두 가지 아이디어만 하면 몇 천 개 되겠어요? 2,000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저 다 믿고 맡기고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지 그 여러분의 의견 낸다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저도 부족할 때 제가 부족할 때는 여러 번 사과했어. 왜냐 제가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제가 얼마나 아시는 것처럼 성격 급하죠. 인격은 비천하죠. 소갈딱지는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죠. 성격은 급하긴 대한민국에서 제일 급할 거예요 나는. 하여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나도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가 살아 펄펄 뛰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님의 몸에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2장 1절에 가서 우리는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는 그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살린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아주 나이스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다가 어느 시간에 영어를 보니까 As for you 라는 단어에 자주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를 보니까 As for you 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액센트가 있는 단어라 문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너로 말미암면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너는 죽었었다. 봐.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너는 죽었었다. 이런 말. 와, 우리 그거 너무 나이스하게 들어 지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죽었었는데 살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영어에는 살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너는 내 죄와 허물로 너는 죽었었다. That's all. 그냥 period 됐어요. 너는 죽었던 사람이다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면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너는 죽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 와, 놀랬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살던 골목길에 나오면 엊그저께도 한번 애들하고 우리 옛날 살던 집 한번 가보자. 제빵살이었지만 그 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장의사가 있었는데 그 장의사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셔서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식 할 때 가보면 1층에는 장의사고 아래층에는 시체를 이제 화장하는 거죠. 화장하는 게 아니라 화장하는 거는 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장은 뭐예요? 얼굴 색칠하는 거를 화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미술하는 거를 그 단어가 같은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그래서 그 시체를 화장하고 냉동하고 그걸 해서 이렇게 다 석션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다 지하실에서 하고 우측에는 자기 살림집에서 거기서 살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장례식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그 아들한테 너 나 아들 친구니까 너 네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 저녁에 밤에 혹시 귀신 우는 소리나 뭐 죽은 사람이 밤에 뭐 킥킥 무슨 슬퍼서 우는 소리가 나나 귀신 소리가 나나 좀 그래서 의심시한 적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더니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뭐 왜 무섭냐? 뭐 그런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묻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거기서 몇십 년 있었지만 한 번도 죽은 사람은 일어나서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산 사람은 와서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뭐 돈을 깎아라든지 뭐 난리치고 그러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밤이건 아주 절대로 말썽 안 부린다는 거예요. 와, 나는 으쌰쌰할 줄 알았는데 아주 평화로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냥 시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자아의 죽음은 단순한 금욕이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존재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 자아의 죽음을 동일하고 포함된 사건으로 본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죽는 대상이 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중심에 자기라는 내세울 셀프와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들과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셀프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혼이 나를 괴롭히던 법적, 영적 권세가 끊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육신과 혼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한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권한을 끊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우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만 아멘. 안 받으시는 빨리 교회다 신청하셔서 세례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물을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것처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baptism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도록 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물속에 숨을 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식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텨.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들어가고 요건 남아있어. 그래서 그런 분을 놔두면 요게 살아서 입만 떠들 것 같아서 한 번 더 꽝 눌러가지고 물속에다 퐁당 잠가가지고 물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뭐 귀 다 물 들어가니까 수건으로 그래도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낫지 죽었다는 거야. 오죽 안 죽으면 어떤 수양회에서 관을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장로님부터 집사님부터 권사님부터 다 하나씩 들어가라는 관 속에 들어가 관을 덮으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섭섭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골프 쳐서 홀인원은 무슨 의미가 있고 That's mean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무슨 슬픔도 괴로움도 섭섭함도 아무 있음 주지 않아. 인생은 풀이고 그 푸른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겪으며 눈물로 가시밭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 걸음걸이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감격을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서 죽음을 동시에 포함시켜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입장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시체였고 그리고 이제는 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도의 옛사람도 법적으로 함께 죽었으며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시신과 같은 신분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미안해요. 다 산 사람 펄펄 뛰는 분을 다 시체로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시신과 같은 신분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할 기운도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이렇게 하면요 자꾸 낮아지게 되고 자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게 비밀이야. 내가 아무나 비밀을 말하겠어요? 예, 여러분이니까 말해. 비밀이야. 내가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요 그 목사님들은 자기 자랑 안 해. 전부 자기 병들었던 거 못난 거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바보 같은 거 실수한 것들을 다 고백해. 김사모 목사님도 나는 그분 참 한국교회가 훌륭한 인물로 다 존경하는데 그분이 유명한 설교할 때 늘 옛날에 엄마가 한번 누룽갱이 그 긁어가지고 숟가락이 다 반을 따라서 칼날같이 된 걸로 먹어가지고 입 찢어질 뻔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단 얘기. 뭐 이런 얘기라. 그래서 나도 요번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 나는 거지였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넥타이 메고 신사처럼 이렇게 꾸며 나왔지만 제가 거지였어요. 정말.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데 다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다 빚잔치하고 거지돼가지고 내 인생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뭐가 남았겠어요. 거지됐어.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게 거적거적 다니는데 신발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열려가지고 비만 오면 일론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은 한 벌 갖고 내내 1년 내내 입었는데 찢어질 때마다 뭘 넣어가지고 누벼가지고 입었으니까 나중에 한참 오면 게 딱딱해져서 또 헌옷이 새옷하고 갈라질 때가 딱 갈라졌는데 그게 좋지 않은 시간에 갈라졌어. 언제냐면 이제 집사람 그 처갓집 될 집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손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기차 타고 가다가 이게 찢어졌어. 그래가지고요 또 시골에 가면 뜨뜻하잖아요 방이. 근데 거기다 앉혀놨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땀은 벌벌 나고 일어나면 여기 웅덩이가 다 나올 정도 되고. 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높아지지 마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대부분 I'm somebody라고 생각하는데 sorry, nobody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난 팬데믹 때 50명, 60명이 팬데믹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전염이 돼서 50, 60명이 팬데믹에 걸려서 이제는 그때 신문에 나면 교회 문 닫았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신문에 나면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아예 코로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문 닫게 됐어요. 원래 모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한꺼번에 다 60명이 걸려서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다 걸려서 이제 큰일 났다. 누구라도 그런 소문 내고 밖으로 알리면 우리 교회 문 닫게 됐다. 그래서 이제 수잔 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 연락을 해봤어. 다 전화를 끝내고 나한테 전화보고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특별합니다. 60명 가까이 된 분이 한 사람도 나 걱정하지 말고 교회 아무 일 없냐 목사님 괜찮냐 이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와, 이 DNA가 프라미스 교회에 흘러가서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시비와 갈등과 분열이 없이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모든 사람이 다 깨지고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오실 예수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남미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백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사람, 자식 중에 최고의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자기는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에 높이 그분을 높이고 자기는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업장, 직장 모든 범사에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세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면 그만큼 또 마음 아프고 힘든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건강 건강 늘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헌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사님.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정말 몸살을 앓고 네. 있는데, 이쪽 LA만 해도 이렇게 무덥지는 않았는데, 왠지 후덥지근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동부 쪽에는 좀 선선해졌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변이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온도 차이도 심하고 날씨도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한여름에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4: 네, 네. 그렇죠. 요새 그 플루도 또 코비드도 또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 저희 병원에 있는 간호사 조카가 요새 그 코비드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노인분들 특히나 면역력 약하신

0: 능력을 높여준다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그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만큼 집중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산삼 많이 챙겨 드시면 그만큼 이제 면역력에는 굉장히 효과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을 잘 만나실 수 있으니까 산삼 네.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 뭐 환경적 영향으로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좀 약하고 좀 면역력이 약한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꾸준히 천정 산삼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0: 그렇죠. 우리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통 사성체질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흔히 알고 계신 걸로 소음인들이 이렇게 체력도 약하고 체격도 작고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뭐 다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면역력이 좋은 분, 나쁜 분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면역력이 약할 수 있고 네, 그런 사성체질에 따라서도 면역이 약할 수도 있고 면역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체력이 빠지고 아무리 태양인이라고 해도 식습관이라든가 잠자는 습관이라든가 또 이런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면역력은 유지하는 그런 식사 또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는 게 굉장히 면역력을 지키는 데 유리하죠.
1: 네네. 또 그 수술이나 질병을 앓고 계신 후에 면역력이나 체력이 확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천정산삼이 좋은가요?
0: 네, 그렇죠. 수술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보다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해보기 전보다 근력이 약해진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력이 약해지고 또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근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장기의 기능들도 좀 더 약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산삼 꾸준히 잘 드시면 체력 회복하고 뭐 면역력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죠. 체력이 개선이 우선은 잘 돼야 면역력도 같이 따라서 좋아지는 거니까 체력 관리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네네.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수술을 받아서 많이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실 운동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운동도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천정산삼을 드시는 게 훨씬 회복력이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많은 분들이 생산상 구입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생산삼을 구입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오늘 9월 첫 번째 주죠. 오늘이 두 번째 주인가요 벌써?
1: 네. 네.
0: 어제 금요일 날짜로 뉴욕에 생산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첫 주라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산삼 저희가 200불짜리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거 15불이 그거 20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160불에 20% 세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300불짜리는 이제 30년근이 10불입니다. 요게 차로 우려서 한 달 분량이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또 300불짜리는 오늘 240불에 그리고 500불짜리는 400불에 오늘 그 생산삼 세일은 이렇게 세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산삼 액기스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네다섯 방울만 드랍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액기스를 원래 저희가 매장 판매가가 150불인데 오늘 100불에 세일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산삼

0: 티 주스가 있습니다. 베리 주스라고 하는 것도 오늘 150불짜리 100불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프로모션을 이렇게 심플하게 생선삼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하시거나 또 주문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장 방문하셔서 따뜻한 산삼차 대접해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올해의 생산삼 아주 신선한 갓 채집한 생산삼을 드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자연 깊은 곳에 그 자연이 키워낸 이 천정산삼을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미국 농림부가 아무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생산삼을 캐서 판매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철저하게 국가 관리 하에서 채취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 생산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정돼 있죠.
0: 그렇죠. 이번에 사장님께서, 저는 이번에 산행을 못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9월 1일 날 아침에 펄밋을 받으셔가지고 산에를 들어가시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한 며칠 동안 산에를 못 가셨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아마 속된 말로 꽁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요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날씨에 이 변화가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도 또 열심히 채취해서 내려주셨으니까 일단 판매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생산삼은 저희가 미국의 법은 자연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펄밋을 주는 이유는 9월 1일쯤이 되어야 산삼의 씨가 그 다음에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로 여물어요. 그래서 산삼의 씨가 여무는 시기에 산삼의 씨앗을 제외한 뿌리 부분만 채취를 하도록 허가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산삼을 채취하면 산삼 씨앗은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서 뿌려놓고 뿌리만 가지고 내려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생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새로운 싹이 나면 또 그 이제 산삼이 채취가 가능한데, 산삼이 씨앗이 달리지 않은 산삼은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에는 3월, 4월, 5월 여름에는 산삼을 채취할 수 없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생산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0: 네, 그 저희가 200불짜리 이제 아까 15년 산에서 20년 정도 되는 거 15불에 20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제품은 생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뿌리씩 아침에 혹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꼭꼭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서 생식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드라이를 해놨다가 드라이된 것을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차 우리시는 거랑 요런 방법들은 매장에 연락을 주시면 매장에서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매장으로 전화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와, 이제 생산삼 구입하시면 올 겨울 또 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주변 분들이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환경적인 문제로 좀 몸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쁜 환경 중에 하나가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성실성만 요구되지 않는 AI 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와, 내가 이 직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기계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불안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체에도 반응이 와요. 뭐 호흡이 가빠지고 뭐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천정환사님이 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0: 그렇죠. 그럼요. 그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1: 네.
0: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녁이 돼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식사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집 밖에 나가는 날이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단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좁은 공간에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죠.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어떤 그 일상의 그 몸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늘 집안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이클이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겪는다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귀찮아해요. 뭐든지 밥도 해먹는 게 아니라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네. 배달앱으로 시켜서 먹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갈 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은 점점 더 줄어들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런 경향이 많죠. 산삼을 드시면 일단은 산삼은 몸에 기운을 돌게 해서 화를 가라앉혀주고 생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사포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자연 콜레스테롤들은 몸에 안정감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를 좀 줄여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생산삼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그게 제 마음에 싹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정신건강, 육체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천정산삼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에 산삼이 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삼을 어디서 구하나 할 정도로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야말로 정말로 귀한데요. 이 미국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판매도 하고 뭐 간이 매장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잠깐 상설 매장으로 운영하시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어떤 곳에서 구입을 해야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0: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 자연산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이상을 자연 상태에서 자란 이런 삼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서 뭐 인터넷이나 신문에 뭐 간혹 뭐 이렇게 팔렸다는 둥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땅이에요. 땅 자체가 워낙 비옥하고 좋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관리도 너무너무 정부적인 관리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자연 보호를 위한 정책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는 손님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손쉽게 이런 산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 철만 되면 나타나는 떴다방처럼 그 요맘때만 되면 주위에 산삼 판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떴다방처럼 시즌만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처럼 정식적으로 딜러십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채취와 판매에 대한 그 펄밋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정확하게 진짜 산삼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10만인 장소코의 천종산삼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입한 분들이 계속 재구매로 이어진다는 거는 그분들이 효과를 봤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매장, 오랫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판매하고 계신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생산삼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불짜리 15년에서 20년 산 15불이 요거 오늘 160불에 30년근 10불이 요거 오늘 240불에 그 다음에 35년 40년 가까이 된 산삼 10불이 요건 500불짜리 요건 400불에 오늘 판매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삼 액기스 요거 150불짜리 오늘 100불에 해 드렸고요. 산삼 씨 주스 베리 주스 요거 150불짜리 오늘 100불에 해 드렸습니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입니다 159-25 노던브루버드에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차도 한 잔씩 하시고 또 설명도 좀 잘 들으시고 건강한 또 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매장이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요 베리 주스는 어떤 주스인가요?
0: 요거는 이제 산삼씨가 송류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씨 자체에 베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 터트리면 즙이 쭉 그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산에 갔어도 요 베리를 보면 이렇게 한 움큼씩 따서 입에 넣고 씨만 뱉어서 이제 그 흩어서 땅바닥에 버리고요. 이 베리 자체에도 산삼은 뿌리 끝부터 잎사귀 끝까지 다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베리에도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들이 이제 한 움큼씩 먹으면 한 30분 지나면 피곤하던 것도 싹 사라지고 또 몸에 열도 후끈후끈 나듯이 네. 그런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 사포닌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진하게 전달이 돼요. 이게
1: 네.
0: 그래서 요거를 그 씨를 주스로 저희가 이제 압착해서 주스만 빼고 씨는 그 씨를 이용 씨에 있는 베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병에 담아서 제품을 만든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씩만 드셔도 되는 거이기 때문에
1: 네.
0: 농도가 이게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명예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티스푼으로 한 개나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드시면 딱 좋습니다.
1: 그만큼 적은 양 안에도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이 한 병이 양이 꽤 되겠네요.
0: 네. 이거 한 병이면은 뭐 20일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한 달 가까이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1: 네. 네. 오늘 아주 할인율이 높습니다.
0: 네.
1: 주스도. 제가 장석권 이사님과 장석권 사장님께서 이렇게 산삼 산 속에서 이렇게 채취하시는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봤거든요.
0: 네.
1: 거기서 이렇게 개울가에서 이파리에 이렇게 밥을 싸서 드시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0: 네.
1: 혹시 그 이파리가 산삼 잎인가요?
0: 그럼요. 저희는 이제 따로 반찬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요.
1: 네.
0: 산에 갈 때 보통 그 이제 아침에 3분밥. 그 3분밥을 미리 덮여가지고,
1: 네.
0: 그 다음에 쌈장, 그 다음에 뭐 멸치 같은 기본 반찬,
1: 네.
0: 요것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삼 채취할 때 산삼 그 잎도 이렇게 따가지고
1: 네.
0: 좀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점심 좀 먹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옆에 개울가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네, 개울가에서 씻어서.
1: 네. 네.
0: 그 밥을 싸먹고 뭐 산삼도 한 뿌리씩 넣어서 같이 싸먹고 그 산에 가면 오히려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쳐야 되는데 굉장히 건강해져서 내려오는
1: 것 같습니다. 와, 그 산산 잎 쌈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현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0: 그거 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가져오지 못하고
1: 그러니까요.
0: 안타깝긴 합니다.
1: 여러분들 그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적정량에 잘 드시는 방식인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후기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산 속에서 천종산삼을 이렇게 채취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와, 그 산삼 잎으로 쌈 싸 드시는 거 아무것도 없이 밥하고 쌈장만 있는데 어쩌면 그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지금 생각하기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그만큼 아주 신선한 아주 천의 자연 속에서 자란 산삼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달받고 드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영상이어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9월부터 네, 생산삼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산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가요?
0: 3월 말까지입니다.
1: 3월
0: 정확하게.
1: 네. 9월부터 3월 말까지는 생산삼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천종산삼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안 올리세요, 가격을?
0: 저희가 가격을 네. 올리고 싶어도 네. 요즘같이 이렇게 점점 경기들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좋아지면 좀 올려보죠 뭐.
1: 너무 오랫동안 안 올리셨습니다. 게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해서 항상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준비해 오시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요. 더 큰 혜택을 받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장에 전화번호 안내 드리면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오늘 어떤 할인이 있습니까? 오늘 바쁜데 전화 주문 가능합니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석권 이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의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바이든 당시 FBI가 정보를 숨겼다며 민주당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새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상원이 가상화폐 규제법인 클래리티법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이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부가 인종차별과 폭력 선동 등에 관여한 남아공인에 대한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조직적 차별, 박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하원이 민주당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며 표가 갈렸습니다.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전력 사용량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막대한 전력 투자원 사용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속에 나온 조치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지역구 투표 의향이 민주당 51%, 공화당 43%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생활비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안전을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의 선도 AI 기업 간 자발적 안전 기준 공조 속도 조절 제안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FBI 캐시 파텔 국장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연방 요원의 투표소 배치를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메타가 자체 개발한 저비용 AI 칩을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엔비디아 등 외부의 칩 의존도를 낮추고 AI 고동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등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오늘 선거를 한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중간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신뢰를 잃어 민주당이 공화당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최초로 응답자 과반인 52%가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와 이민, 전쟁 등 모든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전쟁뿐 아니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원동력인 이민과 경제 이슈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및 생활비 문제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인기가 없고 생활비 불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하원 모두 탈환하려는 민주당의 공세 속에 공화당의 취약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시사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진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선거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영향이 꼽힙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하원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 텍사스와 오하이오, 알래스카, 아이오와 등에서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일부 상원의석의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민주당 내에서 최근 급부상한 민주사회주의에 비호감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해 투표 의향 유권자의 51%가 비호감 의견을, 31%가 호감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사회주의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 주류 기득권을 상대로 잇따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 운동이 여전히 대다수 미국민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최근 당내 경선 약진이 중도층 표를 이탈시켜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에서 13일 미 전역의 투표 의향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학생들 사이에 수학과 과학 학업 성취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 약화가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위협은 양국 학생들의 학습 격차라는 미 유력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중국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2025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실패한 교육 시스템이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담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PISA는 전 세계 15세 학생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 비교하기 위한 조사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수학 점수는 21점 상승했습니다. 이를 학습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1년치 학습량의 진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수학 평균 점수에서도 612점으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수학 점수는 같은 기간 15점 떨어지면서 약 9개월치 학습량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최종적인 수학 실력 격차는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수학에서 최상위 성취 수준으로 평가된 학생 비율도 미국은 8%에 그친 반면 중국은 54%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과학 평균 점수에서도 597점으로 참가국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502점으로 점수 격차가 100점 가까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기업들이 왜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려 하는지 궁금한가? 라고 반문하면서 미 학교들은 고급 공학과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치권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주로 산업정책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번 PISA 결과는 교육 경쟁력 약화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 역시 단순 재정 투입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생 1인당 지출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성과가 부진한 학교에 계속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뉴욕시가 과거 논란이 됐던 부동산 압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건물을 빼앗긴 소유주들에게 총 6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약 10년 만에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뉴욕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건물을 강제 압류당했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총 6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과거 뉴욕시의 제3자 양도 프로그램 Third Party Transfer로 건물권을 넘겨줘야 했던 64개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이번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심지어 압류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강제 몰수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3자 양도 프로그램은 주택법 위반 사례가 누적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물을 시당국이 압류한 뒤 비영리단체나 서민주택개발업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당시 압류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집주인이 빚진 세금보다 훨씬 높았다며 무단 몰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6천만 달러 합의는 최근 10년 내 뉴욕시가 맺은 최대 규모의 소송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 HPD 측은 부동산 양도가 전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오랜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19년에 압류된 대상자들의 한정된 것으로 원고 측 변호인은 아직 500여 개 이상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배상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맘단이 뉴욕시 행정부는 자신의 도시정비, 픽스드 시티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 한눈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대응입니다. 15일 CNN에 따르면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행정청구를 시작한 건데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 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법무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집단적인 법적 대응에 시동을 건 셈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는데요.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직접 법정 싸움에 나선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AI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AI의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최근 퇴사한 인공지능 연구원 빌랄 추그타이는 현지 시간 14일 X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습니다.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상당히 직설적인 경고인데요. 추그타이는 구글에서 AI 개발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른바 정렬 연구를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AI 개발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셈인데요. 그는 지금의 AI 개발 경쟁을 두고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9월 초에는 엔트로의 AI 개발자 제이컵 콕슨도 회사를 떠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추그타이의 경고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말이면 상황이 이미 통제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AI를 가장 걱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려에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AI 부문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I 경쟁이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를 넘어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느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영국 왕실 이야기입니다. 냉랭했던 왕실 부자 사이에 예상 밖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버지 찰스 3세 국왕과 갈등을 빚어온 해리 왕자. 그런데 찰스 3세가 해리 왕자가 만든 상위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돕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10년간 군 복무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됐던 해리 왕자가 지난 2014년 창설한 상위군인 체육대회입니다. 발단은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군 총사령관인 카이네루 까바가 지난 9일 X에 글을 올려 인빅터스 게임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존경하는 찰스 3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찰스 3세가 해리 왕자 부부에게 왕실의 공식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전화 칭호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우간다군이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철회했던 인빅터스 게임 참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우간다군 대변인에 따르면 찰스 3세의 비서실장과 우간다군 총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찰스 3세가 우간다의 대회 참가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찰스 3세가 카이네루가바 총사령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버킹엄궁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찰스 3세 측의 입장이 해리 왕자의 대회 개최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찰스 3세가 해리 왕자에게 내민 화해의 손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오는 2029년에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왕실 부자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되는 인빅터스 게임. 과연 2029년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부터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그리고 해리 왕자의 인빅터스 게임을 둘러싼 찰스 3세의 뜻밖의 지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소식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가 수십 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온 리전츠 시험 합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8년 졸업생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뉴욕주 리전츠 위원회, 즉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리전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리전츠 시험은 수십 년간 뉴욕주 고교생들의 졸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2028년 졸업생부터는 리전츠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리전츠 시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활용되지만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에서는 제외됩니다. 레스터 영 주니어 리전츠 위원회 의장은 뉴욕의 모든 학생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의미 있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학생의 거주 지역이나 배경, 환경에 관계없이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는 앞으로 리전츠 시험을 대신할 새로운 졸업 요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감은 높은 수준의 교육 기준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과 진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전츠 시험은 그동안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고교 졸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가 뉴욕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방금 새로운 정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내가 작년 1월 20일 취임했을 때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작되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연방 수사국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나를 쏜 그 미치광이와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왜 오래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라며 이 모든 건 선거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였지만 그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미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7월 13일 트럼프 당시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쏜 총탄에 오른쪽 귀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크룩스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당시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에 대해선 이 암살 시도 사건을 처리한 방식과 그가 한 발언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크룩스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과 연결 지을 만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보가 총격범과 그의 배경 및 이력에 관한 정보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라고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자신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몇 달 전부터 FBI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했다. 동시에 바로 그 조직은 트럼프를 죽일 때까지 감옥에 가두려 시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임 FBI 국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과 우려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현 FBI 캐시 파텔 국장은 모든 문서를 샅샅이 검토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는 실제로 해냈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큰 만큼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는 한낮보다 선선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유의하시고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 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 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 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미 전역 투표소에 FBI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파텔 국장이 이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 웰치 상원 의원이 당신이 투표소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파텔은 그 말은 언제 들었나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웰치 의원이 재차 그러면 FBI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겠다는 것인가 라고 질의하자 파텔은 FBI의 56개 전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이 배치돼 있다. 선거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FBI는 이런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이날 처음 관련 질의를 받았을 때는 법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곧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법 위반이 발생해 우리가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0: 않을 것이라며 요원과 정보 분석가들은 현장 사무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국장의 이날 발언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무장한 연방 요원이나 군 병력이 총선 또는 특별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군대나 무장 요원을 투표소에 투입해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존 케인 미 합참의장도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웰체 의원은 파텔 국장의 답변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웰치가 청문회에서 11월 투표에서 미 국민의 뜻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자 파텔은 즉답을 피한 채 당신의 거짓말 연극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웰치 의원은 파텔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하자 파텔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완전한 사기꾼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과 국가정보국 고위직, 국방부 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지낸 파텔은 2기 정부 들어 FBI 국장의 파격 박탈된 인물로 트럼프의 충성파 측근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파텔의 발언들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에 더 강하게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구금됐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문서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 소송에 앞서 국토안보부와 ICE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청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작년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5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청구인의 청구가 이들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CNN에 공유했습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방 불법 행위 청구권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의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으로 청구가 거부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행정 청구인인 김모 씨는 CNN에 공개한 청구서에서 미 단속 요원들로부터 불법 감금, 절차 남용,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압수된 수집품, 근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아이스 시설에서 7일간 불법 구금된 기간 모욕적인 생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NN이 인터뷰한 몇몇 노동자는 체포 당시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됐으며 족쇄에 채워졌고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데다 과밀한 감방에 감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4명의 노동자는 CNN에 유효한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에 체포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9개 연방기관에 모두 접촉했지만 DHS와 CBP만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DHS는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CBP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는데 이 자료에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혹은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CNN이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알라베마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요원, 이른바 크로싱 가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안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건데요. 어제 열린 감독위원회에서 7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요원 예산으로 70만 7천여 달러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9월 15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2월 예산안을 표결합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애넌데이가 센터빌, 첸틸리, 에디슨, 맥클린, 오크톤 등 고등학교 10곳의 11개 횡단 지점에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특히 레스턴에 있는 사우스 레이크스 고등학교에는 두 곳의 횡단 지점에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는 지난 1일 16살 학생이 등굣길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는 사고 직후 10개 학교에 안전요원을 한시적으로 다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기존에 근무했던 안전요원들을 우선 다시 채용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채용과 교육, 계약 업체 활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FGPS 직원들에게도 안전요원 교육을 제공해 필요한 학교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 복원안은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커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5명의 학생이 걷거나 자전거, 전동스쿠터를 타고 등하교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페어팩스 시티 피켄로드에서 프로스트 중학교 13살 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레이크 브러덕 세컨더리 스쿨 11학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카운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189만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안전요원 정규직 13자리가 없어졌고 일부 초중학교의 공석은 제복 경찰 대신 계약업체 인력으로 충원해왔습니다. 이번에 제한된 70만 달러는 지난달 감독위원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했던 40만 달러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월터 헌터밀 지역 감독위원은 이번 예산 복원안을 지지한다면서 추가 횡단보도 설치와 학교 주변의 다른 안전 개선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는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전멸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설치, 추가 횡단보도 조성 등 도로시설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별도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학생과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인 만큼 오늘 표결 결과와 각 학교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도 지역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를 통해 최신 뉴스와 트렌드, 그리고 유익한 실전 영어를 함께 배워보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미래학자 대신 2050년에 딱 34세가 될 미국의 10살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의 10살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흥미진진한 예측들을 정리한 기사 10-year-old children predict the future 10살 아이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 cannot rap. My ears were broken. AI는 랩을 못해요. 제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애틀란타의 페이지 양은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겠지만 래퍼만큼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설픈 AI 랩을 듣고 귀가 상할 뻔했다는데요. My ears were broken. 직역하면 내 귀가 망가졌다이지만 여기서는 음악이나 노래가 너무 형편없거나 듣기 힘든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It hurt my ears. 귀가 아플 정도였다. 또는 It was painful to listen to. 듣기가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the first girl president by then. 그때쯤이면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덴버의 올리비아 양은 2050년이 되면 드디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며 아주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By then, 그때까지는, 그때쯤이면 이라는 의미죠. 특정한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will be 플러스 명사가 오면 무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ith the rise of robot butlers, humans will start to lose competence. 로봇 집사가 늘어나면 인간은 기본 능력을 잃기 시작할 거예요. 덴버의 어마니 군은 로봇이 보급되면 인간이 편리해지는 대신 인간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기본 역량, competence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10살답지 않은 깊이 있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With the rise of 무언 무엇의 등장으로 또는 어떤 것이 증가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rise는 단순히 상승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현상이 점점 등장하고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lose competence, 능력을 잃어버리다, 역량이 떨어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능력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I hope equality will be better for men and women, darker skinned people and lighter skinned people. 남녀 그리고 인종 간의 평등이 더 나아지길 바라요. 메인주의 리바이 군은 미래의 3D 프린터로 음식, 고기나 과일을 출력해 먹는 시대가 오더라도 무엇보다 성별과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평등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Equality, 평등 또는 동등한 대우를 말하고요. People with darker skin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 with lighter skin은 반대로 피부색이 좀 더 밝은 사람을 말합니다. I would be really happy if there's a root beer perfume. 루트비어 향수가 나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덴버의 세라 양은 미래의 해저, 탄소 친화적 아파트나 수중 택시를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서 그때가 되면 루트비어 향수 같은 기발한 제품도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I would be really happy if 무언 무엇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f there's 라고 하면 무언 무엇이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In schools, they're going to need to figure out a way to ban AI. 학교에서는 AI 사용을 금지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거예요. 뉴욕의 아이색 군은
대학 교수인 엄마가 학생들의 AI 작성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며 미래 학교는 AI 부정 사용을 막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They're going to need to 무엇무엇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또는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Figure out a way to 무엇무엇 할 방법을 찾아내다 또는 방법을 마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I think people are kinder each day.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더 다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노이주의 헨리 군은 공룡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도 미래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지고 친절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따뜻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Be kinder, 더 친절하다, 더 따뜻하다라는 의미죠. Kinder는 kind의 비교급으로 더 친절한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Each day,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라는 의미인데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every day 또는 day by day,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나면서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인뉴에서는 10살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2050년의 모습과 관련 표현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로봇이나 AI 같은 기술의 발전도 눈에 띄지만 더 평등하고 다정한 세상을 바라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더욱 인상 깊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 라슨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바이든 당시 FBI가 정보를 숨겼다며 민주당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새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상원이 가상화폐 규제법인 클래리티법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이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부가 인종차별과 폭력 선동 등에 관여한 남아공인에 대한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조직적 차별, 박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하원이 민주당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며 표가 갈렸습니다.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전력 사용량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막대한 전력 수자원 사용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속에 나온 조치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지역구 투표 의향이 민주당 51%, 공화당 43%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생활비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안전을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의 선도 AI 기업 간 자발적 안전 기준 공조 속도 조절 제안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FBI 캐시 파텔 국장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연방 요원의 투표소 배치를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메타가 자체 개발한 저비용 AI 칩을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엔비디아 등 외부의 칩 의존도를 낮추고 AI 고동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등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소형 선박 두 척이 미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무인 수상정을 납포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어선이 미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어부들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공격에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어선 두 척이 미군의 무인 수상정을 납포하려 시도하다가 미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5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드론을 탈취하려 하자 미군이 이란 소형 선박 두 척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 언론은 이를 이란 어선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전날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앞바다 페르시아만 칸간 항구 인근에서 어선 두 척이 범죄적인 적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범죄적인 적으로 표현한 대상은 통상 미국이나 이스라엘입니다. 미 당국자는 악시오스의 IRGC가 호르무즈 해협 순찰에 사용되는 미 해군 드론을 납포하려 이들 선박을 이용했다면서 이를 포착한 뒤 미군 드론이 미사일 두 발을 쏴 선박들을 파괴하고 승선자 대부분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 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납포 시도를 확인한 뒤 최근 이란 소형 선박들이 미군 무인 수상정을 탈취하려 시도했지만 중부 사령부가 강력히 대응하면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 이례적인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 운항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이란과 직접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한 수중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미군의 보호 아래 유조선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와 관련한 미군과 IRGC 간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RGC 해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남단 통제 구역을 통과하려던 파나마 선적의 28,799톤급 초대형 유조선 엘가이아호가 기뢰에 부딪혀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전날 X에서 이는 거짓이라고 부인한 뒤 엘가이아호는 지난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운항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란은 이번 주말 5만 연안에 정박하던 이 유조선을 드론으로 다시 공격했다며 기뢰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 논쟁에 침묵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모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평가, 자문을 활용해 각자 자율 책임 아래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16일 X에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책임과 유인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자체 조치를 취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타는 안전과 보안에 집중하기 위해 뮤즈 출시를 몇 달간 미뤘다. 단지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분명히 옳은 일이었기에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구축한 보안 기반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어 독립적인 평가자와 자문위원을 참여시키는 건 업계 모범 사례다.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보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소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며 전반적으로 더 크고 다양한 평가자 생태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귀적 자기 개선을 향해 질주하기보다 압도적 다수의 컴퓨터를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데 쓰는 것이 이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며 메타는 이런 약속을 했고 다른 연구소들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이런 입장 표명은 AI 최상위 5개 기업 중 가장 늦은 참전입니다.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지난 10일 선도 AI 기업들의 자발적 안전 기준 공조와 개발 속도 조절을 제안하자 샘 울트먼 오픈 AI CEO와 일론 머스크 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모두 이 제안에 공개 동조한 바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발언은 외부 평가를 활용해 각자 스스로 책임지자는 의미로 해석돼 아모데이 CEO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커버그가 지난달 발표한 에세이 모두를 위한 미래에서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당시 저커버그는 사람들은 자신과 어긋나거나 요청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에이전트를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들은 모델을 더 종합적으로 만들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며 역량 개발을 안정성이 따라잡을 때까지 늦춰야 한다는 논쟁이 많지만 신뢰와 정합성이야말로 에이전트 모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델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도 연구소들이 안전을 신경 쓸 유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주가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요금 할인 프로그램의 대상을 크게 확대합니다. 현재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 250만 가구가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구에 따라 연간 최대 $500까지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입니다.
2: 매달 빠져나가는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뉴욕주가 에너지 비용 지원 시스템 EAP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9월 15일 더 많은 주민들이 EA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00만 가구가 EAP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주는 추가로 최대 250만 가구가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수백 달러, 최대 $500까지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약 250만 명의 뉴욕커들이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1월부터 뉴욕주 중위소득 이하 가구뿐 아니라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나소 카운티의 경우 지역 중위소득 이하 가구도 EAP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11만 $3,400 이하, 2인 가구는 12만 $9,600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연소득 16만 $2,000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또 SNAP이나 메디케이드, 생활보조금인 SSI, 연방 공공주택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도 EAP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EAP에 등록되지만 SNAP이나 메디케이드처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동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뿐 아니라 우편과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대상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릴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지역 커뮤니티 단체도 신청을 돕고 각 전력회사 역시 고객들에게 가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뉴욕주 웹사이트 ny.gov/E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올가을 별도의 에너지 리베이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뉴욕주 8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모두 1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리베이트가 지급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뉴욕 가정이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코리아 위기 열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지역 한국 공공기관과 한인단체들과 함께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코리아 위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와 예술, 관광, 한식,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뉴욕 일원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21일 김차섭 특별전 을 시작으로 9월 25일과 26일 추석 대잔치, 10월 3일 맨해튼 코리안 퍼레이드, 10월 5일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식 포럼과 한식의 밤 등이 진행됩니다. 또 10월 19일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우호의 밤도 열립니다. 코리아 위기의 자세한 일정과 행사 정보는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2026년 가을학기 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반과 타이치 체조반 등 총 두 과목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반은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배우고 카카오톡과 다양한 앱 활용은 물론 영어로 된 우편물이나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생활 영어 번역, 은행 앱 활용 및 금융사기 예방 등 스마트폰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타이치 체조반은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는 동작을 통해서 균형감과 유연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수업으로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움직임을 돕습니다. 타이치 체조반은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스마트폰반은 9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등록은 240-847-7177, 240-847-7177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주택임대차법을 주제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열립니다. 1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 스트리트에 있는 열린마당 이벤트홀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지식 알법 시리즈 제1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과 권리, 의무를 비롯해서 최근 뉴욕주와 뉴욕시 임대차법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또 부동산 브로커 비용과 룸메이트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 렌트 컨트롤과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 관련 규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는 박재진 변호사가 맡습니다. 교육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646-450-86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R1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약 28억 달러대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15일 익명을 요청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두고 미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무기 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고용량 폭탄도 판매 목록에 대량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인 MK-84 그리고 BLU-117 각각 2만 개와 I-2000 관통탄두 2만 개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 소관위원회에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했습니다. 판매가 승인 패키지의 예상가액은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일 판매 계약으로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거래는 무기 판매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금 조달은 국무부의 해외 군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구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매 승인된 2,000파운드급 폭탄인 MK-84와 BLU-117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해 막대한 민간인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은 폭탄입니다. 항공기가 투하하는 MK-84 폭탄은 300m가 넘는 거리에서도 치명적인 살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낙하 지점에 최대 15m의 구덩이를 남긴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파괴력이 워낙 커서 타격 대상 주변에 많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미군은 인구 밀집 지역에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스스로 안전지대로 분류한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도 이 폭탄을 수백 번 투하한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산 바 있습니다. 미군이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공격에 무기를 대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에 이스라엘 인도를 보류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이 폭탄의 이스라엘 인도를 즉각 재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 결정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이란전에 휘말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지난 7월엔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중단 법안이 산정돼 찬성 104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을 비롯해 강경 보수 진영에서도 이스라엘 군사 지원이 미국의 이익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및 시리아 공격과 팔레스타인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를 둘러싸고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좌절감을 드러내며 두 정상 간 불협 화음이 커진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무기 판매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간 긴장 관계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기 판매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판매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MK84를 포함해 총 2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의회 검토 절차 없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습니다. 의회가 무기 판매를 막으려면 판매 중단 결의를 의결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하원 3분의 2 찬성표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고용량 폭탄 판매를 대규모로 승인한 것을 두고 국제인권단체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위기그룹의 브라이언 피누컨 선임고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어느 정도는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전개한 방식을 고려할 때 인구 밀집 지역에서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9.11 테러 추모식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이 함께 웃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반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8: 지난 11일 9.11 테러 피해자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나가던 엄숙한 추모식 현장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이 담소를 나누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짧은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주요 공화당 인사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낭독되는 비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추모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인사들과 보안 담당자들은 이번 논란이 악의적으로 맥락이 바뀌어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 루디 줄리안이 뉴욕시장의 보안 책임자이자 보수 성향인 마이클 라구사는 SNS를 통해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맘다니 시장에게 다가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던 몇 초간의 짧은 순간이었을 뿐이라며 당시 현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른 정치인들도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취재 결과 맘다니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번 추모식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45분 이상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몇 초간의 인사 장면을 두고 공화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모식의 의미가 정치적 공방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관여한 일부 현지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남아공에서 보상 없는 토지 몰수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소수민족, 인종에 대한 폭력 선동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에서 소수 집단을 겨냥한 인종적 동기의 범죄와 정부 주도의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아공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서 제기한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남아공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비자 제한 대상이 될 구체적인 인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의 토지개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소유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백인 농부가 박해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한편 백인 소수 집단인 아프리카너스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자 제한을 양국 관계가 계속 냉각되는 가운데 나온 추가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백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차별이나 박해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3: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어 온 클래리티법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붙이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진행을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습니다. 클래리티법의 발목을 잡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였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가상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워너 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장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코리 부커 의원은 기자들에게 윤리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클래리티법에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이상 하락해 74,911달러를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각각

0: 페더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의 선거 개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대법원이 11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 집요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샅샅이 조사하며 비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최근 선거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집계 기계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은 수천만 달러 규모 연방 테러 예방 기금 지원을 무기 삼아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주 정부가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출처가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는 연방 요원들이 검토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 의한 대량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를 확대하려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고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메타 플랫폼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저비용 인공지능 칩을 내년 중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반도체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준송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15일 현재 개발을 완료해 시험 중인 MTIA 450 3세대 칩을 내년 상반기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속 모델인 MTIA 500은 약 한 달 뒤 설계를 완료해 내년 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 후속 모델을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최신 칩은 모두 AI 모델을 구동할 때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사장은 각 세대 칩은 기술적으로 조금씩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성능을 가져다 준다. 여기에는 소비 전력당 효율과 투입 비용당 효율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조는 대만의 TSMC가 맡습니다. 메타는 새 칩 개발로 엔비디아 등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송 부사장은 메타가 데이터 센터 업계의 핵심 기준인 에너지 사용량으로 측정했을 때 12개월 동안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규모의 자체 칩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후에는 투입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망은 AI 시장이나 수요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사장은 우리가 직접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하기에 결과적으로 이 칩들은 AI 모델을 구동할 때 엔비디아가 현재 출하하는 그 어떤 제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이달 1일 TSMC로부터 받은 신형 칩 12개를 돌려본 결과 당초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 2-3%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또 이 칩으로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모델까지 이상 없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는 칩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앞으로 추가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칩들은 AI 모델이 초고속으로 응답해야 하는 초고속 추론 시장을 겨냥한 건 아니며 범용 추론 작업에 사용될 주력 칩이라고

송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우 탄탄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몇 년간 외부 공급업체들이 생산하는 칩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7: 에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에이치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안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개발사들로부터 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의 지역사회 투자기금을 받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권고안은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미국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지난 7월 호컬 주지사는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 환경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프나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사장은 성명에서 혁신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돌아가는 공동의 기준과 발을 맞춰가야 한다며 데이터 센터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이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경제개발 프로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수자원과 전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I가 대학생들의 학습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MIT는 학생들이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을 촉발하고 있다는 매사추세츠 공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IT AI 사용연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 답을 구하면서도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고립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사고, 학습, 저해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AI가 대학 전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AI가 실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중고등학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뒤 숙제 점수가 18% 상승했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 치른 시험 점수는 20% 하락했습니다. AI의 도움으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작 AI 없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심층적인 학습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MIT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도 챗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아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미 주요 대학들은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AI 사용에 명확한 제한선을 긋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 대학 로스쿨은 1학년 수업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으며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사실상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챗봇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NYT는 대학마다 AI 정책이 제각각이고 상당수 대학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개별 교수에게 맡기면서 학생과 교수 모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인지 능력에 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 주립대 교수는 AI 교육을 성교육에 비유하면서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5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민주당 엘그린 의원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의 표결을 막기 위한 보류 동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47표로 가결했습니다. 47명은 찬반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보류 동의안은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그린 의원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린 의원은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린 의원이 독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부각하려는 선거 메시지가 탄핵안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표결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은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제출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오늘 선거를 한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중간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신뢰를 잃어 민주당이 공화당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최초로 응답자 과반인 52%가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와 이민, 전쟁 등 모든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전쟁뿐 아니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원동력인 이민과 경제 이슈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스 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 주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버클라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 걷기.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후원 업체 기념품도 마련되며 K-라디오도 함께합니다. 문의는 703-851-3225 또는 703-401-6499번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 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버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하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5: 아,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4: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업계 위에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6: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일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5: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7: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한때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AI가 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계의 전설에서 창업가로 전환한 변신한 황보현 대표님.
8: 안녕하세요. 황보현입니다.
7: 반갑습니다. 몰입의 대가십니다. 황농문 전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그리고 창의성을 경영의 언어로 풀어온 김세직 전 서울대 교수님.
1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저희가 한번 이 AI 시대의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이전의 창의성과 지금의 창의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밀도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주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전의 창의성의 대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대표님은 AI 시대 이전에 창의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분인지 한번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보연 대표님.
6: 아, 제가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의 정의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들과 같은 방법을 쓰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전 이 말이 창의성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결국 결과를 담보해야 되고요.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창의성의 정의를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광고 쪽의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미친 생각, 엉뚱한 생각, 튀는 생각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발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우리 그 몰입의 전문가이신 황농문 교수님은 어떻게 창의성을 정의해 오셨나요?
9: 네. 제가 하는 연구에서 알려진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한테 알려진 지식, 도서관에 있거나 국내 도서관에 없으면 미국 도서관, 뭐 유럽 도서관 그 알려진 지식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다 조사를 했고 현재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창의성을 연구 주제로 삼아서 또 연구해 오신 분은 김세직 교수님이니까 이전 시대의 창의성을 좀 어떻게 좀 정의하실 수 있었나요?
11: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7: 창의성이라는 네. 표현은?
11: 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정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나 갖고 있는 능력.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저는 창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말보다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먼저 썼으면 좋겠고요. 그 창의력이라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특히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9: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7: 그건 신의 영역일 거예요.
9: 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신이나 크리에이스를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은 맞아요. 모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이나 예술가.
7: 예술가들.
9: 그거는 신이, 수호신, 전령을 통해서 창의성을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믿었대요. 그 전령을, 그리스 시대에는 다이몬이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 때는 게니어스라고 그랬대요. 게니어스. 그 전령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다.
7: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가 거기서 나왔나?
9: 예, 제니어스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전엔 다 신으로 해석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제니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니어스가 됐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원래 창의성은 신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인간한테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해를 하면서 인간한테 그런 창의성이 있다는 게 네, 알려줬다고.
7: 뭐, 결론적으로는 교수님이, 김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괴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의 창의력, 그죠? 창의력은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증대될 수 있다.
11: 네.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창의적이지 않게 태어났지만, 제가 열심히 창의력 훈련하면 더 창의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입장에서도 인류가 맨 처음,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창의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아이삭 뉴턴 같은 분은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인 남들이 보기에 천재적인 그러한 물리학 이론을 이제 발견했는데, 당신 어떻게 그런 이론을 발견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뉴턴이 한 말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내다봤을 뿐이다. 그건 인류 역사상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 다음 세대 온 분은 거기다 조금 더 얹고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동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경계, 경계까지 이제 오는 거, 그 경계는 그동안에 많은 인류의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 경계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해야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7: 저는 약간 이 세 분을 모시고 창의력 혹은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제1의 명문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또 어쨌든 공학 계통의 창의성과 어떻게 보면 좀 먼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11: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게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예술 방면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는 학문, 그다음에 발명, 학자들이 결국 학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저희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야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한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7: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분야에서.
11: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음악, 미술, 문학 분야만 아니라 저희 학문이나 업계, 기업하는 분야에서도 창의력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9: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대학원 가서 처음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실험실에 여러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놀라고 선배들도 놀라고 막. 근데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연구를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보다 연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창의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연구는 창의성을 요구가 돼요. 그러면 연구하고 시험,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가 다르냐를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된 건데, 연구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말고 답을 써라.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은. 그죠? 그게 공부고. 그걸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100점 맞죠. 연구는 그걸 다 보고 하라는 거야. 너 노트도 보고, 책도 보고, 여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보고, 국내 없으면 국외 도서관에 연락해서 다 봐. 근데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 그걸 해결해. 이게 연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수학 문제가 제가 모르면 뭐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지는
7: 것이다.
9: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내가 문제한테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연구랑 똑같은 거예요.
7: 그렇군요.
9: 그 지식의 한계를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는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수백 번을, 뭐 수천 번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수많은 경험으로서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평생 안 풀릴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고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초중고 뭐 대학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해설을 보지 말고 그건 너의 지식의 한계인데 그걸 너 힘으로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네가 이렇게 결국은 해결을 하면 너의 지식의 한계를 넘은 경험을 하고 우리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이 돼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가 이 능력이 발달이 된다. 너의 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연구나 뭐 회사 가서 해결 안 된 난제나 이런 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7: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보현 대표님은 이렇게 학문 연구하신 분은 아니고 산업계에 이제 바로 진출하셔서 광고계죠. 광고계에서 그런 창의성을 구현하고 고민하고 이러셨잖아요. 창의성이 본인과 아주 강하게 연결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6: 세상엔 다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적화시키기 잘하고 정돈 잘하고 분류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거를 부수고 패턴을 새로 만들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향. 어릴 때부터 주어진 길을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도 어쩌다 등산을 하면 길로 안 가요. 꼭 옆에 삐딱한 길로 가요.
7: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는
6: 아닌 쪽으로 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가 많죠.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막 반대하죠. 왜 글로 가냐고 길을 놔두고. 그럼 가다 보면 돌아올 때가 10번에 8번이죠. 하지만 그중에 한 번, 두 번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경치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그 위험을 조직이 같이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세직 교수님께서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90% 동의하지만 10%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최적화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과 또 뭔가 그걸 깨부수고 싶어하는 성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9: 황보현 대표님이 네.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향도 갓난아기 때부터 그 자랄 때 환경 그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사실 선천적인 요소는 굉장히 작아요. 그쵸. 엄밀하게는 네. 그것마저도 그쵸.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캐릭터를 갖도록 교육받은 거예요. 양육된 겁니다.
6: 신경가소성을 거의 예, 굉장히 믿고 아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당연히 피아노 치는 쪽에 뉴런이나 이쪽에 발달을 하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꼰대라는 게 뭐냐. 뇌과학적으로 꼰대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런이 자기가 생각한 쪽 뉴런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면 꼰대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틀렸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뉴런만 굵어지고 그쪽만 발달을 하고 나머지 뉴런이 없어지면 꼰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뇌 신경 가소성이 굉장히 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낯선 도전도 여러 개 하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꼰대가 될 가능성은 적네요.
6: 좀 적지만 인생이 피곤합니다. 창의성은 결국 붙일 수 없는 양극단의 것을 붙일 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AI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AI한테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AI는 굉장히 가운데 있는 애들을 붙여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요.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고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극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앞으로는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가 AI 얘기할 땐 항상 앞에 부사를 붙여야 돼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양극단을 못 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과 AI와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점은 당분간은 그쪽에 있을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7: AI가 창작도 하는 시대. 어떤 형식상으로는. 이 시대의 창의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 교수님과 대표님의 그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AI 시대의 창의성은 좀 이전 시대의 창의성과 좀 달라졌나요? 황 교수님은?
9: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쨌든 우리 지식의 경계 그렇죠.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의 최전선이 되려면. 근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AI가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문헌조사하고 이제 구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요약까지 해주고 내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해주니까 거기에는 엄청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7: 그 AI는 창의성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거라는
9: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작하고 창의성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한 건 또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창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엄청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창작 활동이다.
7: 그러니까 창작은 가능한 시대군요. AI가.
9: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창작이 AI에서 가능해졌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7: 아니다.
9: 그게 먼 훗날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먼 인텔리전스를 그거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자꾸 쌓는 거를 하니까 이제 AI가 나오는데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만류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거를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창의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갖도록 교육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7: 홍남봉 교수님의 AI 시대의 창의성과 그 이전 시대의 창의성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9: 네네.
7: 그런 것 같아요.
9: 네.
12: 저는 그럼 김세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AI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AI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은 지식 기계다. 근데 이 AI가 기계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에다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나오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온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인풋을 집어넣느냐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집어넣는 인간의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AI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인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7: 황보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AI 시대의 창의성의 변화.
6: 저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답을 찾는 능력과 새로운 걸 질문하는 능력. 근데 AI, 특히 생성형이 나오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능력에 대한 아예 단어가 딱 생겨버렸죠. 프롬프트.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AI는 똑같죠. 물론 뭐 월 얼마 내냐에 따라 조금 능력 차이는 나겠지만 생성형은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부터 막연하게 정답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창의성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 프롬프트라는 말 하나로 저는 다 대변이 되는 것 같네요. AI한테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한 결과를 결국은 딜리버를 하죠, 얘가.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어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무엇을 취사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평생이 CD였는데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거든요.
7: 광고계에서.
6: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말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저는 그때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D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네가 아이디어 내지 말고 회사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를 만나고 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와 비슷한 거를 AI가 해주니 그중에 어떤 걸 네가 취사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덕목은 결국은 취향이고 교양인 것 같아요. 폭넓은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얘와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11: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9: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11: 이게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6: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좀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9: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이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13: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5: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7: 질문이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다. 질문이 창의성을 구현하는 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을 잘해야 뭐, 좋다 이 말은 AI 이전 시대에도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질문을 잘해야 AI 시대에도 네가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어. 똑똑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문, 즉 창의력을 우리가 AI 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6: 저는 질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질문을 한 다음에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남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생각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발명품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누군가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거를 뭐 터무니없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구현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과정은 정확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가 일곱 가지 방법을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건데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인 상상학이라는 건데 논리적인 상상학 훈련을 계속 하면은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상학이 논리적인 상상학을 하면은 현실에 없는 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거를 보고요. 이미 있는 거를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건 왜 이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보다 폭넓게 얘기하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질문이나 의문 던지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되는 거지 질문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질문 던지고 의문 던지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하는데
11: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6: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 많은 창의적이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질이 더러운 거거든요. 아 진짜예요.
12: 성질이 더럽다.
6: 왜냐하면 행복해, 다 좋아, 새로운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남들은 다 만족하는데 뭔가가 나는 이게 불편해, 껄쩍지근해, 불만족스러워, 성질이 더러운 거죠. 남들은 다 오케이 하는데 나는 뭔가를 고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뭔가 절박함이 스스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AI가 그게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11: 저는 황부연 대표님 말씀 더 100% 공감하고요.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다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분업을 하면은 무엇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게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첫 장에서부터 한 얘기예요. 국부론 첫 장은 핀 공장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의 핀을 만드는데 이거를 어떤 공장을 가봤더니 18개의 공정이 있는데 18개의 공정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10사람이 분업을 해서 나눠서 했더니 한 사람당 4,800개인가의 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더니 하루에 20개뿐이 못 만든대요. 그래서 분업을 통해 그러니까 거의 뭐 250배의 생산성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업의 효과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플 PC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PC를 만들 때 이제 공동 창업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아. 이 철학을 공부한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이제 보다 문과적인 아이디어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쪽에 특화를 했다면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공대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에 이제 특화하는 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분업을 해갖고 애플 PC라는 게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스티브 워즈니악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거든요.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AI의 놀라운 점은 AI가 스티브 워즈니악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갖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9: 저는 연구를 쭉 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험 결과가 중요해요. 그게 팩트인데 그냥 평범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되게 중요한 결과야.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의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어떤 이론 뭐 어떤 것보다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참의 명제로부터 참의 명제를 또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어떤 팩트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을 했고 이 몰입이란 체험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아무 진전이 없는데 며칠간을 생각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이거를 이제 7년 동안 제가 반복해서 경험했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언유저럴한 팩트야. 남들은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을 계속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나의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뇌과학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뭐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현대 뇌과학, 신경과학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다 맞대, 이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런 걸 읽어봐라, 더 잘.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그렇게 정말 그 스티브 워즈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 네.
6: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AI를 도구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 오히려?
6: 예. 그냥 너의 또 하나의 뇌라고.
12: 아.
6: 연구에 지금 말씀하신 워즈니아과 잡스처럼 그냥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도구로 여기면은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 도구로 여기는 것과 뭔가 또 하나의 뇌나 혹은 동료로 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6: 도구로 나오는 거는 그냥 질문을 하고 나오는 답을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2의 뇌를 쓰면은 아침에 와서 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딱 킨 다음에 걔랑 계속 대화를 하려는 어떤 답이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다음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하나의 동료처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로 생각해야지 그냥 필요할 때 이 답을 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태도의 관점에서는 도구냐 동료냐.
6: 예.
12: 이건 좀 다른.
6: 그리고 나의 정보를 계속 넣어주잖아요. 왜 요새 새로 나온 애들은 내가 무슨 직업이고 나이가 어떻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동료처럼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써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검색 엔진에 조금 발달된 형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냥 도구로 쓰는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0: 공기지도 못 알아듣고 아직은 어떤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사실 저보다 저를 더 많이 하는 게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만든 데이터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취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읽어갈 능력이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해요.
1: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열렸다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AI 시대, AI의 기술로 인해서 창의성의 뭐 약간 민주화라고 할까? 누구나 창의성을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가능성에서 열리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창의성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SSG 쓰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 그게 굉장히 히트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AI한테 SSG가 이런 이런 상태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SG로 삼행시를 지어보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하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SSG라는 영어를 말도 안 되게 쓰기라고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상식을 엎어버리는 이상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건 아직 못 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엑셀 작업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 밤을 새면 돼요. 창의성에서 굉장히 힘든 거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뻔한 거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뇌가 하얘져요. 그러면서 뭐하지? 창밖을 보죠.
1: 답답해지죠. 뭐하지? 답답해져.
0: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근데 AI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클루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 생각에 저는 창의성이, 잡스 형님이 그랬죠. 창의성은 연결이다. 생각을 계속 연결해가서 이 연결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지지만 그때 얻는 성공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할 때 큰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엑셀을 하다가 이제 자세가 삐딱해지면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AI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 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생각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만 소개해줘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얘가 한 3분 내지 5분 만에 10가지 생각을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어프리시에이션하고 평가하고 디텍팅을 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겠지만 내가 창의성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창의성의 소스들을 무한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을 하면 AI가 정말 미친 것 같고 이 양극단에 떨어져 있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미친 아이디어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소스들은 무한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도구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눈높이나 안목이나 취향을 갖고 리버럴 아츠나 어떤 인문 교양 쪽에 굉장히 그 소양이 있고 그걸 키우고 뭔가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절박함까지는 주지 못한다. 예, 이게 AI와 창의성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2: AI 기술 발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대중화인데 AI의 창작 기술을 모든 사람한테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어요. 제가 경제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 이제 비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게 재밌어서 제가 기억하는데 샘플

0: Please don't make me homeless 라는 말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요. 샘 알트만한테 그런 AI 만들어갖고 우리를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AI가 빨리 발전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빌 게이츠가 한 얘기 보니까 10년 안에 모든 AI가 모든 그 직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뭐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AI의 창의적인 인풋을 넣어서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익히 그거를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1: 그러니까
0: 시간이
1: 이제
0: 아닌가
1: 대부분 많은
0: 생각됩니다.
1: 사람들이 AI가 나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해라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수님은 두려워해라.
0: 두려워해야죠.
1: 당연히.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0: 지금 AI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들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제가 경제학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서요. 지금 제 최근 추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장기 성장률이라는 잠재 성장률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0.9%가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1: 이하로.
0: 장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1: 결국 이제 우리가 AI 이전의 시대든 AI 이후의 시대든 창의성, 창의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걸 알게 됐고요.
0: 심지어 더 중요해진
1: 더
0: 거죠.
1: 중요해진 시대. 그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의성을. 물론 우리 황동훈 교수님은 그게 이제 몰입이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더 키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총체예요.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의식이 안 되고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언제 뭐 그걸 경험했는지도 기억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뇌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의식으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이 무의식의 장기 기억이 무의식이에요. 이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가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다 이제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0: 제가 받은 이상은 다 너무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몰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투하해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뿐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뭐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갖고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그 사례는 뭐냐면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갖고 이제 던져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몰입을 하시는 방법을 학생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15주에 걸쳐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커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수업했는데 모든 수업에서 95% 이상의 학생이 창의력이 이제 느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 김세식 교수님이 수업에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예요. 공학은 또 달라요. 공학은 일단 배워야 될 지식이 많아. 얘가 저기 지식의 프론트까지 갈 때 그 지식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전달하면서 창의성, 사고력도 동시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 이론을 만든 천자가 있어. 그 사람이 고민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줘요. 이거를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제가 바꾸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가 됐어, 아이가.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이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걸 안 가르쳐줘. 애들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배웠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인데 그냥 문제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5cm고 높이가 4cm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시간을 딱 3분, 5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애들이 처음에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 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편하게 해라 하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생각을 이제 노트에 적고 하는 걸 보고 너 잘했다, 맞았다. 너는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을 또 생각하게끔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0: 예.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이제 강의를 이제 전반전하고 후반전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서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태적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하면 그 첫 번째 주제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와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통적 강의에서처럼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나 칼 마크스가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까지 먼저 강의를 해서 그 거인의 어깨까지 일단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그 나라에 한번 이름을 줘보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꽁트를 써봐라. 이런 걸 과제로 내줘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나름 여유롭게 혹은 뭐 이제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이 전통적인 지식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걸 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우리 이과 수업이나 문과 수업이나 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주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2: 저는 홍보연 대표님의 창의력 증진 방법 굳이 부르면 세바시 강연에서는 궁리라고 하셨는데
3: 결국 두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열심히 잘하던 사람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뭘 할지 몰라서 뇌가 하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0: 저는 국리라고 단어를 쓰고요. 그 국리란 단어는 다할 궁자, 논리의 리자거든요. 창의는 어디서 나오냐? 논리의 궁극의 끝에 나온다가 저는 국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뚝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끝없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해라. 당장 뭔가 이상한 생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몇 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창의적인 도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어. 아마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언어 생활에서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못한다. 그럼 야, 너 엑셀 잘좀 국리해봐. 이런 말안 해요. 근데 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라는 단어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창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에 궁극의 끝까지 가느니 국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 그 성리학에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거경국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국리거든요. 궁극의 이치를 하는 건데. 근데 거경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경에 머무르는 거야. 경상태. 그 경상태가 몰입이에요. 네, 그래서 주자나 태계나 서경덕 이분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몰입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각개나 그 문제만 생각해요.
0: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몰입이라는 게 어떤 깊은 방법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을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그냥 국리를 해.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돼. 이고 AI가 여기서 좋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AI는 아직 파괴적이고 정말 진정 그 패턴을 부수는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논리적인 창의성, 어느 정도 상식적인 창의성을 계속 내주기 때문에 그 국리나 혹은 몰입의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저는 우리 대표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라고 이제 하얘지는 경험, 그 경험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공차전 연습을 열심히 하면 축구장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막 공을 차고 있고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잘 치듯이 창의력도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력 키우는 연습을 안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하면은 머리가 하얘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창의적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공 갖다 주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차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툭툭 쳐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열심히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달리기를 잘 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달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리기 하는 방법을 잘본 다음에 내가 달리기 하는 걸 옆에서 코치가 보고, 목표를 정해주고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하는 창의성 스쿨이라든가 교수님이 하는 그 창의적 방법론의 그 강의 같은 게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3: 맞아요.
0: 생각해요. 결국 프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그건 잘하는 아마추어죠. 진짜 잘하려면 옆에서 코치가 붙어서 피드백을 해주고 목표를 잡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두 분의 그 창의성 교육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결국은 뭐 아무리 AI 시대, 뭐 AI의 기술의 고도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창의력, 창의성의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에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혹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AI 시대에 더 똑똑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너무 좋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궁금했던 문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이 창의성, 창의력에 대해서. 그때 AI가 출연해서 더 궁금해졌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더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과 대표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에 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세바시 구독자들, 시청자들에게 또 창의성에 관한 여러분만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우리 홍보연 대표님 또 해주신 것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AI에게. 근데 그런 행동들이 행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오늘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홍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 ...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다니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 눈에 훅 들어오는 경우. 분명 어제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것은 꼭 그것이 없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죠. 때로는 너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로 알려진 표현이 하나 있지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지요.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여행을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도 싶어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는 가족도 그렇고 전화하면 받아주는 친구도 그렇고 건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오르던 계단도 몸이 한번 아파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뭔가 꼭 직장일이 아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얻는 날이 아니라 뭐 새로운 것이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미 내 곁에 있는 것 하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늘 지나치고 늘 보고 늘 하는 일들이 정말 더 소중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든 일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에 아 고맙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 것 같기도 하지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았던 하루가 전혀 다른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Love is the answer입니다. 사랑이 답이다. 단순한 제목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장 단순한 답을 또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부터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기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시 이어지는 것은 논리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을 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지요. 그런데 이 AI를 직접 만들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안전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발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드림포스 행사에서 이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입니다. 챗GPT의 경쟁자인 클로드를 만든 회사지요. 이 아모데이는 AI 발전 속도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자원을 늘리면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질지는 예상은 했지만 기술 자체가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할 줄은 자신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데이가 강조한 것이 안전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고 계속 자동차를 팔 수는 없다는 거죠. 회사가 먼저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업계 전체가 지켜야 할 안전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또 아니죠.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자동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와 충돌시험, 교통법규를 만들었던 것처럼 AI도 계속 발전시키되 그 속도에 맞는 안전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이어서 무대에 오른 분이 또 우리 한국을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또 팬층을 확보한 분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또 올라서서 무대에 올라서 다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젠슨 황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안전과 기술 발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AI 안전은 기본적으로 공학의 문제라는 거죠. 조금 그 전공이 이 분야에서 그런지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제품을 충분히 시험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안전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안전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로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죠. 시장 역시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제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AI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과 그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젠슨 황 주장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우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지요. 미국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 때문에 개발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또 AI 규제 반대라고 하면 정확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식의 강한 사전 규제에는 반대를 하지만 아동 대상 범죄나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처럼 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면 기존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등 50개 주가 서로 다른 AI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연방 차원에서 비교적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만들기 전에 정부 허가부터 받아라가 아니라 혁신은 계속하되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고 현재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AI를 둘러싼 논쟁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암호대인은 AI가 너무 빠르게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업계 공동의 안전 기준과 국제적인 협력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쪽이고요. 젠슨 황,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술과 공학, 기업과 시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하는 입장이고 미국이 규제로 속도를 늦추는 동안 중국이 계속 달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때문에 또 안전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기업끼리 경쟁하고 미국과 중국까지 경쟁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먼저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AI를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위험까지 기업과 시장에 맡길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 AI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서 그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것을 참 규제를 하는 것도 당장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쉽지 않은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또 너무 빨리 만들면 혁신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대기업은 복잡한 규제를 감당할 수 있지만 작은 스타트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너무 늦게 만들면 AI가 사회 곳곳에 완전히 들어온 다음 문제가 발견됐을 때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AI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속도만큼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능력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가. 지금 세계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결국 바로 그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주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가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전쟁의 비용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가 새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출한 비용이 약 3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조 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매달 약 30억 달러씩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작전 비용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를 하고 미사일과 탄약을 보충하는 비용 등이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의 경제적 부담은 국방 예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내년 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약 0.5%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미국 주유소의 가솔린 가격과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안정적으로 개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날 때쯤 이 전쟁도 끝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아무래도 이란 정부에서 이 전쟁을 미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에서 대단히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의 불안이 계속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지금 계속 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가솔린 값이나 체크를 할 때 전쟁 상황을 계속 보면서 비례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놓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전쟁의 비용은 워싱턴의 국방 예산 숫자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정 생활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중간선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것 같습니다.

네, 케네디 센터 지금 대규모 보수 공사를 위해 문을 닫기로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도 며칠 전에 제가 이 케네디 센터에 대해서 우리의 추억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 워싱턴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자랑이고 또 문화의 그 아주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시설이자 또 워싱턴의 상징적인 문화 공간 가운데 하나인 케네디 센터가 이 사이가 결국 약 2억 5,700만 달러 규모의 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건물 수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 센터 건물에 표시하는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대통령 이름을 건물에 표시하는 데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수공사에 필요한 연방정부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이 문화계의 관심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되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공연들은 그 다음 해까지 또 뭐 그 2년 후까지도 공연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고 실제로 우리가 케네디 센터 공연 스케줄을 보면은 그 다음 해까지도 볼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케네디 센터가 매년 수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문을 닫으면 예술가와 공연 단체뿐 아니라 주변 식당이나 호텔 같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또 우리 워싱턴 DC 한인 동포분들에게도 영향을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워싱턴 지역에 사는 우리 DMB 지역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라 케네디 센터 공연을 또 자주 보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예정된 공연 일정과 장소를 미리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전기차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마다 수십억 달러씩 투자를 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는 이른바 배터리 벨트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이 축소가 되고 소비자 수요도 예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 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늦추는 대신 휘발유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냐 휘발유차냐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배터리와 부품 업체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특정 자동차를 선택해서 보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전기차 산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를 줄이면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요즘 전기차 아주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지요. 전기차 자동차 산업 처음에 테슬라가 나오고 했을 때도 정부에서도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전기차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지원 축소 정책에 있어서 지원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지요. 전기차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그 산업이 줄어든다라는 그 속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시장에서 어떤 비율로 자리 잡을지가 또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우리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네, 앞서서 제가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정치적으로도 서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AI 문제에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부터 보수 진영의 스티브 배넌까지 AI가 미국인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AI 기업에 일정한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미국에 지금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큰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지요. 중동에서의 군사 개입에는 얼마를 쓰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새로운 금융시장인 암호화폐에도 또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지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기술에는 어디까지 자유를 주고 어디부터 규제를 할 것인지 앞으로 몇 년 미국의 모습을 결정할 문제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지역 DMV 소식과 생활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작은 카메라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가 이른바 플락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일단 중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티의 슈퍼바이즈 위원회가 어제 내린 결정인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모두 철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플락 카메라 설치를 일단 멈추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20일 카운티 안전보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카메라가 하는 일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어서 경찰이 도난 차량이나 범죄 용의자가 타고 있는 차량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어팩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 4일까지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건이 1,594건이 있었고 도난 차량 555대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912명을 체포를 했고 실종자

7명을 찾는 데도 이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수사 도구인 셈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범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지만 사실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개인 정보지요. 나의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의 또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자동차도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번호판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 정보를 누가 볼수 있는지, 다른 지역 경찰이나 연방기관과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거죠.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경찰의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측은 이 플럭 회사에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연방정부나 다른 지역 기관과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범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에서 조화시킬 것인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또 이것도 또 의견이 또 반반 나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페어팩스 카운티가 예산 문제로 없앴던 고등학교 스쿨 크로싱 가드를 다시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투표를 통해서 10개 고등학교에 11명의 크로싱 가드를 다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절감 과정에서 이 자리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전요원을 다시 배치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적어도 4건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카운티가 예산 절감보다는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결정을 되돌린 거죠. 물론 고등학생 정도면 혼자 길을 거닐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북버지니아에서는 왕복 여러 차선의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아침 등교 시간에는 차량도 많고 아이를 데려다 주는 학부형들 차량 또 출퇴근 차량이랑 엉겨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학교 주변이 오히려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교통이 복잡한 혼잡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또 이제 추워지면서 더 아침 일찍 해가 또 늦게 뜨니까요. 더 어두운 계절이 또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싱 가드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산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우선이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것은 또 반가운 소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말 우드브릿지나 95번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교통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8일이죠. 밤 9시부터 월요일 21일인 새벽 5시까지 물론 좀 한밤중에 진행되는 거이긴 하지만요. 우드브릿지의 아쿠칸 로드가 95고가도로 아래 구간에서 통행이 전면 차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너로드와 올드브릿지 로드 사이 구간인데요. 95번 도로와 123 인터체인지 개선 공사를 위해서 기존의 I-95 남쪽 방향 다리 일부를 철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주말에 포토맥 밀스나 우드브릿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이 일대를 통해서 I-95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사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I-95와 루트 123 인터체인지 전체 개선 사업의 일부이고 전체 사업은 2022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불편함을 감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오늘 서울에 모이지요.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급 다자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 또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를 하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지역이지요. 우라늄,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원전과 에너지,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도 논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 결국 이번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는 외교적인 선언 자체보다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와 자원 공급망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다시 논쟁이 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문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 의료 체계 안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약의 안전성이나 여성의 의료 접근성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에는 여성의 건강과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태아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할 것인가라는 생명윤리의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임신 중지, 낙태 관련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찬반 논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의 또 현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 굉장히 또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출생의 원인을 임신 중지에서 찾는 것은 또 거기에만 또 원인을 말할 수는 없겠죠. 집값과 교육비, 일자리,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훨씬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 중지를 단순히 하나의 의료 서비스로만 취급하는 것도 충분한 접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임신에는 여성 한 사람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또 태아라는 또 하나의 정말 귀중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임신 중지를 선택하는 여성이 있다면은 출산과 양육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상담, 미혼모 지원, 입양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라면 더욱더 깊이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잉태된 생명과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여성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회의 인식의 전환. 그것이 저출생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생명 윤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워싱턴 DMV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굉장히 선선했죠?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현재 워싱턴 이런 기온은 72도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은 77도에 이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86도까지 오릅니다. 최저 기온은 59도고요. 비 소식은 없습니다.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잠시 바깥에 나가셔서 산책하시면 좋겠지요. 네,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정말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목요일 기온은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일부 지역 9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2부 순서에서는 구수경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매력 교수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정치를 보는 눈,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구수경 조지타운 대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네, 사람이요.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부 순서에서 아주 정말 아름다우시면서 또 미국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또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외래 교수로 함께하고 계신 구수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와 행정의 현장에도 있었고 커뮤니티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도 했으면서도 이제는 대학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고 계신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 미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경험과 기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과 리더십, 봉사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수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가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잘 들려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감사드립니다.
0: 네, 우선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직업적으로 보면 학생들 가르치고 비영리단체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퍼블릭 어페어스라고 하죠. 홍보 공무 업무를 해온 사람이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시민, 유권자들, 뭐 커뮤니티와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들 서로 이 양쪽을 가까이 연결하는 커넥트하는 사람으로 소개드리고 싶어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게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살리는 거라고 믿고 있어서 지난 15년 동안 즐겁게 뜻깊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거의 대학 갈 때까지는 다 시골에서 대가족 속에서 자랐고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온 한국계 이민 1세대입니다.
0: 네. 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수님의 그 이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 메릴랜드에서는 래리 오건 전 주지사실 커뮤니티 담당 공보국장과 이민국 부국장을 지내셨고요. 또 유미 호건 여사의 비서실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메릴랜드 인문위원회 이사이자 차기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경력을 보면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실제 미국 정치와 행정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고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일하고 또 주지사실까지 들어가게 된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정치와 공공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1: 네. 성실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삶하고 커리어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 사실 컨트롤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게 감사하게도 행운이 주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몇몇이 사실 정계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 전공 모두 정치학을 공부하고 근데 사실 대학 때까지도 미국에 올 거라는 걸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치학과 나와서 기자하고 국회 보좌관하고 그렇게 살겠구나 보통 다들 받는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좋은 기회에 조지타운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미국에 이제 정치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바뀐 거지 제 마음의 미션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정치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고 여러 가지 흥미롭고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 제2의 조국이니까 여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분야의 일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분야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빨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따르고 싶은 리더를 찾고 그분의 그 선거 캠페인에 함께하고 그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고 당선을 행정부에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뭐 로컬, 주, 연방 레벨의 여러 이제 선거 캠페인들을 경험해 보다가 드디어 이제 레리 호건이라는 제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훌륭한 분을 찾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사실 미국에 오신 그 계기가 어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창한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학을 먼저 오신 거네요.
1: 네, 그때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정치학을 깊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막연하게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0: 네.
1: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킹 하게 되고 D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뒤에 있구나, 나를 이끄는 제가 모든 걸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런 행운도 많았고 주변에 좋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네.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나아가지만 때때로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리 호건 주지사 사무실에서 또 주지사실에서 커뮤니티 담당 공보국장과 이민국 부국장으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을 만남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죠?
1: 네, 일단은 저를 믿어주시고 발탁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분들한테 그 로열티를 가진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한 사람이든 한 가족이든 한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 당시 제가 거기 근무할 때는 그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걸 정말 많이 깨달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네. 아마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은 직책들을 주어주신 것 같아요. 정치학을 공부를 하셨고 또 레리 호건 주지사실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책이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정치와 실제 주 정부 안에서 경험한 정치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가서 네. 본 정치 어떻습니까?
1: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삶이랑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 민주주의 세상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사실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이 겪는 문제가 각종 자원 분배를 통해서 합의된 과정을 통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대리인이 그 일을 해주는 것, 그 대리인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나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인데 단순히 민주당, 공화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제가 특히 지역사회, 뭐 커뮤니티, 이민 분야 일에 관심을 가졌던 건 이 아젠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그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 일하면서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가족이라도 좀 더 삶을 낫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랑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 주지사 자리는 바뀌어도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나 이런 건데요.
0: 네.
1: 정책은 결국 정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즉 우리 자신이죠.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확실한 비전을 갖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당선되면 거기서 정책이 나오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이걸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랑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그 political point이라고 하죠. 결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분들은 이 유권자가 선택한 그 사람의 비전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0: 네.
1: 그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이거야말로 해주신 질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건데,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기업에서 한 개인이 정치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줘서, 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서 캠페인을 꾸려나가고 그래야만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정치에서 풀뿌리 모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와 돈을 별개로 생각하려고 하는, 아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어떤 커럽션이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옳은 방법으로만 된다면 사실 돈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걸로써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실 정치에서 아주 큰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굉장히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이 정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일이 아닌 마치 남의 일, 어떤 커다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저 마음에 와닿고요. 실제로 우리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이 정치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좀 개인적인 면으로 정치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사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될 것 같은데,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시는 분들에게 후원을 함으로써 함께 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아주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돈과 정치. 네,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것이 한인 사회를 바라보면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고, 우리 우수한 한인 동포분들이 경제, 사회, 의학, 그리고 교육계 분야에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그만큼 좀 성장을 못했다는 마음이 들고요. 한인의 목소리를 정말 내어야 하는데, 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평범한 한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공공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우선은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잠재력, 포텐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정생활을 건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미국의 정체성인 기독교에 대한 믿음과 그걸 지키기 위한 성실한 종교 생활, 그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기업가 정신인데, 한인분들이, 규모가 작던 크던 자신만의 이제 비즈니스를 성실하게 하시면서, 삶을 이루고 나가는 모습, 굉장히 모범신으로서, 뭐 손색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이제부터는 권리 행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0: 아, 권리 행사. 네.
1: 나 자신의 삶과 정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하시고, 시민 후원자가 되셔야 하고, 투표를 하셔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나를 대변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피드백도 주시고, 뭐가 잘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나를 대변하는 사람들, 시의원도 있고 주의원도 있고 연방, 상원, 하원, 뭐 정책 집행자들 이분들이 있는 모든 사무실, 모든 부처에는요,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치만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의 리더가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잘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거. 사실 모든 게 잘 될 때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 커뮤니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잘 아는 대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 뭐, 제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풀뿌리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와닿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유미 호건 또 레리 호건 전 주지사일 것 같아요. 유미 호건 여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큰 애를 쓰셨죠. 실질적으로 이루신 일들도 많고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신 분이 우리 구수경 교수님이신데요. 유미 호건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메릴랜드 주 정부와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또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 생각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했는데 사실 뭐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1: 유미 호건 여사님이 거기에 굉장한 열정과 비전,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릴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도 만들었고 뭐 태권도를 진행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있었고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을 예우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것도 있었고 한인사회에 계신 분들이 모범적으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기부해 주시는 그런 활동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 아시아계에는 혐오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네. 단결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정말 많은 예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한국적인 문을 전파한다.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한국계가 이러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메릴랜드 전체, 미국 사회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한국계가 단순히 한국계만이 아닌 미국 사회의 모범 시민, 모범 커뮤니티로 선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요즘 여러 가지 K-culture, K-pop, 디모나 뭐 그런 거 너무 인기 많잖아요.
0: 네.
1: 이런 게 단순히 한국 사람 좋아하고 뭐 한국 문화 좋아하고 한국계가 이런 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의 리더십이 이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인정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전 세대가 그리고 이제 유미 호건 여사님과 같은 분들이 노력해 오신 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축적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네. 아, 그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전해줄 수 있어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맞습니다. 코리아 메릴랜드의 그 코리아타운이 정해지고 또 태권도라든지 한국 참전 용사들의 그 예우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우리 한국 정부와 또 함께 협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을 하셨던 그 순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정치계에도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또 중간 역할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도 더욱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 주 정부에서 경험을 가지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정치 현장에 있을 때와 또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좀 다른 삶을 살시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떠세요?
1: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재밌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굉장히 많이 더 배운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 학생들도 이제 저랑 많이는 20살까지는 차이가 나니까.
0: 아, 네.
1: 사실은 굉장히 그런 젊은 기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만큼 저한테 준 교훈이 많아요.
0: 네.
1: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다만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 살다 보면 길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누군가 끝없이 찾아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항상 있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걸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당장 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확실했으면 좋겠는 거죠.
0: 네.
1: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걸 헤쳐나가는 용기와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요즘 세대는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리소스도 많고 교육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영민하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는 리더가 되려면은 뭐 지식, 기술적인 거 이런 걸 습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네. 저도 이제 저희 방송국에 인턴 젊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의 20대를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과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환경,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헤쳐나간다면 우리 교수님처럼 원하시는 또 꿈꾸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 과거에 우리 교수님의 20대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1: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운 성향이 강하고,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뭐 성공이라든지 일반적인 정의,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 있잖아요.
0: 네.
1: 돈, 뭐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 그런 걸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겠죠.
0: 네.
1: 근데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좀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전 세대와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식의 지속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걸 보여.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정해진 루트를 가다 보면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대학을 어떻게 나와서 어떤 전공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모두가 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인 이민 1세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 미국에 오신 이유도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전문적으로 진출한 차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성공에서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공 서비스와 커뮤니티 리더십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해야 할까요?
1: 네. 개인의 성공이라는 게 커뮤니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개개인의 성취라는 게 오직 나 자신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나의 든든한 유틱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도 잘할 수 있고 내게도 기회가 오고 제가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넓고 깊어지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아는 제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메리 호건 주의사님, 윤효관 여사님이 저를 발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저 네. 혼자 자리를 뺀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개인, 가정, 지역,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에게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탐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는 거 다 좋은데 네.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거는 그런 미시적인 데 대한 통제나 계획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자녀가 좋은 리더가 되도록 아이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실패에 무너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지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와요. 네. 사랑을 많이 갖고 자라면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역량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부딪히는 굉장히 많은 역경, 도전, 실패, 좌절 그런 것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백신을 맞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0: 네. 외적인 경력, 학업이나 어떤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이 네. 사랑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교수님 개인적으로 뵈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서 정말 무한한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오늘의 이런 그 강한 훌륭한 또 네. 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아버지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1: 네. 부모님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전부 부모님 때문이구나 제가 이심양력을 해서 부모님을 호강을 시켜드린다 이런
0: 네.
1: 내가 부모님께 부모님의 삶의 의미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제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신 분들인데, 소중한 분들이신데, 이제 특히 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게,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0: 네.
1: 못하건 잘하건, 성적을 잘 받건 잘 못 받건,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 궤적을 지금 걷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0: 네.
1: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그런 부모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고, 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제 제 2의 조국에 와서 살고 있어도 마음속에 이제 항상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드니까
0: 네. 네.
1: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오히려 그게
0: 네.
1: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딸을 믿고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세상을
1: 네.
0: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누구나 겪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이 아니어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도 언제나 환영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가 우리 교수님의 아버님 또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실제 예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우리 차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인 청소년들, 차세대 우리 청년들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또 Korean American일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교수님처럼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주류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네. 그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커뮤니티 차세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메릴랜드 인문위원회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 교육이라든지 커뮤니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가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미국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가진 도전을 극복하고 꽃피워 왔는지 그러한 그 역사를 함께 알아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양분으로 해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그리고 리더라는 게 꼭 높은 자리에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0: 네.
1: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이 뭔지 알고 그걸 이끌고 성실하게 하면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서 장점을 10분 발휘하세요.
0: 네.
1: 이미 우리 차세대는 두 가지 언어를 알고 두 가지 문화를 알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거든요.
0: 네.
1: 소위 말하는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저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렇군요.
1: 모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다 흡수하고 발휘를 하시면 되니까 그러한 걱정 없이 생각하는 바, 비전하신 바를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한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것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두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한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지위를 갖거나 또 어떤 경쟁에서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 강점을 또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실 모두가 리더인 것 같아요.
1: 네.
0: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10대 대학생들은 20대 초반, 10대 후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도 계신데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일단은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하셔야 해요. 그런데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심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그만하시고
0: 네.
1: 밖으로 나가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세요. 주기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포츠도 하시고 이 항상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기 싫은 걸 도전하고 그걸 끝끝내 이뤄서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 그게 운동이거든요.
0: 네.
1: 네, 이렇게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씩 하시면 정말 큰 성취를 나중에 하실 수가 있어요.

0: 학생의 본분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적을 잘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탐구하는, 지혜를 탐구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를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철학, 사상, 뭐 사회학, 인문학, 심리학 이런 고전 소설, 고전 사상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기 힘든 책을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한 장 두 장 넘기 어려운 페이지를 밤새워 읽고 거기에서 내 생각을 덧붙여보는 그런 경험을 도서관에서 밤새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학생의 본문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그 훈련을 마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책을 읽으시는 순간에는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까 되게 의아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리어를 쌓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학생으로서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상황에 딱 맞아떨어져서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와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깊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좋은 관계를 많이 갖는 사람이 되세요. 부모님, 친구, 형제, 뭐 누구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꼭 담고 실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청년들이 결국 그 미래를 향한 미래를 꿈꾸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정치, 행정, 교육, 커뮤니티 활동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일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0: 네. 뭐 우선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저는 계속하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결하는 사람이거든요. 커뮤니티, 시민, 유권자, 매일 성실히 사는 미국인들,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 정책결정 등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연결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이 현대민주주의 사회가 보통 사람 위에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고 싶고 물론 뭐 자제제 교육, 뭐 티칭, 멘토십,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거 계속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네.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언젠가는 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 어떤 작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0: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한 얘기, 직업적인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시나 소설을 본 그런 작가가 한번
1: 찾고 싶어요. 네, 그냥 정말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쓰고 싶으신 거군요.
0: 네.
1: 네. 그 책이 나오면 저 꼭 읽고 싶습니다.
0: 네.
1: 네. 그 날을 기대를 하고요. 교수님 경력 보면은 참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은 쉽게 왔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장애나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 인생의 소중한 가치, 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0: 네. 가치라고는 당연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고요.
1: 네.
0: 사실 결국 나를 지탱해주고 삶에 의미를 주는 거는 가족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배운 점이기도 하지만 조금 삶을 관조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1: 네.
0: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담담한테도 볼 필요가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산다는 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순수하고

0: 실패할 때보다 안 그런 경우, 못나고 엉망이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네. 그건 끝이 없는 거고, 네. 그걸 좀 용감히 헤쳐나가려면 좀 차분하고 자기 자신을 좀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조적인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실패나 좌절을 했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담담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게 삶의 어려운 면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로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담담하고 좀 겸손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은 사실 60대, 한 70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인생의 깊이를 크게 깨달으신 것 같아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나의 삶을 내가 너무 깊게 심각하게 그 불편한 점들을 들여다보면은 인생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주어진 것들을 누리거나 감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유미 호건 여사님, 메리 호건 여사님, 전 주지사님 만나시기도 하셨고, 또 인생에 고마운 분들, 아버님, 부모님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특별히 또 더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고마운 마음들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시면 어떨까요?
0: 네.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 주사님 여사님은 제 인생에서 귀인이시죠.
1: 네.
0: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물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길로 갔지만 어쨌든 뭔가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뵙게 됐고
1: 네.
0: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믿고 정말 맞는 자리에 저를 발탁해서 써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이 오늘날까지 한마디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대부분의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1: 네.
0: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1: 네.
0: 말씀하신 대로 뭐 가족 뭐 당연한데 또 형제의 중요성도 정말 큰 것 같아요.
1: 네.
0: 또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형제한테는 터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가까운 그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1: 네.
0: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 형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지난 시간을 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1순위로 생각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마음으로 이 미국 사회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참 인생에 고마운 분들 또 귀인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돌아보면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나의 지금의 모습까지는 정말 고마운 분들 참 많으시죠. 네, 그분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좀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이 방송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젊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또 이민 1세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또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0: 네. 모든 분들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이 미국 사회에 이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냥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1: 네.
0: 기본적인 그 확실성도 그렇고 기계와 인간의 대결도 그렇고 정치적인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서로 지지하고 토닥여주고 세대 간 대화도 하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나누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걸 또 손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할 때 개개인들이 이렇게 살 때 저는 정말 사회가 진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소위 말해서 큰일을 하는 건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아무 그 누구도 아니에요. 보통의 개개인 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따뜻하게 삶을 사실 때 사회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도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교수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그 경력을 또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이어주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민 1세대가 어렵게 뿌리를 내렸고 다음 세대는 이제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또 우리들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그 경험과 영향력을 어떻게 커뮤니티의 힘으로 만들고 또 그 힘을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외르 구수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교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저도 응원하면서 또 다음 기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젊은 분들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고 또 이미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들에게는 나는 다음 사람에게 어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랍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있을 때는 랏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양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양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라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스카이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등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바이든 당시 FBI가 정보를 숨겼다며 민주당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새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상원이 가상화폐 규제법인 클래리티법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이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부가 인종차별과 폭력 선동 등에 관여한 남아공인에 대한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조직적 차별, 박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 하원이 민주당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며 표가 갈렸습니다.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전력 사용량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막대한 전력 수자원 사용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속에 나온 조치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지역구 투표 의향이 민주당 51%, 공화당 43%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생활비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안전을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의 선도 AI 기업 간 자발적 안전 기준 공조 속도 조절 제안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FBI 캐시 파텔 국장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연방 요원의 투표소 배치를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메타가 자체 개발한 저비용 AI 칩을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엔비디아 등 외부의 칩 의존도를 낮추고 AI 고동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는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미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16일 AF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15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 테러, 무력 충돌 등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15일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의 공습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사우디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낸 성명에서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최고 성지인 메카에 대한 공격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슬람권 전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은 예멘 국경지대에 대한 여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사우디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AI가 대학생들의 학습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MIT는 학생들이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학가에도 파고들면서 학생들이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이른바 인지적 항복을 촉발하고 있다는 매사추세츠 공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IT AI 사용연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 답을 구하면서도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고립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사고, 학습, 저해 위험을 지적하면서 도 AI가 대학 전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AI가 실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중고등학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뒤 숙제 점수가 18% 상승했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 치른 시험 점수는 20% 하락했습니다. AI의 도움으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작 AI 없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심층적인 학습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MIT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도 챗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아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미 주요 대학들은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AI 사용에 명확한 제한선을 긋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 대학 로스쿨은 1학년 수업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으며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사실상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챗봇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NYT는 대학마다 AI 정책이 제각각이고 상당수 대학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개별 교수에게 맡기면서 학생과 교수 모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인지 능력에 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 주립대 교수는 AI 교육을 성교육에 비유하면서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욕주가 수십 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온 리전츠 시험 합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8년 졸업생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교육제 리전트위원회, 즉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리전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리전트 시험은 수십 년간 뉴욕주 고교생들의 졸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2028년 졸업생부터는 리전트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리전트 시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활용되지만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에서는 제외됩니다. 레스터 영 주니어 리전트 위원회 의장은 뉴욕의 모든 학생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의미 있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학생의 거주 지역이나 배경, 환경에 관계없이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는 앞으로 리전트 시험을 대신할 새로운 졸업 요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감은 높은 수준의 교육 기준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과 진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전트 시험은 그동안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고교 졸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가 뉴욕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메타 플랫폼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저비용 인공지능 칩을 내년 중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반도체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이준송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15일 현재 개발을 완료해 시험 중인 MTIA 450 3세대 칩을 내년 상반기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속 모델인 MTIA 500은 약 한 달 뒤 설계를 완료해 내년 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 후속 모델을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최신 칩은 모두 AI 모델을 구동할 때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사장은 각 세대 칩은 기술적으로 조금씩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성능을 가져다 준다. 여기에는 소비 전력당 효율과 투입 비용당 효율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조는 대만의 TSMC가 맡습니다. 메타는 새 칩 개발로 엔비디아 등 외부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송 부사장은 메타가 데이터 센터 업계의 핵심 기준인 에너지 사용량으로 측정했을 때 12개월 동안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규모의 자체 칩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후에는 투입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망은 AI 시장이나 수요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사장은 우리가 직접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하기에 결과적으로 이 칩들은 AI 모델을 구동할 때 엔비디아가 현재 출하하는 그 어떤 제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이달 1일 TSMC로부터 받은 신형칩 12개를 돌려본 결과 당초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 2-3%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또 이 칩으로 딥시크와 알리바바의 모델까지 이상 없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는 칩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앞으로 추가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칩들은 AI 모델이 초고속으로 응답해야 하는 초고속 추론 시장을 겨냥한 건 아니며 범용 추론 작업에 사용될 주력 칩이라고 송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어 온 클래리티법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붙이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진행을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습니다. 클래리티법의 발목을 잡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였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가상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워너 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장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코리 부커 의원은 기자들에게 윤리 부문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클래리티법에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이상 하락해 74,911달러를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172.11달러로 이날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84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 이상 떨어져 129.6달러가 됐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규제법이지만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화폐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이 부결된 이후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대법원이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 집요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샅샅이 조사하며 비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행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최근 선거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집계 기계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은 수천만 달러 규모 연방테러 예방기금 지원을 무기 삼아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주 정부가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출처가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상원 지도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는 연방 요원들이 검토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조차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 의한 대량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를 확대하려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권자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고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안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개발사들로부터 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의 지역사회 투자 기금을 받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권고안은 지역사회가 데이터 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미국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지난 7월 호컬 주지사는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프나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사장은 성명에서 혁신 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돌아가는 공동의 기준과 발을 맞춰가야 한다며 데이터 센터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이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경제개발 프로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수자원과 전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 한눈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대응입니다. 15일 CNN에 따르면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행정청구를 시작한 건데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 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법무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집단적인 법적 대응에 시동을 건 셈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는데요.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좁쇠를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직접 법정 싸움에 나선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AI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AI의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최근 퇴사한 인공지능 연구원 빌랄 추그타이는 현지 시간 14일 X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습니다.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상당히 직설적인 경고인데요. 추그타이는 구글에서 AI 개발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른바 정렬 연구를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AI 개발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셈인데요. 그는 지금의 AI 개발 경쟁을 두고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9월 초에는 엔트로의 AI 개발자 제이컵 콕슨도 회사를 떠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추그타이의 경고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말이면 상황이 이미 통제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AI를 가장 걱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우려에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AI 부문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I 경쟁이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를 넘어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느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영국 왕실 이야기입니다. 냉랭했던 왕실 부자 사이에 예상 밖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버지 찰스 3세 국왕과 갈등을 빚어온 해리 왕자. 그런데 찰스 3세가 해리 왕자가 만든 상위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돕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10년간 군 복무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됐던 해리 왕자가 지난 2014년 창설한 상위군인 체육대회입니다. 발단은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군 총사령관인 카이네로 까바가 지난 9일 X에 글을 올려 인빅터스 게임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존경하는 찰스 3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찰스 3세가 해리 왕자 부부에게 왕실의 공식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전화 칭호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우간다군이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철회했던 인빅터스 게임 참가를 다시 같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우간다군 대변인에 따르면 찰스 3세의 비서실장과 우간다군 총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찰스 3세가 우간다의 대회 참가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찰스 3세가 카이네루가바 총사령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버킹엄궁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찰스 3세 측의 입장이 해리 왕자의 대회 개최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BBC는 이를 두고 찰스 3세가 해리 왕자에게 내민 화해의 손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오는 2029년에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왕실 부자의 갈등 속에서도 계속되는 인빅터스 게임. 과연 2029년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부터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그리고 해리 왕자의 인빅터스 게임을 둘러싼 찰스 3세의 뜻밖의 지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소식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K-Radio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L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비교적 큰 만큼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는 한낮보다 선선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유의하시고 야외 활동하신다면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오늘 선거를 한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중간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신뢰를 잃어 민주당이 공화당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최초로 응답자 과반인 52%가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와 이민, 전쟁 등 모든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전쟁뿐 아니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원동력인 이민과 경제 이슈에서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및 생활비 문제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인기가 없고 생활비 불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하원 모두 탈환하려는 민주당의 공세 속에 공화당의 취약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시사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진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선거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 영향이 꼽힙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하원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 텍사스와 오하이오, 알래스카, 아이오와 등에서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일부 상원의석의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민주당 내에서 최근 급부상한 민주사회주의에 비호감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해 투표 의향 유권자의 51%가 비호감 의견을, 31%가 호감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사회주의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 주류 기득권을 상대로 잇따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 운동이 여전히 대다수 미국민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최근 당내 경선 약진이 중도층 표를 이탈시켜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0: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중국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2025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실패한 교육 시스템이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담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PISA는 전 세계 15세 학생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 비교하기 위한 조사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수학 점수는 21점 상승했습니다. 이를 학습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1년치 학습량의 진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수학 평균 점수에서도 612점으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수학 점수는 같은 기간 15점 떨어지면서 약 9개월치 학습량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최종적인 수학 실력 격차는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수학에서 최상위 성취 수준으로 평가된 학생 비율도 미국은 8%에 그친 반면 중국은 54%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과학 평균 점수에서도 597점으로 참가국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502점으로 점수 격차가 100점 가까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기업들이 왜 해외에서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려 하는지 궁금한가? 라고 반문하면서 미 학교들은 고급 공학과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치권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주로 산업정책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번 PISA 결과는 교육 경쟁력 약화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 역시 단순 재정 투입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생 1인당 지출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성과가 부진한 학교에 계속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뉴욕시가 과거 논란이 됐던 부동산 압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건물을 빼앗긴 소유주들에게 총 6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약 10년 만에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건물을 강제 압류당했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총 6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과거 뉴욕시의 제3자 양도 프로그램 Third Party Transfer로 건물권을 넘겨줘야 했던 64개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이번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심지어 압류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강제 몰수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3자 양도 프로그램은 주택법 위반 사례가 누적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물을 시당국이 압류한 뒤 비영리단체나 서민주택개발업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당시 압류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집주인이 빚진 세금보다 훨씬 높았다며 무단 몰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6천만 달러 합의는 최근 10년 내 뉴욕시가 맺은 최대 규모의 소송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 HPD 측은 부동산 양도가 전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오랜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19년에 압류된 대상자들의 한정된 것으로 원고 측 변호인은 아직 500여 개 이상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배상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란맘단이 뉴욕시 행정부는 자신의 도시정비, 픽스드 시티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미 전역 투표소에 FBI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파텔 국장이 이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투표소에 연방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0: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 웰치 상원 의원이 당신이 투표소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파텔은 그 말은 언제 들었나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웰치 의원이 재차 그러면 FBI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겠다는 것인가 라고 질의하자 파텔은 FBI의 56개 전 지부에 선거 위기 조정관이 배치돼 있다. 선거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FBI는 이런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이날 처음 관련 질의를 받았을 때는 법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곧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법 위반이 발생해 우리가 현장에 갈 이유가 있다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요원과 정보 분석가들은 현장 사무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국장의 이날 발언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무장한 연방 요원이나 군 병력이 총선 또는 특별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군대나 무장 요원을 투표소에 투입해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존 케인 미 합참의장도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웰체 의원은 파텔 국장의 답변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웰치가 청문회에서 11월 투표에서 미 국민의 뜻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자 파텔은 즉답을 피한 채 당신의 거짓말 연극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웰치 의원은 파텔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하자 파텔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완전한 사기꾼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과 국가정보국 고위직, 국방부 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지낸 파텔은 2기 정부 들어 FBI 국장에 파격 박탈된 인물로 트럼프의 충성파 측근으로 꼽힙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요원, 이른바 크로싱 가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안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건데요. 어제 열린 감독위원회에서 7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요원 예산으로 70만 7천여 달러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9월 15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2월 예산안을 표결합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애넌데이가 센터빌, 첸틸리, 에디슨, 맥클린, 오크톤 등 고등학교 10곳의 11개 횡단 지점에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특히 레스턴에 있는 사우스 레이크스 고등학교에는 두 곳의 횡단 지점에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는 지난 1일 16살 학생이 등굣길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는 사고 직후 10개 학교에 안전요원을 한시적으로 다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기존에 근무했던 안전요원들을 우선 다시 채용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채용과 교육, 계약 업체 활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FGPS 직원들에게도 안전요원 교육을 제공해 필요한 학교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 복원안은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커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5명의 학생이 걷거나 자전거, 전동스쿠터를 타고 등하교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페어팩스 시티 피켄로드에서 프로스트 중학교 13살 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레이크 브러덕 세컨더리 스쿨 11학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카운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189만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안전요원 정규직 13자리가 없어졌고 일부 초중학교의 공석은 제복 경찰 대신 계약업체 인력으로 충원해왔습니다. 이번에 제한된 70만 달러는 지난달 감독위원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했던 40만 달러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월터 헌터밀 지역 감독위원은 이번 예산 복원안을 지지한다면서 추가 횡단보도 설치와 학교 주변의 다른 안전 개선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는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전멸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설치, 추가 횡단보도 조성 등 도로시설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별도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학생과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인 만큼 오늘 표결 결과와 각 학교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도 지역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방금 새로운 정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내가 작년 1월 20일 취임했을 때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조작되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연방 수사국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나를 쏜 그 미치광이와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보가 왜 오래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라며 이 모든 건 선거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였지만 그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미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7월 13일 트럼프 당시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쏜 총탄에 오른쪽 귀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크룩스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당시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에 대해선 이 암살 시도 사건을 처리한 방식과 그가 한 발언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크룩스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과 연결지을 만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보가 총격범과 그의 배경 및 이력에 관한 정보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라고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자신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몇 달 전부터 FBI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했다. 동시에 바로 그 조직은 트럼프를 죽일 때까지 감옥에 가두려 시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임 FBI 국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과 우려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현 FBI 캐시 파텔 국장은 모든 문서를 샅샅이 검토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는 실제로 해냈다고 했습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5월 16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스 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 주최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버클라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 걷기.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후원 업체 기념품도 마련되며 K-Radio도 함께합니다. 문의는 703-851-3225 또는 703-401-6499번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 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버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버젓이 장식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안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과 존재감을 찾아주는 특별 기회, 킹 어게인. 왕 재조명 전문가, 이름에 마저 빛광자가 들어가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저희가 지난 몇 주는 뭐 환구단, 종묘 등을 중심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알아봤는데
3: 네.
2: 아 오랜만에 저희가 한 1000년 정도 앞으로 갑니다.
3: 그렇죠.
2: 아, 고려 왕들을 재조명해 주신다고요.
3: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조선하고 더불어서 가장 익숙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고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해보면은 나 고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강감찬 장군, 뭐 귀주대첩, 서희,
2: 무신정권
3: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거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외우잖아요.
2: 지난주 배웠던 묘호를 외우니까.
3: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선 그거를 다 외우는데 막상 고려를 외우라고 하면은 일단 외우는 것도 힘들고요.
2: 태조왕건.
3: 그러다가 이제 국민왕 공양왕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도 해서 네. 예를 들어 조금 업적이 뭐 컸다거나 인상적인 뭐 광종이라든지 현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사이사이는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 그러네요.
3: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빈틈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고려 역사의 빈틈을 왕을 통해서 한번 메워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으로 역대 왕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자.
2: 그러면은 뭐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스토리와 역사가
3: 그렇죠.
2: 다 있겠죠.
3: 그래서 유명한 왕은 유명한 왕대로, 그다음에 덜 유명한 왕은 덜 유명한 왕대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채우다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사건과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 역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해보려고 했고요.
2: 네.
3: 다만 이제 저희가 태조 왕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다뤘던
2: 예,
3: 상황이라 네. 그의 다음 왕인 태해 그래서 혜종부터
2: 아 이대 왕이 혜종이군요.
3: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대 왕인 혜종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2: 네. 사실 잡지사 초창기를 이제 멱살 잡고 이끈 거는 선생님의 고려사였거든요. 예, 오랜만에 저희가 또
3: 그렇죠.
2: 고려로 갑니다.
3: 그때 이제 고려 원종의 뭐 그렇죠. 후빌라이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혜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의 왕 가운데서도 덜 알려진 왕입니다. 보통 고려사 공부하다 보면은 태조 왕건 하다가 갑자기 보통 광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비를 열어두셔서 왕족이 늘어났는데 다시 왕권을 강화한다고 숙청을 했다. 광종.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혜종, 정종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혜종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은 네.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 뭐 왕규의 난이 있었다.
2: 아, 왕규의 난?
3: 네. 뭐 그다음에 박술이라는 사람이 혜종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드라마 속의 박수리가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2: 무장이잖아요. 무장.
3: 무장이고 예. 그 안에서 막 수염도 기르고
2: 장비 느낌.
3: 맞아요. 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뭐 진해 개구리 이런 것들도 먹을 정도로
2: 아, 그래요.
3: 좀 성격이 좀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2: 예.
3: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혜종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2: 네.
3: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의 혜종이 조선으로 본다면 정종.
2: 정종.
3: 그 다음에 문종.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종하고
2: 그래요?
3: 문종을 약간 섞어놓은 느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지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궁금해지네요.
3: 네.
2: 태조 왕건의 아들이자 고려의 이대왕입니다. 혜종은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혜종의 탄생을 두고 아주 좀 오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들었습니다.
3: 네. 혜종은 잘 몰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혜종을 잉태하게 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3: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혜종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사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3: 912년에 태어난 혜종은 이제 921년 정윤, 그러니까 당시는 정윤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면 황태자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세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황실의 격에 맞춰서 호칭을 불렀었거든요.
2: 황태자. 예.
3: 그러다가 20년 뒤인 943년에 태조의 뒤를 이어서 이대 고려 왕이 되었습니다.
2: 네.
3: 통일전쟁에도 이제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왕에 오른 뒤 이제 박수리, 왕규, 정종의 왕이 쟁탈전에서 불안한 전국을 이어가다가 3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 아, 일찍. 세상을 떠났군요.
3: 네, 이게 이제 네. 보통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2: 네.
3: 그 이 내용을 제가 읽다 보면은, 그럼 이분은 뭘 하신 거지?
2: 업적이 안 나오네.
3: 맞습니다. 업적이 안 나오고, 그 시대의 상황도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요.
2: 네.
3: 여기에 이런 혜종의 조금은 무색, 무치한 분위기를 더하는 내용이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잉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색무치를 조금 더 더하는 그리고
2: 그래요?
3: 거기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2: 어떤 이야기인가요?
3: 이게 바로 이제 주름 대왕 혜종 이야기입니다.
2: 주름이요? 주름?
3: 네, 주름.
2: 주름살 할 때
3: 주름. 주름살 할 때 주름.
2: 오, 혜종이 주름 대왕.
3: 주름이 많았대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주름 대왕 혜종 이렇게
2: 네.
3: 불렀는데
2: 네.
3: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태조가 처음에 이제 나주에 이제 원정을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2: 왕건이 나주에 갔을 때.
3: 네, 그래서 이제 혜종의 모친이었던 당시는 그냥 오씨였지만 장화 왕후를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2: 네.
3: 나주를 공략하러 갔던 왕건이 이제 완사천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 안 했나요?
3: 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두 사람에게 묘한 징조가 있었는데요.
2: 네.
3: 당시 오씨 장화왕 같은 경우는 이전에 꿈을 꿨는데 용이 자기 뱃속으로 달려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2: 아, 이건 태몽이다 누가 봐도.
3: 태몽이고 그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네. 굉장히 귀한 인물이다.
2: 그렇지.
3: 라고 생각을 하고 완사천에서 이제 비단. 그러니까 저기 완사가 비단을 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대체로 그게 속옷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비단 속옷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있는 집 따님이었던 거죠.
2: 예, 예, 예.
3: 그런데 왕건 역시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는데
2: 네.
3: 저기에 오색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는데
2: 네.
3: 그 밑에 오씨가 있었던 거예요.
2: 실크 속옷을 빨면서.
3: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대 장치인 거죠. 무쇠 구름 밑에.
2: 아, 그렇네. 스포트라이트.
3: 그러면 저분은, 저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닐 거다. 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약간의 징조가 있었으니까 눈이 맞으면서 파치식 했을 거예요.
2: 예, 예.
3: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이
2: 일사천리로.
3: 일사천리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게 됩니다.
2: 예.
3: 자리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맺으면서 태조가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2: 왜요? 어떻게?
3: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 내가 여기서 이 여인을 임신하도록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곳에다가
2: 예,
3: 그래서 이제
2: 뭐 질외 사정을 했다.
3: 의학적으로 이제 질외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2: 예, 예.
3: 그때 이제 태조의 생각을 정리한 기록을 보면은 미천한 신분이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화왕후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라 이를 흡입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2: 예?
3: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은 하대요.
2: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3: 네. 제가 본 논문에 연구자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2: 아,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그게 다시 가능은 하다고요?
3: 네.
2: 아.
3: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제 혜종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혜종의 얼굴에 당시 두 사람이 동침할 때 깔았던 돗자리가 있는데 그 문양이 그대로 얼굴에
2: 아이씨.
3: 그래서 접주, 주름살 대왕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혜종의 외모와 함께, 사실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노력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왕건 기준으로 보면 미천하다.
2: 미천하다.
3: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2: 혜종을 조금 우스꽝스럽고 조금 약하게 만드는 느낌이.
3: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혜종이 아무래도 권력이 좀, 취약한 상태에서 왕에 올랐겠구나. 그리고 어머니였던 나주 오씨 집안이 조금은 한미하구나.
2: 네.
3: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그렇지 않다는 건 나주의 오씨가 그렇게 뭐 기반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왕건의 혼인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족 연합 정책으로 29명의 부인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 예, 예.
3: 근데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역사학적으로. 29명의 왕비를 뒀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요.
2: 네.
3: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2: 왜요?
3: 왜냐하면 그 29명 중에 3명만 왕후라는 호칭을 쓰고요. 나머지 26명은 부인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다만 그 26명 중에 3명 정도는 그 자손이 자식이나 나중에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왕태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2: 부인 중에 3분은 나중에 왕태후가 돼요.
3: 그렇죠. 근데 이 왕태후 역시도 왕후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태조 왕건의 29명 중에서 왕건이 인정한 이 사람은 왕비이고 이 사람은 부인이다 할 때 그 왕비로 인정한 사람은 3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장화 왕후 오씨가 들어가 있는
2: 들어가요?
3: 거죠.
2: 오, 예, 그럼 인정받았네.
3: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 왕비 3명을 말씀을 드리면 정주 출신의 첫 번째 왕비가 신의 왕후 유씨, 그다음에 두 번째 왕비가 나주 출신의 정왕후 오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주 출신의 정덕왕후 유씨, 이 세 명뿐입니다.
2: 네.
3: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중에 이제 굉장한 권력을 갖는 정종과 광종의 친모였던 신명순성 왕태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 아.
3: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왕후 오씨가 일단은 격이 낮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2: 아 그러면. 혜종 뒤에 정종 광종은
3: 동복 형제예요.
2: 이복 형제가 이복 형제인 거죠.
3: 예, 혜종 기준으로는 이복 형제. 혜종 기준으로는 정종과 광종이 이복 형제.
2: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다음에 정종과 광종은 둘은 동복 형제.
2: 아, 둘은 친형제.
3: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왕건은 아직 지금 후고구려에서 활동하고 있고 왕이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오 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왕건의 태도가 달라졌다면서요?
3: 내 자식이야. 네. 라고 해서 아마 이 그 혜종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또릿또릿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무예할 때 무자입니다. 근데 무예의 무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과 싸운다라는 용맹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무자를 풀어서 해석하면은 지과. 그러니까 이제 창을 멈춘다.
2: 창을 멈춘다.
3: 전쟁을 멈춘다. 그 무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왕건은 너무 전쟁에 시달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해야겠지만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자신의 아들 이름에게 넣어서 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가 막 싸움을 잘한다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
2: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3: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게 길렀는데 드디어 이제 918년 이제 신하들 옆에 있던 동료들의 추대로 후고구려, 고려의 왕이 됐어요. 됩니다.
2: 왕건이.
3: 그때 이제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에요. 아. 7살이 얼마나 똘똘해요.
2: 아, 그렇죠.
3: 얘를 내가 네. 황태자로 삼겠다. 아. 라고 얘기했더니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약간 조금만 기다리시지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2: 아, 왜요?
3: 그 이유는 네.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시 첫째 왕후였던 신의 왕후에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신의 왕후가 아직 젊을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좀 더 봐야 된다.
3: 보자. 예. 그다음에 이제 야심만만했던 이제 그 정종하고 광종을 낳았던 신명순성 왕태후가 예. 그거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마 그 혼인 정책으로 막 혼인을 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기다려 보시지. 라고 그 배우의 호족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왕건 역시 뭐 내가 지금 바로 왕이 됐지만 아직 전국은 혼란스러우니까 몇 년은 기다려주마. 라고 해서 한 3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네. 3년 기다렸는데 이쪽 양쪽에 다 소식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2: 황태자
3: 신하들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그렇지, 되죠.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해종을 네. 황태자로 만들게 되고요. 네. 참고로 당시 그 왕건의 둘째 아들 즉 해종의 바로 밑에 동생이 경종이 되거든 정종이 되거든요.
2: 정종 예.
3: 정종이 923년에 태어납니다.
2: 네.
3: 11살 차이에요.
2: 혜종이랑요?
3: 네. 그러니까 혜종이 볼 때 네. 저게 애기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렇죠. 왕건이 볼 때는 얘는 지금 11살이면 얘가 20살 되면 얘는 지금 9살이에요.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러면 당연히, 뭐, 당연히 내 혜종을, 후계는 혜종이 네. 가야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하게 됩니다.
2: 네.
3: 그런 면에서 이제 921년 무를 당시 기록은 정윤, 우리 기준으로는 황태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다만 그 전부터 나주 지역이 기반이 약하다는 거를 왕건은 고민을 했던
2: 약점이죠.
3: 것 같아요.
2: 예.
3: 그래서 나주와 가장 비슷한 지역에 눈에 띄는 신하가 누가 있을까 봤더니 네. 지금의 당진 출신의 네. 박수리가 눈에 떠오르죠.
2: 아, 박수리 장군.
3: 박수리는 호족이 아니라 예. 그냥 혈혈 단신 군인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2: 예.
3: 이 사람은 자기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네. 태조의 명이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2: 예.
3: 내 아들을 보필해달라.
2: 예.
3: 그다음에 이제 태자가 됐으니까 황태자가 됐으니까 왕이 계승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2: 해야죠.
3: 그때 예. 이제 그걸 담당했던 인물이 최언위라고 하는 인물인데
2: 최언위.
3: 당시 최치현, 최승호와 함께 삼채로 불렀던 인물입니다.
2: 왕 수업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3: 네. 예.
2: 근데 이제 훗날 이제 혜종이 되는 태자가 이제 태자로 있던 시절에는 아직 후삼국이니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3: 그렇죠. 921년이니까 936년까지 한 15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이제 아버지 왕건을 도와서 좀 태자도 좀 공을 세우거나 한 게 있을까요?
3: 네. 그 부분을 왕건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2: 네.
3: 어느 정도 고려의 우위가 좀 점쳐지던 그 시기에 이제 왕건은 이제 태자에게 너 국경 변경 지역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2: 예.
3: 당시 북쪽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옛 고구려 영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왕건이 볼 때 이 고구려 쪽 호족들이 가장 강성하고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신라에서부터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논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2: 네네.
3: 이 패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제압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고요.
2: 네.
3: 마지막에 이제 936년 후백제와 벌렸던 1, 2천 전투에서 태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천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2: 예.
3: 그러니까 천안을 공격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주력 부대, 일부 부대를 보내고
2: 네.
3: 사실은 자기는 선산, 1, 2천으로 가요.
2: 아, 왕건 자신은?
3: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를 한 거죠.
2: 네,
3: 여기서
2: 네.
3: 막 큰 소리를 내지만 미키네, 실제로는 미키. 서쪽을 치는
2: 예.
3: 그 방식을 쓰면서 후백제 주력을 격파하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2: 야.
3: 그러니까 혜종은 어머니의 지위도 높았고
2: 네.
3: 그다음에 후견인으로서 강한 군인도 있었고
2: 박수리.
3: 스승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부왕을 도와서 정치 군사 일을 보았고요. 나중에 태조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내 업무를 태자에게 맡겨라.
2: 아, 인정을 한 거죠.
3: 세종이 몸이 아팠을 때 문종이.
2: 아, 그래서.
3: 군국기무를 맡았던 것과 예, 비슷한 예. 상황을 혜종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예.
3: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장자.
2: 적장자고. 예.
3: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장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이 될 때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2: 어쩔 게 없어요.
3: 무엇보다 또 혜종이 네. 힘이 셌대요.
2: 아, 그래서 심심할 것 같은데.
3: 심심할 때 뭐 하냐면 쇠갈고리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2: 강력기처럼
3: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2: 이거는 약간 조선 정종 느낌 나는데
3: 그러니까 정종이 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은 순하지만 힘은 굉장히 강했던 예, 예, 예. 이제 그런 느낌이었으니 아니 쇠로 된 갈고리를 구부렸다 폈다면 옆에서 저 폐하 뭐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퉁치면 그냥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2: 문무겸비예요 지금.
3: 맞습니다.
2: 그러네. 자 왕이 오르기까지 순탄하게 절차를 밟은 이제 태자가 혜종이 되는데
3: 네.
2: 오히려 즉위 이후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서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누군가를 보좌하는 것과 자기가 1인자가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태조 왕건도 왕에 올라가자마자 당 그 해에 6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네. 혜종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혜종이 즉위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고발하러 온 인물이 있었던 거죠.
2: 아 누구죠?
3: 왕규입니다.
2: 아 왕규가 반역을 고발했어요.
3: 네, 왕규의 난인데 일단 왕규가 고발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왕규가 고발했던 인물이 누구냐? 지금 폐하를 위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폐하의 동생인 요와 속 나중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인물을 고발을 한 거예요.
2: 나중에 3, 4대 국왕이 되는.
3: 그렇죠.
2: 그 이복 형제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고.
3: 영모를 꾀하고 있다.
2: 왕규가 일렀다.
3: 그렇습니다.
2: 오, 예.
3: 그러니까 이제 왕규가 이 영모를 고발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2: 네.
3: 일단 왕규 자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3: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이제 왕건하고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권력을 누리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왕건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 네.
3: 그래서 왕규의 두 딸이 태조의 비가 되어서 보통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2: 네.
3: 그런데 혜종이 왕이 될 것 같잖아요.
2: 네.
3: 그럼 셋째 딸은 누구에게?
2: 혜종한테?
3: 혜종에게. 그래서 셋째 딸은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2: 그럼 왕건의 장인이면서 혜종의 장인이에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3: 조건은 이제 따지지 마시고
2: 아, 예,
3: 그래서 이제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그다음에 혜종의 왕비였던 후광주원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2: 권세가 어마어마했겠네요. 왕비가.
3: 그렇죠.
2: 왕규는 혜종을 도와준 거네요.
3: 그렇죠. 네. 나는 태조의 신하이면서 혜종의 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2: 예.
3: 그랬는데 뜻밖의 반응을 혜종이 보이는 거예요.
2: 뭐라고요? 뻥치지 말라고?
3: 뻥치지 말라고.
2: 아 진짜로?
3: 네. 그대는 참소를 하는가? 내 동생들을?
2: 진짜요?
3: 이게 고려사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말게.
2: 그 실제로 무고를 한 건가요?
3: 무고했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수리도 이게 워낙 충직스러운 군인이어서 사실 박수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조절하면 되는데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혜종의 뜻을 따라가니까 왕규로서는 실망을 한 거죠.
2: 억울하고.
3: 지금 이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내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2: 네.
3: 그렇다면은 혜종은 오래 못 살 거고 그러면 요와 소가 문제가 된다면 네. 내 손주를
2: 손주.
3: 왕위에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를 왕규가 생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2: 네.
3: 이때 이제 고려사 기록은 왕규가 혜종에게 자객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2: 아, 혜종이 자기 마음을 올라주니까 자객을 보냈어요?
3: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고라고 했으면 지금 왕규로 볼 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2: 그렇죠,
3: 있잖아요.
2: 그렇죠. 예.
3: 그러면 보통 무고죄는 똑같이 역모로 처벌을 당하니까 예. 그래서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을 그 혜종이 예. 한 주먹으로 쳐서 죽여요.
2: 평소에 이거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자객의 습격까지 받았으면 혜종도 왕규를 더 이상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3: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라는 게 그럼 혜종 같은 경우는 동생들은 차치하고 자객을 보낸 걸 죽이면 안 되죠, 여기서.
2: 네.
3: 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해가지고 네 배우에 누가 있느냐를 찾아내야 되고
2: 그렇죠.
3: 사실은 배우에 누가 있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걸 해서 역모죄로 엮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2: 네.
3: 그냥 자객만 죽이고 끝!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마라.
2: 그것도 좀 이상하네.
3: 네. 자기 뒤에 박수리나 몇몇 친정 세력밖에 없잖아요.
2: 그러네요.
3: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 일을 그냥 무마시켜 나가고 내가 정치 잘하고 내가 오래 살고 하면 되지 않겠어?
2: 일종의 처세술인데.
3: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갑자기 그 병이 심해져서 34살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2: 네.
3: 일부에서는 이제 타살설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종을 타살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네. 여러 자료를 보면 타살은 아닌 것 같아요.
4: 그래요.
3: 왜냐하면 요아소가 역모를 생각했던 것도 해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해종을 만약에 다른 세력에서 죽였다 그러면 해종에 대한 평가를 낮춰버릴 텐데 해종을 태조의 뒤를 이어서 계속 위대한 군주로 고려시대에는 표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문제는 이제 해종이 죽은 그날부터 네. 고려의 왕실은 급변하게 되는 거죠.
4: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훗날 해종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궁금한데요.
3: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종에 대한 평가는 당대 기록과 정종, 광종의 뜻이 담긴 기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숙로가 나중에 이제 시무책을 올리라면서 전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해종은 도량이 넓고 크게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왕규가 반역을 꾀한 이래 의심하고 꺼리는 일이 많아서 신하들이 불편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왕규가 자객을 보내서 한마당에 죽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갑사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나 봐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왕규를 처단하지 않은지 나는 안타깝다 최숙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생들을 아껴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자비로운 일이다.
4: 사실 둘 다 똑같은 거죠.
3: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숙로는 누구 편에 서서 글을 썼냐면 정종 광종 편에서 썼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그러네. 있어서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4: 네.
3: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태조의 장자로서 신분상으로도 정당했고
4: 네.
3: 또 한편으로 왕으로서 자질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네.
3: 또 태조가 어떻게 보면은 왕권 강화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가 혼인 정책 속에서 복잡한 왕실 안에서도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좀 잘 운영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4: 근데 이복 동생이 일단 너무 많이 나왔어 아빠가.
3: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한 안타까운 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갖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정종 또 한편으로 적장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일찍 죽음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아들의 왕위를 찬탈의 계기로 만들었던 문종 이런 왕들하고 연결해서 해종을 보신다면은 비록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서 태조에서 쭉 갑자기 넘어가는 어떤 중간에 빠진 왕이 될 수도
4: 그러네요.
3: 있는
4: 예.
3: 해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당시 고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들
4: 네.
3: 왕실 상황들이나 또 역사를 읽는 방법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한 구간 한 구간 틈틈이 채워나가면 좋겠네요. 자, 호족 왕규의 반란은 뿌리 뽑지 못했지만 부왕 태조 왕건을 돕고 이어서 왕이 된 정종 광종을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고려 2대왕 희종 그리고 이제 왕규의 난의 진실 네,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2: 더 훈련법으로 구강 근육만큼은 자신 있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박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2: 자, 피지크라시아 속 퀘스트 미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성문을 부수는 미션이 있었어요. 아. 성문을 이제 공성추라 그러죠. 사극이 많이 나오는 이걸로 이제 부수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약간 그 보신각 타종전법으로 이렇게 팍 하는 편이었고, 일본 팀은 반면에 약간 반동을 좀 적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성추로는 문을 못 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 반동을 좀 주는 게 아무래도
9: 예. 뭐 당연한 거고요.
2: 당연히.
9: 예. 예. 아 이거는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 이게 간만에 좀 과학 느낌 내서 좀 어렵게 설명해볼까요?
2: 아, 과학 느낌 좀 내주세요.
9: 예. 예. 반동을 준다는 얘기는 예. 이 공성추를 멀리 높이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치 에너지를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력의 힘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하죠. 네. 그 에너지 자체를 좀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딪힐 때의 속력도 최대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부딪힌다라는 건 뭐냐면 부딪힌다라는 거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죠? 멈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속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라진 에너지만큼이 어딘가로 발산되어야 됩니다.
2: 그렇죠.
9: 현대 과학의 제일 기반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변하지만 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그 전체 에너지의 합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의 전제 같은 겁니다.
2: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9: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네. 그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2: 아.
9: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성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의 형태가 바뀌고
2: 네.
9: 그 뭐 파괴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소모돼버린다라는 네. 거거든요.
2: 예.
9: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2: 네.
9: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될 거니까
2: 네.
9: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때리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때리려면 그만큼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2: 아.
9: 그러면 반동을 최대한 많이 줘서 좀 멀리서 높여서 때릴수록 더 뭐 잘 때릴 수 있다라고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말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네 같은 것만 타봐도
2: 아, 그렇죠.
9: 같은 몸무게인 사람이 그네 타다가 부딪히는데
2: 네.
9: 약간 낮은 높이에서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네. 높은 높이에 있는 애가 내려오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2: 네.
9: 어떤 게 더 아프겠습니까?
2: 높은 애는 너무 무섭죠.
9: 네. 네.
2: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문 부수기에서
9: 아, 네.
2: 이제 부순 성문을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 880kg짜리 성문을 이렇게 줄로 끌어서 네. 올려서 성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9: 네.
2: 근데 이게 또 이제 화제인 게 우리나라의 전략은 줄을 최대한 길게 팽팽하게 늘려서 최대한 뒤쪽에서 올렸고
9: 네.
2: 일본은 상대적으로 또 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끌다가 결국 못 올리고 탈락했거든요.
9: 네.
2: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이거 조작 아니냐.
9: 네. 약간 이런 왜 조작이죠?
2: 그러니까
9: 네.
2: 한국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9: 근데 그렇게 하라고 네. 일본 사람들한테 뭐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아니죠. 아니죠.
9: 네. 네.
2: 그러니까 약간 봐도 일본이 저걸
9: 못 같은 거 썼나?
2: 우린 쉽게 하는데 일본은 못 하네.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9: 당기는 거리 같은 게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 네. 차이 날 수가 있죠. 네.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이거는 줄을 당기는 그 방향을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9: 멀리서 당길수록 좀 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당기게 되고 가까이서 당길수록 수직 방향으로 좀 당기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9: 상하로 바로 바싹 붙어 가지고 당긴다면 상하로 당겨야 되겠죠. 그죠?
2: 네.
9: 아주 멀리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좌우로만 당기면 될 거 아닙니까?
2: 네.
9: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당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거리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도르레라는 부품에다가 이 줄을 걸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르레가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품,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4: 예.
9: 이제 우리가 뭐 좀 이것도 또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힘의 뭐 합력과 뭐 분산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단순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까이서 수직 방향으로 당겼다라고 하면 자기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당길 수는 있을 텐데 몸무게를 다 실은 다음에 그 이상의 줄을 당기려고 하면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죠?
4: 그렇죠.
9: 다 수직 방향으로 당기려면 그죠? 뭐 땅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4: 그렇죠.
9: 근데 멀리서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이 줄을 잡고 다리 힘으로 전체적으로 몸을 끌고 가면서 당길 수가 있어요.
4: 다리 힘이 들어간다?
9: 온몸의 힘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4: 예. 예.
9: 그래서 어떤 게 더 줄을 당기기에 편한 자세고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좀 뒤로 가가지고 수평방향으로 온몸의 힘을 다 실을 수 있는 자세가 사실은 더 유리한 게 맞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 이야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도르레를 이용을 하면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한 쪽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힘을 모아서 다양한 방향에서 당겨가지고 더 쉽게 힘을 모으고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 중에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4: 거중기요?
9: 거중기.
4: 정약용
9: 선생님이 이 거중기라는 걸 도르레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거중기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당기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거중기를 당길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그 줄을 당기면 무거운 걸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게 돼 있죠.
4: 그러네요.
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중기의 후손들이라가지고 물론 뭐 일본에도 비싼 거 많은 사람 많았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거중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에 나와 있던 기기 도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무거운 거 위로 올리는 기계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거중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기기도설이라는 이 책은 그 기기도설을 쓴 그 유럽 선교사 그 사람 있죠.
4: 네.
9: 그분의 성함이 슈렉입니다. 슈렉. 진짜로.
4: 아, 슈렉이요?
9: 슈렉.
4: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 네. 근데 묘하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4: 아, 요거는 작가님께서도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9: 아, 뭐죠?
4: 그 데스매치로 준비된 퀘스트 중에 1200kg짜리 기둥을 100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이 미션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 이게 약간 나태지옥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나태지옥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나태지옥.
9: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저도 모든 걸 다 검토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다른 의견을 좀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뭔가 이런 괴물 한국의 이상한 전설,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해본 편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9: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전설 중에서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나태지옥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4: 아, 그래요?
9: 네,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많이 퍼진 거냐면 그 신과 함께라고 만화도 있고 영화 있었죠.
4: 예, 예.
9: 그거를 통해서 되게 널리 퍼졌는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어딘가에서 이런 게 내려오고 있었을 수 있겠죠.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 뭐 어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 CBS에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불교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4: 예, 예.
9: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의 별 지옥들이 다 있어요, 진짜. 불교 관련된 노래, 민요 이런 거에서는 관습적으로 8만 4천 지옥 이런 말 사용하거든요.
4: 그건 무슨 뜻이에요?
9: 그러니까 8만 4천 가지의 지옥들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 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8만 4천이라는 말은 뭐 무한, 뭐 온갖 이런 뜻으로 쓰는 그런 관용적인 숫자긴 한데 우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왠지 5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은 숫자의 그렇죠. 관용어로 쓰죠. 그런데 고대 인도인들은 그것보다 한 3만 4천 정도 더 높았던 겁니다. 8만 4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8만 대장경도 약간 그런 데서 온 말입니다. 8만 대장경이 실제로 8만 개 가지의 그런 경전이나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4: 아, 그래요?
9: 그렇지만 모든 가지 수의 그런 경전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뜻으로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옛날에 고대 인도에서 쓰던 말로 지옥 중에서 아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고대 인도인들 중에 인도인들이 지옥 중에서 좀 아 이거가 진짜 최악이다.

0: 어떤 악마들의 뭐 어떤 어 내 고향 같은 그런 지옥으로 네. 아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1: 아비치. 이것도 아비치라는 최악의 지옥 중 하나네. 네,
0: 지옥의 맨 밑바닥. 그래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예. 아비치 지옥은 진짜 지옥의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떨어질 죄인은 네. 넌 아비치 지옥에 간다. 이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아비치 지옥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2000년 동안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 그 떨어지는 그 공간 전체가 다 지옥일 거 아니에요. 아... 아비치가 제 밑바닥이니까. 네. 그럼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그 지옥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아... 자기가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계속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1: 스테레오로.
0: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1: 2000년 동안.
0: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1: 그렇죠.
0: 그게 아비치 지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자어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아비지옥.
0: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끔찍한 광경이라고 할 때 관용옥으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사용하죠. 거기에 그 아비가 이 아비치를 뜻하는 말이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이 아비지옥을 다른 말로 어떤 뭐 쉴 틈도 없이 쉴 순간도 없이 네. 무한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라고 해서 네. 무간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 아 무간지옥이구나. 네,
0: 무간지옥,
1: 예.
0: 무간도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아. 아비지옥이라고 해서 동급으로 봅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별의별 상상에 이거 말고도 뭐 사소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나태지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그런 자료 중에서 나태지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 저 장면이 나태지옥을 잘 고증했는지도 알 길이 없네요.
0: 좀 없어요. 혹시 뭐 우리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께서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나태지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이런 분 있으시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1: 네.
0: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지옥은 네. 좀 어떤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 궁금해요. 예.
0: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설 기록 중에 네. 이런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축으로 속하는 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선율 환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선율이라는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뭐 내가 사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뭐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승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돌아오는 장면이 사실 되게 문학적이에요.
1: 어떻게
0: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거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좀 묻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승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뭐 3일 동안인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처에 뭐 목동인가가 지나가다가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구출해 줬다라는 뭐 이런 꽤 의외로 좀 그럴듯한 결말로 끝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갔죠. 그죠?
1: 선율.
0: 그래서 예. 지옥에 대한 풍경 묘사 같은 건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그 저승에 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 고통받던 영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 중고를 받고 있다라고 중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무거운 고통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의 고통인지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1: 예.
0: 몰라요. 무거운 고통이니까 뭐 무거운 거에 깔리는 고통인지 뭐 아니 그냥 고통 자체가 그냥 무겁다는 비유법인지 아니면 뭐 무거운 걸 드는 형벌인지 뭐 몰라요. 그러니까
1: 예.
0: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1: 예.
0: 뭐 비유법이겠죠. 예지간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승에서 지었던 죄를 참회한다는 뜻으로 내가 어떤 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다 그 잘못했다고 빌고 배상을 해줘라 라고 나의 유족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승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표도 이야기를 해줘요. 증표도. 내가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선율이 가가지고 너 얼마 전에 그 자꾸 한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저승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1: 또 믿죠.
0: 희한한 사기꾼 예. 나타났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면
1: 예.
0: 내가 우리 집이 어디에 이것도 좀 특이해요. 참기름 한 병을 어디에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데
1: 하필 또 참기름
0: 그게 어디 있는지를 말하면 네.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승에서 내 말을 들었다는 걸 믿어줄 거다라고 증표로 참기름을 제시한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1: 네.
0: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비빔밥 만들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1: 어떤데요?
0: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까요? 나태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1: 그럼...
0: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저승 이야기 어쩌면 지옥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 신라시대의 이야기에서
1: 네.
0: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갔을까요?
1: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메시지가.
0: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사람은 죄의 대표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인이 처음으로 생각한 죄의 대표.

0: 허가 시대의 죄 대표로 생각한 거 뭘까요?
1: 거짓말.
0: 네.
1: 거짓말.
0: 부동산 사기입니다. 부동산 사기.
1: 진짜로요? 네. 부동산 사기?
0: 네. 금강사라는 절에 딸려 있는 땅을 내가 속여가지고 논밭을 내가 빼돌렸는데 그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 땅을 돌려주고 죄를 빌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전세 사기니 뭐 부동산 사기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잖아요.
1: 예.
0: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참 묘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1: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0: 네, 이건 뭐 피지컬 아시아하고는 좀 상관 별로 없었습니다만.
1: 나중에 참기름 운운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네. 아, 근데 저기 나태주 퀘스트에서 기둥을 이제 3인 1조로 이제 밀거든요.
0: 아, 네네네네.
1: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그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바깥쪽에서 밀겠는데 우리는 이제 천하장사 김민재라는 씨름 선수가 가운데에 배치돼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이거는 누가 전략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이번에?
0: 아, 이것도 사실 오묘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힘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흔히 공학적으로는 축박휘라고 합니다.
1: 축박휘.
0: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야구 방망이를 잡고 이게 너무 이거 초등학교 그런 과학책에 나오는 예시긴 한데 야구 방망이를 잡고 양쪽 끝을 두 사람이 잡고 비틀기로 힘 대결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 네.
0: 각자 자기의 왼쪽으로 비틀기로 힘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 네.
0: 딱 생각해 봐도 굵직한 쪽 잡은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쪽에 힘이 좀 잘 들어가면서 이길 것 같죠?
1: 그렇지.
0: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쇠락한 건물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수도꼭지 같은 거 돌릴 때, 수도꼭지의 그 널찍한 손잡이 부분 있죠? 그게 빠지고 없으면, 그 대가리 부분, 그 심지 부분만 있으면, 아, 이걸 어떻게 돌리라고.
1: 그렇죠.
0: 되게 돌리기가 어려워지죠.
1: 어렵죠.
0: 그래서 그 돌리는 부분에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폭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둘레가, 좁으면 좁을수록 힘을 많이 줘야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 그럴 것 같아요.
0: 반대로 생각해보면 짝대기가 길게 나와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봅시다.
1: 예.
0: 그런데 그 병에 한 1m짜리 짝대기가 나와있다. 병 뚜껑에.
1: 예.
0: 그러면 1m짜리 쓱 돌려가지고 되게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해봐도.
1: 그렇지.
0: 예, 그래서 이 짝대기가 길게 나와 있을수록 힘이 덜 듭니다.
1: 아, 뭐 조립할 때 이제 나사 같은 거 직접 돌리면 어려운데 뭐 짝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도 뭐 쉽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1: 예.
0: 예, 뭐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게 있는데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병뚜껑을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봅시다.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병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연다. 병뚜껑은 뭐 잘 열리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힘을 더 조금만 쓰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20m짜리 짝대기를 병에다가 연결해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짝대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짝대기 길이가 너무 길면 그 쭉 한 바퀴 돌 때 한참 걸어가서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은 그때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같아집니다. 그 거리가 둘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덜 드는 대신에 그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더 긴 거리에 걸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멀리 길게 서면 설수록 더 좀 이렇게 쪽 약한 힘만 줘도 돼요. 대신 그 힘을 더 오랫동안 줘야 되는 거죠. 더 그렇죠. 먼 거리에 걸쳐서.
1: 그렇지.
0: 가까이에 붙을수록 더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조금만 더 주면 돼요. 조금만 한 바퀴 돌 때 그만큼 거는 거리가 짧으니까.
1: 예. 그러니까
0: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꾸준히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가지고 최적의 위치에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꼭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 돌린다라고 하면 애지간한 사람은 다 자기의 힘에 비해서는 너무 무거운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합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웬만히 무거운 걸 잘 못 돌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는 꼭 맨 바깥이 아니라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1: 그럼 3인 1조인 경우에는 가장 힘 센 사람을 어디 두는 게 맞아요?
0: 그것도 그때그때 다르죠. 쉽게 생각하면 힘 약한 사람이 바깥쪽으로 가야지 안 지칠 테니까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일 힘 센 사람이 제일 바깥으로
1: 보내고
0: 팍팍 가는 게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축박휘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아, 제일 뭐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렌치로 뭐 이런 거 나사목 같은 거 렌치, 이런 거 돌리는 렌치.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꼭지 같은 것도 수도꼭지가 그 물이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그 부분은 꼭지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작거든요.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를 쉽사리 잠갔다가 그것도 빡빡하게 잠갔다가 쉽사리 또 열면 돌리면 열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그 동그란 그 물 막는 부분을 네.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는 좀 큼직하게 크게 달아놓는 거죠. 그럼 바깥쪽 둘레에서 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 힘이 좀 덜 들어가면서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많이 쉽게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는 게 또 이것도 뭐 초등학교 과학책 같은 데서 예시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
1: 아~
0: 자동차 운전대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뭐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1: 그렇네.
0: 자동차 바퀴를 그 달리는 걸 이렇게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완전 다 막 피지컬 드라이버 돼야 되죠.
1: 그걸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이번에 해냈어요. 예, 수레바퀴를 직접 움직였어요.
0: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예, 예.
0: 근데 운전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건방 떨고 싶을 때 한 손으로도 이렇게 쓱쓱 돌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1: 그 원리네.
0: 예, 이거를 여러 바퀴를 좀 넓은 범위에서 돌리는 거를 연결을 잘 해가지고 바퀴를 조금 까딱까딱 하는 대신에 한 한두 바퀴 이렇게 큰 운전대를 돌리는 고고를 작은 힘을 여러 번 많이 주는 거를 조금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야.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넘어가기 전
1: 일상 속에 있네.
0: 넘어가기 전 하나만
1: 더 좀 길게 하시면은 뭐가 더 아니
0: 넘어가기 전 하나만
1: 예. 가시죠.
0: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런 바퀴 같은 게 돌아갈 때 네. 바퀴의 어떤 무게라든가 그 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데에다가 손을 잡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네. 힘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딱 최적치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1: 정답,
0: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1: 예.
0: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1: 예.
0: 그죠? 그래서 해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0: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고 그거를 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1: 아, 뭐 저희 그 장승 버티기 질문도 있긴 한데 좀 짧은 거라도
0: 짧은 거
1: 자유롭게 가시죠.
0: 예. 응원을 해주면
1: 아,
0: 얼마나
1: 그래.
0: 응원을 해주면 그 쓰잘데기 없는 일이냐. 얼마나
1: 계속 격려를 해주거든요. 예. 잘한다. 동현아 잘한다.
0: 얼마나 그게 차이가
1: 잘한다.
0: 나느냐.
1: 예.
0: 차이가 나느냐.
1: 예.
0: 그거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일단은 기본 원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긴장편 할 때 이야기했는데
1: 예.
0: 사람 이렇게 신경이 발동되는 것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1: 네.
0: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데 그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비슷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뭐겠습니까? 아드레날린입니다.
1: 아드레날린.
0: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발동이 되면 교감신경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얼굴도 붉어, 얼굴이 붉어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피, 혈관이 좀 커지면서 피가 더 잘 돈다는
1: 예,
0: 얘기입니다.
1: 그렇죠, 예.
0: 피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아드레날린이 돌면,
1: 아하.
0: 그래서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주면,
1: 예.
0: 뭐, 네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든가, 뭐, 잘한다라든가,
1: 제시 화이팅!
0: 뭐 그런 걸 해주면, 이렇게 좀 흥분되면서 아드레날린 나오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1: 네.
0: 좀 신체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원리 자체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이게 그럼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1: 왜냐면 소리인데다가 또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0: 2022년에
1: 예.
0: 파철렉이라는 분이 예. 주축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1: 네.
0: 이거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그런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해줄 때하고
1: 네, 네.
0: 안 해줄 때하고를 좀 비교를 했어요.
1: 오,
0: 예. 비교를 해보니까
1: 네.
0: 그 비교의 뭐 효과를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그 효과가 상당히 좀 간명하면서도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영역도 있었는데 좀 간명하게 쉽게 이거는 좀 뚜렷하게 효과가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1: 네.
0: 벤치프레스였어요. 벤치프레스.
1: 벤치프레스에서 그 효과가 떨어졌다.
0: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줄 때하고 안 해줄 때하고 3.4%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런 식의 힘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주면 3.4%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2022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일리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제작진이 이강민 곽재식 최고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죠. 피지컬 아시아 속 게임부터 인간의 어떤 힘, 파워 이런 원리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 잡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과 재단가들을 모시고 지식을 가득 채워드리는 고품격 교양 프로 아니겠습니까? 예, 잡지사 애청자분들 중에는 산책하면서, 러닝하면서 혹은 헬스하면서 잡지사 한두 편씩 보면 분량이 딱 좋다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피지컬과 뇌지컬을 동시에 겸비한 이상적인 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한번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문과라 몰랐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르면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지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오늘 미뤄둔 질문은 내일 반드시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치죠. 한판 승부는 오늘의 질문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해명보다는 해답을 선호합니다. 한판 브리핑과 노컷 대련에서 바로 짚어보시겠습니다. 박지용의 한판 승부,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박 기자님, 김민성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계기로 진보정당의 취약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4: 네,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 민티07에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1: 예.
4: 그러면서 진보 연대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또 선거제 개편,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 때의 경쟁력 단일화였는데요.
1: 예.
4: 특히 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처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교섭단체 완화 기준을 15석으로 이야기하자마자 약간의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국 혁신당이 발끈했죠.
4: 네. 그러니까 당론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것이었다라 강조했습니다.
1: 예.
4: 김민석 대표가 제시한 15석 안은 사실상 개혁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절차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 통합을 놓고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김준영 원내대표는 왜 자꾸 언론 플레이라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1: 예.
4: 황현선 최고위원은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니라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예.
4: 이어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려고 만든 유신 잔재라면서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패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왜 15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3: 지금 이제 20석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니까,
1: 예,
3: 갑자기 절반으로 낮추는 거는 뭐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 절충한 정도로 한 15석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3: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15석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 12석 플러스 또 다른 이제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1: 예.
3: 그렇게 하면 15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생각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양당제의 어떤 대결 구도나 폐해를 생각하면,
1: 예,
3: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다당제의 어떤 하나의 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대안이
3: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예.
3: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12석이니까 15석은 한마디로 장난 아니야, 이제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1: 그림에 떡일 수가 있잖아요.
3: 예. 그런데 만약에 9석이었다면 그러면은 10석 이라는 거를 제시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1: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5: 그런데 이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1야당이 누구예요? 제1야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정당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무슨 저 자기들이 저 위성정당 만들어놓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위해서 떡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정당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장난을 치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예.
5: 그리고 그러려면요, 이거 지금 조선거구제들 그냥 놔두면 조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5: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이니 뭐니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6: 예.
5: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선거구제나 뭐 이런 조선거구제를 갖다가 철폐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든가, 그래서 진짜로 다양성을 만들어 놓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당 제도가 누리는 그런 특권은 그대로 누리면서 나머지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다 누리겠다. 아, 이런데 쟤네들이 속된 말로 아각되니까.
6: 예,
5: 야,
6: 예.
5: 그 교섭단체 이거 낮춰줘갖고 저 떡 하나 좀 던져주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그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도 국가의 자원이니까.
6: 예.
5: 그 정당 제도를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특유의 어떤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공당의 대표가 할 게 맞는 건지, 저는 김민석 대표 좀 너무 이상해요.
3: 예. 논의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민석 그렇죠. 대표가. 그리고 선거제 개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6: 예. 예.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김유정 전 의원께 네. 질문을 먼저 드리면, 김민석 대표의 이런 제안, 혁신당이나 진보 진영 간의 관계 봉합에 좀 도움이 될까요?
3: 근데 뭐 이렇게까지 서로 뭐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그런가요? 봉합, 소위 봉합이 필요하다.
6: 예.
3: 그러니까 봉합보다는 통합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6: 예.
3: 글쎄, 지금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가? 물론 이제 조국 원장이나 간간이 들리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갈등이 좀 그 노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 예.
3: 저는 뭐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총선 앞두고는 언젠가는 만나야 될 그런 그렇죠.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 예.
3: 이제 현재는 당원들의 반대도 또 거세긴 합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기혁신당에서 막 반발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다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6: 예.
3: 대표의 어떤 구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들을 TF단에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교섭하는 그런 정치력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6: 그렇죠.
3: 예, 싶습니다. 예.
6: 김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진보정당의 그 독자성을 키우겠다는 것과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연대하겠다는 것, 이것도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5: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키우는 건 뭐 좋은데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처럼 그 민주당 이중대 역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진보당 손설 씨 보니까 그 거기 총문에 나가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6: 자료를,
5: 후원자 예. 후원자 계좌 내놔라, 그 저 자료 내놔라라고 해서 그거 받았잖아요.
6: 예, 예.
5: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손에 피 묻히기 싫을 때 그거 대신해달라고 그거 그 자리 주면서 비례대표 주면서 의원 배지 달게 해주면서 저런 거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6: 예.
5: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좀 끌고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6: 예, 예.
5: 올바른 걸 선택하든지 이익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뭐 이익도 되고 올바른 것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예. 짧게 김유정 전 의원은 혹시 예.
3: 글쎄요. 뭐 이 관련해서는 그 김민석 대표가 계속해서 전당대회 때부터 그 주장해온 바가 있잖아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6: 예.
3: 소통에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곧 총선이고 사실 곧 대선이에요.
6: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구상들이 약간의 갈등과 약간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군요.
4: 네. 김 전 총리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 예.
4: 그러면서 좋은 소리만 하려고 갈 수는 없다. 가끔씩 쓴소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고생했으니 자리 하나 주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요.
7: 예, 예.
4: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딱 집어낼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 예.
4: 그래서 별도 인터뷰에서는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예스맨을 정리하고 쓴소리할 참모를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6: 예.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들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5: 아니, 그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국민들 염장지르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6: 예.
5: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아주 그 광범한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6: 예.
5: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한 것은
6: 그렇겠죠.
5: 일단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6: 예.
5: 뭐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추경호 대구시장이 낙마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안카드로서의 뭐 이번에 나가면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6: 예.
5: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지난번에 대구시장 거치고 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6: 예.
5: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 조국 이런 분들과 좀 다른 결이 다른 차원에서 진보 진영에 이제 좀 어른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6: 예.
5: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본인의 어떤 방패막이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6: 예, 김유중 의원께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그 김 전 총리가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폭넓게 들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3: 그러시지 않을까요?
6: 네.
3: 그런 의미에서 18일 날 기자회견도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예.
3: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45.05% 득표를 했잖아요.
6: 그렇죠.
3: 어쩌면 전무후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깨야만 이 정치에도 발전이 있고 민주당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인데
6: 예.
3: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6: 예.
3: 그래서 같은 쓴소리라도 형식과 또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이미 그만두신 분께 죄송합니다만 이석연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를테면 언론에 대고 뭐 100분 토론에 나와서
6: 예.
3: 탈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TPO에 맞는 것인지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TK 지역에서도 소구력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면
6: 예.
3: 아마 그런 거중 조정이랄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6: 예.
3: 집권 세력에게. 그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6: 예. 네. 그러니까 김부겸 카드는 지금 보셨을 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6: 김 전 최고위원께서도 김부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5: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6: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국민통합위원장 제안. 그 인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국정운영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해 보이는 명태균 씨 통화 녹음이 새 증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죠?
4: 네. 여론조사비 2,100만 원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죠. 김한정 씨 측이 김 씨와 명태균 씨의 2021년 통화 녹음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6: 예.
4: 김 씨가 비용 대납을 두고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라고 말하고 명 씨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6: 예, 예.
4: 1심 때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을 해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6: 그렇죠.
4: 새 녹취가 기존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건 핵심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예, 예.
4: 전체 대화 맥락까지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인데 실제로 검찰 측에서는 이거 너무 짜깁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6: 예, 예.
4: 재판부는 오늘 이 녹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6: 예. 오세훈이 아닌 내가 혼자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1심 판단의 핵심 전제,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증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예. 1심 때 그걸 안 했을까?
6: 그렇죠.
5: 그러니까 1심 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그 캠프 쪽에서는 아, 우리가 이겨.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너무 방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한번 세게 한 방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6: 예.
5: 이것을 채택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됐으면 뭐 전체 맥락을 또 요구하겠죠. 요 저 단락만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6: 그렇죠. 흐름을.
5: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오 시장한테 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심 재판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1심 재판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깨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6: 예.
5: 근데 이게 녹취록이 나왔으면 여기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예. 김전 의원께서는 예, 왜 지금 이 녹취가 나왔다고
3: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 특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을 제주도에 있는 집에서 그 옛날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5: 아,
3: 보도자료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걸 이제야 냈나? 근데 특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존재한다는 건 이미 김한정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낸 걸로 보인다. 그게 특검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6: 그러니까 예.
3: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채택을 했는데 공소사실하고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위 불리한 부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6: 그럼 2심 재판을 조금만 더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3: 그게 아마 23일인가 뭐 언젠가 결론이 나잖아요.
6: 예.
3: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거로 채택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6: 예.
3: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위 그 같은 녹취 파일 안에 불리한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특검의 주장과 인식.
6: 예.
3: 그 부분이 어떤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5: 근데 그걸 특검이 알 수가 있나요? 제주도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서 그중에 만약에 발췌를 해서 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뭔지를 특검이 어떻게 알아요?
3: 근데 특검은 일단 그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6: 예.
3: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죠.
3: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알 수 없죠.
5: 예. 내용을 알 수는 없을 테니까 특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6: 김 전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면은 이 2심 결과를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나요?
5: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물론 이제 재판에서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서
6: 예.
5: 사실 검증하거나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좀 연기를 할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6: 예.
5: 1심과는 좀 다를 수도 있죠.
6: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올공 집회에서 북을 친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두둔하는 좀 의견이 오늘 나왔습니다.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이었죠.
6: 예.
4: 올림픽공원의 개표 봉쇄 시위 100일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과 케이크 촛불을 끄고 한 20분 동안 직접 북을 치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6: 그렇죠.
4: 한동훈 의원이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고 비꼰 장면도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예.
4: 근데 이제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 예.
4: 야당 대표가 거기 안 가느냐 북 칠 수 있다. 저도 경로당 가면 노래한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6: 예.
4: 장 대표가 장외 집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또 당근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민생행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예.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조금 앞선다는 조사까지 나오니까 당 안에서는 장동혁 덕이냐 이게 한동훈 덕이냐 이렇게 놓고 서로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4: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예. 나승원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뭐 차기 대권 지지율만이 아니라 당 지지율도 함께 오른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덕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6: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4: 네, 반면에 예. 대표적인 또 당권파로 불리는 조강한 최고위원은 예. 아전인수라면서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 논란과 장동혁 대표의 보수층 결집 행보가 상승 원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6: 예.
4: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올림픽 공원 사태 이후 지도부가 2030 표심을 공략한 결과 지지율이 반등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6: 예, 예.
4: 양측의 상당히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6: 예. 북치는 그 모습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 두고 있죠. 예,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아, 케이크로, 예.
5: 100일, 100일 케이크.
6: 예. 자, 제일 야당 대표가 저렇게 장외 집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 많이 나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5: 아니, 누가 올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히 국민이시죠. 그런데 야당,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올공에 도대체 몇 번 나갑니까? 한두 번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나가시피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6: 예.
5: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이 북치고 있는데 뭐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북칠 수도 있죠 한번.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치시는 겁니까?
6: 예.
5: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 북치러 나가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 풀러 가십니까 거기?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이 국정감사 아니 그렇죠 청문회를 놓고 완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6: 예.
5: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것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하셔야지 거기 가서 케이크 불고 그다음에 북치고 있으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 도대체 준비 너무 안 해온 것 같다. 이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이 책임 당대표한테는 없습니까?
6: 예.
5: 당대표는 가서 올공 가서 붙이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청문위원들은 그 제대로 된 공격 제대로 못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당에 오히려 평판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6: 예, 김윤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올공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3: 당에서 의원들은 별로 호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기받고 오는 것 같은데 당대표는 북치고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장구치고 그러는 예. 것 같아요 오늘. 나도 경로당 가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면 당대표나 또는 당의 뭐 지도부와 함께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투표관리 부실, 그다음 예. 투표용지 부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6: 예, 예.
3: 올공 집회가. 그래서 그런 개혁안, 그다음에 개헌안에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안들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정책위 의장의
6: 예.
3: 역할이고 대표의 역할이지 여기 집회 나가서 대한체육회 협회 지난번에 95일 만에 잠깐 문 열어서 쫓기듯이 비품 챙겨 나오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검표도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하고 예. 무산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대표가 약속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점에서 저는 체육회 빨리 정상 회복하고 거기는 내주고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하다면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든지
6: 예.
3: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준비할 건 여기가 아니고 민생 관련한 내용들을 예. 정기국회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짧게 3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 한동훈 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덕일까요?
5: 아니 그러니까 뭐 한 사람만의 덕이라고 얘기하면 어렵고 오히려 예.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 게 되게 많은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하나도 안 올라갔었어요.
6: 예.
5: 지금 올라간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이 생활에 돌아왔을 때 야 이제 우리도 그 보수의 새로운 저 리더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희망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6: 예.
5: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장도혁 대표가 자리를 버티면서 돌아오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해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판을 주도하면서 공격을 한 것이 주요했다. 그래서 그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여준 것. 그것이 지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6: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8: 네,
6: 조응천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인사청문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논란으로 여야가 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모두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아, 모든 관심이 오늘 있었던 청문회보다 어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4시간 동안이나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총평을 들어볼지 나이 순으로 할까요?
8: 네.
6: 예.
5: 아, 그 예. 저는 아까 했는데 또요.
8: 예, 또 하세요. 예.
6: 총평부터 예, 짧게 한 마디씩 해주세요.
5: 아니, 총평은 뭐 예. 어차피 그 예정됐던 실패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무슨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으로 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 고성, 막말, 삿대질, 정회. 뭐 익숙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만 때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빵명인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6: 예.
5: 그 양수진 씨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강세찬이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김강립 원장 뭐 그 관계자들 최소한 그 몇 명은 불렀어야 돼요.
6: 예.
5: 그것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고된 실패다. 그러니까 의도된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K라디오

0: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 총평이었고 이어서
1: 아수라장, 맹탕, 뭐 우성이, 뭐 그런 단어들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많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1: 아, 뭐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0: 예,
1: 새로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또 뭐 팀플레이도 안 했고요. 각자 뭐 자기 팔 흔들고 치웠고.
0: 예.
1: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를 좀 망각하신 거 아닌가. 즉 아무리 여당이라도 입법부의 본령은 행정부 견제에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같이 울고 눈물 닦고 뭐 실드 치고 뭐 저주와 욕설을 뱉어내면서 어떻게든 커버치려고 하는 그 모습 짠하긴 한데 그게 국회의원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
0: 예.
1: 예.
0: 예.
1: 그리고 후보자는 좀 글쎄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 갔다면은
0: 예.
1: 어쨌든 그날까지 밝혀진 게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최대한 진솔하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린 걸 건데
0: 네.
1: 미리 나눠준 QA에 맞춰서 아주
0: 진행이 됐다.
1: 잘 끝낸 한판이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0: 조응천 전 의원님의 총평이었고 이어서는
2: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이스 노란다.
0: 예.
2: 근데 이제 사실 그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 15일이었는데, 그나마 빨라서 다행이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 그 이야기했던, 만들어냈던 거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아주 먹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됐다면, 예전에 이제 서동효처럼 소문이 사실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뻔했어요.
0: 예.
2: 근데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 4개였어요. 근데 사실 주어를 김승원 후보자로 딱 넣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오빠 논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본질은 오빠입니다. 근데 독약은 김승원 후보자 그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0: 예.
2: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로비? 로비는 그 양모 브로커랑 그다음에 그 재넨센의 강 사장이 했던 거죠. 로비를 김승훈 후보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또 이제 네 번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주가 예. 조작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를 주어로 넣었을 때 그 가담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국민들을 지난 며칠 동안 수백 개의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현혹시켰는지 드러나는 청문회였고 거기에 주진우 의원께서 도움을 주셨다. 네, 저 그렇게 평가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의 총평이었고 예.
3: 일단 청문회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막말과 고성과 뭐 이런 것들
4: 삿대질과
3: 예, 삿대질과 자료 요구 요청 뭐 인신 공격 뭐 종합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지는 못하셨을 거다.
0: 그렇죠.
3: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이 그 검찰의 수사 내용 가지고 여기 막 계속 며칠 동안 흩뿌려 놓은 것
0: 예.
3: 그거 이상의 뭔가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위원들끼리 서로 작전을 짜서 협력하면서 이어달리기 하면서 차분하게 어떤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끌어내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김민전 의원이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듯이
0: 예, 예.
3: 문과라는 단어를 끌어내긴 했지만 이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또 후보자가 사과도 했고요.
0: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곽규택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뭔가 새로운 걸 꺼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헛발질이었던 것 같고 두 검사 출신의 의원과 장외에서 한동훈 의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준비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그냥 통과시켜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적임자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요? 아, 그걸 보면서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여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예. 그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그거 왜 떨어집니까? 잘 됐는데 이게 떨어집니까?
1: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가능을 할 수 있을
0: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보면 무조건 것이다. 통과시키겠죠. 예. 무조건 인정하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쇼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하면서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38쪽이나 되는 질의응답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정말 이런 청문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 저 종천 의원 얘기하셨지만 예.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켰습니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1: 서전 부대변인께서는
2: 아니 그러니까 뭐 자당의 의원들에게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낸 게 뭘 그걸 부끄러울 일이에요.
0: 왜 그렇게 다른 당에는 안 줘요?
2: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요. 제가 야당 때 그렇게 한 자료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주는 거야. 그렇게 뭐 받고 싶으면 요청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줘봤자 또 그거 꼬투리 잡을 거니까 방어 논리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판 뭐 소원하면 저는 사실상 뭐 그렇게 하셨던 거를 한번 돌이켜 보셔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3: 예.
2: 국민의힘이 안 했다라고 제가 뭐 안 했다면 모를까 국민의힘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야당 때도 똑같이 그 저쪽 우리 야당 때 청문회 할 때 저도 청문을 한 수십 번을 했는데.
3: 예.
2: 그쪽에만 줘요, 자료를. 그래서 우리도 달라가면 안 돼요.
3: 아, 서운하셨고.
2: 그럼요. 예. 서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유, 그러려니 그래 알았다. 당신들만 봐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3: 예.
2: 이런 건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김수근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아주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조금은 국민들한테 더 역효과는 냈다. 아주 잘된 인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최소한 이게 공익민원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적 질문에 있어서의 청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건 송구함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3: 예.
2: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3: 예.
2: 다만 한동훈 의원이 쳐놓은 그 덫에 우리 언론이든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이 어떤 여론 자체가 허적거리는 건 분명합니다.
3: 예.
2: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아니 주가 조작이라든지 독약이 김승훈 후보하고 무슨 상관인지 얘기를 해보시고 저 우리 당의 그 뭐 전직 의원 얘기했던데 오빠가 뭐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면은 그 오빠란 소리 들으면 장관 후보 자격이 없어요.
3: 알겠습니다.
4: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3: 그럼요. 예, 종천 의원.
4: 지금 서 대변인 말씀하신 거는
3: 예,
4: 이게 형사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덜 돼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로? 실패했고 이 사람은 적격자다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청문회 경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형사재판이 아니거든.
3: 예.
4: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그 적격성 즉 전문성과 도덕성 같은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이미 청문회 가기 전에 오빠가 왜 문제냐?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사적인 인연으로 사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됐어요.
3: 예.
4: 거기다가 나는 문과라 가지고 그거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해명했다 그러고.
3: 예.
4: 그 문과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식약청장한테, 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저 외국 거만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거 빨리 해야 된다. 절차를 좀, 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라.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3: 예.
4: 식약처 승인 나는 순간 수천억 이득 보잖아. 근데 이거 치열한 로비가 있을 거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3: 예.
4: 자료를 좀 보내줘 메일로 해가지고 며칠 있다 통화를 하는데 뭐 95%가 회복 뭐 이렇게 나오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던 거야. 다만 이걸 검증하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 자료인지.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공직에 가려면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0: 아니라
1: 예.
0: 체크를 했어야죠. 체크 안 하고 그냥 떨러덩 들었고 그러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업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건가요? 그때마다 들어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있지 이게 예. 유죄다 무죄다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김유정 전 의원은
2: 일단 그 문과여서 정확하게 몰랐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1: 예.
2: 노컷뉴스를 포함한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아마 허위 자료에 속은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소유예 처리가 된 거잖아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 문과라는 그 답변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송구하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작된 뭔가를 식약처에 냈고 그걸 나중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전후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법사위원들이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걸 했는데 국민의힘이 해줄 리 만무하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여전히 그 민심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문 보고서는 채택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지 이게
1: 예.
2: 이제 관건인 것 같고
1: 예.
2: 재송부 요청을 한다 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1: 예.
2: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구를 설명을 하시겠죠. 그게 아마 9월 18일 금요일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예, 좀 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 예. 예.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족조합 그 의혹 특혜 논란 때문에 결국 김승환 후보자가 눈물을 보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거든요. 서영주 전 그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3: 일단 주진우 의원 질의를 제가 보면서
1: 예.
3: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한데 질의할 게 없으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호 짜내서 이제 하는 건데 몰지각한 질이었다. 몰지각해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봉사를 오랫동안 예전에 젊었을 때 해봐서 아는데 엄청 힘든 이 일이에요. 1년의 과정이. 발달장애인 애들 발달장애가 아니라 어른 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큰 어른이 지능이 2살, 3살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이고 배변까지 입 씻기고 닦아주고 이동하고 이 모든 거를 붙어서 해줘야 돼요.
1: 예.
3: 안 그러면 애들은 넘어지면 그냥 뭐 조금 다칠 수 있지만 애 어른 발달장애인이 넘어지잖아요.
1: 예.
3: 심각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요. 이 장애를 유지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맡길 기관이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단순하게 옛날 윤석열 검사식의 방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월급을 많이 받은 것 같네. 이게 발달장애 기간인데 학교라는 말은 인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시설 자체가 이거 정상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냥 법률가적인 어떤 질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발달장애 부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예.
3: 그리고 국회의원 백으로 특혜를 얻었다. 수원시청 공무원하고 그 후보자 배우자 얘기 들어보면
1: 예.
3: 그냥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걸 좀 용인해 준 거예요. 공무원들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진우 의원 검사 시절에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걸로 특혜 시비로 그냥 기소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앞으로는 그런 몰지각한 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예.
1: 그 김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부터 눈물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저는 너무 뜬금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뭐 눈시울을 막 붉히는 것 같으면서 뭐 감성팔이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서영교 위원장은 또 거기 왜 그게 울 대목입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공방이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 예.
4: 근데 마치 무슨 아 이건 뭐 사실 국회의원 부인 중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예.
4: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이 그 발달장애 그 아동들을 위해서 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자기 아들도 그런 다른 것들 자기 부인이 만약에 죽거나 무슨 뭐 늙어 나이가 들 그때를 대비해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그것을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치를 붉히시더라고요.
1: 예.
4: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아니 저는 그 두 분이 뭐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렇게까지 무슨 뭐 마치 마더 테레사 성녀 테레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1: 예예 예.
4: 그렇게 부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지금 양수진 씨하고에서 저 주고받은 뭐 눈물 나게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주고받은 얘기며 이런 걸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1: 예.
4: 오히려 좀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 같은 게 듣고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이 믿기가 어렵다.
1: 예.
4: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다 하는 얘기 중에서 최근에 내가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4: 아니 지금 그거 발달장애 협회 만들어진지 그 조합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은 아닌 것 같다.
1: 예.
0: 두 가지 섞어서 지금 그 여당 쪽 혹은 후보자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막 꼬이는데.
1: 예.
0: 돌봄 서비스, 발달 장애 아를 돌봄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1: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0: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하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다만 이 조합이 왜 하필이면 그 집 아빠가 지역구로 사문 쪽으로 옮겼냐.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 수원시로부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됐냐. 근데 이게 자부담으로 그냥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예.
0: 정부 바우처가 다 합쳐서 한 8억 7천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그 김승훈 후보자 가족들 임금으로 갔다는 거고 어쨌거나 공적인 자금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원을 왜 옮겼으며 거기서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바우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특혜는 없었느냐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물었다면
1: 네.
0: 거기서 눈물 짜면서 우리 아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이 해야 되고 당신 아들도 와가지고 여기 좀 봉사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1: 예.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 숭고한 일을 당신 왜 그렇게 못됐게 그래 이 악마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1: 예.
2: 근데 그렇다면 예, 주진우 의원이 특혜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배우자의 그 녹취 전화 통화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 장소에서 틀었잖아요.
1: 예.
2: 그럼 거기에서 많이 편의를 봐줬어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방염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는데 그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말미를 좀 더 줬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어지는 내용은 뭐였냐? 바로 그렇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탈락하고 뭐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예.
2: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된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들고 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타격감도 없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담담하고 건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눈물이 많았나 보죠.
1: 네.
2: 그러면서 부인하고 아들 얘기하면서 어머니 편찮으셨을 때 류마티스로 했을 때 대소문 받아내고 본인이 어머니 간병했던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울컥한 마음에. 근데 그것까지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1: 예.
2: 그걸 악어의 눈물이니 뭐 연기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1: 알겠습니다.
2: 눈물이 많은 후보자인 걸로.
1: 알겠습니다. 오늘 노크 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요즘 하루에 두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이지만 낮에는 다시 여름처럼 더운데요. 큰 일교차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박재웅 앵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박재웅의 한판승부 지금까지 김덕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9월 중순의 수요일 어느 오후.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이런 날은 괜히 기분까지 한 톤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바쁘게 시작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깐 숨 한번 크게 쉬어보면서 아 오늘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 없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향 좋은 커피 한 잔에 웃고 좋은 음악 한 곡에 기분 좋아지고 집에 가는 길 한번 올려다 보면서 그래 오늘도 정말 잘 살고 있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완전 끝장 날씨 보이고 있는 수요일 오후 여러분의 기분까지 맑아지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기분 나쁘면 속상해요. 그렇죠? 오늘 날씨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날씨 핑계 삼아 기분 좀 업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목소리 톤부터 업해볼까요?
1: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이 모두...
0: 네, 꼭 장난하는 것 같죠? 예, 업을... 업이 잘 안 돼요. 네, 이것도 저는 최대한 업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아, 근데 여기서 더 업하려니까 좀 안 됩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소개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2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업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서 여기서 캄다운 하겠습니다. 기분만 업하는 걸로 하고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지난해 기후재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공백은 미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여자아이에게는 조혼, 이른 결혼의 압박도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니세프는 학교 건물을 재난에도 버틸 수 있게 다시 짓고 기후 대응 예산에서 교육에 쓰이는 몫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6개국에서 최소 1억 7,100만 명 학생이 기후재난으로 등교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 학생 10명 중 1명꼴인 셈입니다. 등교에 지장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줄기도 하고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아예 학교 건물이 이재민 대피소로 바뀌어 돌아갈 곳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11개 나라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전국 학교가 동시에 멈췄고 그 영향을 받은 학생만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억 90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10월 자메이카를 덮친 허리케인 멜리사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600곳 이상을 복구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홍수도 7천만 명의 발을 묶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몬순 홍수로 2,800만 명이 여름방학을 넘기고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으며 폭염도 5천만 명에게 영향을 줬는데 남수단에서는 더위 때문에 교실에서 쓰러지는 학생이 속출해 전국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재난 가뭄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으로 190만 명이, 시리아에서는 690만 명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하루아침에 학교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먹을 물이 줄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조금씩 학교에서 멀어진다고 유니세프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해 또한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피해 학생의 75%가 소득이 낮은 나라에 몰려 있으며 이런 나라는 학교 건물을 고칠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업을 대신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66%는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아서 등교를 못했고 21%는 건물이 부서지거나 대피소로 쓰이면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렇게 학습이 중단되면 성인이 된 후 얻게 될 소득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여자아이는 학교를 그만둘 위험이 더 큽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소득이 끊기면 물을 깃고 동생을 돌보는 일이 여자아이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압박은 조혼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남수단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 결혼하는 여성이 전체 절반에 가깝고 15세에서 64세 여성의 65%가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조사 결과도 사실은 실제보다 적게 잡힌 숫자로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나라에서는 애초에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지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입니다. 게다가 가뭄이나 폭염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처럼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기록에 잘 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보고서에 적힌 1억 7,100만 명은 최소치일 뿐 실제로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지난해 홍수로 학생 27만 4,500여 명이 등교에 지장을 받았다고 집계가 됐는데 충남 당진 탑동 초등학교는 2024년과 5년 두 해 연속 폭우로 침수됐는데 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갑자기 바뀐 학사 일정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숫자에서 통째로 빠진 유형도 있습니다. 국가별 통계표를 보면 한국은 홍수 피해로만 기록돼 있지 산불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역대급 규모의 산불 피해를 겪었는데 경북 의성처럼 산불 이후 폭우까지 겹친 지역도 있었지만 이런 피해가 이번 집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번 보고서에 잡힌 숫자보다 실제 영향을 받은 학생은 더 많았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과소집계 문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셈인데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학교 건물을 재난에도 버틸 수 있게 짓고 기후 대응에 쓰이는 돈 가운데 교육 몫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겪는 피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체계부터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아이들을 재난 대응의 대상으로만 두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생 때는 학교 안 가게 되면 일단 좋았는데 어떠세요? 어른이 되고 보니 그래도 학교 다녔을 때가 좋지 않았나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듯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왜 그때는 몰랐는지. 날씨를 교육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맞이했을 때 즐겨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오늘 같은 날은 단 1분이라도 좋으니 하늘 한번 쳐다보고 햇살 마음껏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DMB 지역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몇 도 높은 수치로 현재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습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풍으로 약하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는 높은 편입니다. 저녁엔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엔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떨어지겠으며 워싱턴 DC 주변 일부 지역은 7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여름 같은 날씨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도가 높아 오후에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소나기나 뇌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밤에도 비가 올 찬스 있네요. 목요일 밤에 비로 인해 금요일 아침에는 도로가 젖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해가 뜨기 전에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이 비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이 불어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가 유입되어 낮 동안 더욱 쾌적한 날씨가 될 것인데요. 금요일 저녁 또한 쾌적한 날씨로 불타는 금요일 저녁을 맞이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햇살과 낮은 습도, 쾌적한 최고 기온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습도가 서서히 높아지겠지만 9월 중순 날씨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쾌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바람은 동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일요일에는 습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점차 낮아져 최고 기온은 현재로 볼 때는 83도, 섭씨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특히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 주 대부분 기간 동안은 비가 계속될 예정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미국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이죠. 캔사스의 대표 명곡인 Dust in the Wind입니다.

인간의 덧없는 삶과 허무함, 자연과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노래합니다. 철학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며 오랫도록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978년 4월 달에 빌보드 핫 100에서 6위에 올랐고요. 캔사스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10위권에 진입한 노래입니다. 서부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곡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송 순위에도 늘 탑에 오르는 명곡입니다. 가사는 삶의 빠르게 변화하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일시적인 특성을 감상적인 언어로 묘사해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무엇보다 이 곡은 도입 부분에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아주 일품이죠. 노래에도 시그니처가 있다면은 아마 더스트 인 더 윈드의 시그니처는 도입 부분일 겁니다. 기타를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쳐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보컬 그리고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멜로디 라인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데요. 먼저 가사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눈을 감아요. 그저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순간은 사라지죠. 내 모든 꿈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요. 신기하게도 바람 속의 먼지,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식의 노래, 끝없는 바다에선 그저 한 방울의 물일 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땅으로 부서져 내리지만 우리는 쳐다보려 하지 않죠. 바람 속 먼지, 우리 모두는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이제는 집착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지와 하늘을 제외하고는 슬며시 사라지죠. 그리고 당신의 돈 전부를 준대도 또 다른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바람 속 먼지. 우리 모두는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바람 속의 먼지. 이거를 가사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깨죠? 영원할 것 같은 부귀 영화나 삶의 모든 순간도 결국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허무주의와 달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Dust in the Wind. 화려한 록 연주 대신에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여기에 서정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돋보이는 곡. 계절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가을날 어느 수요일 오후에 들으면 더욱더 감상적인 노래. 오늘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캔자스의 서정적인 명곡 Dust in the Wind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측근 여성 보좌관인 나탈리 하프와 골프장에서 키스하는 모습이라며 SNS에 확산한 사진이 인공지능 AI로 생성이 됐거나 디지털 조작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출처

캡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로 유통된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상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실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성의 오른손에 손가락이 6개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골프카트 안에 골프채 위치와 형태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골프장 깃발에 골프장 로고가 없는 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주변에 보이는 흉터가 사라진 점 등도 이상 징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일정에 동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프는 올해 초 버지니아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이 됐으며, 이는 최근 아일랜드 방문에도 동행했는데, 1991년생인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언론 기사를 인쇄해 전달하는 역할로 인근 프린터, 애착 담요 등의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트리키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 원에서 군 수송기로 갈아탄 소수의 측근 가운데 하프 보좌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사실이면 뭐 좋고 또 아니면 뭐 뛰어니 이미 많은 여자들이 거쳐갔는데 아직도 가는 중일 텐디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말이 좋지 말은. 애플이 접을 수 있는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폴드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둥근 모서리에 책처럼 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폰입니다. 접으면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여권과 비슷한 크기인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이름은 아이폰 듀오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존 아이폰에 적용했던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애플을 이끈 팀 쿡의 자리를 이어받은 존 터너스 애플 CEO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속에 사람들이 아이폰에 기대하는 점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고가는 255GB가 $1,999로 최근 나온 삼성 갤럭시 폴더 8보다 $100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23일 출시될 예정인데 최고가가 무려 509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니 미친 거 아뇨? 아니 전화 잘 오고 잘 하고 메시지, 카톡, 동영상 그거 잘 되면 되지 뭐 또 무엇이 있어? 아이고 요새 컴퓨터도 그렇게는 안 비싸. 연병하고 손 더 돈이 썩은 안에 썩어나. 그래도 그 돈 주고 사는 놈이 있을게요. 여기다 나오네. 열대기후인 말레이시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량의 눈이 발견돼 화재를 모았으나 조사 결과 세제 잔여물이 비에 젖어 생긴 비누 거품인 것으로 드러난 황당한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샬람 고속도로가 두꺼운 하얀 거품으로 뒤덮인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는데, 사계절 내내 습하고 무더운 말레이시아에서 눈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현지 네티즌의 관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말레이시아 국민차 브랜드인 프로톤 사가를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날 것 같다며 고속도로 옆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냐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현지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경찰 당국은 이번 소동이 지난달 24일 화물차에 실려있던 세제가 도로에 쏟아지며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이 톱밥을 뿌려 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내린 기습적인 폭우가 문제였다며, 경찰 당국은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남아있던 세제 잔여물이 다시 반응을 해 대량의 거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동물 사체들 보는데, 요렇게 하면 깔끔하게

0: 청소하면 되겠구만이. 너 그거 치우는데 돈 들라나? 학업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얇은 쌀종이로 만든 교과서와 문제집 모양의 간식이 유행을 하면서 안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과제물 형태를 본뜬 이른바 숙제 간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낱개당 50센트도 안 되는 헐값에 팔리는 이 먹거리는 겉면에 스트레스 해소나 학업 성적 향상 같은 문구를 내걸어 학생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포장 속에는 교과서와 사전, 상장은 물론 장학금을 상징하는 은행 카드 모양까지 정교하게 인쇄된 식용 쌀종이가 담겼는데, 이는 만화 도라에몽에 나오는 암기빵이나 먹물을 먹으면 글씨를 잘 쓰게 된다는 중국의 오랜 속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제품 후기 게시판에는 아이가 쌀종이로 된 숙제를 먹으면 똑똑해진다라거나 전분으로 만들어 다른 군것질거리보다 건강에 낫다라는 학부모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인쇄에 쓰인 색소가 보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번졌는데, 중국 국가 기준은 사탕 유와 달리 녹말 가공 식품에 식용 색소를 넣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체 측은 사탕 형태로 생산했다라며 규제를 피해가려 한다며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장기 손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들을 향해 어린이들이 값싼 간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현지 관리 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중국 일부 지역 시장 감독 부서는 학교 근처 문방구와 작은 가게들을 집중 수색하며 문제의 쌀종이 간식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지도했다고 하네요. 우리 옛날엔 알 수도 없는 빨간색, 파란색, 색소 넣은 얼음 빙수 먹어도 하나도 탈 없었쇼. 탈에 없어서 탈이었지. 어디 그것뿐인가? 녹슨 오빈으로 멍게 찍어 먹어도 탈 없었쇼. 신문지에 번데기 넣어 먹어도 암시렁 안 했고. 하기사, 그때도 이유 없이 배알이 흐는 애들이 있긴 있었쇼. 예. 중국 현지에서 유황으로 세척한 흰 모기버섯과 화약 약품으로 색을 낸 과일 등 유해 물질이 첨가된 위험 음식 작업 현장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폭로 영상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농가와 유통업체들은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에 착색제와 방부제, 성장촉진제 등 각종 화학약품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선도를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 초록색 야채를 화학약품에 담가 샤워를 시키는가 하면 수박이나 족발, 닭다리 등의 주사기로 약품을 투입해 크기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작업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해산물 제조 실태도 폭로가 됐는데, 껍질부터 관자까지 모두 인공재료로 만든 가짜 가라비의 경우 원가가 한국 돈으로 30원이라며 중국 가서 해산물을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일반 쌀을 물에 불리기만 해도 떡처럼 끈적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자 현지 주민은 이게 무슨 쌀이냐, 당사자 가족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 식재료의 외형만 화려하게 꾸미는 기형적인 유통구조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채소는 땅에서 뽑는 순간부터 시드는 것이 정상인데, 수십 명의 손을 거치고 운송에 수십 시간이 걸려도 파릇파릇한 것은 비정상이라며, 소비자가 벌레 먹지 않고 시들지 않는 야채만 찾으니 제조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약품을 써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완성 형태의 비닐 보장 음식을 비닐 포장 음식을 뜨거운 물에 끓여 바로 제공하는 식당들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그대로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다량 나온다며 1년 동안 밖에 둬도 썩지 않은 음식을 그대로 내놓는 곳이 많다는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처럼 중국산 식재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오는 만큼 통관 검시 기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유해 식재료 실태가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 비판하고 단속 오면 뭐요? 또 그 지랄병일 텐디. 먹고 뒤진다고 여도 얘들은 또 할겨. 이 아예 사질 말이야야.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예. 이?

0: 대한항공과 사칭해 무료 가방을 증정한다며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과 대한항공 로고를 활용해 공식 이벤트처럼 꾸민 광고가 등장했는데 광고에서는 가방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배송비 4,060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카드 소유자 이름과 카드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배송비만 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함께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대한항공 측은 해당 무료 가방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 3월에도 대한항공은 SNS를 통해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허위 이벤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한항공을 사칭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료 항공권 두 장을 제공한다며 설문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한항공 NFT를 무료로 준다며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벤트에서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실제 진행 중인 행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1: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오. 이 돈 코고 월매 있다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빼먹으려고 하는지 말이오. 에라이 이 들은 놈들 같은데.

직장 동료 14명과 함께 산 복권이 거액에 당첨이 되자 당첨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를 거부한 홍콩의 3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식품환경위생서 직원 일부를 포함한 15명은 돈을 모아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했고 구매한 복권은 이들 중 36세 남성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약 52억 원에 당첨이 되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첨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보유한 36세 남성이 동료 14명과 당첨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갈등이 커지자 이들은 약 3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복권을 구매한 남성은 당첨금을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남성이 당첨금 전액을 챙겨 잠적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남성은 이후 5일간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 남성은 구금된 상태입니다. 당첨금은 홍콩 자키 클럽이 진행한 마크 6 50주년 기념 스노우볼 추첨에서 나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네요. 아니 꼴랑 52억 원에 쇠고랑을 차? 아이고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요. 이런 놈은 콩밥 먹어도 싸. 돈이 웬수지 뭐. 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버니가 제일 좋더라.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엘리코3는 물론 에라델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복별님의 곡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이지 않는 믿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읽으면서 불현듯 생각난 것은 사실 보이는 것은 언젠간 질리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삶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노래 신청하신 곡은 밀바의 라노비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노비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 토니 달라라가 부른 게 있고, 지금 신청해 주신 밀바의 곡이 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라노비아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그 토니 달라라의 노래로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아,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제대로 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별님.

오늘은 수요일 험프데이 어울리는 글귀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이라 힘을 내면서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글과 노래가 잘 어울립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짧은 시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는 작은 선물 안에서 웃을 수 있다면 웃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자. 오늘의 햇살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에도 행복은 조용히 안

0: 우리 복별님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밀바의 라노비아. 예전에 제가 MBC 방송국에 있을 때 이제 토토즐에서 특별한 이벤트 기획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노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물론 저도 뭐 토토즐에 몇 번 나갔는데 그때 서승만 씨가 이 라노비아를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밀바의 라노비아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를 했는데 음악이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계속 틀어야 되나 또 다른 게 있는데서 계속 다시 봤는데 밀바의 라노비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인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복별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라노비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라라라 퀴즈에 이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또 퀴즈 내주시는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는데요. 이 쿠폰은 이 저녁 어느 주에 가서 쓰셔도 다 통하는 쿠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노래 다섯 곡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곡은 너 하나만을 위해.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를 생각하시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은 방황. 시나리를 부른 가수죠. 9월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라라라 퀴즈. 노래보다는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 노래들을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생각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입니다.

좀 철상맞아 보여도 예 신이 나게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부른 가수는요 CCM 가수이자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다섯 가수 공통점 무엇일까요?

뽀들현더님 퀴즈 정답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임영웅이 부릅니다.

0: 수지에
1: 그때 그 시절 그 너를
2: 나멀 거리면
1: 매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웃음과 좋은 음악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때로는 낭낭하게 때로는 구수하게 옛 이야기 사랑방에서 투런두런 얘기해듯이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날에는 라라랜드를 또 처음부터 잘 듣고 계시지요?
3: 그럼요.
1: 네. 아유, 아까 폭별님이 신청한 라노비아 때문에 아주 그냥 등짝에 땀이 흘러 죽는 줄 알았죠.
3: 이게 아유, 또...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새로운 노래도 또 들었잖아요.
1: 아유, 그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별론 것 같아.
3: 왜냐면 그 라노비아 네네. 라노비아 뜻이 신부래요. 신부.
1: 네. 그래서 예. 제가 네. 그 노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뭐 우리 한국 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3: 그렇죠.
1: 네. 그래서 예. 당연히 그 노래가 나올 줄 알고 척 틀었는데 헐 왔다 해 가 뜨는구나. 아, 전혀 다른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분명히 밀바의 라노비아였거든요. 근데 노래가 달라요.
3: 근데 밀바보다는요. 네. 톤이 달라라 이 사람이
1: 원곡이. 그렇지.
3: 원인. 그렇지. 이 사람이 헐라요.
1: 그 사람이 원곡인지 어쩐지 아침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곡이 나요. 비야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3: 약간 게스프렌덴 데바라노 비야.
1: 비야. 역시 모르는 것이 없어. 자, 오늘도 기대가 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인가요?
3: 네, 오늘은 작곡가 박춘석 씨.
1: 네.
3: 이제 작곡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비빔밥이죠.
1: 그렇죠. 이 곡 저 곡도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을 수 네. 있겠네요.
3: 예, 예. 그래서 박춘석 씨를 했는데요. 네. 이분이 1930년 5월 8일 출생, 2010년 3월 14일 사망. 본명은 박의병. 박춘석, 춘석이라는 이름은 아명이래요.
1: 아, 그렇군요.
3: 네, 호는 백호고. 네. 박춘석은 193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했으나 끝내 중퇴하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편입한 후 학사학위를 마쳤어요.
1: 아니 그분이 서울대생 KS네.
3: KS 맞고요.
1: 예,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KS. 예. 근데 예. 오늘 이 박춘석 씨 그 얘기가 나올라나?
3: 나오죠.
1: 아유,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3: 그것
1: 네, 네.
3: 때문에 이미 거를 왜 해요?
1: 할 게 없지.
3: 네, 1952년 미 8군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 첫 데뷔한 그는 1955년 백일희가 부른 황혼의 엘리지를 작사,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데뷔하여 이후에 비 내리는 호남선, 마포종점, 초우를 포함한 2,700여 개 작품을 작곡했어요. 특히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많이 작곡했는데 한 번 준 마음인데 하고 또 섬마을 선생을 작곡한 작곡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는 이후 국내 최고의 작곡가로 발돋움했고 일본에서도 유명해져서 일본의 국민 가수 미소라 히바리에게 곡을 취입해주기도 했대요. 이 미소라 히바리의 그 아버지가 한국인 교포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근데 그 미소라 히바리한테 준 노래가 뭔가 했더니요. 카제 사카바. 이게 바람 주점이래요. 근데 이제 깊은 뜻은 뜨내기 손님 주점. 이런 뜻이래요.
1: 네네.
3: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1: 아, 근데 이름이 또 왜 그래요? 갑자기 핫바리가 생각이 나네. 그냥
3: 예. 네. KBS 가요 대상과 KBS 가요 가사 음반 기획상, MBC 10대 가요제 특별상 등 가요계에서 수상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1995년에는 옥관 문화 훈장을 4등급을 받기도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199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작곡 활동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 2001년경 서울중앙병원 그 현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그 동생 박금석의 보살핌을 받다가 2010년 3월 14일에 자택에서 80세의 나이로 숨지신 거예요.
1: 아유, 일찍 가셨네.
3: 예. 1930년 5월 8일 그 서울에서 태어난 박 씨는 조선고무공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4살 때부터 풍금을 자유자재로 치기 시작해서 신동 소리를 들었던 그는 봉래소학교, 경기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스스로 독파했대요.
1: 아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네.
3: 천재죠.
1: 그러니까.
3: 1949년 피아노 전공으로 서울대 음대 기악과에 입학을 해서 1년 다니다가 중퇴한 그는 이듬해 신흥대학, 현 경희대학이래요.
1: 네.
3: 거기 영문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한 거예요. 경기중학교 4학년, 그러니까 고교 1학년 때인가 봐요.
1: 네.
3: 그때 기록윤 또 베니킴, 이 베니킴이 그 김트리오 아버지면서 패티김의 첫사랑이잖아요.
1: 아, 예.
3: 네네네. 등의 제의로 명동 황금 클럽 무대에 서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54년 황혼의 엘레지 101위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박담마의 아리랑 목동, 또 선인호의 비나리는 호남선, 최갑설의 무슨 38선의 봄 등등등 무지장 많아요.
1: 아유, 그렇죠.
3: 네, 박재란이 그 부른 밀짚 모자, 목장 아가씨, 최양숙의 호반에서 만난 사람 등을 발표하면서 인기 작곡가로 부상했어요. 여기서 우리 박재란의 밀짚 모자 들어볼까요?
1: 박재란의

0: 이분은 목소리도 맑고 성격도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이쁘시고.
1: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데 보면은 예. 너무 손을 대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
0: 원래 이쁜 여자들이 늙는 게 싫어서 더 손디야.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 수지 씨는 아무것도 안 해서 또 좋아.
1: 아이, 뒷구녕도 못 들어지아뇨.
0: 그러게 말이오. 운전도 못 오시고.
1: 병신이요.
0: 아유, 그 인물이 이쁘시니까 그걸로 개기시는 것 같다.
1: 아유, 변슈. 예. 네, 가수 이미자와의 만남은 그의 음악 세계에 큰 변화를 몰고 왔어요. 네. 1964년 이미자와 콤비 시대가 개막되면서 작품이 트로트 급선회 한 거예요. 네. 이미자와는 섬마을 선생, 기력이 아빠, 흑산도 아가씨, 황원의 부르스, 그리움은 가슴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비롯해서 30주년 기념 음반 타이틀곡인 노래는 나의 인생까지 그 노래는 나의 인생까지 네. 무려 500여 곡을 통해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을 했어요. 가요 연구가 박성서 씨는 이미자에게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칭의 그 왕관을 씌워주니가 바로 박춘석 씨다라고 했어요. 네, 1967년 3월 시민회관에서 박춘석 가요 창작 999곡째 발표라는 이색 타이틀 공연을 펼친 데 이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춘석 창작가요 2000곡 기념 공연 무대를 국도극장에서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3년 만에 1000곡을 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대단하신 뭐 저기 모차르트, 베토벤 뭐 걔들 명함 못 내밀지.
1: 아유, 걔들 저리 가라요.
0: 그러게 말이야. 걔네들은 좀 길고 박춘석 선생님은 좀 다작이다. 뭐 요 차이지. 지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나 뭐로나 아니 박준석 씨가 훨씬 낫지 뭘 그래요.
1: 아유, 어째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실까나.
0: 같은 박 씨니께. 넘어가요.
1: 박성서 씨는 국내 히트 작곡가로서의 명성은 일본으로까지 이어져서 1978년 12월 일본 콜롬비아 측의 의뢰로 일본 팝 가수 그 미소라 히바리에게도 곡을 취입해서 외국인 최초 신곡을 써준 인물로 기록되기도 했대요. 작곡가 박춘석의 이름 뒤에는 항상 사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패티킴 이미자, 남진, 나훈아, 문주란, 정훈이, 하춘아가 박춘석 사단의 멤버였어요. 박춘석 씨는 이들과 함께 가슴 아프게 공항의 이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뭐 비나리는 호남선 등등등 그 마포정점까지 한국인의 가슴을 적신 숱한 명곡들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노래는 대중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0: 그러나 서대문 경찰서가 현장 검증을 위해서 금호동을 부르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3년 전부터 박춘석과 동성연애를 했다고 하며 그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가요계를 은퇴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1: 아니 금호동 씨 이분 잘생기신 분 아니요?
0: 큰게 인물값도 못해.
1: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당시.
0: 당시 금호동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는데 네? 이 손톱 자국을 깡패에게 맞아 생긴 것이라고 둘러댔다가 이후 박춘석이 저지른 것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1: 아니 얼굴을 왜 긁어? 가수 얼굴을.
0: 근데 박춘석은 이 소문에 대해서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리고 금호동의 은퇴 선언 이유는 동양방송 개국 때 10대 가수로 뽑히지 못해서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1: 아유,
0: 애들이요.
1: 그러게, 어서 약을 팔어. 아유, 참 정말 짱날라 그러네.
0: 그리고 금호동의 얼굴 상처는 1964년 12월 28일 금호동이 박춘석의 자택으로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화가 나서 때리던 중에 생긴 것이라고 밝혔어요.
1: 아유, 그게 더 믿음이 가네. 예.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금 이렇게 어설퍼.
1: 그렇죠. 예.
0: 그렇죠. 이 사건으로 금호동은 한국연예협회에 의해서 제명당했고 그다음에 박춘석은 근신 처분을 받았어요.
1: 근데 박춘석 씨가 워낙에 솔직히 워낙에 곡을 잘 쓰세요.
0: 네.
1: 워낙에 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뭐 그쪽 편에 쓸 수밖에 없지 뭐. 박춘석 그렇죠. 씨의 곡도 뭐 있어요? 어떤 거 들려드려?
0: 아유. 그 이미자가 그 부른 한 번 준 마음인데 이 노래도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통 안 들려서 내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선정했어요.
1: 이미자 씨가 지금까지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사신 이유는 박춘석 씨 덕도 있었어요.
0: 아유 당연하죠.
1: 뭐 뒷말 안 해도 이해 가시겠죠?
0: 그럼요.
1: 예 노래 들어요.

0: 저는 이 곡이 조금 낯서네요.
1: 69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때 이거 굉장히 히트했어요. 내 노래가.
0: 그렇구나. 네. 예.
1: 21세기 이후 관점으로 치면 금호동이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나 당시 둘은 동성 연예인으로 보도되었어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알고 보니 추잡한 남자 애인 때문이라고 제목을 잡았을 정도였어요.
0: 네.
1: 물론 박춘석은 이를 부정했고 당시 사회상 탓에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당시 경찰은 둘의 그 일을 네. 경찰이 관계할 일이 아니라면서 금호동을 돌려보냈어요.
0: 아유, 그니까 잘생기게 됐지만 얼굴도 좀 선하시더만.
1: 당시 연예협회가 조사 결과 그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오전 말할 수 있다.
0: 그죠. 그렁그렁.
1: 금호동은 당시 이 사실을 밝히며 기자에게 절대 비밀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는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굳이 이 비밀을 보장해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기는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사건 이후 금호동은 1년여간 휴식을 가진 후 제명이 풀리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다가 67년에는 다시 앨범을 내는 등 재기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 힘들죠.
0: 아무래도 그렇죠.
1: 1972년 가수협회장 선거에 또 낙선하자 가수 생활을 그만뒀대요. 그 후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에 휘말려 징역도 살았대요.
0: 아니 누가?
1: 이 아저씨가 이제 금호동이가.
0: 아유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닌 말로.
1: 이후 결혼해서 아들을 둔 것을 보면은 금호동은 동성애자는 아니고 이성애자나 혹은 양성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0: 뭐 양성애까지는 좀 그렇고 지가 볼 적엔 어쨌든 잘 보여야 하잖아요. 곡을 받으려면.
1: 그러니까 여기저기.
0: 하여튼 뭐 그냥 참 하고 잡은 말은 맞는데 또 여기 입 다물고 계속 해주세요. 근데,
1: 네. 일각에서는 여가수들과 어울려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실제로는 여가수들과의 썸을 탔던 게 아니냐 했을 정도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령층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금호동의 주장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대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 않고 재기가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해요. 히트곡 제조기 고 박춘석 씨가 남긴 곡들의 저작권을 동생인 금석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준이 관심이 모이고 있죠. 박 씨는 2,700여 곡을 남겼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600곡이래요.
0: 이야, 그게 가능한가?
1: 네.
0: 대단하네.
1: 곡수의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박 씨처럼 히트곡이 많은 원로 작곡가는 월 700만원에서 약 1,000만원까지 저작권료를 분배받는 것으로 전해져요.
0: 와, 대단하네.
1: 이렇게 했는데 뇌졸중으로 16년간 투병하던 작곡가 박춘석 씨는 작년 80세에 별세를 했어요. 경기도 성남 모란공원 묘지에 안치됐는데 가보실 분은 가보쇼.
0: 가보시라고 똑같이 가 똑같긴 해.
1: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박춘석 씨가 사랑했던 그 백일이의 본명은 이혜주인데 이분은 연극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여자를 가수로 발탁하고 1955년 그가 작곡한 아리랑 목동, 황혼의 엘레지 등으로 유성기 음반을 발매를 했어요. 당시 미국 영화 자니 키타의 주제가를 불러서 인기가 높았던 그 가수 태길이의 이름을 본떠서 한자로 표기한 백일희란 예명으로 가수로 데뷔하고 인기리에 활동하였지만 1974년 친언니이자 가수인 이혜연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분. 그분이 언니예요. 친언니. 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0: 지금 어디 미국에 살고 계시겠네? 아니면
1: 그렇겠죠.
0: 건강하시다면.
1: 그리고 이제 가수 그 박춘석 씨는 가수 그 백일이를 무척 사모해서.
0: 아 진짜로.
1: 미국으로 떠난 뒤 그 아주 실망이 커서 독신을 고집했다는 말도 있어요.
0: 그것도 말이 조금은 되네요. 그렇다면.
1: 네.
0: 근데 이렇게. 워낙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혼자 오래 계시고 또 늘 색 있는 그 안경에 또 약간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 또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이분께 굉장히 뭐가 많은데 네. 그냥 이렇게 액기스만 조금씩 뽑았어요. 그리고 뭐, 사실
0: 어찌게 또 여기서 그걸 또 다 뽑겠어요. 네.
1: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곡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네. 마지막 곡으로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아, 왜 말이 잘 안 돼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을이라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곡도 박춘석 씨가 작곡을 네.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0: 그럼 오늘 끝곡으로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찾아뵙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 Kiun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5: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양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자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공지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국 헬기가 추락하면서 모두 5명이 숨지는 연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5개 자치구에 공중화장실 17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4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입니다. 버지니아 카운티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적극 수용해서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블록 세이프티 감시 카메라를 전면 철거키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긴급 제설 인력 모집에 나섭니다. 기본 시급 $30, 주 40시간을 넘기면 시간당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의 여파로 버지니아주 연방 식비 보조 프로그램 SNAP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매년 9,400만 달러씩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야 후보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약 100만 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비율을 분석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거론된 비율은 20%, 공화당 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거론된 비율은 9%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린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텍사스주 전당대회 연단에 올랐던 공화당 후보들은 이 비율이 1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노린 반면 대다수 후보는 언급 자체를 꺼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 비율은 올해 1월 대비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일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한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후보들의 이 같은 거리두기가 높은 물가, 이란전쟁 장기화,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자 트럼프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로 유권자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쇼로 표현됐던 텍사스 전당대회에 공화당 상하원 후보 참석자는 1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합쳐 470명을 뽑는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향해 내가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정작 후보들 사이에선 외면받고 있는 셈이며 그가 승부수로 던진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 지급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0: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기관, 독립성 약화, 그리고 러시아의 핵물질 증산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북한의 핵 안보 점수는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세계 양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미 싱크탱크 핵 위협 방지 구상이 발표한 2026 핵 안보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안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10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핵 위협 방지 구상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모든 조사 대상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핵 위협 방지 구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한 점을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RC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업무 간소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 정부 효율부는 NRC 직원 약 1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핵 위협 방지 구상은 지난해 백악관이 시행한 일련의 행정명령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세계적 모범으로 여겨졌던 NCR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안보 점수도 직전 조사보다 7점 떨어졌습니다. NT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이후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 약 4,000kg을 추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실제 핵무기를 30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크리스틴 E. 워머스 NTI 회장 겸 CEO는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리더십에 역사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 안보 점수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 대상국 2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NTI는 북한이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핵물질 비축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 이란 역시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이번 금리 인상 자체는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나 더 올릴지로 빠르게 이동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케빈 워시 의장을 필두로 한 연준이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을 했다는 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로 FOMC 위원 12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직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3명뿐이었는데 한 차례 회의 만에 FOMC 위원 전체가 인상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연준이 긴축으로 방향을 튼 가장 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다시 커졌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보다 적시에 복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세가 강하고 자본 투자도 활발하다는 진단도 새롭게 담았습니다. 고용 증가 역시 노동시장 규모에 발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와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으로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보다 물가 안정의 정책의 무게를 실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도당 2불99, 북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자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미 정부는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재고할 것을 미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16일 AF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15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 테러, 무력 충돌 등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15일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의 공습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사우디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낸 성명에서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최고 성지인 메카에 대한 공격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슬람권 전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은 예멘 국경지대에 대한 여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사우디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통제불능 상태에 놓인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일에서 15일 미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6일에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생각하는 응답자는 63%에 달했습니다. AI의 인류 멸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응답자는 17%, 중대하게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0%와 26%였습니다. 반면에 위험이 매우 적다고 답한 이는 15%, 위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15%였습니다. AI의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는 여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는 61%다. 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70%가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AI 수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AI 개발을 멈추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여론도 그 반대인 개발 가속론에 비해 우세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이러한 속도 조절론에 찬성했고 AI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였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58%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고 개발 가속론에 손을 들어준 이는 28%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속도 조절론 44%, 개발 가속론 4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취재하던 방송국 헬리콥터 한 대가 지상에서 추락해서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샌페르난도 밸리 체츠워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NBC 지역 방송사 헬기가 돌연 추락해 사진기사와 조종사 등 3명이 숨졌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NBC4와 스페인어 방송국인 자매사 텔레문도 52 소속 영상기자 엘리아나 모레노, 조종사 조지 마르시니우, 추락 지점 인근을 걷고 있던 보행자 에디 쿠티에레스 미히아 등 총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헬기는 운항사 엔젤 시티에어 소속으로 AS-350B2 기종으로 정확한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헬기는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SUV 한 대가 LA 메트로버스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버스 측면에 SUV가 끼면서 소방대원들 사이에 낀 승객을 구조하려는 모습을 여러 방송사가 상공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사고에 이어서 취재 헬기 추락으로 연쇄 사고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여성이 숨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은 LA의 매우 비극적인 날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 사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지역 방송국이 항공 취재를 하는 일이 자주 있으며 헬기가 추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트렌드를 영어로 함께 알아보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요즘 북미 대륙에서는 수억 마리의 새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밝은 도시 불빛과 유리창 때문에 매년 수억 마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조류 이동철 소식. As millions of birds migrate, residents are asked to turn off the lights. 수백만 마리 철새 이동, 주민들에게 불을 꺼주세요 당부. 기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early half a billion birds may soar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새가 거의 5억 마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Nearly half a billion. 거의 5억. A billion이 10억이니까 half a billion은 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nearly가 붙어서 nearly half a billion은 거의 5억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Soar. 비상하다. 높이 날아오르다. 라는 뜻이죠. 기사는 가을철 수억 마리의 철새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이동하는 장엄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Residents are asked to turn off or dim lights to ensure their safe flight. 주민들에게 새들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불을 끄거나 어둡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끄다. Dim the lights. 조명을 어둡게 하다. 또는 조도를 낮추다 라는 의미이고요. Ensure는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철새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밤 11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조명을 줄여달라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tricted 1 billion birds die each year after crashing into buildings. 매년 최소 10억 마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습니다. Crash into 무언가에 충돌하다, 부딪히다 라는 의미인데요. crash만 사용하면 충돌하다 라는 의미이고 뒤에 into 전치사와 대상이 붙으면 무언가에 충돌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새들이 밝은 인공 조명에 방향 감각을 잃거나 유리창에 비친 나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 건물에 부딪히는 비극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The fall migration contains more birds because the breeding season has concluded. 가을철 이동에는 더 많은 새들이 참여합니다. 번식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Migration, 이동 또는 이주를 뜻하고요. Breeding season은 번식기를 의미합니다. 봄철보다 가을철에 이동하는 철새의 수가 훨씬 많은 이유는 여름 동안 태어난 어린 새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Birds canno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real tree and the reflection of a tree. 새들은 진짜 나무와 유리창에 비친 나무의 반사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구별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두 사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ictures?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즘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많지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It's not easy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eal news and fake new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eflection, 반사 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말합니다. 기사는 유리창에 비친 풍경을 구별하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창문에 반사 방지 스티커, films를 붙이는 작은 실천으로도 많은 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익뉴에서는 가을철 철새 이동과 관련해 작은 불빛 하나를 줄이는 실천이 밤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배려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린 51,461.9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내린 7,551.8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1% 내린 25,978.4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도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지만 습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조금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지고요.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입니다.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맑은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4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맑지만 습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 일원 나쁨 상태, 그리고 워싱턴 일원은 보통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이 올해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금 지급을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최대 $1,500, 세입자는 최대 $4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세입자는 $250가 추가돼서 최대 $70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추가 $250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연소득이 $250,0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세입자의 경우는 뉴저지 거주자로 연소득 $150,0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수혜 확인서를 받은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자격이 있을 경우에 오는 11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현황은 뉴저지 주정부 앵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바둑 보급 확대와 차세대 한인 바둑인재 양성을 위한 바둑축제가 내년 9월 뉴욕에서 열립니다. 대한바둑협회 회장을 지낸 서효석 평강한의원장은 지난 13일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친선바둑행사에서 내년 9월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제4회 고 페스티벌 바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바둑이 치매 예방과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바둑 붐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도 차세대 한인들이 바둑을 통해 교류와 네트워크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바둑대회와 함께 한미연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서 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한미동맹을 기리는 바둑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입니다. 버지니아 DMB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DMB 커넥트를 다음 주 페어팩스에서 운영합니다. 오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페어팩스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더 아크 오브 노던 버지니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리얼 아이디 신청을 비롯해서 차량 타이틀 관련 업무와 장애인 주차증 신청 등 다양한 DMB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DMB 커넥트는 DMB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에서 DMB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오는 9월 22일 페어팩스에서 열리는 DMB 커넥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헤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헤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용자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4: 뱅크 오브 홈 모기지.
5: 뱅크 오브 홉 이즈 인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선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의 여파로 버지니아주 연방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SNAP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매년 9,400만 달러씩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오차율 감축에 실패할 경우에 억대의 벌금 폭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5: 오는 10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SNAP의 예산이 연간 9,400만 달러 줄어들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사회서비스국 VDS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명한 일명 원빅 뷰티풀 빌 법안

0: 영리단체 버지니아 프레시 매치는 법안 제정 이후 강화된 근로요건과 자격제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50만 명의 참가자가 SNAP 수급 대상에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복귀하는 연방의원들을 향해 현지 구호단체와 식품지원기관들은 법안 시행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주렌 맘데니 뉴욕시장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10개년 도로 안전 청사진, 비전 제로 재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위험 운전자 단속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안전 기준, 보행자 우선 구역 조성까지 100개가 넘는 세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맘다니 뉴욕시장이 15일 뉴욕시 19개의 기관과 시장실,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10개년 도로안전계획 비전 제로 재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을 예방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정책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운전 행태부터 도로 설계와 차량 안전까지 교통 안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 관리를 강화합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무모한 운전 전력이 있는 소수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사망의 37%와 관련돼 있고 전체 교통 사망의 41%는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됐거나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이른바 유령 번호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 최초의 슈퍼스피더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배달 플랫폼이 위험한 운행 관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합니다. 도로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도 확대됩니다. 뉴욕시 최초로 보행자 전용 또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조성하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비전 제로 우선순위 도로는 앞으로 3년 안에 안전하게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최소 1,000곳의 교차로에 데이라이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교차로 주변의 주차나 시설물 등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없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뉴욕시 교통 사망의 약 90%가 차량과 관련된 만큼 버스의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걷기와 대중교통, 자전거 등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다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비극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비전 제로 정책이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인공지능 AI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Open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내 AI 사용 제한에 이어서 AI 기업의 안전 문제까지 들여다보면서 AI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은 오는 10월 5일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맨인 의장은 전날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서한을 보내서 회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CEO에게 보낸 서한에는 AI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의회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뉴욕시의회의 모든 위원회가 참석하고 시의원 51명이 참석할 수

0: 는 전체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전체 위원회 형식의 청문회를 여는 것은 2022년 이주민 대상 시 당국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시의회가 AI 문제를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버지니아 카운티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적극 수용해서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플록 세이프티 감시 카메라를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가 15일 카운티 매니저에게 현재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플록 세이프티 기술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장비의 철거를 시작할 것을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번 철거 대상은 관내 공공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총 41대의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판독하는 팔콘 모델 26대와 카메라의 방향을 꺾거나 확대할 수 있는 다목적 콘도르 모델 15대. 알링턴 카운티 측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공공부지에 설치된 모든 플록 카메라의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비를 해체하고 수거하는 물류 및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실제 철거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카운티의 관할인 공공부지에만 적용되며 사유지에 설치된 플록 카메라는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이 같은 전면 철거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해당 카메라가 범죄 수사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감시망으로 작동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매트 페란티 카운티 위원회 의장은 이번 조치에 관해 플록 기술 사용에 대한 알링턴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카운티는 그동안 기술 남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가동해왔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오남용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그 무엇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안전을 위해 도입하는 도구와 기술들이 주민들의 가치관과 기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운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간 수집된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관련 계약 및 법적 요건에 따라 즉각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데이터 폐기를 통해 사후 사생활 침해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는 오는 22일 속개되는 회의를 통해 이번 카메라 철거 작업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시가 5개 자치구에 공중 화장실 17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은 16일 공중 화장실 설치를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중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공공 광장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설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며 시범 사업은 1년간 진행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냉난방 시설, 아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갖추어집니다. 퀸즈에는 모두 4곳이 설치됩니다. 아스토리아 블러버드 사우스와 31번가, 노던 블러버드와 31번가, 노던 블러버드와 54번가, 그리고 34번가와 64번가입니다. 맨해튼에는 쿠퍼 스퀘어와 말콤 엑스 프라자 등 4곳에, 브루클린에는 콜럼버스 공원 등 4곳, 더 브롱스에는 양키 스타디움 등 4곳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도 한 곳이 설치됩니다. 이번 사업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스론 랩스가 맡아서 화장실 설치와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화장실은 별도의 상하수도나 전력시설에 연결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독립형 모듈식 시설입니다. 시민들은 문자메시지와 QR코드, 전용 앱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1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용 현황과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한 뒤에 향후 공중 화장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1월 공중 화장실 확대를 위해서 4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는 뉴욕시에 약 1,000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가 공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중 화장실 이용 수요와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5개 자치구에 공중 화장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긴급 제설 인력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뉴욕시가 지난 15일 올겨울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제설 인력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레고리 앤더슨 청소국장과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눈폭풍과 뇌우, 폭염 등을 겪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하는 데는 아무리 일찍 준비해도 이르지 않다며 올해는 임금을 올리고 참여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역대 가장 많은 7,800명이 넘는 뉴욕시민이 긴급 제설 인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폭설이 내린 뒤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임금 인상입니다. 기본 시급은 기존 약 19달러에서 30달러로 올랐고,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시간당 45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는 등록 시기를 앞당기고 12월에 유급 4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임금 지급도 근무 후 2주 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살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혹독한 날씨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등록은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롱스의 태프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등록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회보장카드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지원자가 직접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확인 이메일과 유급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게 되고 폭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해 근무할 청소국, 차구지가 배정됩니다. 뉴욕시는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제설 차량이 도로를 먼저 정비한 뒤 긴급 제설 인력이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보행자 시설을 추가로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 nyc.gov/sn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오늘 이브닝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K-FOOD 당신의 K-STYLE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 라슨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여러분 혹시 그거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그건 좀 이라고 하면서 입을 닫게 되는 거. 비밀이죠.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듣는 노래가 있다든지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월급날에 나 자신에게만 아주 관대해진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전 애인의 SNS를 가끔 본다든지 괜찮습니다. 오늘은 잡아내지 않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쉿! 우리끼리 말고 하는 오늘의 주제, 비밀. 여러분의 비밀 하나쯤 저희에게 맡겨주셔도 좋아요. 이름도 필요 없고요. 멋있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저... 점점점 이 세 글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약속, 오늘 여기서 나온 비밀은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몰래 숨겨놓은 이야기, 차마 친구에게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혼자만 간직하기엔 좀 아까운 그 순간들 전부 다 풀어놓는 시간으로 채워놓을까 해요. 라디오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어디에도 못했던 이야기 여기서 한번 꺼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밤 당신의 비밀 하나 저에게 슬쩍 흘려주실 준비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2시간 우리끼리만 놀아볼까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잇는 대표 방송국 K-라디오 그리고 저는 DJ 제이든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첫 곡으로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왔습니다. 비음이 누구시죠? 전효성님인지 한선화님인지 노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비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유독 노래를 잘합니다. 저도 비음이 비밀이라는 한자 비밀은 빽빽하다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꽉 막혀서 안 새어나가야 진짜 비밀이라는 거죠.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평균적으로 대여섯 개 정도의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밀을 만들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혹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비밀은 숨길 때보다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그 비로소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비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비밀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숨기고 싶은 게 있고요. 반대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괜히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실 혼자 있을 때 봤던 안무를 외워서 춤춥니다. 사무실 화장실에서요. 이건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좀 귀엽고요. 저 사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 최근에 그 5년 만난 그 여자친구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냥 사귄 거예요. 이 정도는 비밀 같죠? 그리고 사실 저 아직도 전 애인 SNS 가끔 보고요. 전 애인과 다닌 회사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대단한데요. 비슷한 내용들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 우리 있잖아. 우리 사겨? 뭐라고? 니네 사귄다고? 언제부터? 이런 내용. 그런데 우리가 비밀은 만드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괜히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게 제일 크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했다가 설명해야 될 게 10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나만 알고 있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비밀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친구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는 거. 이거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 맞아요. 뭔가 되게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생기면 저는 사람들한테 비밀로 합니다. 그 소중한 거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운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어쩐 그 이런 것도 있어요. 혼자 열심히 준비하는 꿈이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실패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숨겨놓는 거. 이런 것도 다 비밀이죠. 근데 저는 비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굳이 우리 다 만나고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만나는데 그 누구 만나고 왔어? 그냥 아는 사람. 이런 것도.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무에게도 말 안 하는 비밀은 또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을 때만 하는 이상한 행동. 절대 남에게 추천하지 않는 나만의 맛집. 그것도 있어요. 나만 알고 싶은 음악. 그거를 제가 라디오에 간간히 풉니다. 네. 저번에 또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좋지 않았나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좋아해서 같이 좋아하는 척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냥 가자고 해서.
그리고 이제 누군가한테 연락이 왔는데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다섯 번 읽어보는 거. 이런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들키면 민망하죠.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비밀 말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았는데 사실 나 이래요 이런 사소한 비밀까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밀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고요. 조금 부끄러운 것도 좋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면 이름 없이 살짝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릴 거니까요. 물론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사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친이 있는데 최근 협력사 사장으로부터 절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들은 건 제 남친과 회사 동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면 뭐 굳이 얘기할 필요. 남친이랑 사이가 뭐 좋고 요런데 이제 아, 네, 사장님. 네,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또 그 현재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만약에 사이가 좋다, 좋지 않다 하면 조금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돌아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말이 엄청 많아집니다. 샤워하면서 혼자 대화도 하고 운전할 때는 누군가와 인터뷰하는 것처럼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있으면 갑자기 조용한 사람이 돼요. 친구들이 저보고 차분하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는 제 작은 비밀입니다. 사실 그 제가 라디오 하는 거를 다 알진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모르는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게 좀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라디오에서 그 약간 보여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접떠는 이런 또 스타일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얌전떠는 곳들이 많은데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얌전떠는 곳에 와서 제이든 저 왜 저래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부캐. 그죠? 근데 저도 낯을 좀 많이 가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요즘 따라 좀 더 낯가림이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서 좀 더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런 분들은. 많이 봐야 제가 어색한 게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순간에는 기가 쫙쫙 빨리고 있는 걸.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이 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볼 때가 있어요. 특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뭐해? 라고 보내왔을 때예요. 읽는 순간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겨서 일단 알림만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괜히 미안해져서 답장을 더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서 미안, 이제 봤어 라고 보냈는데 사실 처음부터 봤습니다. 이건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긴 해요. 굉장히 또 답장해야 될 피로가 느끼는 그런 말에는 아 지금 에너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하다가 나중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하루에 몇 번씩 냉장고를 엽니다. 열어보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엽니다. 또 새로운 음식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누가 요리를 해서 넣어주나요? 특히 밤에 가장 심합니다. 오늘은 진짜 안 먹어야지 라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결국 치즈 하나 꺼내고 아 치즈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죠. 또 과일 하나 꺼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라면을 끓입니다.
이것은 그냥 치즈 하나만 먹고 허기가 지겠지라고 하다가 허기가 안 지네. 과일을 하나 먹어볼까 이러다가 이제 라면으로 이제 다이어트 조지는 냉장고가 저를 부르는 건지 제가 냉장고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고민 이렇게 해요. 네. 사실 저는 친구의 추천을 잘 안 믿습니다. 친구가 맛집을 추천해주면 꼭 한 번은 가보긴 하는데요. 솔직히 친구들이 여기 진짜 맛있어라고 하면 기대를 뭐 너무 많이 안 해서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별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친구가 그냥 괜찮아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너무 맛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가 극찬하는 곳보다 그냥 뭐 먹을만해라고 하는 곳을 더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추천해주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 한 명 있는데 항상 저 음식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를걸요, 여러분들. 아는데 이 사람인 줄을 모를걸요. 네. 티를 안 내니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추천해 준 곳만 가면 진짜 맛이 없어요.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의 탤런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을 때만 옛날 사진을 봅니다. 라는 분. 가끔 자기 전에 예전 사진을 보는데요. 특별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보게 됩니다. 예전 친구들, 예전에 살던 집, 여행 갔던 사진 같은 걸 하나씩 보다 보면 시간이 꽤 지나 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찍은 제 사진을 보면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괜찮았네 싶다가도 그때는 또 제가 늙었다고 생각하겠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사진을 보다가 웃다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꽤 좋습니다. 어쩌면 제일 조용한 비밀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 나의 비밀 같은 시간. 특히 가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어떤 소속이라든지 나만의 행동들을 들키기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비밀, 뭐 비밀스러움. 저는 여행을 갔었는데 투어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야 돼서 해변에서 성경 공부를 화상 채팅으로 한 적이 있어요. 두 시간 동안. 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가 대단하다고 바닷가에서 할까 하는데 차마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밀을 들킨 그런 느낌이랄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만의 소중한 시간? 이런 느낌? 저 사실 3년 전에 헤어진 사람 영화표 반쪽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이건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이거 버리는 게 잘 안 되네요. 남편은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참에 뭐 근데 이걸 절대 못 버린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생각난 김에 신경 쓰이면 버리는 게 낫죠. 3년인데 회사 회의 시간에 저 잠 사실 반쯤 졸면서 고개만 끄덕이거든요. 어제도 부장님이 하신 말씀 절반은 못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했어요. 이거 들으면 저희 부장님이 저를 다시 볼 것 같아서 익명 부탁드려요. 졸면서 이제 그런 점 맞죠? 끄덕끄덕. 괜히 끄덕끄덕. 설교 시간에도 그런 느낌.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우는 소리를 내면 항상 옆에 와서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나서부터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일부러 우는 소리입니다. 고양이는 매번 속아줘요. 착한 녀석. 이런 것도 비밀.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곡인데요. 지금 오늘 테마에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진영이 부르는 난 여자가 있는데.

K플레이 DMB 제이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드클라운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그리고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평균 13개의 비밀을 안고 산다. 콜롬비아 대학교 마이클 슬래피안 교수 연구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들은 평균 13가지의 비밀을 품고 있으며 그중 5개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완전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요 주제는 거짓말, 소비, 성적 판타지, 그리고 타인의 신뢰를 저버린 일 등입니다. 13개씩이요? 제가 한번 이따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비밀이. 너무 많잖아요. 비밀이 힘든 이유는 거짓말보다 혼자 멍 때릴 때 온다고 합니다. 비밀이 지키는 피로감은 상대방 앞에서 속일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그 비밀이 불쑥 떠올라서 곱씹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는 비밀을 일종의 미해결된 과제로 인식해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비밀들, 그러면 그 비밀 다 지켜준다고 하는 그 친구들 어떻게 되는 거지? 비밀을 오래 간직하면 좀 실제로 신체적 피로감을 더 느끼는 연구도 있어요. 계단이 더 가파르게 보이고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나? 무거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언덕길을 더 가파르게 느끼거나 물건의 무게를 실제보다 더 무겁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심리적 부담을 물리적 짐과 유사한 신체 감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비밀을 오래 간직하면 비밀을 털어놓으면 면역력이 오른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털어놓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T세포 등 면역 기능에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맞는 거예요? 좀 신기하긴 한데. 신기합니다. 비밀 공유는 친밀도를 급상승시키는 강력한 접착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를 자기 개방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의 완벽한 모습보다 은밀한 실수나 치부를 먼저 털어놓을 때 상대방은 그 큰 신뢰감을 느끼며 단시간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랑 그런 게임들 했었거든요. 나의 비밀 하나씩 얘기하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더 친근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비밀 이야기? 아닌데? 뭐라고 하죠? 술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밀 토크. 예? 맞나? 진실 게임. 맞아요. 진실 게임. 진실 게임 하면 좀 부끄러우면서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밀 일기, 비밀 편지 쓰기가 심리 치료에서도 실제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쓰기만 해도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개된 비밀은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다들 알면서도 아이들 앞에는 끝까지 지켜주는 비밀. 여러분은 언제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꽤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왠지 이때 외국분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오는 걸 보면서 산타클로스는 한국인이었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가짜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밀 털어놓으면 면역력 오른다길래 바로 문자 쏩니다. 저 요즘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솔솔 올라오는데 주사 대신 라디오에 고백할게요. 저 지난 주말에 친구 차 얻어 타다가 뒷좌석 문짝에 롱패딩 지퍼로 긁어서 스크래치 살짝 났습니다. 친구가 어? 이거 언제 긁혔지? 라고 할 때 옆에서 같이 야 어떤 놈이냐 하면서 폭풍 연기했거든요. 친구야 미안하다. 저 감기 안 올리게 면역력 오른 거 맞죠? 아 그렇군요. 저희도 친구가 최근에 차를 긁혀가지고 좀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우정 잘 유지하시고요. 친구분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게 어떠신지. 어 평균 13개라뇨. 방금 손가락 접어가면서 세어봤는데 저는 가뿐하게 20개가 넘어갑니다. 에? 와이프 몰래 산 골프채, 비상금 숨겨놓은 책,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 점수 조작해서 부모님 보여드린 것까지. 저 완전히 걸어다니는 비밀보따리였네요. 그중 진짜 무덤까지 가져갈 5개는 오늘 라디오에서도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그 5개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다른 것보다. 근데 비밀을 갖고 있으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도 좀 피곤한데. 그렇지 않나? 완전 제 이야기예요. 평소 바쁘게 일할 때는 전혀 생각 안 났다가 밤에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누워서 천장 바라볼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7년 전 소개팅에서 긴장해서 상대방 코트에 물 썼고 도망치도 나왔던 기억.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왜 혼자 멍 때릴 때마다 천장을 거둬차게 만드는 걸까요? 코트에 물 쏟는 건 괜찮지 않나? 산타클로스 얘기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 집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요즘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사둔 거 숨겨놨거든요. 아, 12월 때까지 네, 그게 가능할지. 그래도 그런 거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아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저는 그때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과 산타클로스가 왔을 때 뭐랄까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거든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골라봐라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또 이제 그때 비비탄 총? 그거 받았던 것 같아요. 산타한테 비비탄 총을. 저 사실 친한 친구들한테 못한 이야기를 이 라디오 사연으로는 술술 쓰고 있습니다. 얼굴 안 보이고 이름도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짜릿하죠? 소개팅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다가 실패했는데 어느 날 그냥 저 사실 엄청 소심해요 라고 먼저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확 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제 남자친구예요. 자기 개방 효과.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쵸. 그런 것들. 나만의 비밀을 누가 알려주면 기분이 되게 좋긴 해요. 나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생각을 하나? 이런 느낌. 저는 누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가족한테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요. 대신 핸드폰 메모장에 씁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씁니다. 오늘 쟤 진짜 짜증났다. 왜 쟤 저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적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쓰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다시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적었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정리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비밀을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닌 거구나 싶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학원에서 썸을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했던 전화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힘들어했던 제가 생각나네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 아마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아직도 사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0: 톡에 K라디오 검색하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떠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연도 가기 전에 100명 정도는 채워보고 싶다. 5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네. 조금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또 광고도 열심히 받고, 그래야 또 열심히 또 방송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듣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너만 알려줄게. 당신이 알아야 할 이야기. 요즘 SNS나 쇼품에서 가장 뜨겁게 도는 영상 중 하나가 2026년 이미지 급추락 연예인들 이야기인데요. 인기라는 게 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거는 정말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큰 타격을 입은 케이스죠. 김민종 씨는요, MC몽의 폭로로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후 오해가 많이 풀렸지만 이미 각종 광고와 할리우드 진출 계약이 취소되는 등 뼈아픈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 씨와 엑소 백현 씨까지 덩달아서 이미지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공공장소 매너나 배려 부족으로 역풍을 맞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경우 비행기 안에서 딸이 심하게 울자 내리겠다고 했다가 아이가 진정되자 다시 타겠다고 번복했죠. 이 때문에 승객 200명이 탄 비행기가 무려 51분이나 지연 출발하면서 큰 민폐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 박위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다가 실수를 한 KTX 직원을 SNS에 공개 저격했다가 오히려 너무 과했다라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불똥이 배우자 송지은 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준 김기리 씨에게도 튀기도 했습니다. 말과 자랑이 화를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인 하영 씨는 집안 내력과 재력을 자랑하려다 조상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은퇴 촉구와 재산 환수 요구까지 마주하게 됐고요. 치과의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이수진 씨는 재선거 시위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정치 편향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약 4년간 수면제를 대리수령에 기소되며 논란이 된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 젠틀한 신사 이미지였지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재판 중인 톱스타 배우까지 언급되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조지 보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 방송하는 날, 내 맘대로 방송하는 날, 아재 개그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자, 여러분을 킹받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힘주시고요. 첫 번째 갑니다. 자, 엄마가 도둑질하면 엄마가 도둑질하면 엄마가 모서리 모서리? 어? 자, 고양이가 머리를 하면요. 고양이가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미용, 미용. 진짜. 1 더하기 1 정답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 1 더하기 1의 정답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 이거 알려나 이분? 이다해 이다해 연예인입니다. 이다해 미안합니다. 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뭘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늘 말이 come, go, come, go, come 아니면 stop, 아, stop, stop. 이거는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걸로 하고 이에 초밥이 꼈다. 이에 초밥이 꼈어요. 이에 스시가 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ES, 스시, ESC, 키보드 ESC. 미안. 자, 마지막입니다. 떡집 사장이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떡상 할까봐. 떡상. 노래 듣고 3부에서 올게요.

오늘 하루도 벅차.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의 핫 이슈 K 업데이트. Welcome to the show. Let's make moves. Nothing's gonna stop. 여러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는요, 연예계의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만나볼까?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2026. 첫 번째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MMA 무대에서는요, 플레이브, 오, 오랜만이에요. 라이즈, NCT, 위시, 알파 드라이브 1, 오, 이것도 오랜만이고요. 얼마 전에 공연을 했죠. 롱샷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14일,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 첫 번째 라인업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팀들이 추가로 공개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몬스터 X 후!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발표한 앨범 The Face가 빌보드 200에서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록으로 몬스타엑스는 빌보드 200에 총 다섯 번째로 진입하게 됐는데요. 꾸준하게 미국 차트에서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샤이니 이뻐 미노이 솔로 앨범이 자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신곡 Make It Hot을 포함한 앨범이 초동 7만 5천 장 이상을 기록하면서 미노이 기존 솔로 초동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샤이니 멤버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의 계속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꽃 카리스마 민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원 한편 강남 포켓몬 카드 감정가 2억. 이 뉴스 소식을 왜 전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피겨스케이팅 아닌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원 선수 아시죠? 남편이 개그맨 강남씨이신데 가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취미로 모아둔 포켓몬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감정을 받아봤더니 그 카드 가치가 2억 원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와 대박. 대박. 이상화 선수 본인도 방송에서 그 얘기 듣고 동공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돈 주고 산 거야? 라고 되물었다는데 이거 취미 부자시네요. 여러분 혹시 집에 방치해둔 물건 중에 알고 보면 감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저한테 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13년 전 노래가 다시 차트에 등장했어요. 그 주인공은 베스티의 2013년 곡 Love Options입니다. 최근 팬이 만든 쇼폰 명사를 하나를 계기로 이 노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멜론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 플랫폼에서도 다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신곡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올린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13년 전 노래를 다시 깨울 수도 있는 시대. 신기한데요? 이게 요즘 음악 시장의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글로벌 K-POP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브라질 락인 리오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요, K-POP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사도 난리가 났던데요. 락인 리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디즈니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콘텐츠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떡. 무려 10개 프로젝트 규모의 협력인데요. K-POP 뿐만 아니라 K-컬처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협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K-POP은 단순히 노래와 공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 예능, 캐릭터, 영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티가 부릅니다. Love Options. 요즘 뜨고 있대요.

베스트 러브 옵션스. 이 노래가 왜 뜨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 요즘에 쇼폼으로 틱톡 릴스 쇼츠 알고리즘 타고 역주행한다고 합니다. 가사가요. 저 바라는 거 없어요.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키 조금 크고 강동은 살짝 닮고 돈 조금 많고 큰 이벤트는 많고 장미 백송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반지 이런 느낌으로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쇼폼. 아무튼 요즘에 역주행하는 노래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이 말 들으면 무조건 깨진다. 비밀 지키는 사람들이 거짓말 랭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 지키는 사람들의 거짓말 랭킹 탑10입니다. 10위. 이거 원래 집에 옛날부터 있던 거야. 어제까지 없던 최신 골프채나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창고에서 발견되는 기적의 순간. 저희끼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못 보던 옷인데? 이 가방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9위입니다. 그거 회사 복지 포인트 남아서 공짜로 산 거야. 회사 복지가 대기업 회장님급으로 둔갑하는 마법의 방패막이 멘트. 8위입니다. 친구 녀석이 이사가면서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준 거라니까. 주변 친구들이 졸지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순간. 그거 있죠. 옛날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나왔는데 남편들이 그거 사려고 했는데 이거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들 이제 도와주면서 맞아요. 그거 공기순환 진짜 잘 되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7위는요. 나 기억상실 걸린 셈 칠게. 넌 내 입술만 믿어. 그거 아니에요? 손만 잡고 잘게. 옛날에 상대방의 입술을 믿는 순간 내일 아침 모두가 내 사연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6위입니다. 나 입 진짜 무거워. 귀가 얇을 뿐이지. 귀가 얇아서 남의 비밀도 쏙쏙 들어가고 입 밖으로도 쏙쏙 나오는 타입. 사실 이거 비밀인데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한 60, 70%가 지금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5위입니다. 아는 지인이 이벤트 당첨됐는데 자기 안 쓴다고 나 줬어. 세상 모든 백화점 추첨 이벤트는 왜 항상 내 주변 지인만 당첨될까요? 4위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거의 공짜 수준으로 거저 주웠어. 영수증 확인해보면 0이 두 개는 더 붙어있는 기적의 내고왕 화법. 2위는요. 야, 내가 너니까, 진짜 너니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이미 단톡방 세 군데와 동네 주민 10명이 너니까 소리를 듣고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위입니다.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지금부터 마이크 잡고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려달라라는 강력한 확성기 작동 주문. 지금까지 이 말 들으면 무조건 깨진다. 비밀 지키는 사람들의 거짓말 랭킹 탑10이었습니다. 12 듣고 운전대 잡은 손 덜덜 떨렸어요. 지난달에 최신 무선 청소기 새 모델로 바뀌었는데 남편이 청소기 바뀌었네? 하길래 아니야 여보, 원래 있었던 건데 내가 헤드필터만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겼거든요.
남편이 1초 멍 때리더니 아 역시 우리 와이프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눈 감아진 거라고 봅니다. 제 남편은 18번이 다 나왔네요. 거실에 떡하니 놓은 플스5는 친구가 이민 가면서 준 거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컴퓨터 모니터는 회사 복지 포인트로 털어서 공짜로 산 거. 남편 친구들은 무선 근데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취미라고 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뭐 스킨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엄청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네. 2위 완전 극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 동기가 조용히 옥상으로 부르더니 야 이거 진짜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다음 달에 이직해 라고 하더라고요. 의리 지킨다고 입 꾹 닫고 있었는데 다음날 점심시간에 탕비실 가니까 부장님부터 막내인 턴까지 야 김대리 축하한다 하면서 환송의 메뉴 고르고 있더라고요. 너니까의 너는 전사 임직원 전원이었습니다. 사내 공지사항 팝업창을 사람의 입으로 전달받으신 거네요. 네, 너니까라는 진짜 뜻은 너도 들었으니 남들한테 말해도 내 탓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골프 시작한 지 반년 된 골린입니다. 며칠 전에 드라이버를 80만원 주고 샀는데 아내한테 등짝 맞을까봐 당근마켓에서 어떤 아저씨가 급처분한다고 5만원에 던진 거 산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머 대박 여보 그거 15만원에 다시 되팔아서 생활비 하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이브가 뭐 얼마 정도 시세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네 잘 둘러대시고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피클볼 패드를 뭐 만원으로 사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느낌일까요? 단톡방에서 이거 절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털어놓는 비밀 특 다음날 다른 단톡방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되어 돌아옴. 비밀 얘기하실 거면 이거 좀 많이 퍼진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국룰이죠. 아무한테 다 얘기하지 마.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송 시간 동안 저지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추시는 분에게 맛있는 기프트 카드 이걸 정말 맞출 수는 없을 텐데 맞추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 도중에 이 시간 동안 안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비밀스러운 일을 일부러 하나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베스티 뉴스 시간에 샤이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누나 너무 예뻐.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레드 마려우시죠? 스레드의 핫한 소식만 싹싹 모아서 싹싹 김치 시간. 어머 이건 봐야 해. 오늘 스레드를 뒤흔든 핫이슈 도파민 풀 충전해서 바로 털어드립니다. 퇴근길 스레드 마렵다. 어머 이건 봐야 돼. 점심 먹고 커피 사드릴게요. 거절 예의 없는 건가요? 아 그리고 제 비밀은요. 그 화장실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피치님이 미쳤냐고 라디오 부스에서 몰래 방귀 끼는 거 아시냐고요? 들켰다. 아니고요. 자, 라리님이 몰래 화장실 다녀오셨죠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노래 나올 때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리고 보통 노래 나올 때 게스트분들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게스트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해주셔야죠 라고 한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좀 아까운 그런 노래들. 뭔 말인지 아시죠? 좀 아깝습니다. 예, 제발 라디오에서 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네, 점심 먹고 커피 사드릴게요. 이 거절 예의 없는 건가요? 팀장님이 점심 먹고 법카로 커피 사주신다길래 저는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혼자 사무실로 올라왔는데 사수가 조용히 불러서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마시고 싶어서 안 마신다는데 이것도 억지로 따라가서 메뉴 골라야 하나요? 저 궁금합니다. 이거. 실시간 베스트 댓글이요. 팀장님 목적 커피 사주면서 잡담 털기. 글쓴이 목적 점심시간 10분이라도 온전히 쉬기. 커피가 아니라 스몰토크 징집이라 눈치 준 거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팀장님이 그냥 약간 예뻐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냥 커피 안 먹는다고. 예. 근데 좀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이걸 글을 올리신 것 같으니까 커피 한번 사드리세요. 오히려 제가 그때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때 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팀장님이 너무 꼰대다 이러면은 안 먹는 게 낫겠죠. 프로직딩님이요. 사수말이 현실적으로는 마시기 싫으면 제일 싼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해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하세요. 사회생활은 그냥 5분짜리 연기입니다. 오, 대단한데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두 번째예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모바일 청첩장 링크만 딸랑. 아, 학창시절 이후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창이 카톡으로 잘 지내지? 나 이번에 결혼해 라고 하면서 청첩장 링크 하나 띡 보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축하한다고 답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입식하는 게 맞을까요? 와 이거 되게 고민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 스레드 같아요. 칼 차단러 잘 지내지 세 글자는 암호입니다. 해석하면 내 결혼식 축의금 명단에 들어와라 라는 뜻. 링크 누르지도 말고 일 사라지게 두세요. 그쵸? 예. 그렇게 하면 똑같은 축의금 방어. 옛날 같으면 고민했겠지만 요즘 물가에 10년 만에 링크 청첩장은 선넘음. 3만원 보내기도 아깝고 안 보내도 상대는 이미 잊어버릴 사람입니다. 맞아요. 막 단체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보낸 거겠죠. 근데 그게 또 성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데이트할 때 10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정산서 보내는 애인. 오 이런 사람 있어요. 데이트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카톡으로 정산 링크가 왔는데 총 43,700원 중 니목 21,850원 이렇게 50원 단위까지 쪼개서 보내더라고요. 깔끔한 건 좋은데 뭔가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기분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저는 이거 조금 생각 없이 보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반만 반해서 보낸다 하고서 이제 반 딱 진짜 반만 계산기 해서 보낸 거야. 근데 조금 이제 연인이니까 너무 친해서
너무 친하면 이렇게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생활 습관, 티적인 모먼트. 어쨌든 우리는 효율 추진들이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말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나는 서운한 것 같다. 좀 그렇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하면 쌓일 것 같아요. F이신가? 자, 계산기 앞수님이 차라리 2만원만 달라고 하던가, 다음에 네가 커피 사라고 하던가. 50원은 정말 정떨어짐. 연애가 아니라 공동 프로젝트 정산한 중. 반롤러. 서로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면 투명하게 반반 나오는 게 깔끔하다고. 대신 남자가 22,000원 보내라고 했으면 더 욕먹었을걸요? 라고 하십니다. 글쎄요.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뱃모로 28불 50전 보내라고 하면 그냥 보낼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가? 아닐 수도 있고, 네. 안 겪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등산이 취미인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주말 등산 동호회에서 나이차가 좀 나는 형을 알게 됐어요. 산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등산 팁도 알려주시고 사람 자체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더니 요즘 괜찮은 사업 하나 알아봤는데 설명회 한번 같이 가보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자체는 좋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뭐 연락은 많이 하고 가보니까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 사업 설명회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은 했는데 그 이후로 형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좋아서 다가온 관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실적으로 보고 접근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동호회 자체는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 형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형이 글쓴이한테만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하고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형이 뭐 하면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만 인사해 주시고 조금 부담스러운 티를 좀 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5시 55분만 되면 김대리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이것만 살짝 정리해 줄래? 라고 메신저 보낸 팀장님. 저 사연들 많이 이렇게 들어온 느낌인데 5분 만에 절대 못 끝내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매일 퇴근 5분 전만 되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거는 네, 그 댓글엔요. 5시 50분부터 겉옷 입고 가방 메고 계세요. 55분에 메신저 오면 모니터 끄면서 아 팀장님 내일 출근하자마자 1순위로 조지어 놓겠습니다 외치고 엘리베이터로 다이빙하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합니다. 야근 그만님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상사는 5시 55분까지 놀다가 지 퇴근하기 전에 일 생각나서 던지는 거임. 아, 역시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네. 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 요즘 끄는 1순위 소비는? 아 이거 궁금하다. 요즘 점심 한 끼 13,000원. 아 저희는 20불 정도 해요. 10불 넘 근처인 게 별로 없어요. 배달비 4,000원 기본인 거 보고 현타 와서 지갑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물가 체감하고 제일 먼저 줄이거나 끊어버린 소비가 뭔가요? 카페인 중독님. 하루 두 잔 사 먹던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커피요. 텀블러에 카누 타서 출근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넘게 굳음. 눈물 겨운데 통장은 웃고 있음. 아. 저는 안 하는데 진짜 안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담배를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너무 힘든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배달 앞수님 배달앱 삭제함.
혼자 떡볶이 하나 시키는데 토핑 추가에 배달비 붙으니까 25,000원 찍히는 거 보고 바로 냄비에 라면을 물 올려. 그죠? 라면 먹으면은 그 큰 돈들이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데. 친구들 단톡방에서 약속 잡거나 질문 올리면 며칠 동안 일도 사라지고 무시하다가 개인톡으로 뭐해? 라고 하면 3초 만에 칼답하는 친구. 이거 기분 나쁜 게 정상인가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스레드에서도 핫하네요. 예. 단톡방 알림은 꺼두는 편이지만 매번 이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극 아이 인간이 써주셨습니다. MBTI 아이 성향으로 변명하자면 단톡방은 뭔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같아서 말 한마디 얹기 기빨림. 아 맞네. 근데 개인톡은 1대1 대화라 편해서 답장 바로함. 아기는 진짜 0%예요. 0, 우유유. 맞아요. 맞아요. 저거 맞는 것 같아. 단호박님이요. 단톡방에서는 총대 매기 싫고 약속에 책임지기 싫어서 간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빼고 일정 잡으면 귀신같이 톡 옵니다. 맞아요. 단톡방이 요즘에 그런 걸로 그래서 단톡방이 소규모인 게 저는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오늘 스레드 또 알아봤는데 저희 오늘은 좀 약간 노래를 오늘은 수요일 느낌은 좀 예전 노래들 느낌으로 좀 많이 선곡을 해봤습니다. 신청곡도 그렇게 받았고요. 아이유 노래를 틀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이유 노래 잔소리 임수롱 같이 부른 거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많이 요즘에 조금 좋아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 뭐 할까? 여러분 뒷끝 있으세요? 뒷끝. 뒷끝의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흰 도화지가 있어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당신, 어떤 강아지를 그리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어울려 있는 그림이에요. 강아지가 많아요, 되게. 두 번째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신나서 꼬리를 흔드는 그림. 세 번째는 강아지 한 마리가 편하게 엎드려 자는 그림. 네 번째는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그림. 자, 당신 앞에 흰 도화지가 있고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 마리 강아지, 두 번째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신나서 꼬리를 흔드는 그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아지 한 마리가 편하게 엎드려서 자는 그림, 그리고 네 번째는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그림. 저는 두 번째,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 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소통을 잘 안 하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 마리 강아지가 어울려서 있는 그림은요. 여러 마리 강아지가 어울려 놓고 있는 그림을 선택한 당신은요. 잊지 못하는 한 가지를 끈질기게 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남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도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모처럼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울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사소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심한 것은 아닌데 조금은 뒤끝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골랐죠. 강아지 한 마리가 신나서 꼬리를 그리는 흔드는 그림. 강아지 한 마리가 신난 게 꼬리를 흔드는 그림을 선택한 당신은 한번 끝나면 깨끗이 있는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화를 내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금세 까먹는 단기 집중형입니다. 이거 저예요. 또한 미웠던 상대가 가볍게 사과라도 하면 바로 귀엽게 투정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뒤끝 없는 속 편한 타입입니다. 맞아요. 사과하면 할 말이 없어. 자, 세 번째는요. 강아지 한 마리가 편히 엎드려 자고 있는 그림이죠. 한번 화가 나면 평생 그 사람을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웬만하면 열을 내지 않고 대인관계도 무리가 없는 편이지만 한번 상대를 싫어하면 그 감정을 오랫동안 지속해갑니다. 게다가 이유 없는 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밖에 난 사람은 다시는 안

결혼 3년 차 남편의 수상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인 작성자 A씨. 평소 남편은 주말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나 새 차 좀 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유독 차를 끔찍이 아꼈다고 해요. 어느 주말 A씨가 장을 보고 짐이 많아서 남편 차 트렁크를 열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색이 되면서 달려와서 내가 들게! 짐 무거워! 라고 황급히 가로막는 걸 보고서 쎄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설마 딴 여자 선물? 아니면 비상금 털어 산 명품?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트렁크 바닥 스페어 타이어 수납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명품도 바람의 흔적이 아닌 종류별로 각 잡혀 숨겨진 컵라면 20개와 에어프라이어용 냉동피자 그리고 몰래 사모은 초호화 간식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건강 챙긴다는 A씨의 철저한 식단 관리와 잔소리를 피해서 주말 세차할 때마다 트렁크를 열어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 보온병까지 챙겨다녔다고 하네요. 부어서 허겁지겁 흡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A씨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바람인 줄 알고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하며 내려갔는데 컵라면, 육개장 사발면 한 박스 보고 주차장에서 주저앉아 오열반 폭소반으로 울었습니다. 이거 혼내야 하나요? 아니면 삼각김밥이라도 트렁크에 넣어줘야 하나요?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것보다 컵라면 숨기다 걸린 게 더 짠하고 킹받지 않냐고 댓글이 올라왔고요. 형님, 솔직히 트렁크에 라면 숨겨놓은 거 본 적 있죠? 남자의 숨구멍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얼마 전에 당근에 5만원짜리 패딩을 올렸어요. 어떤 분이 채스로 학생인데 용돈이 부족해요. 만원에 제발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호소를 하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2만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 직거래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번쩍거리는 외제차 한 대가 스르륵 서더니 뒷좌석에서 고딩이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돈뭉치를 꺼내서 어머, 거스름 또 있냐고 묻는데 형님 진짜 학생은 맞는데 저보다 돈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거 제가 내고당한 거 맞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멍때리면서 만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눈곱도 떼고 콧구멍도 휘고 온갖 잔망을 다 떨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문 열리자마자 내리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돌아봤더니 저희 팀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세상 인자한 미소로 김대리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 아주 활기차네 라고 지나가시는데 그 순간 바닥으로 꺼지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계단으로 다녀야 될까요? 다이어트 3일차 헬린의 절규입니다. 운동 빡세게 하고 샤워 딱 끝낸 뒤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3일 만에 3kg가 빠진 거예요. 너무 기뻐서 탈의실에서 육성으로 나이스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옆에서 머리 말리시던 헬스장 10년째 포스의 어르신이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발가락으로 체중계 모서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종각 0점 안 맞았어. 수평 틀어졌잖아. 툭 치자마자 4kg가 팍 올라갔는데 순식간에 1kg 찐 사람 됐습니다. 어르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지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파수 뒤에 살짝 던져주시는 비밀들 덕분에 제 가방이 아주 묵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트렁크에 장비를 숨겼고 누군가는 엑셀 뒤에 딴짓을 숨겼고 또 누군가는 겉으로 괜찮은 척 삼켜왔던 작은 외로움을 꺼내놓으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숨겨둔 그 비밀이야말로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지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려고 만든 가장 인간적인 방공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은요. 라디오 마이크 꺼짐과 동시에 전부 기억상실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차문 열고 나갈 때는 딱 비밀 무게만큼 서너 걸음쯤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비밀은요. 방송국에 우버를 시켜서 맛있게 햄버거를 먹었다는 사실이죠. 헤헤헤. 비밀로 유지해 주실 거죠? 우리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대나무숲 DJ 제이든이었고요.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2번째 페이지. 전방 500m 앞 시속 80km 단속 사인을 보면 미터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실생활에 미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도로 위에서 긴 시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도로의 과학을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도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원리를 꼽아본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2: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릴 흐름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뭘 꼽고 싶냐면 네. 도로를 하여튼 간에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
1: 평탄화.
2: 평평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예. 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면 도로 위를 달릴 때 아무래도 속력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간다, 말이 뛰어간다라고 해도 잘못하면 걸리거나 속력을 내기에 힘든 점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든지 간에 평평하게 내는 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일자로 쫙 평평하게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평평함을 잘 유지하면서 도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도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예. 평평함이 핵심이다.
2: 그렇습니다.
1: 예.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약간 이제 조각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본다면 네. 단면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2: 이게 또 진짜 절묘하면 이게 진짜 평평함의 예술입니다.
1: 아 그래요? 평평함과 네. 관련 있구나.
2: 일단 또 이제